0: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하지.
1: 예, 최고!
2: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3: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0: 아, 이놈의 불륜이야, 그만이야.
3: 나와라, 초능력! 전동파!
4: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5: 저 중장비들 좀 봐!
6: 정말 멋져!
4: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4: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서펑킹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4: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0: 태양의 슈퍼윙스 솔라를 무사히 찾는 데 성공했어요.
1: 세상에, 얘들아 정말 잘했다. 거기 솔라는 어디 있니?
0: 지금 월드공항으로 오는 중이에요.
2: 솔라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한 후 그걸 월드우주본부로 전송해 줄 거래요.
1: 그거 참 좋은 계획이구나.
3: 얘들아, 소식 들었어. 솔라를 찾았다며? 우리도 준비해둔 게 있지.
0: 정말? 그게 뭔데?
4: 어? 안녕하세요, 사용가님.
5: 안녕, 슈퍼윙스.
6: 슈퍼윙스, 이것 좀 봐. 이건 SX10이라는 행성이야. 우리 은하를 한참 벗어난 곳에 있는 신비한 행성이지.
7: 이 행성의 표면에 지구에는 없는 희귀 광물이 파묻혀 있는데 이름은 스타코어야.
4: 스타코어? 그래! 스타코어가 에너지 수신기의 새 동력기관이 될 거야.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한 대 모으려면 강력한 게 필요하거든. 행운을 빌어!
0: 우와! 정말 다행이다!
3: 한 가지 문제는 스타코어가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는 거야. 나 혼자선 캐낼 수가 없어.
0: 뭐? 뭐? 그럼 어떡해?
3: 걱정 마. 도와줄 친구들이 있어. 그런 큰 광물을 캐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4: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들이라고?
8: 아, 여기가 딱 좋겠어.
9: 대장, 다음은 내가 맡을게.
8: 잘했어, 덤피 대장. 리피도.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이지.
4: 우와! 정말 대단하다!
2: 만나서 반가워.
8: 너흰 누구니? 여긴 채석장이라 위험하니까 어서 나가는 게 좋겠어.
3: 안녕! 나야, 나, 도니! 정말 오랜만이지, 얘들아!
8: 어?
10: 도니잖아?
8: 도니! 우와! 이게 대체 얼마 만이야?
3: 정말 보고 싶었어.
8: 근데 이 친구들은 누구야?
3: 아, 참 미안해. 내 슈퍼윙스 친구들을 소개할게. 최고로 빠른 호기, 최고로 용감한 아리, 그리고 그냥 넥스야.
4: 반가워.
3: 그리고 이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장비 팀이야. 덤프트럭 덤피, 크레인 리피, 굴착기 디기.
11: 올라! 만나서 반가워!
8: 도니, 어쩐 일로 슈퍼윙스 친구들까지 데리고 찾아온 거야?
3: 그게 너희가 꼭 필요해서 왔어. 우린 지금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땅에서 캐내기 위해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하거든.
0: 너희는 최고로 힘센 중장비잖아. 부탁해, 우주로 가서 스타코어를 캐는 걸 도와줘.
10: 우주라고?
12: 완전 멋지다. 난 갈래.
8: 안 돼. 미안하지만 갈 수 없어.
11: 대장!
8: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맡은 채석장 일을 끝내기 전엔 우린 아무데도 못 가.
3: 뭐? 정말이야? 어떡하지?
6: 그럼 우리가 너희 일을 도와주면 어때? 끝나면 같이 우주로 가는 거지.
3: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리.
0: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2: 바로 그거야.
8: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좋았어.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
4: 야호!
12: 내가 바위를 깰게.
9: 난 바위를 실을게.
8: 난 바위를 다른 쪽으로 옮길게.
0: 우와! 손발이 척척 잘 맞는데?
9: 다음 바위 간다!
0: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서 돕자!

0: 우주로 언제 떠날지.
1: 어? 왜 그래, 디기?
0: 무슨 문제 있어?
2: 엄청 단단한 곳에 부딪혔어. 보통 바위가 아닌 게 분명해.
3: 어? 저기 뭔가 있나?
2: 이건 꼭
4: 뭔가 다른 게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캐너로 확인해 볼게. 스캐너 작동.
5: 이게 대체 뭐지?
4: 우와! 이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화석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지.
6: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이라고?
7: 우와! 정말 놀라운데?
1: 그런 게 계속 여기 있었다고?
4: 맞아. 채석장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화석은 암반층 안에 있고 채석장은 바로 그 암석을 캐내는 곳이니까.
8: 아, 그렇구나.
2: 내가 공룡 화석을 발견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멋지다.
0: 멋진 일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화석이 박혀있으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가 없어.
2: 아, 그건 어째서야?
0: 화석은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라서 완전히 발굴하기 전까진 이 구역의 바위를 더 캐낼 수가 없어.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돼.
3: 뭐?
7: 그럴 수는 없어.
8: 우주로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려면 여기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하는데.
6: 걱정 마 얘들아. 화석만 제대로 빨리 발굴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2: 호기 말이 맞아. 그리고 난 굴착기잖아. 나한테 맡겨둬.
0: 잠깐, 되게!
2: 아이고, 아유, 아슬아슬했네. 부서질 뻔했어.
0: 세상에, 내가 중요한 연구 자료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7: 명심해. 화석 발굴은 보통 돌을 캐는 거랑은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해.
2: 하지만 그런 섬세한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린 몸집이 크잖아.
6: 그럼 내가 해볼게. 호기 섀도우 스피드! 피아트라! 펜타!
7: 우와! 됐어! 형태가 거의 드러났어!
8: 도니, 이제 우리 차례야.
7: 좋아!
8: 구제 울로프 흡착컵 액션!
6: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을 캐내려면 섬세함과 힘이 동시에 다 필요해. 그리고 힘을 쓰는 일은
5: 우리한테 맡겨.
2: 힘을 합쳐서 해냈어.
6: 슈퍼윙스, 너희는 최고야.
0: 이제 이 공룡 화석을 박물관으로 보내면 채석장 일을 끝낼 수 있겠어. 고마워 슈퍼윙스. 역시 도니의 친구들은 대단해.
6: 다행이야, 채석장 일을 무사히 끝냈어.
0: 고마워. 덕분에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2: 우와, 신난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1: 잠깐, 근데 우린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우주까지 어떻게 가?
7: 바로 이럴 때를 위해 만들기 천재 도니가 있는 거지. 필요한 건 내가 다 가져왔어.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구 상자.
0: 하하!

0: 말이.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는 월드 우주본부다.
1: 하나, 둘,
0: 하, 셋. 가자, 우주로. 다 같이 출동.
2: 다 같이 출동.
0: 지구 최강 중장비 대작전!
3: 우와, 우리가 정말 우주까지 왔네!
4: 우주엔 지구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돌이 많겠지? 뭐든 캐낼 생각을 하면 벌써 신나는데!
0: 우주본부로 가서 자세한 얘기부터 듣자!
2: 좋은 생각이야! 우후!
0: 안녕! 우리 왔어!
5: 어서와! 중장비들도 안녕!
6: 본부를 고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아까 영상통화에서 말했듯이 스타코어라는 희귀 광물을 구해오는 게 너희들의 임무야. 스타코어는 태양계 밖에 위치한 미지의 행성 SX10에 있어.
7: 스타코어를 채굴해오면 그걸 월드우주본부의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할 거야. 솔라는 월드 공항에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아서 우주본부로 보내줄 거고,
6: 스타코어는 강력한 동력 장치가 돼서 슈퍼윙스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할 거야. 그 힘으로 우주본부를 다시 작동시키는 거지.
4: 광물 캐는 일이야 우리 같은 거대한 중장비들에겐 식은 죽 먹기지.
3: 문제는 우리가 XX10 행성에 대해 아는 게 없단 거야.
6: 그래, 맞아. 미지의 행성인 만큼 지구와는 환경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 스타코어가 위험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번 임무는 슈퍼윙스와 중장비팀의 협력이 꼭 필요해.
8: 우린 뭐든 캐는 데 실패한 적이 없었어. 당연하지.
3: 우리만 믿어.
0: 중장비들이 든든한걸.
7: 넥스, 아리, 어? 너희는 여기 남아서 우리를 도와줘. 에너지 수신 장치를 미리 손봐야 하거든.
6: 그럼 준비됐지? 어서 출발해.
9: 골든버이벌로 기껏 힘을 키워줬더니 감히 도망을 쳐? 골든 AI, 꽁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찾아줘. 어? 잠깐, 확대해봐. 슈퍼윙스잖아. 게다가 엄청 힘세 보이는 중장비들까지 데리고 있네. 어디로 가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골든 AI, 어서 추적해봐.
10: 네, 주인님.
4: 우와, 저기 좀 봐. 돌들이 둥둥 떠다녀.
3: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11: 오이라! 어? 그냥 떠있는 게 아니야!
0: 조심해!
11: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운석에 부딪히고 말 거야!
4: 운석을 피할 수 없다면 뚫고 나가야 해! 그래, 맞아!

0: 좋았어. 준비 완료. 이제 스타코어를 캐러 SX 캔행선으로 가볼까?
1: 잠깐만 호기. 그 전에 월드 우주본부로 가서 설명부터 들어야 해. 우린 그 행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좋은 생각이야.

0: 너희는 정말 멋진 한 팀이구나. 운석지대를 무사히 통과했어.
1: 계속 움직이자.
0: 거의 다 왔어.
2: 우와, 온통 얼음이네. 얼음 깨는 건 일도 아니지. 금방 끝날 수 있어.
3: 얼음이라?
2: 내가 하는 거 잘 봐. 얼음이 아닌데?
4: 채굴이 쉽지는 않겠는데.
0: 다이아몬드 같은 광석인가 봐. 저기 좀 봐.
1: 스타코어가 분명해.
2: 우와, 내가 제일 먼저 캐야지. 응?

0: 이게 바로 스타코어구나!
1: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면 쉽게 캘 수 있겠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진짜 크기는 캐 봐야 알 수 있으니까.
0: 맞는 말이야. 그럼 채굴 작업을 시작해 볼까? 도니, 초강력 드림 액션!
2: 내가 단단한 지면을 갈라볼게.
1: 고마워! 단결 쉬워졌어!
3: 난 깨진 조각들을 옮길게!
1: 좋았어!
0: 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3: 좋아! 이제 스타코어를 들어 올리자!
0: 잘못했어.
1: 회상한 액체가 우리 다 삼키려고 해. 이젠 끝났어.
3: 당황하지 마. 나한테 맡겨. 섀도우 스핀. 준비 출발.
4: 정말 아슬아슬했어. 아직도 크레인이 덜덜 떨려.
3: 그래도 너희들 덕분에 스타코어를 무사히 캐냈어. 이제 월드 우주 본부로 돌아가기만 하면 임무 완료야. 어?
5: 가져가기 좋게 아주 잘 캐냈군. 슈퍼윙스, 또 만났네. 미안하지만 그 스타코어라는 건 내가 가져갈게. 너희 애송이들보다 나한테 어울리니까.
0: 골든보이!
3: 이건 절대 너한테 넘길 수 없어!
1: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캤는데!
5: 너희가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힘으로 빼앗는 수밖에 없지! 다크 골든 로봇 연칭!
3: 어?
5: 골든 AI 시작하자고!
6: 네, 주인님.
5: 고작 그 정도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3: 이거나!
5: 그래, 놔줄게!
3: 이대로 가다간 스타코어를 빼앗기겠어!
1: 좋은 생각이 있어! 중장비 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다크 골든 로봇을 상대하자. 좋아, 이 광석은 우리가 캐낸 거야.
2: 저 녀석이 가져가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0: 오케이, 우린 스타코어를 옮기자.
1: 여긴 우리가 맡을게.
7: 중장비 팀 합체, 합체!

0: 버림도 없지.
1: 어? 골든보이, 넌 이제 우리가 상대해줄게.
0: 성가시긴. 이거나 받아. 버티다니 제법인데. 골든 주먹
1: 잡았다.
0: 골든의 아이 뭐라도 해봐.
2: 비상 탈출을 시도하겠습니다.
0: 안돼 안돼 안돼.
1: 어?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야?

0: 그래.
1: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서 월드 우즈 본부로 돌아가야 해.
0: 좋아, 가자.
1: 조금만 더 옆으로. 좋아, 그렇게 천천히. 됐다, 스타코어 설치를 완료했어.
2: 모두 정말 잘했어. 사령관님, 에너지 발사 준비됐어요?
3: 당연하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4: 준비, 발사!

0: 좋아. 솔라 슈퍼 윙스볼 에너지 발사! 우리가 해냈어!
1: 성공이야!
2: 누구지?
3: 저게 뭐야? 설마

0: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쓰르린와.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6: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7: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8: 알고 싶지 않아.
9: 죽어. 무서운 거 잊었어.
10: 뇌를 바꿀
11: 거. 도대체
12: 예술이 뭔데.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3: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아, 불이 났어요.
5: 그랬대.
6: 무슨 소리지?
4: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4: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6: 어디로 가야 하지?
0: 어? 저기야!
4: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6: 안 돼!
4: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6: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4: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도와주세요!
4: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감자, 구운감자, 치즈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0: 짐이 안에 있는데.
1: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2: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3: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4: 저 사람들이에요.
0: 어서 빨리 보고 싶어.
4: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엄청 커요.
0: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2: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베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3: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5: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6: 남아말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5: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6: 너무 신나.
5: 청소할 때 잔뜩 있겠는데.
6: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7: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2: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0: 너무 귀여워.
2: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3: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0: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2: 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5: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6: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5: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3: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5: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3: 수학 천재 유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5: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3: 블록사킨 챔피언 마티.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기.
8: 기가 빌더 출동.
4: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0: 진짜 멋있다.
3: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3: 붉은 모래 폭풍이 몰려온다! 빨리! 안으로 피해요! 어서요!
5: 안 다쳤어?
6: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5: 우산?
6: 그래, 이것 좀 써도 돼?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0: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1: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0: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1: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2: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1: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만 겸.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금리를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아,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말하고 상쾌하겠는데?
1: 아, 위험할 수도 있어! 아,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1: 이게 아닌데.
0: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여기다!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0: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까나.
1: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1: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3: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1: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3: 너희가 누군데?
0: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1: 너희 누군데?
3: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지금 농담하는 거지?
3: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3: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0: 뭐?
3: 화성의 모든 자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도망치고 있잖아.
5: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1: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6: 이게 뭐야?
3: 아니, 누구 맘대로.
2: 힘이 더 필요해.
0: 빙하다.
2: 수평선에서 90도 오프셋 빗단을 파이로 나누면
0: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7: 기가빌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저기 좀 봐요.
7: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할게.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가요 살려.
1: 좋.
2: 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가요의 새로운 시리즈 빌리.

0: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The butterflies are fluttering by. The bluebells are pretty as can be. I'm in my little blue boat under a big blue sky.

0: 초특가 휴머노이드.
1: 볼만한 거 없나?
2: 초특가 휴머노이드. 네오 휴먼.
3: 아직도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2: 840만 원. 60개월 무이자 할부. 월 14만 원. 지금 주문하세요.
3: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로봇이 필요하신가요?
4: 홈쇼핑 최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네오 휴먼입니다.
6: 완전 사람 같잖아.
3: 보셨습니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인간처럼 공감할 줄 알고요. 세상에, 피부도 인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보다 좋은데요?
4: 겉모습만 같다고 다는 아니죠. 네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잖아.
5: 왜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3: 와, 우리 집 아들보다 낫네. 걔는 TV 보면서 맨날 누워있거든.
4: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델로 성격 설정 가능하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7: 우와! 사람보다 나은데? 살까?
8: 거기다 힘도 진짜 세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3: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보다 레벨업한 네오 휴먼이 월 14만 원! 오호! 대박이죠?
9: 차차!
5: 지금 주문하세요.
10: 야, 대박인데? 저 정도면 나도 살 것 같은데?
11: 아, 저기 사는 사람이 어딨어.
10: 불 꺼져 하면 불 꺼지고, 뭐, 이제.
12: 그거에 14만 원을 태운다고?
13: 근데.
14: 왜?
13: 불 꺼달라 했는데
14: 아니,
13: 그래.
14: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13: 아주 씨.
14: 예를 들면, 그냥 공짜로 뿌린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의 능력치가 다운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해당 일을 계속 안 하면, 퇴화돼.
12: 불 끄는 게 퇴화돼서, 뭐.
14: 아니, 신체 능력이 낮아진다고.
15: 우리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12: 아니, 그니까. 휴머노이드를 휴머노이드가 나 없고서 막 회사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 그랬으면 좋겠다.
14: 휴머노이드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을 수 있어. 여기 방송이잖아. 우리가 아니고 저 로봇들이 나와서 방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자리 뺏기지. 일단 일자리를 뺏기지.
12: 일자리가 빠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지.
14: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능한 모든, 인간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야.
13: 뭐지? 잘 모르겠고.
15: 그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거는 내 생각에는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AI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보다는 뛰어나지 않잖아, 그치?
13: 사람보다 뛰어나지.
14: 아니, 데이터 저장력이 있잖아. 아니, 몇백 테라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는데.
15: 아니,
14: 휴머노이드들은.
15: 그니까, 내 말은. 그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을 순 없잖아.
14: 넘을 수 있지.
12: 그걸 집합해가지고 AI를 만든 거야.
10: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막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공감을 해주긴 하는데 나는 그게 진정한 공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
14: 근데 감정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 같은 존재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잖아 학교 가면. 도덕 같은 과목에서 그것도 학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AI 또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과학자들 이론이거든.
12: 여기 중에 한 명 휴머노이드가 껴있다고 해도 뭐 의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14: 휴머노이드세요?
15: 아니 너무 벗어났다. 너무 벗어났어.
10: 너무 이상한 데로 갔어.
14: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의 관점이지만 예술이

0: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술가들은. 작가, 화가, 뭐, 이런 게다 포함돼, 지금이. 찍고 있는 사람, 카메라 감독님 같은 분들도 다 예술가들이거든, 사실은.
1: 아, 그치, 뭐, 건축가도.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휴머노이드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퇴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뇌가 퇴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AI의 질도 떨어져. 모든 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2: 그럼 반복 아니야? 앞에 있었는데 대화했다가 다시 발전하고 대화했다가 발전하고.
1: 생각 좀 해봤는데, 휴머노이드가 할수 없는 게또 운동선수 같은 것도, 역기? 뭐 그런 거는 힘을 되게 중요시한 그런
2: 근데
1: 거잖아.
2: 저기 아까 전에 나온
1: 그래서
2: 휴머노이드 극한이
1: 저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3: 나도 여기 말에 동의를 하는데, 체육 운동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2: 그치.
3: 뭔가 우리가 대결을 보고, 우리가 막 대련을 보고,
2: 박쥐가
3: 그러니까
2: 도파민.
3: 그런 도파민 그런 거를 위해서 보는 건데, 로봇이 하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2: 재미가 없잖아.
1: 한 명이 꼴찌하고 한 명이 1등하면서 1등을
2: 박쥐당
1: 축하해주고.
2: 박쥐게만 0.01초 차이로만 줘도 자신감 있는 거.
4: 한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면 성취감도 있고 재밌고, 그걸 뛰는 사람이 그런 걸 느끼고, 밖에 보는 사람도 자기 팀이 이겨서 좋겠는데, 똑같으면.
5: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그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4: 그렇구나.
5: 식으로
: 지식이
5: 그런,
4: 부족.
5: 그러니까 막 생존하는 거나 살아남거나 그런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 함부로 그리고 A한테 시키면 안될것 같아.
1: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로봇한테 시키려고 하잖아. 소방관이 인간의 모습이잖아. 그것처럼 인간과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4: 막 폭탄물 제거하는 로봇도 있다고
1: 그치.
4: 하더라고.
5: 근데
3: 관중이 없어야 되는 그 판사 막 그런 거 있잖아.
0: 아, 그치.
3: 그리고 이제 막그 죄값을 정하는데 막
4: 중립이어야 되는.
3: 그렇지. 막 비니까 막 오케이 형량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안 돼. 너는 딱 이만큼 땅땅.
0: 반론이 있는데, 판사도 결국엔 감정이 있어야 돼. 모든 직업은 감정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소방관. 소방관이 험한 지역을 들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
1: 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소방관에 대해서 지금 소방관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너무 위급한 상황이야. 거의 불이 했는데 아이 한명 있어. 근데 거기서 소방관들은 오케이 할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AI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아 저건 너무 위험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AI잖아. 프로그래밍을 애초에 할 때부터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용기나 그런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4: 그냥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돼. 그냥 그 확률을 계산하기로 만들지 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만드는 게 목숨이 걸리는 일이잖아.
0: 우리 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섞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해 왔잖아. 홀리몰리, 누구야? 일단 모두에게 의심이 가지. 신뢰감이 떨어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우정을 싹 틔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야.
3: 너무 확장적인 거 아니야?
2: 근데 빰 세워졌어. 신뢰감 떨어지. 미미미미미 이럴 수는 없잖아.
3: 빰을 가지고 띠리리밖에 못 들었어 지금. 나 그거밖에 모르겠어 지금.
0: 최근에 러봇이라는 로봇이 나왔거든. 애완동물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잡으면 이렇게 체온도 느껴지고 좋은 말들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2: 1인
0: 러봇이야.
2: 가구?
0: 1인 가구.
3: 한 명이 사는 거.
0: 한 명이 사는
2: 아니
0: 집.
2: 1인 가구라서 가구 하나만도 집인다는 줄
0: 근데 러봇을 쭉쭉쭉쭉 발전시키잖아? 그러면은 인간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수 있는, 연기 같은 행복 말고 본질적인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2: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가 지금 왜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0: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휴머노이드에게 시킬 것들을 잘 검토해보고 최종적 선택만 휴머노이드에게 입력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아. 나도 동의해.
1: 나도 동의하고.
2: 동의해.
3: 나는 휴머노이드에 왜? 대한
4: 뭐야?
3: 뭐지?
5: 기다려.
6: 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7: 고마워.
6: 주문하신 음식
7: 가져가.
8: 와, 근데
9: 시간까지 옮겨.
7: 쟁반에 채로
9: 옮겨. 여기
7: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3: 너무 싼 거 아니야?
7: 에?
3: 너무 싼 거 아니야?
7: 월에?
9: 아니야, 비싸 구별하는 거야.
7: 월에.
3: 월에.
7: 그냥 살 거면 한 50만 원이면, 아니야, 50만 원 너무 싼 거 같아.
0: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내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내야 되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 정도 내어 마땅하지 않아?
7: 그래,
0: 이 정도 기술력이면, 확실히.
3: 갑자기 10배가 뛰었어.
10: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는 초특가 휴머노이드가 월 14만 원.
11: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0: 딸기 요거트인가?
1: 응? 웬 우유? 어? 호떡아, 너 혹시 내 우유 먹었어?
0: 아니, 아니, 아니, 아닌데? 내 건데? 내 우유인데?
1: 그래? 분명 가방에 저번 주에 받은 딸기 우유가 있었는데.
0: 저번 주?
1: 난 또 네가 마신 줄 알았네. 난 씻으러 가야겠다.
0: 누나! 누나! 나 문 좀 열어줘. 나 좀 나온다.
1: 어? 귀여워.
0: 나온다! 누나! 누나! 누나! 이 나이 5살 호떡 바지에 똥을 지릴 순 없지. 누나의 샤워 시간 평균 머리 감는데 5분, 몸 씻는데 5분 합의. 나 호떡이 5살 내 인생 살면서 배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똥 참는 법을 알려주지!

0: 똥의 안정이 찾아온다. 들숨, 날숨,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잠깐. 콸콸? 아, 나 나갈래! 나 콸콸 쏟아져 내릴래! 콸콸콸!
1: 큰일 날 뻔했다! 똥 참기 명상은 안 되겠어! 다음 방법이다! 다리를 쭉 펴고 꼬아서 허벅지가 조이게! 똥꼬 의사 선생님은 말했지. 중요한 건 괄약근과의 쫀쫀한 뒷싸움. 내 괄약근과 왜 괄약근을 적절하게

0: 모서리! 모서리! 아니야! 큰일 나겠다!
1: 나가는 구멍이라.

0: 안 되겠다. 필살 똥통이다.
1: 뭐? 호떡아, 너 여기서 뭐?

0: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의 놀이터에 알록달록 풍선들이 가득하네요. 우와. 함께 놀 친구들은 바로 손은재, 손현재 어린이. 첫 번째 놀이는 훌라후프 안에서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임이에요. 오.
1: 저기.
0: 자, 현재야. 떨어뜨렸구나. 잘했어, 그래도. 이번에는 현재가 풍선을 던지고 박수를 세 번 칠 건데요. 오, 잘한다.
1: 잡았다.
0: 잡았다. 잘했어. 누나인 은재는 좀 더 어렵게 박수치기 다섯 번에 도전합니다. 오, 우아하게. 성공. 두 번째 놀이는 물든 종이컵을 올리고 휴지심 감기. 물이 떨어지면 휴지가 젖으니까 조심조심 감아야겠죠? 먼저 현재와 동주 선생님이 대결해요.
2: 어, 안 돼!
1: 괜찮아. 나도 젖다. 너, 야. 넌 닦은지 안 할 거야. 이따가 닦을 거야.
2: 현재야, 너 빨리 가본데? 아, 안 돼!
1: 괜찮아.
2: 돌림을
1: 써! 난 이미.
3: 아, 뭐야, 나도!
1: 넌 치료. 바이바이.
3: 바이바이. 바이바이.
1: 잘 맞아서.
2: 아, 안 돼!
1: 내가 이기고 있거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
0: 이번 대결은 동주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2: 네, 이겼지요.
0: 현재 잘했어, 그래도.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어.
4: 하나, 둘, 셋, 화이팅!
0: 다음은 현빈 선생님과 은재의 대결.
4: 물렸다. 잘하는데?
1: 이거 이겨야지.
0: 은재 지금까지 한 번도 흘리지 않았네. 역시 누나의 침착함은 남다르지.
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같이 들어갈까? 같이 들어갈래?
1: 싫어. 내가 이겼다.
0: 가뿐하게 은재 승리.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0: 너 피부 웬일이야? 뭐 작년 아니다 잠깐만.
1: 진짜 귀신은 속여도 호미는 못 속여. 나 어제 때밀었잖아. 근데 잠깐만, 너 뭐야? 살 빠졌어?
0: 아니, 나 진짜 요새 고민 너무너무 많아.
1: 그래? 일단은 그러면 이리 와. 앉아, 앉아, 앉아.
0: 들을 준비 됐어?
1: 물론이지. 그 전에 오늘부로 호미와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호미와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호미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사실 내가 요즘 관심 가진 애가 생겼거든.
1: 야, 누군데 누군데? 누가 우리 눈 높은 호미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나 지금 도파민 미쳐. 빨리 얘기해.
0: 우선 일단 잘생겼고 유머러스하고 다정하고 웃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1: 말라. 그래서 누군데?
0: 나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사실은 옆반 시우야.
2: 안 돼.

0: 왜 왜 what so what so what what
1: 시우는 안 돼.

0: 호미는 이런 거 싫어. 시우, 내가 포기한다.
1: 호미, 그게 무슨 소리야? 예스.
0: 나 사랑보다 우정이야. 우리 우정이 고작 남자 하나로 흔들려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그래?
1: 맞아. 나도 사랑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2: 나도.
1: 그럼 우리 고민 다 턴 거야?

0: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5분에서 바로 꺼내 냉장고로 바로 보관 오케이. 오븐 글라스 내열바트 12종 24피스 증정. 부드럽게 열리는 이지 오픈 커버. 5분에서 바로 꺼내 냉장고로 바로 보관 오케이. 적층이 가능한 실용적 디자인. 깔끔한 냉장고 정리, 물결 무늬 바닥 디자인.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오븐 글라스 내열바트 12종 24피스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5분에서 바로 꺼내 냉장고로 바로 보관 오케이. 오븐 글라스 내열 바트 12종 24피스 증정. 부드럽게 열

0: 우리는 이지 오픈 커버. 5분에서 바로 꺼내 냉장고로 바로 보관 오케이. 적층이 가능한 실용적 디자인. 깔끔한 냉장고 정리, 물결 무늬 바닥 디자인. 가입안입니다. 결제 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5분 글라스 내열 받드 12종. 24피스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엘레나는 에이든이 제일 좋대요. 친구보다. 노래방 가고 춤추고.
1: 우리는
0: MZ 커플입니다.
1: 네.
2: 어때?
0: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야 엄마가 청소를 덜 하지.
3: 나와.
0: 레나 밥 먹자. 인조이해, 인조이. 이거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맞지? 좋아? 먹어. 짠. 우리.

0: 참 어떻게 하냐 이제.
1: 오늘 못 간다고 했어. 그게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0: 언제야?
1: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0: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2: 할머니 보여? 할아버지도 안 보이는데. 애들 봐봐. 누구야? 이야! 귀엽다!
0: 잘 있었어?
3: 잘있었어.
0: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
4: 이제 들어갑시다.

0: 뭐해? 아빠?
1: 불났어요.
2: 아니, 안 났어.
0: 불났어.
2: 아, 물 새는데.
3: 아빠는 어딨어?
4: 뭐 하나씩 건너봐.
0: 뭐해? 아빠?
4: 뭐 고치겠지. 고친다고 하겠지.
2: 아, 물 새는데. 이거는 좀...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발라?
3: 뭘 바르니?
0: 아니,
4: 이런 약간...
3: 시트지 같은 거.
0: 시트지? 모르겠어.
4: 우리는 시트지라 그러잖아.
0: 오실 때마다 뭘 고쳐주고 가셔요. 공대남이에요. 공대남. 그 시절 공대생들은 진짜 다 배웠대요. 그런 거를, 원리를. 그래서 더 이렇게 그 핸디맨인 것 같고.
5: 잘해요. 저는 프로젝트 다 해주고.
0: 아빠가 고쳐주고. 아빠가 오면 집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돼요. 이게 문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왔었어요. 아빠가 이걸 빼주시고 여기 레일을 다시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돼. 아빠가 이 문도 고쳐주셨어요.
2: 커튼 잘 붙어있지?
0: 어.
2: 이쪽은. 여기 안 떨어졌나? 침대도 잘 입고. 응. 인형 안 떨어지지?
0: 응, 안 떨어져.

0: 아까 잠깐만 또 있어 할 거.
1: 뭐?
0: 그 연기 날 때 띠디디디디디 하는 거 있잖아.
2: 잠시.
0: 이거 좀 달아줘.
1: 다르라고?
0: 아니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근데 라이온이 한 번 빼면 잘 다시 안 붙여놔. 그래 이 소리. 그거 막 누르면 안 된다 아빠? 누르면 안 돼. 이거 다 연결돼 있어.
3: 아니야 보안.
4: 그거 오빠한테 또 보안 오와.
0: 아니야 보안 오진 않아. 근데 어떻게 끄지 이거? 가요 가요.
1: 아니야 안 났다.
0: 불났어 불났어. 가요. 오빠 이래.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1: 맞는데 이거
0: 그거를 테스트. 누르면 안 돼, 아빠.
1: 테스트야, 이거. 배터리 있나 한번 본 거였어.
0: 가져와 줘. 내가 이걸 쏴줄까? 손전등을? 맞아?
1: 안 떨어지면 돼. 그리고 또.
0: 어?
1: 또.
0: 그 화장실이 제일 시급해. 물이 내리면 다시 이렇게 어느 일정까지 차잖아. 이게 원래 차는 거면 한 요 정도만 차는 것 같아.
1: 화장실 한번 볼게.
0: 어. 거기는 아빠 진짜 진짜 진짜.
1: 거의.
0: 사사사 나 방송오리 우리 변기통 안에까지 찍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이상해.
1: 지금 보면은 이건 이게 왜 빠졌어?
0: 어.
1: 이게 짧네.
0: 어?
1: 호스가 빠져서 그래. 이게 빠져서 그러는 거야.
0: 근데 그게 안 껴져.
1: 이거 호스를.
0: 난 몰라 아빠 진짜. 내가 할 줄 알았으면 했지. 안 돼?
1: 이거는 호스가 이쪽으로 끼면 돼. 아니 이거 방향이 바뀌어야지. 아이. 아니 호스를.

0: 뭐 아꼈어.
1: 아 그래? 어? 오 대박.
0: 맞아 됐어.
1: 이제 에이든 방.
0: 에이든 방?
1: 어. 에이든 테이블 산 것도 지금 3주째 라이언이 조립을 안 했어. 그것만 좀 해줘.
0: 그래.
1: 없어도 되잖아.
0: 없어도 되지.
2: 뭐 하는데 시간 어? 많이 걸려요. 그거 문제야.
1: 아니야. 수리는 못해 오빠.
2: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사실 인생에 제일 큰 스트레스는 이 집이요. 진짜요.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1: 안전해.
2: 집 해줘요. 그래서 전화해요. 어. 시켜요.
1: DIY도 안 하잖아. 해줘요.
2: 못해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니까 일 못했고 그냥 공부하고 있었고 그런 거 좀 어려워요.
1: 다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가 해주면 되는 거지.
2: 너무 감사해요.
1: 그리고 save money 해주는 거잖아요. 미국은요 뭐 하나 부르잖아요. 고친 것도 아닌데 200불 청구하고 300불 청구해요.
2: 시간 되는 거.
1: 어. 고친 거 없어도. 고치면 이제 거기서 그냥 3, 400, 500불 더 나, 비싸면 1000불도 나가고.
2: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네.
0: 일부러 저 올 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지키려고. 제가 갈 때 딱 해놓은 상태로 1년이 멈춰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줘야죠.
1: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 그럼 해.
1: 근데 시간이 없었어.
0: 지독하네, 지독해.
1: 아니, 그만큼 바쁘다니까, 아빠.
0: 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1: 맞아. 아니, 라이언도 그걸 안 하더라고. 한 입만 먹어.

0: 이거 민지가 해도 되겠다.
1: 내가 이거 해볼까?
0: 딱 이게 붙게끔 한 다음에 좀 해야 돼.
1: 에이. 내가 해볼게.
2: 대답합니다.
1: 안 되는데?
0: 줘봐. 엔드에프가
3: 우리 딸은 이제 야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또 애기 같아요. 그 엘레나랑 에이더랑 거의 수준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딸이 우리가 와서 1년을 살 수 있는 활력소래요. 살아가는 힘이래요. 근데 부모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를 안 해줄 부모는 없잖아요.
0: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딸 하나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4: 할아버지 뭐해?
0: 응?
4: 책상 만들어.
0: 애들 책상 만들고 있지? 맛이 봐. 일단 책상을 절로 놓자. 이렇게? 애이든 부항 뜰 줄 알아?
3: 응. 잘 뜨지.
4: 응? 저는 많이 언급했어.
0: 애이든이 부항 한번 할 수 있어?
3: 아, 할아버지 어. 부항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이든 옷?
5: 누우시래. 누워요. 안경 벗고.
3: 빨리 누워요. 안경 벗고.
4: 다리 밑에 있어?
0: 이거 잠깐. 쟤도 내려왔어.
4: 부항이 있는데? 부항 뜬 거.
3: 부항 뜨났어?
0: 어디? 해봐 한번 먹어. 그다음에
4: 아니 할아버지 여기 하자비.
0: 왜 너도 하게?
4: 누워.
0: 응 누워.
4: 누워 할아버지.
3: 누우세요.
0: 어디에 누울까요 선생님?
4: 여기
0: 누워요. 여기 누워요.
4: 여기
0: 누워요.
4: 네. 잘할 겁니다. 잘해야 돼.
0: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요 어깨가.
4: 아니.
0: 여기 어깨요.
4: 알겠어요. 써. 이쪽 어깨. 이쪽 여기.
3: 됐다.
4: 됐어. 여기야 할아버지.
3: 또.
4: 여기야 할아버지. 여기야 할아버지.
0: 거기.
3: 됐어. 됐다. 아우 잘했네. 됐어. 또 어디 해야 될까, 애들.
4: 할아버지 또 어디? 여기?
3: 응, 만져봐 네가. 여기도.
4: 여기?
3: 응, 거기.
4: 아니 할아버지가
3: 어디냐고 물어봐.
0: 아니 선생님이 찾아주셔야지.
3: 거기야 여기야. 만져봐.
0: 응 거기.
3: 응 거기래.
4: 아닌 것 같아.
3: 또.
4: 이것밖에 없네. It's my turn. Oh, it's my turn, Aiden. Aiden, it's my turn.
3: 꾹 눌러.
4: 할머니.
3: 꾹 눌러야지.
4: 아닌 것 같아.
3: 아니, 반대로. 그러니까.
4: 거꾸로.
3: 이렇게 놓고 힘으로 딱 맞춰서 꾹꾹꾹 눌러봐. 거기 옳지. 어, 힘이 좋구만. 어우, 이제 땡겨야지. 땡기는 게 틀려?
0: 응.
3: 오, 엘레나 또 해봐. 할아버지가 너무 잘한대.
4: 이거?
3: 꾹 눌러서.

0: 마지막이야.
1: 마지막이네. 됐다. 오, 잘했네. 없어. 이제 좀 기다려. 왔어.
0: 기다려야 돼. 다 기다려.
1: 얼마큼 기다려야 돼?
0: 5분.
1: 5분.
2: 이제 빼? 할아버지?
0: 아니야, 더 기어요.
3: 레나, 이거 봐봐.
2: 이거?
1: 무슨 모양이 됐어? 에이드?
0: 나 페퍼로니.
1: 페퍼로니. 와.
0: 아니야. 다 됐다.
1: 엘리나.
2: 빨간색이 됐어.
1: 아우, 잘했네.
2: 빨간색이 됐어.
1: 이쪽으로 와서 또 해봐, 할아버지. 좋죠, 갖고 와야지.
4: 뭐, 그건 뭐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건 뭐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었죠. 배려심이 참 커요. 보면 자꾸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뭐 좋았어요, 아무튼.
3: 됐지?
2: 여기 할아버지.
0: 여기. 하나, 둘, 셋.
5: 나연이나 이제 나갔다 올게. 애들 재울 수 있겠어? 애들 8시 전에 무조건 재워야 돼.
1: 자겠지? 졸린데 안 자겠어?
5: 아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워주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지?
4: 전화할게.
5: 오케이. 전화해.
2: 안 돼.
5: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들어올 거야.
2: 안 돼, 안 돼.
0: 안 돼.
4: 미투.
0: 엄마 문 잠글 거야. 안 들어오게.
5: 너 진짜 엄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0: 아니야.
5: 그건 아니지?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와서 안 있고. 엄마, 가능하면. 엘레나는. 할머니 말 잘 듣고 있고, 오케이? 밥 잘 먹고, 너는 밥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아.
6: 사랑해.
1: 우리 엘레라는 친해서 잘했어.
5: 밥 잘 먹고, 우리 진짜 늦게 올 거야. 안녕, 엘레나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2: 엄마, 언제 가? 엄마.
5: 엘레나, 할머니랑 잘 있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1: 잘 놀다 오세요. 그래, 빠이. 엘레나, 엘레나 잠깐만. 뒤에 오빠 드론 날린대. 우리 그거 구경하고 같이 놀이터 갈까? 가보자.
4: 우리 드론 날리러 가자.
2: 할아버지, 우리 땅야를 갈 거.
4: 뒤에서?
2: 뒤에, 뒤에.
4: 그래. 어디 에이드 실력을 보자.
1: 오,

0: 오, 그만, 그만.
1: 뭐야? 왜 이렇게 툭 하면 부딪혀?
2: 왜 그래? 다져야지, 놀이터.
0: 그래요? 그거는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오빠 이거 하는 거 보고.
1: 위로, 위로.
0: 위로, 위로, 위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 왜 절로 가, 근데?
0: 오, 오. 왜 자꾸 그쪽으로 가? 오, 오, 그만, 그만.
2: 아니, 뒤져보자, 왜?
1: 애들 이제 조정을 못해서 그래.

0: 집에 갈래.
1: 운이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2: 안 했어.
1: 안 그랬어? 그래? 걔 너 왜 자꾸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2: 알았어.
0: 야, 자.
1: 뒤로 갈래? 너무 화가 났어?
3: 됐다, 이제 놀이터 가자.
0: 난 놀이터 가기 싫어. 난 아예 있을 거야.
3: 그럼 너 가자.
0: 아니야, 난 집에 있을래.
4: 여기 좀
3: 누가 먼저 가서 탈 거야?
4: 애들 먼저 타.
0: 응. 나도.
4: 일로 와, 일로 와. 차차차, 엘레나 탈게. 거기.
3: 가자. 누가 빨리 가나? 할아버지가 빨리 가나? 할머니가 빨리 가나?
0: 할머니.
3: 할머니?
0: 할아버지.
3: 할아버지가 빠르네.
4: 오, 차차. 아, 오늘은 파카가 덥다.
3: 응?
4: 파카가 더워.
3: 가서 볼까? 엘레나, 에이든, 좋아하는 거 집어?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0: 좋아하는 거가. 어, 그거 바닐라.
3: 어떤 거?
0: 거기 올려가 봐. 넣어줘.
3: 그거? 요거? 바닐라.
0: 그럼 사.
3: 너 이거, 너 이거 먹어?
0: 어, 맛있어.
3: 에이든 어떤 거? 이거 블루베리?
0: 어, 한 그거 하나.
3: 아, 그거 또 어떤 거?
0: 그 딸기 바나나.
3: 이거?
0: 응.
3: 딸기 바나나?
0: 난 블루베리 이거 좋아하고.
3: 엘레나 이것도, 이것도 좋아하잖아.
0: 응.
4: 엘레나 저 위에도 있어.
0: 아니, 난 하얀색 거. 아니, 그건 쥐도. 쥐도. 쥐도 할머니.
3: 싫어? 그럼 어떤 거? 엘레나 봐봐. 아야, 네. 이거?
0: 어.
3: 어, 이거?
4: 그래, 이걸로 하고 또 이거 두 개를 빼.
3: 너는 이거 먹고? 응. 이거 다 샀어?
0: 우띠와구 민트요.
3: 아, 아, 아.
0: 레몬도 필요하는데, 할머니.
3: 레몬도 이거.
0: 레몬, 레몬. 내가, 위.
4: 애들 그거 먹어.
3: 이거.
0: 내가 좋아하는 과자야.
3: 이제 다 끝났어? 다 샀어?
4: 가자, 그러면. 이거 담아.
5: 엄청 힘들었죠. 네.
3: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확고하대요. 그러니까 취향도 좀 확고하시니까. 엘레나는 그 민지, 우리 민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엘레나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야, 똑같아서 야, 너도 한번 키워봐라. 무조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갖고 뭐든지 무슨 뭐가 있으면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손녀딸한테 빵꾸똥꾸라고 했겠어요.
5: 다행히 쉽게 넘어갔죠. 그가 안 줬으면 운동하기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진짜.
0: 아니, 맞은데?
4: 응?
0: 맞아.
4: 아닌데, 이게 흘렁흘렁하면 안 돼.
0: 아버지, 기대지 않는 거지.
4: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허리 앞으로 굽혀.
0: 그건 아직 못해. 할아버지나 도와줘. 할아버지나 손잡아. 그 다음에 걸어.
4: 그 다음에 걸어? 하나, 둘. 미끄러져서 확 나가.
0: 아니,
4: 네.
0: 할아버지가.
4: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

0: 이리 와. 이쪽으로 오세요.
1: 에이든, 엘레나, 밥 먹자. 미국 와갖고 한식 먹으니까 이상하네.
2: 한식이 응? 뭐야?
1: 한국식.
2: 한국에서 먹는 거?
0: 아우, 잘 먹네. 맛있어?
2: 맛있다.
0: 맛있어?
1: 땡큐.
0: 아, 잘했네. 한 입 딱 넣어야지. 엘레나 맛있어? 이거 먹어. 아까 과자 먹고 그래서 덜 먹어서 근데 배고플 거야. 얼른 먹어야 돼.
1: 소세지.
2: 소세지.
0: 엘레나 맛있어?
2: 네.
1: 소세지가 맛있긴 맛있다. 응?
0: 많이 먹어. 많이 드셔. 엘레나 얼른 먹어. 소세지만 먹지 말고 그 하얀 밥도 먹고 카레도 먹고.
1: 소세지가 맛있다니까.
0: 소세지 잘못 줬네. 자자, 지금 8시야. 가자, 우리 시체로 가자. 에이든.
2: 왜?
0: 아니, 가자.
2: 할아버지 어딨어?
0: 할아버지, 잠깐, 모르지. 할아버지도 힘들어서. 이제 씻고 잘 거야.
2: 나 방상대.
0: 이 썩으면 치과 가서 아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치 잘해야 돼. 네가 아, 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2: 나, 쇠. 아니, 토마토 칩 이거고 싶어.
0: 토마토? 여기 있네. 검정색이 있고, 브라운 색깔이 있네. 그치?
2: 어떻게 영어를 잘해, 이거에.
0: 고마워. 얘는 망가진 거.
2: 나는 오늘 졸려.
0: 잘까?
2: 응.
0: 그래. 애들 다 읽었지? 다이타네?
2: 응.
0: 너, 하루 종일. 이제 코 자자. 오늘도 고생했어. 하루 종일.

0: 이따 이거 입을 거야? 이따가? 그러니까 라이트한 거. 아, 안 추워? 우리 온실 가는 거라.
1: 빠진 거 없지?
2: 다 됐어요?
0: 네, 출발.
1: 출발.
0: 야, 너는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네, 출발. 어, 날씨 좋다.
3: 깨지 않아, 너도 갈 수 있어. 자, 소리지, 새끼거야.
0: 우리 어디 갈게요? 아내가 온실이야. 그래서 더울 수도 있어, 아빠.
1: 응?
0: 더울 수도 있다고. 나비는 더, 처음 오잖아.
2: 봄만 이제.
0: 나비는 딱 3월부터, 3월, 4월. 중순부터 4월까지만.
3: 네. 나비. 나비 너무 좋아요.
1: 이제 번데기 먹자, 오늘은. 번데기 맛있어.
0: 그거요? 가자, 마이어가든으로.
2: 어, 좀 따뜻하게 나비 보러 가요.
4: 종류가 많네.
0: 그치? 가자.
2: 가자.
1: 어우, 덥다.
4: 아. 호랑나비다.
2: 어,
0: 해와 떨기.
2: 여기.
0: 와, 예쁘다.
2: 와.
4: 와우.

0: 이쁘네.
1: 이쁘지?
2: 오, 예쁘다.
3: 예쁜 나비인데. 너무 예쁜 나비야.
0: 너무 예쁜 나비야.
4: 예쁜. 우와. Aiden, look at this. He's resting. Come here, come here.
3: Oh, my sister's too scared. I even saw it though.
5: Aiden, they're not gonna come to you. Hey? Yeah.
4: 노랑 검정 너무 예쁜데.
0: 호랑나비인가 이게?
5: 와, 예쁜데.
4: 예쁘지 않아?
3: I really like that butterfly, but I'm too scared of the blue.
6: 나비 어떻게 생각해?
7: 무서워.
6: 왜 무서워?
7: 가까이 와서.
0: 에이든 3살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 파란 나비가 에이든만 쫓아다니는 거. 영화는 애가 에이든만 쫓아오는 거예요. 애가 그때 포비아 있죠. 그 나비 포비아.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애가 겁도 좀 없어진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4: 와. You can hug my side.
8: 여기 안에서 태어난 다음에 준비가
5: 나비.
4: 가자.
5: 이거 아니야, 이거?
3: 나비.
5: 나가자.
0: 오.
4: 다 봤어?
0: 이제 밥 먹자.
9: 밥 먹자. 배고프다.
0: 벤치 여기 있던데, 아까? 이쪽에 펴놓기만 해보자. 오케이.
9: 엘레나 거 여기 있다.
3: 엘레나. 마법고.
4: 네. 잘 먹겠습니다.
0: 에이든도 좋아하지.
3: 엄마.
0: 뭐?
3: 나 김밥 먹었어.
0: 그러니까 맛있지.
5: 엘레나도 김밥 먹나?
6: 먹지.
0: 엘레나 김밥 좋아하지.
5: 더 먹어요. 에이든은.
0: 엘레나 딸기 전에 김밥 먹고 있어?
4: 응?
0: 오, 먹었어?
4: 응.
0: 오, 멋지. 아유, 어머님 김밥 드디어 먹었는데 어때?
10: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9: 많이 먹어요, 많이.
10: 기대하고 있었어요.
9: 많이 먹어요, 많이.
3: 잘 먹었습니다.
10: 부모님, 잘 먹었습니다.
0: 고마워요.
9: 가자.
0: 엘레나도 그거 줬어, 엘레넴?
3: 어.
5: 보리, 보리, 보리.
3: 네, 잘 있어.
5: 보리, 보리. 네,
4: 해님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해님. 오랜만이지. 헨케런도 왔어요.
3: 바짝, 바짝.
11: 에이든, 하이. How are you? Hi, guys.
12: Hi.
11: Oh, good to see you.
12: Hi, Karen.
13: Thanks for coming over.
0: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스페이스랑 시이모 캐런이에요.
4: Always when Minji's parents are here, we make time for a visit. Usually, you know, having dinner together, maybe dessert.
5: Hello, Stish.
11: Good to see you again, I guess. Again. I'm glad you guys got back, though.
0: Yeah. Their flight got canceled.
11: Yeah, I heard. And then delayed 24 hours.
0: Yeah.
11: Long travel. Yeah.
5: 고생했어요.
0: Well, anyway, we are going to make dumpling.
4: Dumplings? Yes. Korean mandu? No.
11: No.
0: Well, it's 100 times way better than that dumpling.
11: Oh, okay.
0: This is like from scratch.
11: Okay. Yeah, so, well, yeah.
0: Yeah, and from my mom. Yeah.
3: They made it.
0: Can you peel off the carrot and then chop into the little pieces?
11: You're peeling. And like this.
3: Yep, that's it.
11: A cube?
0: Yes. Oh, 조금 더 작게. 완전 작게.
4: Can you make it even smaller?
11: Oh, yeah.
4: Okay. I can give you a bigger
11: head. Can I do this? Can I dice it?
4: Yeah. Oh.

0: skills.
1: Okay.
0: There.
1: All right. You just, you know, chop, chop, chop. Just one way.
2: Are they going to be really small?
1: Yes.
0: 내가 갈 수 있어. 뭐 할까?
1: Wow. That's perfect. Squish, squish, fast, fast. That's cool.
0: Watch the knife go through those noodles. Wait.
1: Yeah.
0: 잘못 샀어?
1: Yeah. 영어 읽어봐요.
3: Ground. Turkey?
2: That's right.
4: Turkey.
2: That's right, Turkey.
1: 토끼를 잡아서 질문 좀.
3: 아니, 이거 엄마가 골랐어.
1: 아니, 거기 포크라고 써 있었잖아.
0: 잘 먹었어요.
1: Yeah, I'll put it in the fridge right now. 포크라고 있으니까 그냥 믿은 거지. 생강도 가져왔어. 간장, 소금 필요해? 테이시, 소금을 짜게 먹어, 싱겁게. 짜지, 짜겠죠?
4: I like salt everywhere except not my ice cream.
1: 아, 그럼 더 넣어야지. 간장 넣어? 소금. 응, 넣어. 좀 더. 넣었어. 이겨봐.
0: 근데 만두 만들자, 만두 만들자.
1: 이게 만두? 응. 이렇게. 여기 이렇게.
0: It's water on the edge.
4: Mm-hmm.
0: That's just going to pinch it together.
4: Ah.
0: Okay, one spoonful.
4: So pretty.
1: Nice.
4: Milk.
0: What are the child?
4: Is it milk?
0: Now you get a little bit of
4: shake
0: water.
4: Out. Down. Yay. One down.
1: Do this. You can only go. I only want half pot. Stacy, 이거 뭐 김치 할 거예요. 김치.
4: For kimchi?
1: 김치.
4: Oh, so you're making kimchi?
1: 김치.
4: Oh,
1: 김치.
4: Ah, okay.
1: Yeah. Wow.
4: You can tell.
1: Smells really good. Stacy,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0: Mmm, that's good.
1: That's
0: good. Oh, did you try kimchi?
4: If that's kimchi, yes, it's good.
0: Oh yeah. No. I'm excited.
4: No, that's good. Of course.
1: 우리 라이언이 겉절이 좋아.
4: Good.
5: Ryan likes.
0: 감사합니다. 와.
1: 잘 먹겠습니다.
4: Thank you.
0: Look at all your hard work.
4: It's beautiful.
0: How's the
3: food? 너무 많아.
0: What's in the
4: room? Oh, of the show.
1: 근데 우리 신면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0: 어떤 게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보면 뭐 엘레나 보고 민지 보여, 에이든 보고 민지 보여 하면 좀 믹스요. 어떻게 보여?
1: 사랑받을 줄 알고 애교 많고 고집도 세고 되게 룰 팔로워 그 FM 탁탁탁탁
3: I think it's time to blow this song. 에이든은 좀 라이언이 많이 나오고
1: 아니야 에이든은
3: 아니야
1: The first 아니 This is 이건 과학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0: 네. 어?
1: 그리고 그만 할까? 이제 먹을까? 알았어.
2: 심정아 이제 고만 뛰어. 쉬어, 쉬어 오빠가. 여기 놓고 고기 먹고 하자.
3: 맛있게 드세요. 네.
1: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아우 먹을 줄 아네 이제.
4: 시티 보이네요.
1: 아버님 돼지고기 괜찮아요? 어?
3: 바베큐 괜찮아?
1: 바베큐?
2: 맛있는데?
3: 응.
2: 감자탕 먹는 것 같아.
3: 이 뼈로 살이. 감자탕 끓여 여기서는.
2: 아니 살이 감자탕 살하고 비슷해.
3: 응. 비슷한 고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오늘 고기 진짜 잘 먹었어.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갈 거야. 한국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5: 아, 왜?
3: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어딨어?
5: 한국.
3: 응, 여기서 평생 살면 나도 좋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야지.
5: 안 갈 거야.
1: 얘들 다음에는 우리 한국 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6: 근데 나도 갈래.
7: 야, 할아버지가 같이 보여요.
5: 아이, 볼.
8: 오, 에이드는 꼭 비싼 건데.
3: 엄마는?
5: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3: 짐 싸야지, 얼른 엄마. 비행기 늦으면 안 되잖아.
9: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1: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12: 고기채.
1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1: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3: 엘레나하고 에이든 여기 담아서 갈까? 누워서 따라가려면 누워.
2: 에이든 거기 타고 가게?
5: 응. 그럼 내가 같이 갈 거야.
3: 에이든 나와. 할머니 진짜 늦는다니까. 에이든 할머니 늦는다고 나와. 이제 짐 싸고 할머니 가셔야 돼.
5: 왜?
3: 다 잘 챙겼어? 여권?
14: 여권은 아빠가 갖고 있고.
3: 여권만 잘 챙기면 돼.
2: 아, 에이든 할머니 여권 없으면 못 가.
1: 혹시 저기
3: 할머니 인사해 이제.
14: 할머니 인사해.

0: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잘했지?
1: 안녕하세요.
2: 할아버지 잘 가요.
1: 할아버지 잘 가요.
3: 잘 있어.
2: 할아버지
3: 이거 한국에
2: 갈게요.
3: 오면 그때 못 가? 가자. 애들 가자. 이제 가자. 애들은 잘 있어? 울지 말고.
4: 애들, 우리가 할머니 보러 좀 여름에 갈 거잖아, 그치?
2: 할머니 가야 돼. 할아버지도 하고.
3: 울지 말고.
2: 조심히 가, 고생했어. 할아버지는 인사해야지, 울면서 보낼 거야? 웃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또 봐요 하면 되잖아.
1: 다음에 또 봐요.
2: 다음에 또 봐요, 할아버지.
5: 아이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하자. 다음에 봅시다.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에이든, 엘레나.
2: 할머니 보일렀어?
1: 여기 엘레나 옷 이쁜 거 많다? 이리 와봐. 에이든 빨래 잘 갠다면서.
3: 할머니 이렇게 해?
2: 그거? 할머니 우리 TV 다
1: 잘했네. 잘했네. 너무 잘했어.
4: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8: 진단비도요?
5: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0: 하면 됩니다.
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5: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7: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961-9595.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바삭한 맵시게 치킨. 크크크. 치킨 이름이 왜 이래?
2: 오늘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선 가족이 있습니다.
3: 가족이네. 가족이. 아이고, 이거 쓰레기 다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깡통대로 버려야지. 여기서
2: 누군가에겐 버려진 물건이지만 이 가족에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는데요.
3: 그 깡통을 팔아서 발자값에도 하려고 듣고 있습니다요.
4: 엄마!
3: 왜? 아이, 공부하지 뭐로 왔어? 응? 뭐 살러 왔어?
4: 궁금해서 왔어.
3: 궁금해서 왔어? 도와주려고?
4: 응.
5: 응. 아이고, 착해라. 아유.
3: 여기 있다, 엄마. 아유, 고맙다. 잘 주셨네. 여기 있네. 아유, 잘 줬네, 정훈이.
2: 정훈이도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을 보탭니다.
4: 엄마! 엄청 좋아요. 그리고 깡통을 줬으면 뭐가 동료 찾기 하는 것 같아요.
5: 아, 마음 약하죠. 저렇게 깡통을 주자고 제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도와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2: 몸이 아픈 아빠를 위해 더 많이 움직이는 착한 아들인데요.
4: 엄마, 저희 아빠는요, 제 소중해요. 왜냐면 다리도 아프신데 깡통을 줘서 주시니까 고맙죠. 저희 엄마는요, 저희 소중해요. 왜냐면 요리도 알려주고 깡통을 줄 때 도와줘서.
2: 매일 희망을 줍는 13살 정훈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훈이는 올해 13살 어린 나이지만 몸이 아픈 아버지와 고생하는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기특한 효자입니다. 정훈이 하루는 조금 특별한 보물찾기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작은 희망을 찾아 나서는 정훈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 여기 반지하 집이 세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엄마 경희 씨는 아침부터 식사 준비로 바쁜데요.
3: 아, 정훈이가 계란국을 좋아해서 계란국 끓이려고요.
6: 계란 좋아해요?
3: 네. 정훈아, 아빠 깨워서 약 드려라.
4: 네.
2: 아빠 약을 준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훈이. 매일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챙깁니다.
4: 아이고. 아빠 빨리 일어나요. 약 먹어야죠.
3: 빨리 나 약 먹을래. 일어나고 빨리 빨리. 물 따주고 서나 아빠.
2: 몸이 불편한 아빠 인성 씨는 잦은 통증 때문에 독한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약만 해도 종류가 10가지가 넘는데요.
4: 아침에는 좀 많이 아파하고 비 오는 날은 더 아파요. 다리랑 당뇨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지셨대요.
6: 이가 다 빠지셨어요?
4: 네.
5: 예, 이렇게 그 대장포지경이 걸려갖고 이렇게 심해요. 퍼져갖고 이렇게 심해요, 지금도. 당뇨가 있으니까 이게 당뇨 있는 사람들이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는 없고 고관절인데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너무 심해갖고 다리가 삐물 박으니까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
4: 아빠 시원하지?
5: 응, 아유 시원해. 아유 좋다. 아유 좋아. 아유 아우 살살.
4: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좀 고잡이 왜 이렇게 많아요?
2: 어린아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아빠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무겁습니다.
5: 착한 아들이죠. 아빠 꼭 약 주시라고, 약 먹어야 사람이 빨리 낫는다고 그렇게 맨날 깨우더라고요. 난 진짜 아들 보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2: 집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정훈이. 깡통 줍는 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데요. 귀찮을 법도 한데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0: 정훈아,
4: 응.
0: 가지고 가. 이건 아빠 거, 이건 네 거. 엄마 거.
4: 어, 맛있겠다.
0: 맛있겠어?
2: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7: 잘 먹겠습니다.
0: 많이 먹어?
4: 네.
0: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엄마도 봐봐. 김치도 먹고 다 먹는. 너는 김치 안 먹잖아.
2: 가족에겐 이 밥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데요. 몇 해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순간입니다.
0: 그래도 모텔에서 몇 년 살았는데 화장실에서 쌀 씻어서 갖고 나와서 냄비, 뭐야, 부탄가스에다가 밥 올려서 해먹고 정훈이도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훈이를 바깥에 안 내보냈어요. 방에서만 놀게끔 했어요.
2: 과거 페인트공이었던 아빠는 갑자기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고관절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늘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삶. 세 식구는 모텔 생활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그 안에서 어린 정훈이는 참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4: 태권도에서 그 심사 비 내야 한다고 그 편지를 줬어요. 그거를 아빠가 그 읽었는데 돈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 심사 보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돈을 못 내니까 기분이 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애들이 놀리지만 꼭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하네.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6: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4: 저희 가족은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돈이 생기면 여행을 가고 싶어. 그래도
0: 정훈이한테 제일 미안할 때는 돈을 못 주는 게 제일 미안한 게 다른 애들은 다 돈 갖고 뭐 사먹고 그리고 놀다가 오는데 그게 조금 뭐예요.
2: 틈만 나면 깡통을 줍는 세 식구.
0: 됐다.
5: 돈이 되네.
2: 정훈이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려도 자꾸만 돕겠다며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데요.
4: 같이 도와주니까 힘도 많이 나고 뭐가 더 평온해지는 것 같아.
2: 오늘은 냄비까지 주워서 고물값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크답니다.
4: 합쳐서 한 18,000원이야. 언제나 22,000원 정도.
6: 거기, 거기 잘하네.
4: 네.
6: 어, 많이 팔아봤어요?
4: 네.
3: 천천히 와.
5: 어. 자, 가, 천천히 가.
2: 다리가 아파 오래 걷기 힘든 아빠 인성 씨. 하지만 아내와 아들과 함께하기 위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3: 회장님도 내려놓을게요. 야, 7천 원인데 어떡하냐? 돈이 모자랄 것 같다. 응? 돈이 나왔으면 좋은데. 괜찮아?
4: 응.
3: 네, 괜찮대요.
6: 정훈이 실망했어요?
4: 네.
6: 아, 왜?
4: 10kg 나올 줄 알았는데 7kg 나왔어요.
7: 14,000.
3: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더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예, 예, 예.
4: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3: 정훈이 소세지 반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집.

0: 그거 살라고.
1: 문대집이 요새 좀 비싼가요?
0: 네.
2: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3: 아우, 나 쉬었다 갈게. 다
0: 응? 아파? 쉬었다 간다고?
3: 아우, 죽었어. 죽었어.
2: 결국 아빠의 다리가 또 말썽인데요. 통증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0: 걱정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돈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4: 저희 이제 차도 없어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1: 아, 차 없어요?
4: 네.
1: 몇년 정도 되셨어요?
0: 10년 됐죠?
1: 아, 병원 안 가신 지 10년 되셨어요?
0: 네.
2: 통증이 점점 심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의 권유로 병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디 큰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 보면 뭐잘안 좋게 나올까 봐 걱정이 돼.
5: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세요, 위로. 한번 더. 한번 더요. 하나, 둘.
2: 과연 아빠의 다리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6: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걸어 다니면 아프세요?
3: 네, 막 애리고.
6: 그래서 지금 아프신 이유가 요게 이제 고관절 요컵 부위가 골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원래 이제 고관절 수술하면은 골반에 뼈가 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푹 들어가면서 컵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3: 그때는 뭐 다리가 마비가 오는
6: 그러니까 저 다시 인공관절을 저거 뽑아내고 요 안에 뼈를 좀 넣은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요렇게 다시 이쁘게 해줘야 돼요.
3: 수술을 만약 안 하면 어떻게 해요?
6: 수술 안 하면은 이제 그 지금 인공고관절이 골반을 자꾸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저게 이제 골반에 파손될 수 있어요. 그 기계가. 그리고 못 걷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주 못 걷게 되면은
2: 수술이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 지금 환자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왼쪽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인공고관절 머리 부분이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잘못 걷고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해서 인공고관절 재치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미루게 되면은 이제 고관절 저 부위가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고관절을 뽑아내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이제 심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3: 수술을 안 하면 걷지를 못한다니까 그게 걱정이죠.
2: 생계비도 힘든데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0: 엄마 아빠가 병원에 간 사이 홀로 집을 지키는 정훈이는 집안 청소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1: 전기요금 때문에 빗자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청소기계가 없어요.
0: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께 힘이 되고 싶지만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 정훈이 역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이의 진심어린 마음이 엄마 아빠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1: 뭘로?
0: 그런데 청소에 구슬땀을 흘리던 정훈이가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들었는데요.
2: 그거 뭐예요?
1: 깡통 죽고 그리고 심부름에서 얻은 돈이고요.
2: 그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1: 네.
2: 이거 뭐 하려고요?
1: 문제집 사라고요.
0: 엄마 아빠에게 부탁드리지 않고 몰래 문제집을 사기

0: 위해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건데요. 한창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놀고 싶은 나이인데 정훈이는 그 많은 시간을 조용히 참아왔습니다. 요즘 영어 공부에 푹 빠졌다는 정훈이. 학원을 다니진 못하지만 문제집 욕심이 점점 생긴다는데요.
1: 영어 문제집 보라고 왔어요. 영어 교과서를 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영어 문제집을 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2: 아, 많이 비싸요?
1: 네.
2: 뭐 어떻게 할 거예요?
1: 좀 더 모아야죠.
0: 결국 다음에 돈을 다시 모아서 오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한 정훈이. 저금통만 조용히 만지작거리는데요. 이 작은 저금통에는 속상함과 간절함,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걱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1: 요즘 공연은요, 아빠는 다리가 아픈데 꾹 참으시고, 그리고 엄마는 깡통을 주는데 그 말로는 안 힘들다고 하는데 모습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집 사드리고 치료비 내드리고 가고 싶어요.
0: 오늘도 정훈이는 원하는 것보다 참고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워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온 시간. 엄마의 하루는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과 아픈 남편 몰래 다시 깡통을 줍기 위해 나온 건데요.
2: 어머니, 요거 네. 한 봉지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3: 한 10시간 걸려요.
2: 10시간 정도? 네.
3: 힘들어도 아빠가 대 아프니까 집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정훈이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 게 편해요.
2: 마음 편하세요?
3: 네.
0: 엄마 역시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뿐입니다. 매일 밤 정훈이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희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마음속에는 커다란 꿈과 희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1: 그런 데서 엄마 아빠가 태우자고 싶어. 아빠가 다리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0: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1: 엄마 아빠, 제가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꼭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 효도할게요. 사랑해.
0: 부디 정훈이네 가족의 삶에 따뜻한 빛이 가득한 날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걱정에 눈물 흘리는 정훈이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훈이네 가족은 과거 모텔에서 생활할 정도로 오랜 시간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깡통을 주우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아빠의 다리입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 고관절 재수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비와 깡통을 팔아보는 한 달 수입만으로는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수술비 마련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훈이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뇌병변 장애로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 없는 6살 다윤이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어려운 형편에 다윤이에게 더 많은 치료를 해주지 못해 눈물 짓는 엄마 아빠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3살 정훈이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아이입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아빠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되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그 소중한 꿈들이 차가운 현실 앞에 가로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훈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아빠가 건강을 되찾고 온 가족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정훈이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사람입니다. 정훈이 가족은요, 여인숙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금 이런 보금자리에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요. 정훈이를 위한 그런 사랑은 너무 큰데, 두분다 너무 아파요. 두분다 어쨌든 소득 활동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훈이가 정말 본인의 꿈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2: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3: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4: This one.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4: Thank you.
3: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암을 요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1: 아버지 간병이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2: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최대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5: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5: 큰 병 걸리면 5년은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0: 상담을 요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5: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1: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6: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7: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5: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5: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8: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9: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밸런스
10: 찾았다. 배지밀
9: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11: 진짜 맛있네.
8: 고단백도 배지밀.

0: 일답게
1: 배지밀 고단백 두유.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있네.
2: 진짜 대박이네.
3: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4: 쫄깃쫄깃하네.
2: 너무 고
5: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김선영 요리연 구가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한 끼 식사. 어른아이 상관없이 무조건 좋아할 고기 반찬. 고소한 우삼겹과 향긋한 부추를 맛있게 볶아낸 우삼겹 부추 볶음부터 깻잎에 딱 어울리는 황금 양념장 레시피를 공개한다.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밥도둑 1등 공신 깻잎찜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 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7: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8: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7: 선생님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8: 네, 반갑습니다.
7: 선생님 네. 오늘 요리는 우삼겹에 몸에 좋은 부추가 들어가잖아요. 네. 채소 반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자, 우삼겹 부추볶음 재료를 살펴볼까요?
8: 네, 일단 우삼겹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거기다가 채소는 표고버섯, 네. 대파, 부추, 청양고추가 필요합니다.
7: 대파는 어느 부위를 사용하나요?
8: 흰 부분 위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7: 자, 이쪽에 좀 보니까 네. 자, 이 양념 재료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8: 네, 일단 간장 양념 들어가는데 간장, 네. 굴소스 들어가고요. 좀 약간 칼칼하게 해서 고춧가루 사용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설탕 들어가고 거기다가 청주, 고기니까 청주 들어가고요. 깨소금, 그다음에 후추,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고요. 볶을 때 이제 오일 들어갑니다.
7: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 보니 약간 네. 칼칼하고 매콤할 것 같아요. 자, 부채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야들야들한 우삼겹의 조화가 최고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시작부터 오늘 첫날부터 우삼겹이라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자, 일단 그럼 우삼겹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8: 네. 우삼겹은 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얇게 썰어져 있고 길이가 이 정도기 때문에 네. 도마로 썰 일은 없어요. 그냥 네. 핏물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한 300g 오늘 사용할 네. 거고요.
7: 자, 선생님.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얇게 썰려져 있으면 대패삼겹살하고 우삼겹의 차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네. 아무래도 돼지고기는 좀 더 선홍빛이 돌고 네. 우삼겹은 붉은빛이 좀 더 강하게 들죠. 네. 우삼겹 파는데 네. 사실은 소고기 가슴 부위에 엎진살이에요. 네. 왜 소가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땅바닥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오. 그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육량이 많지 않고 네. 이렇게 지방 성분이 적절하게 마블링이 돼 있어가지고 네.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아주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위죠. 네, 자 이렇게 기름기 제거해서 예. 네, 두면 됐고요. 자. 네, 이쪽에 둘게요.
7: 자,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준비가 됐는데요. 네. 자, 이렇게 우삼겹을 준비해 뒀고요. 자, 이 다음 뭐 하면 될까요?
8: 자, 일단 이제 주재료가 이렇게 네. 준비됐으니까 부재료인 채소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7: 썰어볼게요.
8: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고버섯. 사실 오늘 표고버섯을 준비했지만 네. 버섯은 여러분들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7: 집에 있는 양송이를 써도 되나요?
8: 아,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표고버섯은 예. 슬라이스로. 오늘 뭐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기만 하면 되니까 네. 부담 없으시죠?
7: 맞아요.
8: 느타리 버섯을 넣는다 그러면 결대로 쪽쪽쪽쪽 찢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네. 새송이 버섯은 또 먹기 편하게 써시면 되니까 네. 또 이 버섯이 요리에 들어가면 약간 고기와 씹는 맛이 또 비슷하잖아요.
7: 맞아요.
8: 네,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버섯을 준비를 지금 굉장히 볼륨감이 있잖아요.
7: 그러게요.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오히려 풍성하고 고기 먹으면 삼겹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8: 그렇죠.
7: 네. 다음 어떤 걸 썰어볼까요?
8: 자, 그다음에 저 이제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는 그냥 어서 써시면 돼요.
7: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이 고기에 조금 있는 약간 느끼함을 잡아줄 것 같아요.
8: 맞아요. 약간의 그 매콤함이 고기가 맛있긴 한데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이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네. 싹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네. 고기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죠.
7: 맞아요. 질리지 않게.
8: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청양고추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은 대파를 썰어볼 텐데
7: 대파요.
8: 대파는 오늘 길이대로 한 5cm 정도로 이렇게 썰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서 써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써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썰까 봐요. 이렇게 오. 약간 그 파채 비슷하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같이 또 들어가는 게 부추라 네. 이렇게 해서 5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0: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1: 5cm 정도로?
0: 네. 쓰셔도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부추 들어갈게요.
1: 부추. 아, 부추 정말 오늘 좋은데.
0: 맞아요. 부추가 예. 향도 좋고 예. 더군다나 이제 부추에 들어있는 약간 따뜻한 성질이 예.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1: 맞아요.
0: 이 부추의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부추는 채소 중에 칼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예요.
1: 오, 칼륨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0: 네,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니까 예.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추 향도 좋고 한 다사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요리에 여기저기 이렇게 두루 넣어서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야 정말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료 손질이 뚝딱 끝났어요.
0: 그럼요.
1: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되죠?
0: 이제 양념장 만들어야죠. 일단 오늘 청양고추를 넣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어서 해줄 거예요. 약간 칼칼하게.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된 양념이 간장이에요. 네. 간장. 양조간장. 그다음에 굴소스도 약간 넣어주면 되는데 네. 굴소스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간장 더블로 네. 넣으시면 돼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짠 게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달콤함이 들어가야 되겠죠.
1: 달콤하게.
0: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술 종류가 약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 혹시나 모르는 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
0: 그렇죠. 예, 청주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여기다가 이제 저는 깨소금. 통깨보다는 약간 빠은 깨소금이 더 훨씬 더 고소하게 느껴지니까.
1: 그렇죠.
0: 하고 후추.
1: 후추.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1: 네.
0: 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제 오늘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1: 자, 선생님, 근데 원래 오늘 같은 요리에는
0: 네.
1: 간장 양념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더욱더 칼칼하고 매콤할 것 같아요.
0: 네. 약간 간에 그냥 개운함 정도 많이 매콤하진 않고
1: 그렇죠,
0: 개운함
1: 그렇죠.
0: 정도 그 정도만
1: 네, 네 맞아요.
0: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 묻혀줄까요?
1: 그럴까요?
0: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묻혀도 되니까
1: 네.
0: 얼마 양이 안 돼서
1: 네.
0: 이렇게 해서 살짝 묻혀주도록 할게요.
1: 사실 우리가 오늘 네. 우산겹을 먹어서 좋긴 하지만 고기의 양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0: 네.
1: 고기랑 채소가 약간 1:1 그 정도 비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자, 손으로 양념할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우리 양념했던 수저 있으면 수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고기가 얇아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둬야 돼요? 하시면은 네. 뭐 이렇게 얇기 때문에 금방 흡수가 돼요. 그래서
1: 오래 재울 필요가 없고요.
0: 오래 재울 필요 없어요.
1: 자, 잠깐 이렇게 양념에 재워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볼까요?
0: 네, 자, 불로 이동해서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마늘 안 들어갔죠?
1: 깜빡하신, 선생님.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깜빡하실 때도 있으시네요.
0: 아, 제가 믿는 게 있었어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에 약간만 매콤한 맛이 마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1: 네?
0: 오늘 굳이 마늘을 저는 안 넣었어요. 그 대신 부추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은데요.
0: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팬이
1: 네?
0: 예열이 됐으니까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그러면 넣을 때 일단은 이제 고기 요리니까
1: 네?
0: 이렇게 고기 밑간 해둔 거 들어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다 같이 넣을 거예요.
1: 다 같이요?
0: 몸만 빼고? 몸만 뺄까요?
1: 부추!
0: 그렇죠. 네.
1: 부추가 아무래도 제일 좀 이렇게 성질이 좀 얇으니까.
0: 맞아요. 예. 오늘 표고버섯이 커서
1: 예.
0: 저는 요 정도만 넣을까 봐요.
1: 예, 양을 좀 가감하시고.
0: 네. 자.
1: 아무래도 이 우삼겹이다 보니까 익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0: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되게 얇았잖아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익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1: 네?
0: 만약에 배고픈 걸 못 찾는 분들이라든지
1: 예.
0: 빨리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맛있게 먹고 싶다.
1: 예.
0: 이 요리를 자꾸 추천드려요.
1: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첫 요리로
0: 네.
1: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원래 이 고기 요리는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아니, 금요일에 올 때도 있는데.
0: 주말에.
1: 그렇죠. 아니, 사실 월요일도 고기 땡길 때 많아요.
0: 그럼요.
1: 그렇죠?
0: 네, 네. 아침부터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맞아요.
0: 야. 네.
1: 이 우삼겹은 확실히 이 약간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삼겹살이랑은 또 대패삼겹살이랑 틀리게
1: 예, 예.
0: 그 풍미가 또 달라요. 대패삼겹살 같은 경우는 조금 누린내가 날 수가 있어서
1: 예.
0: 양념을 강하게 하는 반면에
1: 네.
0: 우삼겹은 그런 게 적어서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1: 맞아요.
0: 그런 부위라 제가 좀 약하게 지금 보시면은
1: 네.
0: 굉장히 진하지 않죠. 뭐
1: 네.
0: 제육볶음이나 뭐 이런 것처럼
1: 네.
0: 왜 제가 동시에 다 넣냐? 그냥 거의 익는 시간이 동일해요. 우리가 보통 고기는 빨리 익혀야 되고 채소는 나중에 익고 이래야 되는데
1: 네.
0: 오늘은 우삼겹이라 얇게 썰어져 있기 때문에
1: 자 많은 분들이 아까 왜 부추 이렇게 썰어놓고 부추는 언제 넣었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건 언제 넣는 거예요?
0: 이거는 불 끄고 나서 여유로 넣어줘도 돼요.
1: 아 불 끄고 나서
0: 사실은 요리할 때
1: 네.
0: 우리가 눈으로 먼저

0: 먹는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부추가 들어간 요리가 숨이 확 죽어서 있으면은 그것처럼 속상할 때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약간 근데 우리 부추 생으로도 먹어요, 안 먹어요?
1: 생으로 먹죠.
0: 생으로도 먹으니까 예. 나중에 살짝 넣어서 여열로 익혀 줄 거예요. 그래서 볼륨감을 있게끔. 그래서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오, 세상에 요리가 방금 한 것 같으네? 뭐 이런 생각. 마치 부추가 예. 숨이 죽어 있으면은 아, 먹다 대표줬나?
1: 그러게 그러게.
0: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1: 부추는 신선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0: 맞아요. 그리고 부추 한 단 사면은 양이 좀 되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추를 뭐 국이나 이런 데도 넣어서 먹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고기 볶을 때라든지 볶음 요리에도 두루두루 활용하고 있어요.
1: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이제 고기가 얼추 익었고 그다음에 버섯도 맛있게 익었어요.
0: 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버섯도 이렇게 맛있게 예. 익었고 파는 당연히 있고
1: 그쵸?
0: 고기도 이렇게 익었어요.
1: 예, 그대로 한 입 쏙 먹어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네. 끝내도록 할게요.
1: 자, 불을 끄고.
0: 네, 자 불을 끄고 자 이제 부추를 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줄게요.
1: 예. 부추가 성질이 굉장히 얇고 연해서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질겨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질겨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예. 향이 너무 또 달아날 수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살짝만 지금 안 익었네 하시더라도 예. 내 속썩이거나 뭐 우울하실 필요 없어요.
1: 오히려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있어서.
0: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양이 되게 고기에 비해서 부추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요. 드실 때 되면은 절대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1: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0: 그럼요.
1: 제가 시청자분께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방금
0: 맞아요.
1: 질문을.
0: 네, 제가 너무 많이 들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통깨만 이렇게 뿌리면은 네. 오늘의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1: 고기 요리가 이렇게 금세 됐는데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맛을 안 봐도 맛이 느껴지는 요리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이게 바로 그런 요리예요.
1: 자. 이 우삼겹에서 나왔던 그 맛있는 고소한 기름이 이 버섯에 싹 스며들어서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부추의 향도 너무 향긋하고요.
0: 그리고 엎진살은 우삼겹은 정말 그 마블링이 철철해가지고 네. 우리가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고기 요리 못 먹는다 그러시는 분들도 네. 아니면은
1: 저도 젊지만 이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0: 알죠.
1: 그래요? 네, 손은 언제 났나?
0: 아니 저는 뭐 광희 씨랑 방송했기 때문에 알죠.
1: 너무 네. 부들부들하고 네. 씻는 식감도 좋고 향도 좋아서 모두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우삼겹 부추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친타월로 우삼겹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표고버섯은 슬라이스한 뒤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대파는 길게 3등분한 뒤 큼직하게 썰고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양조간장, 굴소스, 설탕, 청주,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우삼겹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뒤 양념한 우삼겹, 표고버섯,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우삼겹이 익으면 불을 끄고 부추를 넣어 섞은 뒤 통깨를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됩니다.
1: 자, 선생님 네. 이번에는 깻잎찜을 해볼 텐데요.
0: 네.
1: 깻잎찜은 어릴 때부터 먹었던 추억이 생각이 나요. 자, 특히 입맛 없을 때 먹으면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0: 네.
1: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일단 깻잎 12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보통 깻잎찜 하면 깻잎만 있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깻잎찜은
1: 네.
0: 멸치하고 양파하고 당근이 들어가요.
1: 오, 많지 않은 재료긴 하지만
0: 네.
1: 들어갔을 때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고
0: 네.
1: 맛을 살려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깻잎찜은 이 깻잎의 향이 죽지 않게 양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양념 재료 뭐가 있을까요?
0: 네, 일단 간장하고 참치액을 넣어서 간을 해줄 거고요.
1: 네.
0: 이제 설탕 넣어주고
1: 네.
0: 그다음에 마늘하고 고춧가루 약간 넣어주고 통깨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2분의 1컵이 들어가는데
1: 네.
0: 그 깻잎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렇게 기름 성분이랑 넣어주면은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니까 저는 오늘 들기름 사용할게요.
1: 맛도 챙기고 건강도
0: 네.
1: 챙기고. 자, 깻잎찜은 약간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맛을 당기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깻잎부터 한번 손질을 해야 될 텐데
0: 네,
1: 이거 지금 어떻게 손질한 상태예요?
0: 깻잎은 사갖고 오셔가지고
1: 네.
0: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식초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10분 정도만 뒀다가 마지막에 한번 헹궈주시면 되고요.
1: 네.
0: 오늘 깻잎찜을 저는 두

0: 오늘 깻잎에 맞춰서 좀 얇게 썰어줄 거예요. 제가 한번 채소를 썰어볼게요.
1: 자. 자, 진짜 오늘은 뭐 약간 자투리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0: 맞아요.
1: 양이 많지 않아요.
0: 네, 오늘 또 많은 양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게 한 네. 2cm면 되니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양파를 이렇게 쓰면은 요거 이제
1: 아 굉장히 또 촘촘하게
0: 왜냐하면 깻잎이 얇기 때문에
1: 그러게.
0: 따라 들어가는 채소도 얇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늘 주된 채소는 뭐예요? 깻잎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파는 약간의 그냥 돋는 정도
1: 맞아요.
0: 그 정도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1: 네.
0: 이거 썰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이 양파가 들어가면 이 특유의 달큰한 맛과 씹는 식감이 좋잖아요.
0: 맞아요. 양파가 또 수분감 폭발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양파 이렇게 40g 정도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1: 진짜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게 또 맛이 달라요.
0: 맞아요. 네, 진짜 달라요.
1: 예.
0: 네, 그다음에 당근 썰게요.
1: 네.
0: 당근은 오늘 얇게 예. 이렇게 썰어서
1: 당근 요만큼 항상 집에 많이 남아있어요. 엄마가 버리지도 못하고 항상.
0: 냉장고에 항상 있죠, 뭐.
1: 예.
0: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2cm 정도로 해서 네. 이거를 이렇게. 얇게 썰어줄 건데
1: 예.
0: 이제 이해가 되시죠?
1: 예.
0: 아, 깻잎이 얇으니까 채소도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양파도 그다음에 당근도 크게 맞게 썰었는데요. 선생님, 네. 이 잔멸치 이제 집에 약간 누린내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오래 두면은 풋내라고
0: 하죠. 맞아요. 멸치의 그 좀 예. 약간 찐내라고 하죠.
1: 그게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0: 요거를 후라이팬에 살짝 볶거나
1: 예.
0: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돼요.
1: 네. 그러면 그런 누린내들이 날아가나요? 비린내가?
0: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0: 네, 일단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간장 양념이니까
1: 네.
0: 간장 넣을게요. 간장.
1: 간장.
0: 요거 양조 간장이에요.
1: 양조 간장.
0: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참치액이 있어서
1: 네.
0: 참치액도 두 큰술, 양조 간장 두 큰술인데 만약에 참치액 없다 그러면 국간장 넣어주시면 돼요.
1: 참치액 들어가면 확실히 감칠맛이 달라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짠맛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단맛,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1: 네.
0: 여기에 약간의 칼칼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1: 예.
0: 뭐 다진 마늘 있으시면 다진 마늘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양파를 넣어서 굳이 다진지진 않고
1: 네.
0: 그냥 예, 마늘만 넣을게요.
1: 네.
0: 자 통깨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깻잎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기름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들기름. 들기름 두 큰술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고소한 향도 살리면서 깻잎의 좋은 성분 살려주는.
0: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요.
1: 잠깐만요. 선생님, 이 네. 물 들어가면 이 양념이 약간 겉돌거나 좀 싱거워지지 않을까요?
0: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 네.
0: 깻잎이 120g이면 부피감이 굉장히 이렇게 부피감이 이렇게 크잖아요.
1: 네.
0: 근데 양념이 조금이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발라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염도도 낮춰야 되니까 여기다 물을 한 2분의 1컵 넣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1: 네.
0: 좋더라고요.
1: 자, 너무 짜게 먹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0: 맞아요. 물 2분의 1컵 100cc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네.
0: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아까 멸치가 있었는데
1: 네.
0: 멸치를 잠깐 불로 이동해서 살짝 덮어줘 볼까 봐요.
1: 한번
0: 네.
1: 가볼까요?
0: 네. 자, 팬이 열을 받았으면은
1: 네.
0: 멸치를 10g이에요.
1: 네.
0: 많지 않은 양이죠. 그런데 이것도 나는 좀 우리 식구들은 뭐 더 좋아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하시면은 더 넣으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1: 더 되죠.
0: 그럼요, 그럼요.
1: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네. 오래 덮을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1: 바삭바삭해질 정도.
0: 네. 딱 만져봐가지고 따뜻한데 뭐 이러면은
1: 네.
0: 됐어요. 자, 그러면 불을 끄고
1: 네.
0: 제가 다시 요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1: 네.
0: 네.
1: 선생님, 지금 저희는 옆에
0: 네.
1: 찜기에 약간 그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금방 이제 찔 거라
1: 예.
0: 찜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1: 자, 여러분도 같이 찜기에 열을 올려주세요.
0: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옮겨볼까요?
1: 지금 이 잔멸치에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향만 남아있어요.
0: 그렇죠. 고소한 맛.
1: 예.
0: 고소한 맛. 네. 자 멸치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넣으세요.
1: 3분의 2만.
0: 요걸 조금 남기세요.
1: 네.
0: 이유가 있어요. 자 당근도 이렇게 넣고 조금 남기세요.
1: 네.
0: 양파도 이렇게 썬 거 넣고 좀 남기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하면
1: 엄마가 음식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0: 아.

0: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1: 네, 자 오늘 이유가 있으니까 네, 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깻잎을 잴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요령이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높이가 없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0: 자 지금. 이유가 다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놓고 이거를 아까 제가 물을 섞어서 네.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0: 양이 이렇게. 넉넉해요.
1: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주세요. 예.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염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0: 네. 제가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1: 네. 이렇게 그냥 드셔도 되는데 예. 이거를 찌게 되잖아요. 찌면은 아무래도 소화가 훨씬 잘 됐고 식감도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리고 보존도 오래 될 수가 있고.
0: 자, 선생님, 이렇게 두세 장씩 겹친 이유는 두세 장을 한꺼번에 먹으라는 이야기시죠?
1: 맞아요.
0: 한 장을 먹으면 너무 약간 짤 것 같기도 하고.
1: 아니, 왠지 섭섭해.
0: 맞아.
1: 예, 짜기도 하고, 왜냐면 깻잎이 많이 먹고 싶은데.
0: 맞아요.
1: 짜면 안 되잖아요.
0: 그리고 두세 장씩 겹쳐서 하시면 됩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쫙 됐죠.
0: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여기 있는데.
1: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예. 제가 여기다 놔보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로 옮겨서 설명할게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부족할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그때 이제 남은 멸치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예. 이런 예. 거를 좀 넣어주시면은 위에까지 딱 알맞게 되는데 이거를 안 남겨두고 하면 맨 밑에는 양념이 고루 묻어있는데 나중에는 양념이 없어. 진짜 중요한 게 없어.
0: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르게
1: 맞아요.
0: 양념 묻혀주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하게 되면은 예.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얹고 하더라도 네. 부족함이 없죠.
0: 마지막으로.
1: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리할 때 이게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맨 위에 예. 묻힌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다 예쁘게 된다는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제가
0: 일정하게 펴 바르듯이 해서
1: 맞아요. 네? 저는 오늘 접시에 놓고 찜게 찔 거예요.
0: 그대로?
1: 네, 그대로. 자, 그러면은 불로 이동해서 예. 찜게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넣어보도록 할게요.
0: 자, 본인 집에 있는 각자 집에 있는 그 찜기 용기에 맞게끔 접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만약에 찜기에 그릇이 작다 예. 그러면 그러면은 예. 이렇게 사방으로 안 놓고 일렬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난 그 파이렉스 같은데 유리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두 겹으로 놓으면 이렇게 들면 그 정도는 들어가겠지 찜기에.
0: 그럼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뚜껑을 닫고
0: 한 얼마 정도 두면 되나요?
1: 네. 정말 얇기 때문에 예. 잠시만 쪄도 되거든요.
0: 자, 선생님. 네. 한 4분에서 5분 정도 저희 뒷정리 하면서 좀 기다려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이제 시간이 딱 지났어요.
1: 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0: 네.
1: 야 이렇게 예. 정말 알맞게 쪄졌거든요. 그런데 오. 이렇게 찌잖아요. 예. 그러면 훨씬 더 식감이 부드럽고 예. 소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저장해도 한 4-5일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이거 4-5일도 안 가고 금방 먹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긴 해요. 네?
0: 사실 깻잎 향이 좋아서 이 고기, 육류랑 그다음에 생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깻잎은 어디에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채소죠. 네. 그리고 이 깻잎에는 칼슘, 철분, 칼륨이 풍부해서 네. 영양소도 충분하니까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은 깻잎이 가격도 싸지니까 이거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깻잎찜이 완성됐습니다.
2: 깻잎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 당근은 얇게 채 썰어주세요. 양조간장, 참치액,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잔멸치를 넣어 볶은 뒤 그릇에 덜어내주세요. 양념에 잔멸치, 당근, 양파를 넣어 섞은 뒤 깻잎, 양념순으로 켜켜이 얹어줍니다. 양념에 남은 잔멸치, 당근, 양파를 넣어 섞은 뒤 깻잎에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찜기에 깻잎을 넣고 5분 정도 찌면 깻잎찜이 완성됩니다. 기본 요리를 다채롭게 응용해 매일 다른 집밥을 즐겨보자. 우리가 알던 두부조림이 아니다. 자박하게 끓여 먹는 색다른 두부 요리. 뜨끈한 밥에 올려 함께 비벼 먹으면 환상적인 두부 자박이부터 입맛 살리는 쪽파무침, 더 맛있게 먹는 법 대공개. 참치와 마요네즈 양념으로 180도 변신한 참치 쪽파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0: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빈 비타민 과학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두부 자박이의 새빨간 비주얼을 보니까 식욕이 마구 솟는 것 같아요. 밥이랑 먹기 좋은 딱 맛있는 음식인데요. 자, 어떤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일단 두부 자박이에 기본적으로 두부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네. 호박도 들어가요.
1: 네. 네,
2: 그다음에 두부와 호박을 밑간할 소금하고 후추 필요하고요.
1: 네.
2: 이제 두부를 지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름. 들기름하고 식용유 필요합니다.
1: 네, 간단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채소를 볼게요.
2: 자박이에 이제 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양파, 대파, 청어고추 들어가요.
1: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2: 네.
1: 자박하게 만든 양념은 어떤 게 들어갈지 궁금해요.
2: 네, 일단 양념장에 저는 이제 양념장 밑에 맨 밑에 다시마를 네. 넣고 깔기 때문에 다시마 들어가고요. 주된 양념은 이제 간장이죠. 네, 간장 들어가고 물엿 들어가고
1: 네.
2: 고춧가루, 통깨, 마늘, 참기름, 그다음에 물이 한 컵 필요합니다.
1: 이 요리는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2: 네.
1: 그러면 두부 자박이 시작해 볼게요.
2: 네, 일단 두부를 네. 잘라 볼게요.
1: 네, 두부를 잘라 볼게요.
2: 오늘은 두부가 예. 약간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럼 부침.
2: 그렇죠.
1: 예.
2: 부침요. 근데 만약에 찌개용이 있다, 그러면 네. 굳이 뭐 따로 사러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로,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 예.
2: 저는 300g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수분이 좀 빠지면은 단단해져서 조리하기가 편하죠.
1: 그렇죠. 이 두부가 사실은 잘 많이 부서질까봐 찌개나 이런 데 아닌 이상은 잘 안 넣게 되거든요.
2: 근데 사실은 좋아하는 분들 정말 두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1: 그럼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자박이처럼 두부 조림도 우리가 맛있지만
1: 네.
2: 짜박짜박 국물 있게 먹는 요 자박이 또한
1: 예.
2: 촉촉해서 맛있거든요.
1: 자, 선생님, 그럼 두부 조림과 두부 자박이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2: 국물의 차이죠.
1: 예.
2: 국물 있이는 자박이, 국물이 예. 없다면은 조림. 이렇게.
1: 물론 조림 먹을 때도 그 남은 양념으로 밥을 이렇게 비벼 먹고 하지만
2: 네.
1: 자박이는 뭔가 이렇게 진짜 덮밥처럼 이렇게 얹어 먹어도 좋겠어요.
2: 맞아요.
1: 그쵸?
2: 덮밥 느낌을 원하시면 자박이.
1: 예?
2: 그냥 반찬을 원하시면은 두부 조림을 예. 추천드려요.
1: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2: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채소 썰고 양념 준비하는 동안
1: 네.
2: 그 시간만 해 주시면 돼요.
1: 자, 그럼 두부를 이렇게
2: 네.
1: 물기를 빼줄게요.
2: 자, 자박인데 두부 자박인데
1: 예.
2: 저는 이제 호박도 한 개 넣어볼까 해요.
1: 그래서
2: 호박이 거의 두부와 비슷한 g수가 되더라고요.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호박.
1: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장 보러 갔을 때 제가 애호박을 샀는데 가격도 경제적이에요.
2: 요새 호박 가격이
1: 예.
2: 조금 내렸어요.
1: 예.
2: 호박 가격이 조금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저 옛날에는 한동안 장마철에는 5,500원짜리까지 산 적이 있거든요.
1: 네.
2: 눈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가슴이 어찌나 아프던지.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2: 요것도 살짝 소금을 살짝 뿌려볼까요?
1: 요것도 뿌려볼까요?
2: 네.
1: 자, 이것도 두부처럼.
2: 우리가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2: 밑간을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1: 네.
2: 그렇지만 조금 더 수분이 나오면은 좋기 때문에 살짝만. 여기는 소금만 뿌릴게요.
1: 네.
2: 이렇게 해서 두부처럼 콤비린내가
1: 될까요?
2: 요것도 두부랑 같이 해서 다른 이제 재료 썰고 양념
1: 네.
2: 준비하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 길게 할 필요 없이.
2: 네.
1: 자, 그럼 애호박도 이렇게 물기를 조금 빼는 동안
2: 네.
1: 다른 채소를 한번 썰어볼게요.
2: 네, 자, 오늘 네. 여기에 이제 양파.
1: 네.
2: 양파 들어가는데 양파가 조금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서 들어가 줄 거예요.
1: 예.
2: 이렇게.
1: 아무래도 두부도 그렇고 애호박도 약간 두께를 있게 했기 때문에.
2: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좀 도톰하게.
1: 예.
2: 몇 센치예요? 얘기하면 1cm?
1: 1cm.
2: 네, 1cm 정도 이렇게
1: 네.
2: 썰어서.
1: 각자 집에서 드시는 크기대로 한번
2: 네.
1: 1cm 내외로 해서
2: 네.
1: 드셔보세요.
2: 자, 그 다음에 대파도
1: 네.
2: 어서 썰어도 되고 5cm로 썰어도 되고
1: 네.
2: 그것은 그냥 편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은 대파 흰 부분만 준비하셨네요.
2: 네, 파란 부분은 오늘 안 쓰고 이렇게
1: 네.
2: 흰 부분 정도만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 네.
2: 자, 그 다음에 고추도 고추 한 개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1: 오, 오늘은 어떤 고추 준비하신 거예요?
2: 오늘 청고추 이렇게 3분의 2 정도만 예.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칼칼하게 청양고추는 예.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요. 홍고추에 비해서.

0: 그래서 저는 두 개 정도 넣어줄 건데 네. 이거 만약에 애들 먹을 거다 그러면은 청양고추는 풋고추를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예. 자,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채소는 간단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손질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0: 네.
1: 자, 자박의 양념은 또 어떻게 만들지 기대가 네. 됩니다.
0: 자, 일단은 양조간장.
1: 예.
0: 양조간장이 한 4스푼 정도 들어가요.
1: 네.
0: 4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약간 넣어줄게요.
1: 고춧가루.
0: 네, 칼칼하게.
1: 네.
0: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간장이 들어갔으면 단맛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저는 오늘 물엿 준비했어요.
1: 물엿.
0: 네.
1: 윤기가 그냥 저리로 흐르겠어요.
0: 네, 마늘도 약간 넣어줄게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하고
1: 참기름.
0: 그다음에 통깨까지.
1: 통깨까지.
0: 네. 자.
1: 거의 저희가 집에 늘 있는 재료들이에요.
0: 그렇죠. 양념이 비슷비슷한데 또 그 메뉴에 네. 알맞은 또 계량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레시피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제하게 양념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여기에 다시마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0: 네, 다시마는 제가 이따가 예. 알려드릴게요.
1: 자, 그럼 이제 불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자, 불로 이동해서 네.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0: 자, 저는 오늘 들기름하고
1: 네. 식용유.
0: 네. 식용유인데 들기름만 두르고 하면 안 되나요? 아, 네. 당연히 되죠.
1: 네.
0: 네. 자, 이렇게 자,
1: 들기름 넣어서 좀 더 고소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네. 사실은 우리가 들기름으로 두른 지진 두부만 먹어도 사실은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구운 후에 두부가 졸여지면 훨씬 더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0: 식감도 좀 약간 쫀득쫀득하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요 한 과정이 사실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귀찮아요.
1: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0: 번거로워요. 번거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를 건너뛰면 아, 결과물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1: 한 끗 차이인데.
0: 아유, 그러니까.
1: 이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는 거죠. 색이 날 때까지.
0: 노릇노릇요? 금방 됩니다. 네.
1: 네.
0: 자, 이렇게 지금 노릇노릇해졌죠.
1: 예. 네.
0: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줄게요.
1: 오. 이대로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두부는 김치랑 해서 먹어도.
0: 근데다가 그대로 드셔도 되는 게
1: 예.
0: 우리 아까 소금하고 후추 뿌렸죠.
1: 예.
0: 들기름이랑 오일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1: 예.
0: 아우, 나는 이렇게 쌍으로 뒤집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 아우, 이거는 어부지리를 얻었어.
1: 저도 다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이제 조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1: 아, 그럴까요?
0: 네.
1: 자, 이제 맛있게 한번 조려봐야죠. 두부 자박이 만들어볼게요.
0: 네. 자, 자박이라 네. 사실은 밑에 눌어붙을 염려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물을 넣을 때 이 다시마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다시마를 넣어주면 좋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양파, 도톰하게 썬 거.
1: 양파도 좀 깔아주는 거예요?
0: 네. 양파를 깔면 단맛도 올라오고 아, 또 양파의 수분감이 있어서
1: 예.
0: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얹을게요. 네. 저는 이 자박이 예. 진짜 자주 해 먹어요.
1: 아니 뭔가 이 자박이라고 하면은 뭔가가 이 밥도둑 같기도 하고
0: 네.
1: 쏙쏙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0: 맞아요. 조림도 맛있는데
1: 예.
0: 이 자박이는 국물이 있어서 그리고 다 나중에 되고 나서 달걀 딱 하나 얹어 먹어도 아우 너무 맛있어요.
1: 촉촉해서 그렇죠.
0: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1: 네.
0: 여기다가 우리 양념한 거 있잖아요.
1: 잠시만요.
0: 양념을 두부도 양념이 돼야 되지만
1: 네.
0: 호박도 양념이 돼야 되니까.
1: 그러면 간이 싹 배야죠.
0: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1: 네.
0: 자, 보세요. 자, 자, 눈 잘 뜨고 보셔야 돼요.
1: 네.
0: 자.
1: 복사해서 붙여넣기.
0: 그렇지.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아, 이 요리할 때 있잖아요.
1: 네.
0: 요런 JQ. 잔머리 기술 필요합니다.
1: 정말 간단간단하게
0: 네.
1: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자, 이제 여기 양념이 남았죠?
1: 예.
0: 여기다가 이제 물 한 컵을 넣고
1: 네.
0: 졸여야 되는데, 요 양념 아까우니까
1: 네.
0: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1: 자, 마지막까지 또 양념 한 방울 마저도 저희가 또 아까우니까.
0: 자, 그 다음에 예. 요거 부을 때 가장자리로 이렇게 부어주셔야 돼요.
1: 가장자리로?
0: 가운데 뚜루룩 부으면 양념이
1: 다 흩어지죠?
0: 자, 됐죠. 오.
1: 자, 이렇게.
0: 이제 기뻐. 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1: 이제.
0: 불이 할 일이야.
1: 이제 자박자박하게 이제 조리는 일만 남았나요?
0: 네. 자, 그러면 이제 끓기 시작해서 7분. 네. 근데 이제 끓기까지 좀 센 불에서 해주시다가 이제
1: 네.
0: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익힐 거예요.
1: 네.
0: 그때 불을 중불로 줄이셔가지고 7분 정도면 호박도 알맞고

0: 넣어도 양념이 싹 배어 들어가고 그 네. 밑에 깔린 양파는 그냥 얌전해져 있어요.
1: 얌전하게? 네. 자, 이제 모든 것은 우리 분에 한번 맡겨볼게요.
0: 그렇죠.
1: 자, 7분 동안 있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0: 네.
1: 7분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0: 짠.
1: 이야, 우와. 이야.
0: 아니, 지금 딱 화면 돌리신 분은, 아, 두부 조림인데 왜 저래? 국물이 왜 안 졸았어? 이거 두부 자박입니다.
1: 이야, 진짜 여기에 그냥 화비에 썩썩 올려서 비벼먹으면 너무 촉촉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0: 세상에.
1: 이야.
0: 보석 같은 향채소가 위에서 두루루루루. 자, 오.
1: 근데 이 향이 방송으로 좀 전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0: 네.
1: 달큰한 향도 올라오고. 그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향채소가 싹 숨이 죽을 정도면 몇 분이면 필요하냐?
1: 네.
0: 2분 정도면 되니까.
1: 2분이요.
0: 잠시만 기다릴게요.
1: 자, 일단 뚜껑 안 덮고.
0: 뚜껑 닫을게요.
1: 아, 닫고요.
0: 왜냐? 향채소의 향이 두부랑 호박에 싹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두부를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뚜껑을 안 덮으면 향이 날아가겠죠. 휘발성으로. 네. 자, 저희는 향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뚜껑을 네.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2분 후에 저희가 한번 덜어보도록 할게요. 자,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0: 네, 자, 그럼 불을 끄도록 할게요.
1: 예? 네. 그 완성 도시를 한번 옮겨볼까요?
0: 네.
1: 자, 이야. 자, 옮겨볼게요.
0: 네, 자, 우리는 오늘 한 접시 먹겠습니다.
1: 예.
0: 네, 자, 이렇게. 오!
1: 우와!
0: 이야.
1: 이야.
0: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1: 아, 두부 이렇게 튼튼하게 부서지지도 않고.
0: 아니, 부서질 수가 없는 게
1: 네.
0: 우리가 뭐 건드렸어야지.
1: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근데 양념이 잘 뱄어요, 선생님.
0: 그냥 양념도 위에다가 우리가 아까 뿌렸잖아요.
1: 아니, 불 위에 올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불 제대로 살짝 하고.
0: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주부님들이 이런 요리 너무 사랑해요.
1: 맞아요.
0: 그냥 내가 딱 썰어서 양념 넣는데 불이 알아서 해주는 요리.
1: 맞아. 아니, 두부 어떻게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안쪽은?
0: 사실은 우리가 부침용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두부 딱 드시면은
1: 네.
0: 마치 찌개용을 먹는 듯한
1: 맞아요.
0: 부드러운 식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이게 찌면서 뚜껑을 덮고 쪘기 때문에 약간 촉촉하게 쪄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호박.
1: 아 이렇게 반반 넣으면 또
0: 광희 씨 호박 좋아해요?
1: 당연하죠.
0: 저 호박 진짜 좋아해요.
1: 저도요.
0: 응.
1: 요것도 이제 이거 양념하고 같이 이렇게 밥에 비벼 먹으면 이렇게 부스러졌을 때 네. 정말 잘 어울려요 밥이랑.
0: 이게 또 호박이 또 알맞게 싹 익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0.7cm 정도로 이렇게 썰었잖아요.
1: 예.
0: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어려서 좀 더 익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얇게 써시면 돼요.
1: 좀 얇게.
0: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취향이 다 틀리더라고요.
1: 저는 약간 무르게 그래서 약간 뭉개질 정도로 해서 먹어요. 부드럽게.
0: 네, 그러면은 광희 씨는 0.5cm 정도로 써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예.
0: 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쪽에도 자박인지라
1: 예.
0: 자박 국물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1: 예. 네. 이렇게 그냥 먹으면 온 가족이 그냥 밥 한 공기 뚝딱일 것 같아요.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향채소
1: 예.
0: 조금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1: 이야.
0: 이야.
1: 너무 푸짐한데요, 선생님?
0: 불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향채소네.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너무 푸짐하고 맛있는 두부 자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두부 자박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는 먹기 좋게 썬 뒤 앞뒤로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애호박은 동글 썬 뒤 소금을 뿌려 밑간해줍니다. 양파는 도톰하게 채 썬 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양조간장, 고춧가루, 물엿,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 식용유를 두른 뒤 두부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냄비에 다시마, 양파를 깔아준 뒤 애호박을 펼쳐 담고 양념을 얹어줍니다. 그런 다음 부친 두부를 넣고 양념을 고루 뿌려주세요.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 넣은 뒤 끓어오르면 7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얹고 2분 정도 뚜껑 덮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 애호박을 담은 뒤 국물을 끼얹고 채소를 담으면 두부 잡아기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쪽파 무침은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무쳐야 하는지 잘 몰라서 잘 안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참치가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쪽파 반단 정도 준비해 주신대요. 20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참치는 조금 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캔, 네. 그다음에 김 두 장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무침 양념에 필요한 재료도 한번 볼게요.
0: 네. 일단 약간 요거는 비주얼 담당이에요. 네. 네. 청양고추 이렇게 다져서 준비할 거고요. 네. 마요네즈에다가 간장 약간 넣어주는데, 네.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맛있긴 한데 약간 느끼한 맛 때문에 저는 겨자하고 레몬즙을 넣어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고소해야 되니까 깨소금하고 참기름 들어갑니다.
1: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도 조금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참치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이 파김치와는 또 다른 느낌이지만 네. 쪽파가 나올 때 이런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참치가 눈에 제일 들어오는데 네. 이 참치는 그냥 통조림 참치 준비를 했는데 이 기름이 항상 신경이 많이 쓰여요.
0: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예. 이렇게 체에다가 기름기를 숟가락으로 눌러서 내리던지 예. 아니면은 일회용 장갑 두 개 끼고 꽉 손으로 짜던지 예. 둘 중에 하나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1: 근데 진짜 이 참치 통조림 제가 어렸을 때도 늘 좋아했었고 이 김치찌개에 안 들어가면 또 섭섭하고 참치 김밥도 맛있고 이 참치 통조림 늘 집에 있거든요.
0: 아, 그리고 또 이게 선물로도 들어와서 오늘 요거 참치 쪽파 무침 꼭 만들어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네, 자, 이렇게 기름기를 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쪽파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고.
0: 쪽파가
1: 진짜 신선해요.
0: 쪽파가 지금이 제철이에요. 야. 그래서 쪽파가 저렴해요.
1: 아주 파릇파릇하고 그냥 아삭아삭한 소리가 그냥.
0: 자, 이렇게 해서 5cm로 썰 건데 예. 요 대궁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예. 흰 부분은 요거 따로 두고요. 예. 요쪽 거는 같이 둘게요.
1: 소리 들리시죠? 소리. 이야. 진짜 신선하다.
0: 자, 이렇게. 예. 제철이야, 제철. 네. 자, 그래서 예. 요거를 대궁하고 흰 네. 부분하고
1: 따로?
0: 네, 따로 둘게요.
1: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흰 부분은 열을 가할 때 좀 더 가열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이렇게 쪽파까지 제가 손질해봤고 여기도 김이 있어요.
0: 네, 자 김도 같이 네. 이렇게 부셔서 넣어주면 좋은데 요거는 네. 그냥 김밥인 구운 김이에요. 네. 자, 요거를 이제 그냥 썰면 여기가 지금 다 지저분해지니까 예.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1: 이것도 JQ를 써야죠.
0: 그렇죠.
1: 선생님, 네. 집에 이 김밥김 말고 조미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떡해요?
0: 조미김도 저는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조미김은 짜서 안 돼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조미김이 그닥 안 짜니까 네. 김밥김 없으면 조미김도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그렇지만 이제 요리를 하실 때 조금 염두를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죠?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1: 준비해 둘게요.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부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이렇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0: 아, 근데 참, 이게 뭐라고. 김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1: 그러니까 김가루 뿌려지면 정말 그 맛은 다르잖아요.
0: 자, 그럼 이제 양념장은 네. 이따가 요거 데치고 와서
1: 그럴까요? 네,
0: 큰 볼에다가 할게요.
1: 자, 네. 지금 뭘 데치셔야 한다는데 어떤 걸 데칠지 한번 가볼게요.
0: 자, 이 중에서 이제 데쳐서 먹어야 될 게
1: 이거죠.
0: 쪽파. 네, 그럼 쪽파 갈게요. 네. 자, 소금 약간 넣어주도록 네. 할게요. 이제 소금을 넣어주는 거는 이 파에서 있는 영양 성분이 덜 빠져나오라고 네. 해주고 색도 좀 예쁘라고.
1: 여기 부분 뭐라고 하셨죠, 아까?
0: 대궁.
1: 대궁.
0: 네, 흰 부분. 대궁이라고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 먼저 하고.
0: 네, 자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맛있어서 막 먹고 있는데 매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네, 그래서 약간 아린 맛이 날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근데 데치면은 이 매운 성분이 아린 성분이 휘발성 날라가고 단맛으로 네. 변해요.
1: 오.
0: 그리고 대파로도 하셔도 돼요. 이 요리를. 쪽파가 안 나올 때는 대파를 하셔도 되는데
1: 네?
0: 대파도 흰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따로 나눠서 데쳐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네. 자, 쪽파.
0: 네. 자, 요 정도면은 됐어요.
1: 한 30초 정도 하셨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1: 찬물로 바로.
0: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파란 부분은 네. 그야말로 그냥 넣다가 빼서 바로 하셔도 돼요.
1: 맛있겠다. 맛있겠다. 맨날 무쳐 먹던 재료 말고

0: 뭐 이렇게 쪽파 오랜만에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는 이제 제철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많이 요리를 해서 먹고 있는데 네. 쪽파 계절에는 이렇게 사도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바로 사다가 이렇게 해서 쪽파 무침 많이 네. 하고 또 참치는 거의 또 집에 있고 네. 아니, 없어도 그냥 캔 참치 살 때는 왠지 요리가 쉬워 보여서 살 때도 마음이 기뻐.
0: 맞아요. 든든하죠, 사두면.
1: 네.
0: 자, 이거는 30초 정도 네. 간단하게 한번 데쳐봤어요. 네.
1: 자,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빼주도록 할게요.
0: 네. 선생님, 물기 뺄 때 주의할 점 있나요?
1: 물기를 좀 꽉 빼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무침 요리가 실패할 때가 물기를 네. 좀 덜 뺐을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념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물기를 좀 꽉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오늘 좀 짜보도록 할게요.
0: 선생님, 꽉 짤 때 너무 꽉 짜버리면.
1: 아, 맞아요. 제가 옛날에 네. 이거를 꽉 짜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입까지 돌아가. 근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짤 수가 없어요. 그쵸? 계속 수분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짜요.
0: 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죠? 자, 진짜 색깔도 파릇파릇하고 아까는 양이 꽤 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데쳐놓으니까
1: 맞아요.
0: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한 정도의 양이에요.
1: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좋아요.
0: 예. 네.
1: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서 네. 섞기만 하면 되니까 네. 아예 양념장을 큰 거로 할까 봐요. 자. 네. 일단은 집에 마요네즈 있으시면은 마요네즈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0: 예.
1: 자,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약간 느끼한 맛을 저는 뭐로 할 거냐면 요거 겨자예요.
0: 네.
1: 근데 요 겨자가 없어 그러면은 뭐로 대신할 수 있냐면
0: 예.
1: 혹시 고추냉이 있으세요? 그럼 고추냉이도 괜찮아요.
0: 고추냉이도.
1: 네. 자, 그래서 요 겨자를 이렇게 섞어 줄게요.
0: 예.
1: 자, 이렇게 섞어주고, 그러면 이제 마요네즈 느끼한 맛이 겨자 때문에 조금 많이 완화가 됐겠죠?
0: 맞아요.
1: 자, 거기다가 요거 레몬즙이에요.
0: 오.
1: 레몬즙 없으면 뭐로 할까요?
0: 레몬즙 없으면, 뭐, 집에 있는 뭐.
1: 식초.
0: 식초.
1: 네, 그런 것도 좋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0: 예.
1: 양념은 간장으로 할게요.
0: 네.
1: 간장. 간장 들어가고요.
0: 네.
1: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 깨소금. 네. 그 다음에 참기름 들어가고요. 자, 비주얼 담당 넣어주세요.
0: 네. 자, 일단은 네. 빨간 양념이 아니라서 매운 거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그쵸. 일단은 재료도 부담이 없는 데다가 네. 양념도 그냥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로 활용하시면 되니까
0: 네.
1: 이렇게. 자, 이 정도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묻혀줄 거니까 네. 보세요. 이 정도의 이렇게
0: 농도가
1: 농도니까 아까 요거를 꽉 짜줘야 된다는 얘기를 아시겠죠?
0: 맞아요. 물기가 너무 자박하면 잘 안 묻혀지니까.
1: 네.
0: 자, 그럼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묻혀볼게요. 네.
1: 자, 이때도 요 참치가 좀 더 단단하니까
0: 네.
1: 참치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0: 네.
1: 네, 참치 요걸로 그냥 넣을게요.
0: 네.
1: 참치 넣어주고요.
0: 네.
1: 자,
0: 맛있겠다. 그다음에, 참치가 너무 좋아요.
1: 네. 그다음에 쪽파
0: 네.
1: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0: 넣고
1: 김은 네. 조금 이따 넣어주도록 할게요.
0: 김은 지금 넣으면 부스러지니까
1: 네.
0: 예, 눅눅해지고 많이 눅눅해지니까
1: 여기다가 김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지금 네. 굉장히 김이 많아 보이죠?
0: 예.
1: 근데 섞으면은 김이 수분을 머금어가지고 딱 알맞은 양으로 돼요. 자, 담아볼까요?
0: 네. 선생님, 이거 밥 반찬으로 좋을 것 같지만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김밥 쌀 때 이렇게 다 넣고 싸면은
1: 참치 김밥처럼
0: 예, 예,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먹다가
0: 일단 먹다가
1: 먹다가
0: 이야 색다른 무침이라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면 쪽파의 첫 경험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맵지 않게
0: 예.
1: 쪽파가 달게 느껴지면 나중에 쪽파 먹을 때도 거부 반응이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치 쪽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참치 쪽파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참치 통조림은 체에 받친 뒤 숟가락으로 눌러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고 구운 김은 4등분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부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쪽파 흰 부분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쪽파 파란 부분을 데쳐 찬물에 헹궈주세요. 쪽파는 체에 받쳐 건진 뒤 물기를 짜내줍니다. 그런 다음 마요네즈, 연겨자, 레몬즙, 양조 간다.

0: 간장, 깨소금, 참기름, 다진 청양고추, 홍고추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참치 통조림, 쪽파를 넣어 무치다가 구운 김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참치 쪽파 무침이 완성됩니다. 우리 집 식탁을 가득 채워줄 품격 있는 반찬 2종. 매콤한 생선조림은 잊어라. 된장의 구수함을 담은 조림 레시피. 비린내는 물론 감칠맛까지 사로잡은 된장 삼치조림부터 아삭아삭 탱글탱글 다채로운 식감으로 자꾸만 끌리는 무침 반찬. 칼로리가 낮아 무한대로 흡입해도 걱정 없는 숙주 청포묵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비의 김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고등어보다 삼치를 더 즐겨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삼치가 담백한 맛도 그렇고 이 된장 삼치조림에 들어간 그 비주얼을 보니까 더욱더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오늘의 재료 하나씩 볼게요.
2: 네, 일단 삼치 한 마리 준비했고요. 네. 거기다가 청주하고 후추 약간 뿌려서 밑간할게요.
1: 아, 살이 통통하네요, 선생님.
2: 네.
1: 자,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요?
2: 네, 부재료는 저는 오늘 감자하고 양파 밑에 넣고 깔고 조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하고 향채소로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시마는 밑에 깔고 할 거라 제가 오늘 다시마 준비했어요.
1: 자, 된장 조림에 필요한 양념도 한번 볼까요?
2: 네, 일단 된장 필요하고요. 네. 거기다가 간장, 맛술, 마늘, 참기름 필요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것도 물이 준비가 됐고, 네. 이 마지막에는?
2: 이거 약간 네. 위에 오늘 된장 양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살살살 뿌려서 드시면은 그 된장에 약간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걸 상쇄시켜줘서 오늘 고춧가루를 약간 뿌려줄 거예요.
1: 마지막까지 아주 네. 완벽하게 맛을 지켜주는데요. 자, 구수한 된장 양념으로 만들어 삼치의 고소한 맛과 함께 먹으면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네. 된장 삼치조림 시작할 텐데요.
2: 네.
1: 일단 삼치부터 손질을 해야겠죠.
2: 네, 우리가 오늘 조림이지만 예. 제가 구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1: 네.
2: 이 이유가 보통 우리 조림하면 이제 어슷어슷 썰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렇게 구이용으로 썰게 되면 양념도 훨씬 더 잘 배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선은 오래 조리면은 안 되고 살짝 네. 졸여서 맛있게 맛이 들 때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좀 맛이 잘 들라고 칼즙을 약간씩만 넣어줄게요.
1: 여기 들어있네요.
2: 네, 네. 자, 칼즙을 이렇게 살짝살짝.
1: 맛이 잘 배게끔.
2: 네. 자, 우리가 보통 삼치하면은 고등어와 더불어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잖아요.
1: 맞아요. 몸에 좋은 등푸른 생선이 어디 이렇게 몸에 좋아요?
2: 이게 필수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1: 네.
2: 또 오메가3랑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죠.
1: 이야.
2: 네.
1: 자, 지금 어떤 거 올리신 거예요?
2: 청주 뿌렸어요.
1: 청주 네. 뿌리신 거예요?
2: 자,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라 약간의 비린내가 날까 봐 청주로 예. 밑간을 해주고요. 후추 약간 이렇게 뿌려가지고 네. 맛을 조금 얹혀주도록 할게요.
1: 저도 등푸른 생선 중에 이 삼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2: 네.
1: 아무래도 이 살이 굉장히 고소하고 비릿한 맛이 좀 덜하잖아요.
2: 네.
1: 자, 이렇게 이제 뿌려준 다음에 얼마나 두면 될까요?
2: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두시면 되니까 네. 그 사이에 우리는 채소를 손질해 보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2: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횟감자 나와서 감자가 집에 아마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1: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맛있을 때예요.
2: 감자를 1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줄게요.
1: 네.
2: 감자. 삼치도 맛있지만 네. 같이 먹는 요 감자도 정말 맛있어요.
1: 맞아요. 생선 요리랑 이 감자도 정말 잘 어울리죠.
2: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 이제 무 계절에는 또 무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1: 맞아요.
2: 그다음에 양파도요.
1: 네.
2: 이렇게 한 1cm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감자와 함께 밑에 깔고 그리고 졸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 네.
2: 감자도 네. 이렇게 옆에다가 둘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파.
1: 네.
2: 대파는 어슷 썰어도 되고 대파도. 5cm로 썰어도 되고.
1: 전체적으로 오늘 재료들은 큼직큼직하게.
2: 왜냐? 주인공이 큼직큼직하니까.
1: 맞아요.
2: 그다음에 고추.
1: 고추.
2: 이제 요거는 빛 담당이고 네. 향 담당이에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1: 네.
2: 이거 사실 고추 먹지도 않는데 꼭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

0: 생각을 한 적 있어요.
1: 맞아. 한 번쯤 해볼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신 거예요?
0: 생각이 들면 해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 똑같은 요리를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고 해봤어요.
1: 예?
0: 와, 그 향채소가 담당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향채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왜 요리에 향채소가 들어가는지 알겠더라고요.
1: 이유 없이 넣지는 않는다.
0: 네, 향채소의 향이 재료에 싹 스며들어서 예. 음식의 맛을 훨씬 더 높여주더라고요.
1: 크게 보이진 않지만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재료들을 손질을 했고요. 자,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0: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1: 네. 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네. 오늘은 된장 양념이에요.
0: 네. 생선 조림하면 많은 분들이
1: 예?
0: 고춧가루 빨간 거 많이 쓰시죠. 예? 근데 저 오늘 시판용 된장을 썼어요. 만약에 집된장이라면은 조금 덜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간장, 양조 간장 네.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늘. 그 다음에 요거는 맛술이에요. 맛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생선 요리다 보니까 이렇게 네. 넣어주고 자, 이 된장이 우리가 삼치는 고소하고 된장은 구수하잖아요.
1: 네.
0: 근데 된장의 단점이 약간 좀 꿈꾸면 냄새가 나잖아요.
1: 아, 네, 쿰쿰한 냄새 있어요.
0: 그것만 없애면 땡큐겠는 거예요.
1: 그럼요.
0: 참기름입니다.
1: 고소함으로 이렇게.
0: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구수함은 취하고 예. 그 약간 꿈꾸한 냄새는 없어지니까 요 참기름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조리로 가볼게요.
0: 네. 자, 그러면 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1: 예.
0: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깔아주면은 네. 다시마에서 맛있는 막선분도 올라오고 이게 조림이라 생선 조리고 밑에 생선이 딱 달라붙었을 때 그 허망함
1: 예 눌러붙었을 때
0: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요리할 때 완성으로도 예쁘게 하고 싶은데 얘가 딱 달라붙어서 나오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껍질이 여기 밑에 딱 바닥에 눌러붙어 있을 때는 예. 그것만큼 속상한 건 없거든요.
1: 그렇죠. 생선살이 막 흐트러지면서 또.
0: 근데 다시마를 이렇게 깔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밑국물 낼 때 다시마 낸 분들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거 건져서 냉동실에 두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선 같은 걸 조릴 때 이렇게 밑에다 까시면 아주 좋습니다.
1: 그것도 먹어도 좋고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자, 이런 다음에 여기다가 예. 이제 자, 이렇게. 생선을 넣어줄 건데
1: 네.
0: 자 생선을 도톰한 것부터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도톰한 것부터
0: 네. 도톰한 것부터 넣어주고
1: 삼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살이 도톰해서 좋아해요.
0: 네.
1: 먹을 게 많아.
0: 그리고 약간 비린내도 고등어보다는 좀 덜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삼치를 더 선호를 해요.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1: 자, 양념을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0: 듬뿍 이렇게
1: 듬뿍.
0: 다 골고루
1: 올려주듯이
0: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아무래도 스며들게 하려면
1: 예.
0: 감자도 익어야 되고 고기도 익어야 되고 이러니까
1: 예.
0: 물을요 이렇게 두 컵을 넣어주시는데 이때도 양념장을 이렇게 헹궈서 가장자리로 넣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1: 아깝지 않게.
0: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장자리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예.
0: 자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해도 되죠?
1: 또 이제 불이 해주는 건가요?
0: 네. 자, 불이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 예.
0: 뭐냐면 이 생선에는 기본적으로 비린내가 있어요.
1: 갖고 있는?
0: 네. 트리메트 아민이라고 하는데
1: 예?
0: 그 트리메트 아민은 휘발성이에요. 가열을 하면 날아가요.
1: 날려야죠.
0: 그런데 이때도 몇 분을 열고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1: 예.
0: 네. 자, 한 7분 정도.
1: 7분.
0: 7분 정도. 열고 끓이면은 정말 비린내는 아주 예민하신 분조차도 난다고 얘기 안 할 정도로 확실하고요.
1: 네?
0: 보통 분들은 한 5분 정도만 해도 비린내 안 난다고 해요.
1: 자, 그럼 7분 정도 저희가 비린내를 날린 후에 뚜껑을 덮고 조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그럼 이제 8분이 남죠. 15분에서.
1: 네?
0: 네, 뚜껑을 닫고 8분 정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직거부터 7분일까요? 끓기 시작해서부터 7분일까요?
1: 끓고 나서 아닐까요?
0: 네, 끓기 시작해서부터.
1: 예.
0: 네. 자, 그러면은 자, 강불로 예? 끓기 시작해가지고 7분을 뚜껑을 열고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8분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너무 구수한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자, 15분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1: 야~
0: 보면은. 이야. 제가 중불로 했더니 이렇게 자자자자자자 하게 이렇게 끓고 있죠.
1: 예.
0: 자, 이제 향채소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1: 네.
0: 자, 향채소, 파하고 고추.
1: 아니 이게 된장으로 졸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선생님.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아니 내가 빨간 양념은 많이 해봤는데 된장 양념은 어떤 맛이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0: 삼치가 약간 고소한데 된장이 또 구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고소함과 구수함.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즐겨 먹지 않았던 메뉴라 예. 아마 좀 새롭고 간이 고춧가루에 비해서 약해요.
1: 오.
0: 된장이 이렇게 그렇죠, 강한 그렇죠. 양념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고추장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고 2분만 더 살짝 2분. 향채소가 재료에 스며들도록 네. 2분만 뚜껑 닫아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생선 조림할 때 적정한 시간이 몇 분이냐고 많이들 질문하세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고등어나 삼치 같은 경우는 20분에서 25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오늘처럼 이렇게 구이용으로 한다. 그러면 15분에서 20분, 그러니까 20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1: 단축이 되네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조림은 이렇게 도톰한데 예? 구이용은 이렇게 펼치니까.
1: 맞아, 맞아.
0: 그게 한 5분 정도를 당기니까.
1: 정말 좋은 팁이네요, 네. 선생님. 자, 이제 2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한번 완성석 씨에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1: 지금 아주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제 옮겨 담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열어주세요.
0: 자. 네, 자.
1: 이야.
0: 와.
1: 이야.
0: 딱 보시면서
1: 예.
0: 이거지.
1: 그렇죠,
0: 하시는
1: 그렇죠.
0: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생선을 탁 해가지고.
1: 통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선생님?
0: 네, 자, 이제 담는 것도,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쁘게 담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담는 거 한번 봐주세요.
1: 아, 아래에 아주 우리 저희 감자를 넣었었죠.
0: 네, 감자가 있어요.
1: 그리고 이 감칠맛 나는 향은, 아, 다시마랑 그 다음에 이 삼치에 감칠맛 나는 향이.
0: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감자도 이렇게 된장에다가 졸여서 먹는 건 또 예. 어떤 맛일까?
1: 우와!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은 안 되지만 이 향은 네. 진짜로 이 감자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감자가 지금 뜨는데 아이고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포실포실하면서
1: 예.
0: 이렇게 맛있게 사실은 이거 감자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음식 드실 때 네. 촉촉한 게 기본이에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1: 선생님 저희가 아까 고춧가루를 준비했어요. 고운 고춧가루.
0: 네, 고춧가루를요. 요 위에다가
1: 예.
0: 뿌려가지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1: 조금 아쉬워했던 분들.
0: 맞아요.
1: 이 매콤하면 조금 아쉬웠던 분들.
0: 이렇게 이렇게 드시잖아요. 아우, 요거 꼭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춧가루 약간 뿌린 거하고 안 뿌린 거하고
1: 맞아요.
0: 맛의 차이가 나니까.
1: 칼칼함이 다르니까.
0: 그렇죠. 예.
1: 이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0: 생선이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된장 삼치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삼치조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치에 칼집을 넣은 뒤 청주,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주세요. 감자는 먹기 좋게 썬 뒤 양파는 큼직하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된장, 양조간장, 다진 마늘, 맛술,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전골 냄비에 다시마, 감자, 양파, 삼치 순으로 고루 담고 양념을 고루 넣어주세요.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 넣은 뒤 뚜껑 열고 센 불에 7분 정도 끓이다가 뚜껑 덮어 중불에 8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뚜껑 덮어 2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된장 삼치조림을 담은 뒤 고춧가루를 뿌리고 어린잎 채소를 곁들이면 된장 삼치조림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입안을 상큼하게 씻어주는 숙주 청포묵 무침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숙주 200g 필요하고요.
1: 네.
0: 소금 약간 넣어서 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청포묵, 그다음에 청양고추, 달걀 네. 필요합니다. 달걀은 지단 붙여서 쓸 거예요.
1: 자, 선생님, 네. 이런 요리는 깔끔한 맛이 잘 어울리잖아요.
0: 네.
1: 어떤 양념이 들어갈지 또 볼게요.
0: 네, 일단 이제 간장 양념 들어가고요.
1: 네.
0: 거기다가 설탕하고 식초, 깨소금
1: 네.
0: 들어가고요. 약간 톡 쏘는 연겨자 넣어줄 거고요.
1: 네.
0: 참기름 들어가고요. 소금은요, 기호에 맞게 조절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1: 선생님, 네. 이 청포묵이 음식에 들어가면 네. 이 정갈에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까요?
0: 네, 일단 숙주 200g이에요. 200g을 살짝 찔 건데
1: 네.
0: 오늘 같이 찔 게 청양고추예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썰고 한꺼번에 찔게요. 자, 여기 이것도 이제

0: 네, 약간 오늘 이제 무침인데
1: 네.
0: 같이 무칠 거예요. 그런데 고추가 너무 생이면은 드시기에 불편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숙주랑 같이 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 썰어서 오늘 이제 숙주가 길쭉길쭉하니까
1: 네.
0: 고추도 길쭉길쭉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1: 이 고추는, 물론 매번 요리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0: 네.
1: 그냥 사드시면은 요리 비결하면서 그냥 두고두고 쓰실 것 같아요.
0: 향채소라 없으면은 안될것 같아요.
1: 그러게.
0: 이 향이 음식에 딱 스며들어서 맛을 돋궈주니까
1: 네.
0: 같이 꼭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저도 체험하면서 이제
0: 네.
1: 시장 보러 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고추, 파마늘
0: 네.
1: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사게 되더라고요.
0: 기본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준비를 해줬습니다.
1: 자, 이렇게
0: 네.
1: 준비를 했고, 자, 그럼 이걸 살짝 데치신다고 하신 거죠?
0: 네. 찔 건데, 자, 불로 이동을
1: 데치신다고요?
0: 해보도록 할게요.
1: 예.
0: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집에 이렇게 깊이가 있는 냄비에,
1: 예, 웍이죠,
0: 네,
1: 웍.
0: 웍에다가 숙주를 이렇게 넣고요.
1: 네.
0: 그런 다음에, 지금 굉장히 뭐 볼륨감 있는데, 찍은,
1: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은
0: 네,
1: 숙주예요.
0: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같이 이렇게 넣고
1: 예.
0: 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양쪽 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다 물은 한 2분의 1컵 정도
1: 네.
0: 이렇게 넣어주고요. 소금, 뭐, 약간만 그냥.
1: 한 꼬집 정도,
0: 네,
1: 큰
0: 자,
1: 한 꼬집.
0: 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켜고
1: 예.
0: 뚜껑을 닫고
1: 예.
0: 딱 지금부터, 이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3분.
1: 3분.
0: 3분만 지나면은 숙주가 알맞게, 또 청운 고추도 알맞게
1: 예.
0: 쪄지니까 그대로 이제 식혀주면 돼요.
1: 사실 막 많은 분들이 그냥 데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찌냐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우리가 오늘 이 데치는 거를 물을 먹을 게 아니라
1: 예.
0: 이 숙주를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살짝 이렇게 찌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1: 영양소를 지키기
0: 네.
1: 위해서.
0: 근데 뭐 찜하면은 찜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1: 예.
0: 그냥 물 조금 넣어서 찌면 된다. 네.
1: 네. 자, 그럼
0: 네.
1: 3분 동안 쪄지는 동안 저희가 묵을 한번 또 썰어 볼까요?
0: 네.
1: 야, 청포묵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새롭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요
1: 예.
0: 진짜 묵은
1: 탱글탱글함.
0: 예, 봄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무쳐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이거는 시원할 때 진짜 왜 우리가 냉면 찾던 그 계절에
1: 예.
0: 시원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이 계절에
1: 예.
0: 드셔주십사. 제가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포무침 했는데 사실은 청포묵 하면은 녹두 앙금으로 만드는 건데
1: 오.
0: 녹두가 비싸다 보니까
1: 예.
0: 요즘은 동부묵 해가지고 왜 동부콩 있거든요.
1: 예.
0: 그걸로 이제 많이들 하죠. 이것도 지금 동부묵이에요.
1: 사실 한식집에서
0: 네.
1: 이제 한식집 음식 먹으러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0: 맞아요.
1: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0: 맛있죠?
1: 또 칼로리가 어떻게 되나요?
0: 이거는 100g에 37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화된 요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자, 지금 저희 3분 동안 숙주를 저희가 한번 쪄봤는데, 이제 건조대가 된것 같죠?
0: 네, 자, 3분이 됐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 숙주의 그 맛있는 향이 지금 나고 있어요.
0: 네, 자,
1: 이거 어떻게
0: 그러면은,
1: 되나요?
0: 이거를 그냥 이렇게 채반에다가 바로 하면 되니까,
1: 예.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1: 예.
0: 식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뜨거울 때 무침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럼 물이 나와요.
1: 근데 선생님,
0: 네.
1: 찬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찬물에 담글 줄 알았는데, 담그지 않네요.
0: 찬물에 헹구게 되면은 수용성 영양 성분이 빠져나와서 숙주 가지고 있는 향이 좀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잠시만 두도록
1: 자,
0: 할게요.
1: 유의해 주시고요.
0: 네.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1: 예.
0: 묵을 데치면 돼요.
1: 아, 묵을 또 데쳐야 되는구나.
0: 그래서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1: 네.
0: 여기다가 우리가 넣어줄 게 있어요. 소금. 소금 넣어줄게요.
1: 소금을요?
0: 네.
1: 근데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묵이 약간 간이 데치는 동안이라도
1: 예.
0: 간이 들면 좀더 맛있어.
1: 맞아, 맞아.
0: 양념이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1: 묵 자체 식감이 정말 좋긴 하지만 이 양념이 배야, 그다음에 간이 배야 좋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묵은 덩어리로 하시게 되면 썰다가 이렇게 약간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오.
0: 반드시 이렇게 썰고 나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요, 선생님.
0: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1: 그러게, 담그고 나서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건져내시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예, 이게 우리가 찬물에 헹구지만 여열로도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1: 네.
0: 그냥 넣었다가 바로 그냥 꺼내시면 돼요.
1: 진짜 투명해지고 있어요. 약간 젤리 같으면서 식감이

0: 정말 좋잖아요,
1: 네,
0: 선생님.
1: 자유롭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건지면은
0: 네.
1: 국은 다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제 양념 만들어서 버무리면 오늘의 요리 끝입니다.
0: 자, 한번 버무려 볼까요, 그럼?
1: 네,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일단은
0: 네.
1: 겨자가 약간 톡 쏘는 맛으로 겨자를 넣어줄 건데,
0: 네.
1: 겨자를 선택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겨자랑 설탕을 넣어주셔야 돼요.
0: 겨자랑 설탕.
1: 왜 그러냐면,
0: 네.
1: 겨자가 덩어리지면은 약간 뭉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설탕이랑 넣어서 일단 섞어주세요.
0: 일단 섞어주고.
1: 그럼 안 풀어지죠?
0: 그럼요.
1: 네, 당연히 안 풀어져요.
0: 예.
1: 자, 근데 이때 액체류가 들어가면 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0: 자,
1: 자, 오늘
0: 예.
1: 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0: 간장.
1: 이렇게 해서 간장을
0: 네.
1: 조금 넣고, 이렇게 섞어, 조금씩 넣어주실래요?
0: 네.
1: 네.
0: 이런 식으로.
1: 그러면은 겨자가 덩어리진 거 없이
0: 네.
1: 골고루 다 풀리죠?
0: 그러게요. 이게 제대로 안 풀리고 뭉쳐있으면요. 씹다 보면 갑자기 어떤 부분을 약간 너무 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갑자기 알싸하기도 하고,
1: 네,
0: 너무.
1: 여기다가 이제 깨소금,
0: 예.
1: 통깨보다는 깨소금이 더욱더 이제 고소할 것 같고요.
0: 네.
1: 참기름 약간만 넣어주세요.
0: 참기름.
1: 그런 다음에 사실 제가 양념에 소금은 적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소금은 넣지 마시고 묻혀서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0: 오.
1: 사실 저는 거의 안 써요. 안
0: 네.
1: 쓰긴 하는데 그래도 또 식성이 또 다른지라
0: 예.
1: 요건 조절용이다. 네,
0: 네.
1: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식초 넣어주도록
0: 네,
1: 할게요.
0: 마지막에
1: 네.
0: 묻히면 또 새콤하게 식초가
1: 네.
0: 들어가야겠죠?
1: 새콤하게
0: 예.
1: 입맛 조절하게 식초 넣어주는데, 우리가 보통 겨자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식초 들어가고 그 식초가 꼭 들어가요.
0: 네.
1: 설탕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이 들어갈래, 간장이 들어갈래인데 오늘 저는 약간 간장을 넣어준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0: 자,
1: 청포모.
0: 청포모. 아유, 탱글탱글해. 요즘 날씨가 더울 때가 있는데,
1: 네.
0: 그것도 이거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넣어서 버무릴게요.
0: 이거 할때좀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선생님.
1: 근데 숙주도 진짜 살짝만 알맞게 쪄서
0: 예.
1: 예, 이렇게 통통하고요.
0: 그러게요.
1: 우리가 지금 지금 청포묵도 살짝 넣었다가 빼가지고
0: 예.
1: 괜찮아요.
0: 요즘은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름이 될수록. 그때 청포묵은 정말 부담없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0: 예.
1: 건강에도 좋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 또 이제 옷이 또 얇아지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포만감 있게. 저는 어떨 때는 밥안 먹고 그냥 이것만 먹어요.
0: 그래도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그냥 그래도 괜히 딱 먹고 나면 맛도 있지만 내 몸에 괜히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라는
0: 건강해지는
1: 느낌이
0: 기분이네요.
1: 네.
0: 예.
1: 자, 담을 때는
0: 예.
1: 아무래도 이제 숙주가 조금 약간 뭉쳐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담아야 되냐면 숙주 한번, 청포묵 한번 이렇게 담는다는 생각으로
0: 아,
1: 담으셔야
0: 천천히
1: 돼요.
0: 담는다
1: 네, 그래.
0: 생각해서.
1: 이게 같이 잘 섞이지는 않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미끄러워서.
1: 네. 그래서 담을 때 이렇게 한 켠씩 담아주시는 것이 드실 때 골고루 드실 수가 있어요.
0: 원래 이렇게 무침 먹고 나면 항상 물이 많이 땡기는데
1: 네.
0: 오늘 이 숙주 청포묵 무침은 그렇게 뭔가 짜지도 않을 것 같고 아주 담백하게 그냥.
1: 드셔보시면
0: 예.
1: 알겠지만 간 진짜 심심하게 해서 물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될 정도의
0: 예.
1: 그런 간이고요. 이렇게. 자,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담고요.
0: 예.
1: 이때 주의하실 점 뭐냐면 이게 냉장고에 들어갔게 되면 이게
0: 예.
1: 다시 굳어요.
0: 예.
1: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먹을 거라 다 같이 버무렸지만 집에서 드실 경우에는 따로따로 놔뒀다가 먹을 때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붙여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0: 드실 때
1: 네.
0: 해서 먹으면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숙주 청포묵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숙주 청포묵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씨 제거한 청양고추, 홍고추는 채 썰어 주세요. 팬에 숙주, 청양고추, 홍고추, 물, 소금을 넣고 뚜껑 덮어 3분 정도 쪄줍니다. 그런 다음 청포묵은 채 썰어 주세요. 찐 채소는 채반에 받쳐 식혀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청포묵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연겨자, 설탕, 양조간장, 깨소금, 참기름,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찐 채소, 청포묵을 넣어 버무리고 채 썬 황지단, 백지단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숙주 청포묵 무침이 완성됩니다. 김선영의 노하우가 담긴 10분 만에 만든

0: 양배추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곁들이면 좋은 반찬이 되잖아요.
1: 네.
0: 오늘은 어묵을 넣어서 맛을 더 살렸는데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 네, 일단 어묵 4장 정도 네. 좀 얇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양배추 200g,
0: 네.
1: 그다음에 당근, 대파,
0: 네.
1: 마늘, 오일이 필요합니다.
0: 네, 선생님, 저는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게
1: 네.
0: 저는 이게 통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다른 거라면서요.
1: 이게 바로 통들깨예요. 우리가 들깨가루는 많이 넣어서 드셔보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통들깨는 톡톡 씹히는 식감이 아주 재밌어서 오늘 제가 네, 통들깨 준비했고요.
0: 네.
1: 양념은 간장, 네. 굴소스, 설탕,
0: 네.
1: 맛술, 통깨,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0: 네. 선생님, 저도 이제 이 재료만 봐도 요리가 쉽다 아니다를 알 수 있거든요.
1: 네.
0: 오늘은 과정도 어렵지 않아서 밑반찬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어묵 네. 양배추 볶음 할 건데 자, 어묵이 나와서 너무 신나요.
1: 어묵 좋아하죠?
0: 그럼요.
1: 네.
0: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묵 좋아하는데
1: 네.
0: 근데 어묵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두께도 여러 가지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어묵 구입하실 때 뒤에 성분이 어육 함량이 높은 걸 구입해갖고 오시는 게 좋고
0: 네.
1: 오늘은 도톰한 것보다는 좀 얇은 거. 요게 한 장에 한 5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어묵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오늘 좀 길쭉길쭉하게 썰 거라 저는 길이로 이렇게 썰게요. 넓이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0.3에서 0.5 정도?
0: 네. 네,
1: 그 정도로 써시면 될 것 같고요.
0: 우리가 맨날 이렇게 먹는 왜 고구마 스틱 정도 그 정도 길이, 그다음에 얇게.
1: 비유 너무 좋다.
0: 그렇죠.
1: 아우.
0: 사실은 저도 이제 엄마가 어묵 반찬 해주면 정말 잘 먹었거든요.
1: 네, 정말 어묵은 남녀노소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썰어서
0: 네,
1: 제가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양배추.
0: 예.
1: 사실 양배추는 한 통 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볶아서 드시기도 하고 쪄서 드시기도 하고 쌈싸 드시기도 하고
0: 예.
1: 정말 많이들 잘들 드시고 계시는데
0: 그럼요.
1: 오늘 또 어묵이랑 볶아서 드시면 또 새로운 맛이거든요.
0: 네.
1: 자 요 줄기 쪽이 약간 굵어서
0: 네.
1: 드실 때 불편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줄기 쪽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0: 양배추는 참 몸에도 좋지만
1: 네.
0: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1: 양배추가 보통 이제 겨울이 제철이에요.
0: 예.
1: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이게 양배추가 좀 약간 이렇게 너플너플 되잖아요.
0: 예.
1: 이게 지금 알이 차려고 할 때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날이 추워질수록 이제 꽉
0: 예.
1: 차죠.
0: 예.
1: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이거는 훨씬 더 조금 굵게 썰어주시는 게 좋은데
0: 예.
1: 0.7cm나 0.5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결대로 썰지 않고 결을 꺾어 썰었죠.
0: 그러게요.
1: 아삭아삭하라고. 결대로 썰으면은 차분해지는데
0: 예.
1: 이렇게 결을 꺾어 썰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0: 소리도 훨씬 더 나고 예.
1: 아우 아삭아삭하다니까 내가 말을 줄이게 되네. 네,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어우, 볼륨감이 이씨
0: 네.
1: 이렇게 이거 근데 볶아서 숨죽으면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0: 맞아요.
1: 네, 요 정도.
0: 사실 뭐 양배추 몸에 좋은 거 알고 있지만
1: 네.
0: 생으로 먹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서
1: 맞아요.
0: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좋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세요.
1: 네. 자 이제 색깔이 약간 붉은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붉은색 담장으로 자 당근을 약간만 썰 거예요. 당근이 색깔이 이제 오렌지 색깔이라
0: 네.
1: 예쁘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0: 어떤 단점이요?
1: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0: 오~
1: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약간 보석처럼 빛나게 그렇게 넣으려면은 적당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0: 네. 이렇게 중간중간 또 몸에 좋은 당근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또 그다음에 보기도 좋고.
1: 그렇죠. 당근 하면 딱 떠오르는 영양 성분이 베타카로틴이에요.
0: 아, 맞아요. 베타카로틴.
1: 베타카로틴은 근데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0: 그럼 굳이 안 먹어도 돼요?
1: 아니요. 흡수를 시키려면은 기름 성분의 영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볶아서 드시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0: 아, 그래야 몸에 또 제대로 이제
1: 흡수가 돼요. 되니까. 비타민 A로. 네. 자, 그다음에
0: 네.
1: 대파.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먹었는데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 많죠.
0: 그러게요. 이 베타카로틴은 매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1: 네.
0: 정확하게 흡수가 되려면 기름에 볶아야 한다.
1: 네. 지방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당근을 된장에 된장 쌈 같은 걸 찍어 먹는 거는
0: 예.
1: 된장에 지방 성분이 약간 있어서
0: 이유가 있었구나.
1: 맞아요.
0: 야, 또 네. 이렇게 알아가네요, 선생님 진짜.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파를 예? 송송송 썰었어요. 자, 그러면 네. 어묵이 튀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그 기름을 좀 빼볼까 해요.
1: 기름을 빼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뭐 뜨거운 물에 데쳐도 되지만 예. 이거를 뜨거운 물을 살짝만 그냥 껴줘서 가볍게 이렇게 해줄게요.
1: 자, 저희 커피포트에 물을 좀 끓여놨는데요. 네. 그냥 끼얹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0: 네, 살짝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 진짜 질문 많이 듣는 게 예.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1: 자, 꼭 해야 되나요, 선생님?
0: 정답은 네.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찬 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예?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1: 그쵸.
0: 그런데 사실은 하면 기름을 약간 뺄 수가 있으니까 예. 건강에 좋다.
1: 취향에 따라 또 예.
0: 입맛에 따라.
1: 그래요, 네. 맞아요.
0: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예? 양념을 먼저 만들고 그럴까요?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양념 재료가 진짜 간단해요.
0: 맞아요. 지금 뭐 조금 이 볼륨감에 비해서 예. 양념이 이렇게 과하지 않죠.
1: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간장, 양조 간장. 네. 그다음에 이거 굴소스예요.
1: 굴소스 들어가면 또 풍미가 달라지죠.
0: 그렇죠. 예.
1: 감칠맛도
0: 근데
1: 그렇고.
0: 굴소스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간장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자, 맛술. 왜냐하면 저는 또 어묵도 생선이라.
1: 맞아요.
0: 네, 맛술 넣어주고요. 네. 자, 굴소스하고 간장 들어가면 이제 짜단 말이죠.
1: 네.
0: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통깨.
1: 통깨.
0: 예, 통깨 들어가고 참기름 넣어줘요.
1: 자, 근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깨가 들어갔잖아요.
0: 네.
1: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시죠, 아까?
0: 이게 통 들깨예요.
1: 들깨.
0: 우리가 왜 들깨가루 많이 이렇게 드셨잖아요.
1: 갈아서.
0: 네. 그런데 이거는 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씹어서 이렇게 드실 때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재밌거든요.
1: 예.
0: 그리고 여기에는 비타민 E, 토코페롤이 풍부하게 들어서 피부 미용에 좋으니까
1: 예?
0: 요거를 여기다 안 섞고 이따가 볶을 때 뿌릴게요.
1: 재료를 넣는 순서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자. 저는요, 기름 두르고 파부터 넣어서 파기름을 좀 내줄게요.
1: 파기름.
0: 네. 근데 지금 마늘도 넣어서 이렇게 볶을 거란 말이죠.
1: 네.
0: 그런데 같이 안 넣고 지금 파부터 넣는 이유가 있어요.
1: 네.
0: 마늘은요, 당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과보다 더 많아요.
1: 오, 정말로요?
0: 네. 그래서 같이 넣어주면 네. 마늘이 먼저 타요.
1: 맞아, 맞아.
0: 단맛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파부터 조금 향을 내주다가 마늘을 넣어줘요. 향을 내주도록 할게요.
1: 향을 조금 내고 자, 파기름 향이 너무 좋아요.
0: 네, 마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마늘 들어가고요. 자, 이제 바로 어묵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어묵이 네.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잘 탈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요. 자, 수분을 좀 날려주면서 바삭바삭하게 할 때는 열이 세면은 타겠죠.
1: 네.
0: 이때는 조금 불 좀 줄여서 네.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한 몇 분 네. 정도 볶아주면 좀 맛있게 볶을 수 있나요?
0: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1: 예.
0: 네. 자, 그래서 시간을 재봤습니다.
1: 네.
0: 1분 30초.
1: 1분 30초.
0: 네. 일단은.
1: 아, 근데 선생님, 이 파기름 향과 이 어묵의 그 우리가 맛있는 향 있잖아요. 그 감칠맛 나는 향. 이게 섞여서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지금.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0: 네. 사실은 뭐 어묵도 어느 정도 간이 있어서 예. 지금 드셔도 아주 맛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더더더 맛있게 제가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1: 지금 먹으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거고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양배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예.
1: 건강을 생각해서 더.
0: 네, 좀 더 볼륨감도 있고.
1: 예. 선생님, 이제 양배추하고 이것들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당근이랑?
0: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가요.
1: 오, 진짜?
0: 양배추, 당근,
1: 예?
0: 그다음에 양념장까지.
1: 예.
0: 그러니까 요 어묵 한 1분 30초 정도 볶아주는 거는 볶아줄 수 있겠죠?
1: 그럼요.
0: 네. 네, 자, 이 정도 해서
1: 예?
0: 지금 기름기가 있어서 촉촉해 보이긴 하지만
1: 네.
0: 확실히 식감은 그 전에 드셨던 것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요.
1: 네.
0: 이때 불을 약하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자, 이제 다 넣어주세요.
1: 다 넣어요?
0: 네. 자, 저 불 세게 합니다. 불 올렸어요.
1: 네. 자, 그런 말,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로 다 때려 넣는다고 하죠?
0: 나 그런 말 싫어해.
1: 아, 알겠습니다.
0: 다 때려 넣는다는 말 너무 싫어해.
1: 다 쏟아 부어볼게요.
0: 네. 예. 다 쏟아서 넣어주세요.
1: 예.
0: 양념장 넣어주실래요? 이제,
1: 예.
0: 이제 양배추가 살짝 이제 숨이 죽었어요. 예.
1: 양념장이 이렇게 보시기에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괜찮은 거죠, 선생님?
0: 왜냐면 어묵에 예. 양이 약간 간이 돼 있어서.
1: 양념장 넣고 나서는 불 조절 어떻게 하면 되나요?
0: 이미 아까 양배추 넣을 때부터 불은 올렸어요. 강불로.
1: 불 좀 올려도 되는 거예요?
0: 네, 이제는.
1: 아, 양배추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0: 네, 그리고 재료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양배추 들어갈 때부터는 불을 세게 하셔도 돼요.
1: 아니, 양념이 많지 않아서 금방 타버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채소들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런지.
0: 네, 지금 맛있게 돼가고 있죠.
1: 향이 너무 좋아요.
0: 자, 이제 통들깨 제가 넣을게요. 자. 통들깨, 자.
1: 이야. 이렇게 늦게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0: 톡톡 터지는 식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 네.
1: 이야, 네. 양배추 들어가니까 정말 푸짐해졌는데요.
0: 네. 자, 그러면은 이 통들깨는 기호대로 넣으세요. 좀 톡톡 터지는 식감을 좋아하시면은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뭐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1: 네.
0: 자, 저 불 끌게요. 완성입니다.
1: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어묵이.
0: 네. 자, 불 끌게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검은 깨처럼 보이지만은 이따가 드실 때는 톡톡 터지는 식감은 다르다는 거.
1: 그러게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어묵으로 했는데 만약에 조금 적은 칼로리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어묵 대신에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0: 네, 두부면 같은 거 요새 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두부면 같은 거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1: 그러게요. 출출할 때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진짜 이렇게 탁탁탁탁 박힌 게 정말 입에 넣진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느껴지시죠? 네. 자, 요거 드시면은 정말 씹는 즐거움이 있는 어묵 양배추 볶음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어묵 양배추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어묵 양배추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묵은 채 썰고 양배추는 줄기를 제거한 뒤 채 썰어주세요. 당근은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어묵은 채에 받쳐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양조간장, 굴소스, 맛술, 설탕,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대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 어묵을 넣어 약불에 볶아주세요. 양배추, 당근을 넣어 볶다가 양배추 숨이 죽으면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통들깨를 넣어 볶다가 남은 통들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어묵 양배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골뱅이 무침 하면 야식의 대명사고 그 안주의 대명사지만 오늘은 비타민 가득한 채소를 넣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0: 네, 아주 밥이랑도 잘 어울리는 골뱅이 채소 무침 만들어 볼게요.
1: 네, 재료 볼게요.
0: 네, 일단 골뱅이 큰 캔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0: 전 오늘 오징어도 약간 넣어줄게요.
1: 진미채.
0: 네, 진미채 오징어. 그 다음에 채소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그냥 딱 제 눈에 띈 채소는 상추, 접근대, 오이입니다.
1: 자, 그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0: 네.
1: 선생님, 이 골뱅이 요리는 워낙 많이들 따라하셔서 다들 어떤 양념이 들어갔나 집중하고 보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양념 한번 볼까요?
0: 네, 일단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들어가고요. 이제 약간 짜니까 설탕 들어가고요.
1: 네.
0: 전 오늘 간을 소금으로 해줄 거예요. 약간 붉은색이 더 붉게 보이도록.
1: 네.
0: 그다음에 새콤한 담당이 식초하고 매실청 들어가고요.
1: 네.
0: 마늘하고 깨소금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는데 골뱅이 우리 캔 국물 있잖아요.
1: 네.
0: 그거 한 두 큰술 정도를 좀 이용할 거예요.
1: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자, 이렇게 골뱅이 캔 하나를 따서 여기다가 이렇게 빼주고 요 골뱅이를 좀 한 입에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1: 예, 아무래도 커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적당하게 썰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골뱅이 썰실 때 있잖아요.
1: 네.
0: 어떤 분은 이렇게 써시는 분 계세요.
1: 맞아요. 이게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0: 그런데 골뱅이가 나 골뱅이야 하고 하려면 이렇게 표면적이 약간 좀 넓게 썰어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1: 길이감 있게, 그렇죠?
0: 네. 아니, 골뱅이 좀 써세요. 그랬더니 땡글땡글하게 썰어.
1: 저도 그렇게 썰 뻔했어요, 선생님.
0: 네.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오, 골뱅이구나. 이렇게.
1: 맞아. 선생님, 저도 이 골뱅이 무침에 이 맛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이 골뱅이 무침을 엄청 많이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1: 이게 또 한번 맛을 보고 정말 이게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골뱅이가.
0: 네. 이 골뱅이가 그거 아세요? 약간 그 철쭉 있잖아요.
1: 예.
0: 네, 철쭉 필 때쯤 돼서 올라온대요.
1: 오.
0: 왜냐하면 짝짓기를 하려고.
1: 요 봄에.
0: 네.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잡는데.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는 이제 통조림이긴 하지만
1: 네.
0: 철쭉꽃 필 때 골뱅이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1: 신선할 때 네. 통통하게. 네.
0: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제가 이렇게 담아놓을게요.
1: 네.
0: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이제 진미채 준비를 했잖아요.
1: 네.
0: 진미채는 드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제가 썰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골뱅이 국물 요거 남잖아요.
1: 네.
0: 우리가 두 큰술을 덜어서 양념장에도 쓸 거지만 이렇게 해서 오징어채를 이렇게 네 오징어채를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1: 선생님 그냥 물을 담아도 되는데 왜 이 골뱅이 물을 넣는 거예요?
0: 골뱅이 국물에 그 맛있는 이제 맛이 싹 있잖아요.
1: 네.
0: 골뱅이의 그 향과
1: 네.
0: 그 골뱅이의 향과 맛을 이 오징어에도 약간 넣어주기 위해서 국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1: 선생님 네. 저희 집에 황태포가 조금 있는데 황태포 넣어도 돼요?
0: 그럼요. 이 지금 제가 오징어채 하듯이
1: 네.
0: 똑같이 황태포도 이 골뱅이 국물에 이렇게 재워놓으시면 돼요.
1: 자, 이렇게 불려놨어요.
0: 네, 불려놨어요.
1: 확실히
0: 네.
1: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마실 맛이 쏙 빨아당긴 것 같은데.
0: 골뱅이가 쫄깃쫄깃한데 오징어도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불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여기 물기를 짜서 쓰나요?
0: 이따가 이제 버무릴 때 제가 장갑을 끼고 꽉 물기를 짜주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좀 같이 어울릴 채소를 한번 썰어볼까요?
1: 네. 자, 채소 이제 네. 해볼게요.
0: 자, 오이.
1: 네.
0: 오이 반 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어서 썰어서 준비를 해줄게요.
1: 자, 골뱅이 무침하고 오이 잘 어울리죠?
0: 네, 오이 잘 어울리죠. 오이의 그 향이
1: 네.
0: 골뱅이의 맛을 더욱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오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0: 네.
1: 먹기 좋은.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이렇게 썰어놨고요.
1: 혹시 집에 다른 자투리 채소 있으면 같이 넣어도 돼요?
0: 사실은 제가 이제 재료의 양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1: 예.
0: 여러분들이 있는 채소는 다 활용하셔도 돼요.
1: 말해 뭐해. 그쪽에 집에 있는 거 다 넣으면 되죠. 몸에 좋은 건데.
0: 그렇죠. 만약에 깻잎 있다 그러면 깻잎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미나리, 당근 뭐 이런 거 다 활용하셔도 돼요.
1: 그렇죠.
0: 네. 자, 이렇게 해서 젓근대까지 해놨고요.
1: 예.
0: 자, 상추.
1: 상추.
0: 이때도 또 이렇게 제가 요거 썰면은.
1: 네.
0: 청상추만, 요 지금 이 적상추잖아요.
1: 예.
0: 청상추는 안 되나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됩니다.
1: 어디서 이렇게 자꾸 질문이 올라오죠? 저 녹화하고 있는데.
0: 네.
1: 예.
0: 네. 자, 그러면은 예. 이렇게 올려볼게요.
1: 자, 채소까지.
0: 네. 그럼 이제 양념장을 예. 만들어서 버무리면은,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1: 예.
0: 자, 무칠 거라 그냥 큰 볼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자.
1: 자.
0: 일단은
1: 네.
0: 칼칼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고춧가루. 그 다음에 고추장.
1: 예, 고추... 이 골뱅이 무침은 확실히 매콤해야 더 맛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 맞아요. 두 큰술씩 넣어주고요.
1: 예.
0: 여기다가 보통 이제 간장으로 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네.
0: 저는 오늘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1: 오.
0: 이유가 있어요.
1: 어떤 거예요?
0: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은 간장을 넣게 되면 색깔이 약간 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소금을 넣게 되면은 이 붉은색이 더욱더 붉게 보여서 저는 오늘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고요.
1: 색감을 생각해서.
0: 네. 자, 설탕 약간 네. 넣어주고요. 이제 골뱅이 무침 하면 좀 새콤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식초 넣어줘야 되고요.
1: 새콤, 달콤, 예, 매콤.
0: 또 매실청. 이 매실청이 골뱅이 무침에 잘 어울리는 게
1: 네.
0: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골뱅이 무침에 매실청은 골뱅이와 양념장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더라고요.
1: 제일 중요한 역할이네요.
0: 정말이에요. 그래서
1: 네.
0: 이 골뱅이 무침에 매실청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틀려요. 이 매실청이 골뱅이의 그 약간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1: 예?
0: 그거를 싹 상쇄시켜줘요.
1: 매실청.
0: 네, 그래서 있으시면
1: 예?
0: 네, 있으시면 꼭 넣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1: 네.
0: 자, 여기다 마늘은 정말 약간.
1: 마늘 약간.
0: 자, 깨소금.
1: 예.
0: 그다음에 참기름.
1: 네.
0: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따가 우리가 골뱅이도 무쳐야 되고 채소도 무쳐야 되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양념에 중량을 조금 늘려야지만 그 부피가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버무릴 수가 있어서.
1: 그거 아까 골뱅이 물이었죠?
0: 네, 골뱅이 국물.
1: 골뱅이 국물.
0: 이렇게 두 큰술 정도를 넣어서 양념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1: 양념장만 봐도 벌써 먹음직 들어온데.
0: 네.
1: 선생님.
0: 네.
1: 자, 아까 이 진미채 골뱅이 물에 좀 담가 놨는데 이거 짜신다고 했잖아요.
0: 네. 일단은 먹을 때는
1: 예.
0: 이제 요거를 꽉 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 꽉 짜야죠.
0: 네. 지금 예. 이 골뱅이 국물이 들어가서 맛도 들었지만 양념이 들어올 길도 열어줬을 거예요.
1: 오.
0: 자,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채소까지 넣어서

0: 함께 버무리잖아요. 네. 네, 저는 안 그렇게 해요.
1: 어, 왜요?
0: 그냥 골뱅이는 골뱅이가 딱 보여야지 골뱅이구나라고 느낀다 그랬잖아요.
2: 아.
0: 그래서 완성 그릇에다가 바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쵸. 이렇게 해서 골뱅이하고 진미채하고 일단은 이렇게 버무려서 그냥 처음부터 이 완성 그릇에 이렇게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채소가 부피감이 더 있으니까 이 넓은 곳을 채소한테 양보하고.
2: 야, 아, 이렇게 다 따로, 따로 이렇게 묻히니까 확실히 양념도 잘 배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0: 맞아요. 그리고 같이 섞어서 먹을 때가 훨씬 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2: 오.
0: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는 것보다.
2: 예.
0: 요즘은 먹을 때도 약간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우리 취향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예. 그래서.
2: 아우, 푸짐하네요, 선생님.
0: 이거 캔 하나면은 정말 양이 푸짐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소면 같은 거 만약에 넣어서 드실 경우에는 양념만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2: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이 진미채랑 그 다음에 골뱅이 묻힐 때는 좀 다르게 조금 부드럽게 하세요, 지금은.
0: 네. 슬쩍 버무려서 이거를 이렇게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2: 먹음직스럽게. 야, 선생님.
0: 네.
2: 밥 반찬으로도 최고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뭐 행복이 따로 있나요?
2: 그럼요.
0: 이런 게 행복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골뱅이 채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골뱅이 채소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골뱅이는 체에 받쳐 골뱅이 국물을 분리한 뒤 슬라이스해주세요. 진미채에 골뱅이 국물을 부어 불려줍니다. 반 갈은 오이는 어슷 썬 뒤 적근대, 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고추장, 소금, 설탕, 식초, 매실청,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골뱅이 국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진미채는 물기를 짜낸 뒤 양념에 넣고 골뱅이를 넣어 함께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양념한 골뱅이, 진미채를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양념에 오이, 적근대, 상추를 섞어 곁들여주면 골뱅이 채소무침이 완성됩니다. 온 가족 몸보신을 위한 최고의 도라지 요리 한상. 호흡기 건강에 좋은 도라지. 밥에 올렸더니 최고의 영양밥 완성. 밥 한 그릇에 배도 채우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도라지 솥밥부터 도라지 요리 최대의 고민, 쓴맛 없애는 손질법 대공개. 쓴맛 없이 새콤달콤한 맛에 인생 반찬 등극할 도라지 깻잎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막내 아들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2: 선생님, 네. 이 갓 지은 밥은 윤기도 자르르 흐르고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기력을 보충해줄 도라지가 듬뿍 올라갔더라고요. 도라지 솥밥에 필요한 재료들 볼게요.
0: 네, 일단 도라지 12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2: 네.
0: 부추,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하고 참기름이에요. 이따 도라지 볶을 거예요.
2: 네.
0: 그다음에 쌀을 2컵을 30분 정도 씻어서 불리잖아요. 그럼 3컵이 돼요.
2: 네.
0: 물도 3컵을 넣어줄 거예요.
2: 네, 비율이 아주 적당한데요.
0: 네, 1:1 비율이에요.
2: 네, 외우기도 쉽고.
0: 네.
2: 자, 원기 회복에 부추만큼 또 좋은 게 없다고 하는데 이 양념장에도 부추를 넣으신다고?
0: 네, 일단 우리가 왜 솥밥을 딱 하면은 비벼서 드셔야 되잖아요.
2: 양념장.
0: 네, 양념장. 간장, 식초, 맛술, 참기름, 통깨, 그다음에 부추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야, 도라지 솥밥에 양념장 쓱쓱 비벼 먹으면 힘이 끝내주겠는데요.
0: 네.
2: 자, 향긋한 풍미에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 숫밥 네. 시작할 텐데 그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요?
0: 일단 도라지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네. 도라지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0: 자, 도라지. 저 오늘 껍질까지 쓸 거예요.
2: 어, 껍질까지?
0: 네.
2: 어, 껍질까지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0: 도라지 껍질은 뭐 이렇게 얇아가지고 네. 식감에 거슬릴 것도 없고 네. 씻을 때 솔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시면은 영양 성분도 더 섭취할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네. 오늘 껍질째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 흙만 잘 털어내면 되는 거죠.
0: 네, 흙만 깨끗하게 씻고 주방용 솔로 이렇게 문질러서 씻으시면 돼요.
2: 예.
0: 자, 그러면 오늘 이따가 솥밥 할 때 네. 위에다가 좀 싹 얹을 거 있잖아요.
2: 네.
0: 나 도라지야 하고 얹을 거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예. 비주얼 담당 딱 놓고요.
2: 분위기를 내줄.
0: 나머지는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 거예요. 네. 여기 내두라고 그래서 끝에만 이렇게 좀 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세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 거예요. 도라지 밥이
2: 네.
0: 향긋함과 더불어 아 이게 도라지가 단맛이 나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거
2: 씹을 때.
0: 맞아요. 그래서 아니 도라지 밥이 이렇게 단 거야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2: 네.
0: 솥밥은 강원도에서 시작한 토속 음식인데
2: 네?
0: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 전국적으로
2: 그러게.
0: 예, 번져서 이제 맛있는 건강 밥이 됐죠.
2: 사실은 저도 도라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도라지를 어떻게 또 요리해 먹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도라지를 좀 많이 먹어보려고 해요.
0: 네, 우리가 밥은 늘 먹는 거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할 때 도라지랑 같이 해서 드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라지 섭취하니까
2: 네.
0: 좋고 이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또 풍부하잖아요.
2: 네.
0: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갱년기 여성들한테 참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2: 근데 제가 그리고 또 감기 걸렸을 때 도라지즙을
0: 맞아요.
2: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감기랑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0: 네, 이렇게 하얀 채소인 도라지는요.
2: 네.
0: 이 기관지나 폐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2: 여러 가지로 또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0: 네.
2: 자, 도라지 손질했고 이제 부추를 손질해볼까요?
0: 네, 부추는 송송송 썰어서 오늘
2: 네.
0: 밥에도 도라지 밥에도 올리고 비빔장에도 같이 섞어줄 거예요.
2: 이 비빔장 항상 이 비빔장에는 이 부추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 부추 향이 참 좋잖아요.
2: 맞아요.
0: 오늘
2: 식감도 좋고.
0: 네, 부추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더군다나 이 부추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해 준다 그랬잖아요.
2: 맞아요.
0: 네, 칼륨 성분이 저도 공부하면서 놀란 게
2: 예?
0: 채소 중에 가장 높아요.
2: 제일 높아요?
0: 네, 부추가.
2: 꼭 먹어야겠네. 맛도 좋은데.
0: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2: 그 다음 뭐예요?
0: 정말 놀라웠던 게 대파예요. 아, 그래서 모든 음식이 대파가 들어가는 게 향도 향이지만
2: 이유가 있어.
0: 칼륨 성분이 많구나. 고맙더라고요. 대파한테 괜히.
2: 언제 한번 아는 척 해야지.
0: 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2: 네?
0: 됐습니다. 자, 그럼 불로 이동해서
2: 예?
0: 도라지 솥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솥밥을 만들어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냄비밥.
0: 냄비밥.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도라지를 볶을게요.
2: 도라지를요?
0: 네. 자.
2: 그냥 얹는 게 아니고요?
0: 네. 도라지 볶잖아요?
2: 예.
0: 그러면은 도라지 향이 훨씬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하고
2: 예.
0: 들기름을 이렇게 약간 넣어줄게요.
2: 원래 조림이나 찌개 할 때도 재료를 한번 볶고 넣으면 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0: 도라지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도라지를 넣고
2: 네.
0: 도라지가 120g이에요.
2: 네.
0: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밥을 떠서 드실 때
2: 네.
0: 그때 도라지가 딱 들어가면 아이들도 이게 도라지가
2: 네.
0: 단맛이 나서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이
2: 그러게요,
0: 들어요.
2: 그러게요, 네. 그러게.
0: 그리고 이 들기름의 향이 이 도라지에 싹 스며들면은 도라지가 더 향이 좋아요. 그리고 도라지는 사실은 약간 사포닌 성분이 쌉싸름한 맛이 나서
2: 예.
0: 맛에 조금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2: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0: 네, 그런데 이렇게 익혀주면은 사포닌 성분이 착해져요.
2: 그래서 들어주는구나.
0: 쌉싸름한 맛이 단맛으로 변하니까
2: 예?
0: 이렇게 밥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2: 선생님,
0: 네.
2: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이 쌀도 볶으실 것 같은데
0: 맞아요.
2: 아니 이렇게 시간 단축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한 번에 그 볶아버리면 안 돼요, 같이?
0: 네, 한꺼번에 볶게 되면은
2: 예.
0: 이 쌀의 부피감이 더 크고 수분도 약간 있어서
2: 예.
0: 도라지가 볶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살짝 도라지를 먼저 볶다가
2: 예?
0: 쌀을 넣어서 볶아주면 쌀도 볶아지면서 도라지도 볶아지게 되니까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때
2: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돼요?
0: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는데 자
2: 1분이 너무 좋아요.
0: 됐죠.
2: 예.
0: 자 여기서 제가 뭐를 건질 거냐면
2: 예?
0: 자 비주얼 담당할 거
2: 두 뿌리.
0: 두 뿌리. 요거 살짝 건질게요. 이렇게.
2: 자, 이 두 친구 비절을 네. 시켜줄.
0: 이렇게 하고 예. 자 밥을 볶을게요. 자 이제 기름.
2: 아, 요 위에
0: 네. 쌀 넣어주세요.
2: 아,
0: 기름 뭐. 남은 것도 다 넣어주고 예. 쌀 넣어주세요.
2: 쌀 넣을게요. 네. 자, 30분 정도 불려 넣었던 쌀이죠.
0: 네.

0: 두 컵을 스쳐서 불리면은 네. 세 컵이 된다라는 거.
1: 네.
0: 네. 도라지 굉장히 많죠.
1: 네. 이 밥을 넣고는 한 몇 분 정도, 시간 얼만큼 좀 볶아주나요?
0: 이거는 1분 정도만 볶으면 되니까 예. 사실은 다 볶았어요. 이제 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2: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1: 냄비밥 할 때 밥물을 잘못 잡으면 3층 밥이 돼요.
0: 예? 네. 자, 우리가 불린 쌀이 3컵이었으니까 물도 예. 3컵.
2: 3컵.
0: 네. 자, 넣어주시는데.
1: 예.
0: 자, 물 양도 정말 중요하지만 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운 게 도대체 이거를 몇 분 정도 끓여야 되는지.
1: 아, 맞다. 시간이 더 중요했다.
0: 전기밥솥은 전기밥솥에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 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예.
0: 자, 그러면요. 자, 강불에서 하면 안 되고요.
1: 예?
0: 중불에서. 자, 중불에서 몇 분을 할 거냐면 5분을 해줄 거예요.
1: 중불에서 5분?
0: 그러고 나서 5분이 지났죠?
1: 예.
0: 그러면 다시 또 중약불로 5분.
1: 네.
0: 그 다음에 5분이 또 지났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약불로 해서 5분.
1: 아, 5분 법칙, 5분 네. 법칙.
0: 15분이 지나면 됩니다.
1: 오!
0: 네.
1: 이러면 자, 쉬운데요?
0: 자, 중불에서 5분.
1: 네.
0: 중약불에서 5분.
1: 약불에서 5분.
0: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정말 밑에 살짝 누른 분. 왜 누른 밥도 떠, 이렇게 긁어 먹는 맛이 있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그 정도.
1: 네.
0: 자, 그러면 네. 뚜껑을 닫고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선생님 밥이 지어지는 동안 저희는 맛있는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네, 같이 쓱쓱 비벼 먹을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양념장. 일단 기본적으로 간장이죠.
1: 네. 이런 솥밥 맛있게 만들어 두고 양념장만 있으면 다른 반찬 안 해야 돼요.
0: 간장 3큰술에 저는 식초가 약간 들어가야지 상큼하니
1: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맛술이요. 맛술도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맛술에 약간 단맛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맛이 깔끔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깨.
1: 통깨.
0: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고요.
1: 네.
0: 여기다가 저는 부추 이렇게 썰은 거를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많이? 그래도 이따가 밥 비벼 드실 때는 전혀 더.
1: 칼륨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네. 그렇죠?
0: 이렇게.
1: 예.
0: 자. 요 정도로. 정말 넉넉하죠?
1: 선생님, 이 양념장은 다른 솥밥 할 때도 써도 되나요?
0: 그럼요. 그 어떤 솥밥에 비빔장으로 해서 드셔도 네. 좋고요. 정말 이렇게 짜지 않게 드시기 위해서 제가 식초랑 맛술을 약간 넣었으니까 네. 절대 짜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이 준비가 됐고요. 네. 도라지 솥밥이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0: 네. 자, 일단은 5분, 5분, 5분 하라 그랬잖아요.
1: 5분 법칙.
0: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15분이 지나서 제가 불을 방금 전에 껐어요.
1: 예?
0: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1: 이야.
0: 이렇게 됐죠. 자, 도라지 향.
1: 너무 좋아요.
0: 도라지가 아까 분명히 섞었는데 예. 이렇게 도라지가 왜 다 이렇게 떴을까요?
1: 모르겠어요. 선생님 일부러 올리신 거 아니에요, 위로?
0: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섞었잖아요.
1: 자기가 주인공이 싶으니까.
0: 아니. 중량이 쌀보다 가벼우니까.
1: 아니 알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주니까 너무 좋네요, 선생님.
0: 그렇죠. 비주얼 담당한 거 이렇게 예. 사실 도라지는요 우리가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얼 담당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추를 얹는데 부추는 가장자리로만 이렇게 줄게요. 왜냐하면 가운데다 뿌리게 되면 도라지가 가려지더라고요.
1: 그러게요. 아니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인데 이렇게 솥밥에 도라지를 넣어서 하니까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고
0: 네.
1: 분위기가 다르네요.
0: 이렇게 해서 자 뜸을 한 5분 정도만 들이면 이제 솥밥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0: 5분 정도 있으면 좋은데 5분. 자 일단은 광희 씨 성질이 급하니까 예. 2분 있다가 네. 자 이렇게 됐는데
1: 네.
0: 그렇다고 뭐 5분이 지난다고 부추가 숨이 확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자 우리가 생 부추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쓱쓱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죠.
1: 저희가 만든 양념장을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자 절대 짜지 않은 양념장.
1: 선생님,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고 싶을 때
0: 네.
1: 이렇게 만들어서 식탁에 내면 정성이 들어있고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0: 정말 사실은 제일 음식이 맛있는 집이 밥을 잘 짓는 집이에요.
1: 그러게, 그러게.
0: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양가 있는
1: 네.
0: 도라지를 넣은 도라지 솥밥을 손님한테 대접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드시면은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챙길 수가 있죠.
1: 그러게요.
0: 네.
1: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0: 도라지 솥밥이 완성됐습니다.
1: 오늘의 요리, 도라지 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 노두를 제거한 뒤 엿을 썰고 부추를 송송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 들기름, 도라지를 넣어 볶은 뒤 통 도라지는 덜어내줍니다. 남은 참기름과 들기름, 불린 쌀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넣고 중불에 5분, 중약불에 5분 끓인 뒤 약불에 5분 더 끓여줍니다. 진간장, 식초, 맛술, 통깨, 참기름, 부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통 도라지를 얹은 뒤 가장자리에 부추를 얹고 5분 정도 뜸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도라지 솥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네. 사실 저에게는 네. 도라지 나물이 익숙한데요. 이 도라지 깻잎 무침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2: 네,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깻잎 향과 도라지 향이 잘 어울리는데요.
0: 네.
2: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보게 되는 손질된 도라지에 소금으로 좀 주물러서 약간 짭짤한 맛을 빼줄 거고요.
0: 네.
2: 거기다가 설탕하고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서 좀 밑간을 좀 미리 할 거예요.
0: 네. 네,
2: 물기가 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0: 네, 같이 들어간 재료는요?
2: 같이 들어간 재료는 깻잎, 파프리카. 약간 색깔 담당 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자. 보통은 이제 오이랑 많이 드시잖아요.
0: 네.
2: 근데 저는 오늘 깻잎을 선택했습니다.
0: 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새콤달콤한 양념 재료도 한번 알아볼까요?
2: 네, 일단 고춧가루에 칼칼함 주고요.
0: 네.
2: 간장, 고추장, 설탕, 물엿, 다진 마늘, 식초, 통깨만 있으면 됩니다.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0: 이 날씨가 더워질 때면 새콤달콤한 반찬에 손이 가거든요.
2: 맞아요.
0: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도라지가 나왔는데
2: 네.
0: 선생님, 이건 아까 봤던 도라지랑 조금 모양이 달라요.
2: 네, 아까 거는 껍질이 있는 도라지라고 해서 피도라지라고 하고요.
0: 예.
2: 이거는 이제 껍질 벗겨져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오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드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 도라지에 사포닌이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0: 네.
2: 그런데 너무 사포닌이 몸에 좋은 걸 알겠는데 너무 약간 쌉싸름한 맛 때문에 조금 맛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0: 쓴맛이 좀 날 때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과도하게 쓴맛을
0: 네?
2: 소금으로 넣어서 빼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0: 네.
2: 소금을 한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거 소금은
0: 네.
2: 좀 약간 쓴맛을 빼기 위한 거고요.
0: 자,
2: 여기가 좀 기다린 동안에 말라 있어가지고
0: 네.
2: 제가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서
0: 바락바락하나요?
2: 네, 바락바락.
0: 선생님, 저도
2: 네.
0: 도라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볼 때 이렇게 손질이 된 도라지를 좀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2: 네.
0: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도.
2: 맞아요. 이렇게 딱 손질된 거를 구입을 하면은
0: 예.
2: 조리하기가 엄청 편하죠.
0: 아무래도 손이 좀 덜 가게 되니까.
2: 그렇죠.
0: 지금 바락바락 지금. 아주 네. 꼭꼭하고 계세요.
2: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0: 예.
2: 내가 좀 팔이 아프다 싶잖아요.
0: 예?
2: 그러면은 잠시 두세요. 잠시 두시면은 소금이 싹 스며들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버무리기 때 훨씬 더 잘 버무려지거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0: 벌써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 이렇게.
0: 네.
2: 자, 이렇게 됐죠.
0: 네?
2: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아까 소금을 한 큰술을 넣었어요.
0: 예.
2: 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헹궈주도록 할게요.
0: 네. 너무 짜면 안 되니까.
2: 그렇죠. 양념에, 양념을 묻혀야 되는데 이 소금 맛으로 먹을 순 없잖아요.
0: 그리고 도라지 본연의 향을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2: 그렇죠. 네. 자, 할 때도 이렇게 손으로 바락바락 주물러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꼭 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물기만 이렇게 제거해서
0: 예.
2: 이거를 밑간을 해줄 건데 밑간이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0: 예.
2: 제가 왜 아까 그 도라지 무침에 수분이 없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0: 예.
2: 근데 그 수분이 없으려면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양념에 들어가는 수분으로 되는 양념을 좀 미리 넣어주면 돼요.
0: 자, 아, 미리?
2: 네, 그게 뭐냐면
0: 아까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2: 네, 일단은 소금.
0: 예.
2: 소금 반 큰술하고요.
0: 네.
2: 설탕은 두 큰술이에요.
0: 자, 이 조합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2: 네. 식초도 두 큰술이에요.
0: 예.
2: 이렇게 세 가지 양념만 넣고 이거를 조물조물 해줘요.
0: 오. 근데 밑간이 짠 것만 아니라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2: 네. 그래서 이거 양념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있다가, 들어가는 식초가 안 들어가고 설탕이 안 들어가냐?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만큼을 빼니까 그만큼.

0: 만큼 양념의 수분 함량이 줄어드니까 예. 수분이 덜 생기겠죠.
1: 그리고 미리 간도 잘 배게끔 만들고.
0: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예. 이렇게 해서 잠시 두자고요.
1: 한 몇 분 둘까요?
0: 이거 우리 뭐 채소 썰고 양념 만드는 그 사이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 될까요? 네. 자, 그럼 잠시 내려두고 다른 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자, 일단은 저는 이제 깻잎을 선택을 했어요.
1: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왜냐면 그 도라지 하면은 저희 엄마가 해줬을 때는 오이였어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두고요.
1: 네.
0: 이거를 이렇게 반을 썰어가지고 이거를 폭우에 한 1cm 정도 들어가게.
1: 선생님,
0: 네.
1: 이 도라지 향도 좋지만 이 깻잎 향도 좋거든요.
0: 네.
1: 좋은 향들이 더해지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훌훌 이렇게 털어가지고.
1: 네.
0: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1: 고기 먹다 남은 깻잎도 있거든요.
0: 그래요?
1: 예. 네.
0: 그 다음에 좀 약간 비주얼 담당.
1: 예.
0: 우리가 도라지가 하얀 색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붉은기하고 노란 색깔의 파프리카가 들어가면은 예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채 썰게요.
1: 네.
0: 많은 양은 필요 없고요. 4분의 1 정도?
1: 네.
0: 이렇게만. 포인트 되게.
1: 맞아요. 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막 들어갔을 때.
0: 네.
1: 보기도 예쁘고 맛도 좋아지고.
0: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1: 네.
0: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무쳐보기만 하면은 이제 오늘 도라지 무침 완성입니다.
1: 이야. 자, 그럼 일단 양념을 만들 큰 볼에. 자, 양념장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자, 일단은 칼칼하게
1: 네.
0: 매콤해야 되잖아요.
1: 그래서 고춧가루.
0: 그다음에 고추장.
1: 네, 섞어서 쓰시네요.
0: 네. 일단은 고춧가루랑 고추장이랑 들어가면은
1: 예.
0: 농도도 맞지만 빨갛게 붉은색을 더욱더 붉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1: 색감도 좋고.
0: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소금으로 밑간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간장은 요만큼만.
1: 간장. 미리 간이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다음에 설탕도 정말 애게. 요 정도만.
1: 오.
0: 식초는 두 큰술이 들어가요.
1: 예.
0: 그런데 만약에 집에 뭐 두배 식초나 있다.
1: 예.
0: 그러면은 두배 식초 넣어주시면 더 좋죠. 음식점에서는 두배 식초 아니라 세배 식초를 사용하거든요.
1: 예.
0: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 물엿이에요. 물엿은 진짜 한 스푼 정도만.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마늘.
1: 마늘.
0: 마늘 약간 한 작은술 정도.
1: 네.
0: 그다음에 통깨.
1: 이야.
0: 자, 요게 이제 양념장인 거예요.
1: 보세요.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0: 보세요. 수분감이 조금 있지만
1: 예?
0: 그래도 많이는 없는데
1: 그럼요.
0: 도라지에 밑간한 거. 그리고 물기가 있는 오이를 사용하기보다는
1: 예?
0: 물기가 없는, 수분기가 없는 깻잎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1: 그러게, 그러게.
0: 그렇지만 오이보다는 깻잎 향이 저는 도라지랑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1: 저도요.
0: 네.
1: 뭐니 뭐니 해도 무침은 이 물기가 없어야 되니까.
0: 맞아요. 네.
1: 자, 일단 그러면 아까 도라지 저희가 여기에 이제 밑간을 좀 해뒀는데
0: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꽉 짜는 거예요.
1: 그래도 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당연히 채소니까 채소에서 삼투압에 의해서 간이 들어가면 수분이 계속 생기죠. 이거 물기가 안 나올 때까지 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1: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0: 네.
1: 저희가 이 도라지에 설탕하고 식초랑 소금으로 밑간을 해서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오이 안 들어가고 깻잎
1: 예.
0: 들어간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라지부터 묻혀줄게요.
1: 아.
0: 도라지는 네. 바락바락 주물러도 괜찮겠죠?
1: 네. 제가 예전에 최고 요리비가 할 때는 이런 도라지 같은 거 많이 안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뭐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나오면 미쳐왔는데. 나이가 든 건가요?
0: 아, 진짜. 성숙해졌다고 표현할게요.
1: 그러게. 역시 선생님. 말씀도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성숙해졌나요,
0: 네, 제가? 네, 성숙해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고기 반찬보다 이런 도라지, 더덕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점점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1: 예.
0: 이런 걸 찾으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게.
0: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도라지 하면은 많이들 드실 때
1: 네.
0: 약간 쌉싸름해서 좀 먹는 김이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새콤 달콤하게 밑간을 해서 수분기 없고 이거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1: 예.
0: 지금 물기 안 새는 거는 너무 당연해요.
1: 오히려도
0: 그래요. 그런데 예? 이거를 내일 드셔도 수분기가 별로 안 생겨요.
1: 확실히 수분을 잡았기 네. 때문에.
0: 맞아요. 그리고 깻잎이 얇아서
1: 예.
0: 수분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1: 예?
0: 향도 좋지만 수분이 별로 안 생기니까 내일 드셔도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어요. 자,
1: 예?
0: 이렇게 해서 자, 그럼.
1: 아, 밥반찬으로 그냥 제격일 것 같아요, 선생님. 입맛,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입맛 없을 때는 요 도라지 깻잎 무침.
0: 이거요, 진짜 뜨거운 밥에 먹어도 맛있는데, 예. 이거 물 말아가지고 딱 얹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1: 다른 반찬 필요 없겠어요.
0: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 포인트가, 네. 향은 향대로 취하고, 네. 수분은 수분대로 없으니까 먹는 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도라지 깻잎 무침입니다.
1: 예. 자, 이렇게 너무나 향긋한 도라지 깻잎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도라지 깻잎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라지에 소금을 넣어 주무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도라지에 소금, 설탕, 식초를 넣어 밑간에 버무려줍니다. 깻잎은 2등분한 뒤 채 썰고 노랑 파프리카와 빨강 파프리카를 채 썰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추장, 진간장, 설탕, 식초, 물엿,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도라지에 물기를 짜낸 뒤 양념에 넣어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깻잎,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도라지 깻잎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천상현 셰프의 담백한 소고기 미역국부터 아삭한 마늘종 무침까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만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성도문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전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성도물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12: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승더멀류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5: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6: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5: 아, 깎아야 잘 살지.
17: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5: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8: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7: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9: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7: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1: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5: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21: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17: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21: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5: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2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17: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17: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0: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 이어서
0: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끝만 남고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문샷.
1: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2: 첫 성교육.
1: 성교육이야. 신납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오늘 특히나 뉴페이스가 한 분 나와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Nobody, nobody but you. 오! 예!

0: 이제는 아이돌이 아닌 아이둘의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와,
1: 어떡해, 혜리 씨가 아이돌이
2: 어떡해.
3: 아, 저도 TV에서 봤는데 남편분이 그 태권도 선수 맞죠?
0: 맞아요.
3: 아, 그럼 여기 성교육 방송 이 그 출연 제안 받았을 때 어땠어요?
0: 시우가 이제 22년생인데 요즘에 좀 자기 신체, 몸에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됐다. 가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1: 자, 오늘 주제는요, 저희 의상의 답이 숨겨져 있는데.
3: 저는 일단 드레스코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약간 출애사 같은 느낌? 신랑 다시 하기 좀 그럴 것 같고.
1: 신랑 다시
4: 하기 옳다, 오라. 네. 저는 오늘 그 결혼식 사회자로
5: 단정하게, 네, 톤 다운해서. 네,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1: 잘 어울려요. 네.
0: 저는 약간 하객룩 느낌으로 왔어요. 너무 좋아요.
5: 그쵸. 네.
1: 저는 약간 상반신은 신부의 마음, 밑에는 하객. 콜라보를 저는. 나름 콜라보를.
4: 밑에 뭐라고요?
1: 하객, 하객.
4: 아, 하객.
1: 하객과 신부의 어떤 그런.
4: 아, 섞으셨구나.
1: 네, 많이 섞어봤어요. 새롭게. 예. 네.
6: 네. 교수님 잘 어울리신다.
7: 사실 이렇게 입고 줄에도 서요.
4: 오!
1: 아, 줄에도?
7: 네. 줄에도 4번 섰어요.
1: 와, 교수님이 멋져요.
4: 그 뭐라 해야죠? 세컨 웨딩이라고 하나?
0: 리마인드 웨딩.
4: 아, 그렇지. 리마인드
1: 웨딩. 죄송한데 경규 씨, 나 많이 창피해요. 나 많이 창피해요.
4: 네,
1: 혜림 씨 앞에서 많이 얼굴이 빨개지네.
3: 조금 위험한데.
4: 그러니까. 리마인드 웨딩.
1: 혜림 씨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많이 잡아줄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아마 다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0: 아빠랑 결혼했어.
1: 남들은 뭐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3: 왜 엄마가 아깝냐.
4: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1: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2: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3: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5: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0: 빨리 나와, 빨리 나와.
3: 빨리 나와.
1: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기까지 다 역사가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죠.
2: 그렇죠. 예. 뭐 하고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은 그냥 네. 주름 생기는 것만 보고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1: 그래서 저희가 리마인드를 하시라고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 맞아. 나 되게 예뻤다 그때. 예뻤어요.
4: 공동 임신 같아.
1: 저희 남편 같이 임신해가지고 마음이 착해요.
3: 형님 배꼽이 진짜 크시다.
1: 네, 1년 좀 지나고 바로 아이를 낳았고 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이제 둘째.
3: 어머.
1: 둘째도 낳았죠.
3: 아 이제 쌤 형.
1: 네 이제 쌤, 네 쌤 씨.
2: 13년.
1: 쌤 씨 말랐다.
3: 형 많이 얼었는데 지금?
1: 어 많이 말랐어. 네. 쌤씨도 같이 임신했네. 같이 임신했네.
2: 화살표에다가 맥주 써 있어요.
3: 어머.
2: 비어. 이렇게 와이프 위에 베이비 써 있고 맥고 맥주.
1: 비어. 아 맥주 배. 오 일벤져스. 와. 너무 귀엽죠, 애기들.
3: 진짜.
2: 그럴 때도 있었구나.
1: 자 이번에는 정민 씨네. 2015년에 결혼하셨네요.
3: 맞아요.
1: 사진만 봐도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3: 샘새로 갔다 싶어요.
1: 딸 둘, 진리와 자유. 이름도 너무 예뻐요.

0: 자, 이번에는 우리 혜림 씨. 혜림 씨가 20년에 결혼했네요. 20년도에.
1: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0: 그러게요.
2: 혜림 씨도 개만 이렇게 나왔다.
0: 개만 나오시면 너무 예뻐요. 우리 혜림 씨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1: 근데 저 임신했을 때 20kg 쪘었어요.
2: 어?
1: 그러셨구나. 두 번 나. 20kg. 네. 68kg.
0: 이제,
2: 돌잔치.
1: 돌잔치. 저는 한복에 한옥 이런 꼭 하고 싶었어요.
2: 아, 그렇구나.
0: 잘 어울려요. 우리 시안이.
1: 둘째는 좀 힙하게.
0: 너무 멋있다.
1: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0: MG 느낌 있어.
1: 24년 12월.
0: 완전체 이렇게 예쁘다.
2: 남편이 또 엄청 멋져요.
0: 잘생기셨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사진을 보니까 언제 저럴 때가 있었나 싶은데 정규 씨는 뭐 지금 뭐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2: 네. 진짜 저는 또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예 성숙도 있었어가지고
0: 아 이미
2: 네. 네
0: 외모적으로
3: 근데 애들 이 결혼식 사진 보면 엄마 아빠 아닌 것 같고 천통 혼례 그 궁중 혼례 했으니까
0: 한식으로
3: 예 좀 놀림 많이 받았어요.
2: 왜요 왜요 왜요
0: 너무 이쁜데
3: 왜 이렇게 무슨 왕이니 뭐 이렇게 약간
0: 뭐라고
3: 왕이냐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애들 아빠 왜 그래.
2: 엄마 아빠 이 결혼 스토리나 출산 스토리 네. 들려주기에는 아 뭔가 조금 우리도 조금 쑥스럽고
0: 맞아, 맞아.
2: 좀 살짝 맞아. 오글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게 필요할까요?
4: 이게 어느 나라나 건국신화나 설화 이런 게 있잖아요. 민족에 대한 게 이게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맥락에서 자라왔는지를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이제 이야기화 해주는 건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자신의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아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굉장히 강하게 잘 이겨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 거예요?
4: 네, 미국에서 실제로 학습장애라고 난독증, 난산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심리학자가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 좀 잘 안 되고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도 안 돼도 잘 다시 풀어나가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알아봤더니 자기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족을 모아놓고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니, 너네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아니 이런 거 쭉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실제로 그 연구 중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가 미국에서는 정말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뭐 그 사건 이후에 더 빨리 회복한 애들이 바로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아이들.
0: 야,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네요.
2: 와, 진짜 대박이다.
5: 사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결혼했어? 이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역사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네, 내가 중요하죠.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맞아요.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태어난 날 아빠 너무 좋아서 병원 복도에서 막 우셨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정말 기다렸던 존재구나. 굉장히 중요한 서사예요.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서사죠.
2: 사실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속으로는 뭐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 너무 예쁘긴 해요.
2: 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0: 우리도 궁금하긴 해요. 너무 예뻐서 이런 생각은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0: 만약에 지금 아이가 엄마,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 예쁜 얼굴. 어머 어머
0: 귀엽잖아. 아우 귀여워. 해보고 싶은가 봐.
6: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7: 결혼이 뭔지 알아요? 응.
8: 자존을 사랑하는 듯.
0: 서로를 사랑하는 듯.
8: 좋아하는 듯. 예를 들면 그거를 진짜로 결혼이라고 말해.
0: 아이를 낳는 거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2: 커플 점수.
9: 하나, 둘, 셋.
6: 잘하잖아.
0: 오, 점수.
9: 아빠는 왜 100점이야? 아,
2: 과연?
6: 49점은 왜 49점이야?
0: 49? 이게 진짜일 것 같은데?
8: 그만하고
0: 밥 먹는다고
8: 다니고.
0: 야, 싸우니까.
8: 그만한 같이 싸워하는 걸 다니고. 달리.
4: 그래서 안 좋아져요.
0: 여기서는 엄마가 505점?
4: 505는 뭐지?
8: 엄마는 500호 아니야. 엄마 500호 아니야.
1: 엄마 55. 50점.
0: 오, 아, 점.
2: 아, 50보다.
1: 안 맞는 점도 반. 맞는 점도 반. 대화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10: 엄마랑 아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0: 아니, 안 어울린 것 같은데.
4: 역시 아이들은 솔직해.
0: 90점?
8: 오, 우와. 아니, 많이 잘 어울리니까?
7: 아빠는 엄마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서 90점으로 했어.
8: 왜 아까워?
7: 100점 만점.
8: 왜? 팔 만점.
0: 팔을 마시고.
8: 너무
9: 많아. 다들 너무 많으신가?
0: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눈동자.
7: 엄마가 이쁘니까?
1: 자기 나보다 점수 낮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0: 아빠는 만점? 만점. 엄마는 2억 만점.
3: 야, 이게 좀 과하지 않아요?
2: 애들 점수가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여기 애들.
1: 그럼 그 점수가 나랑 결혼을 잘했다는 거?
11: 아유, 그건 주말하면 된 소리지.
1: 진짜였네. 나는 제일 큰 숫자였겠다.
3: 엄청 잘 맞나 봐요.
11: 어떻게 1억 점을 줄 생각을 한 거야?
8: 날 태어나게 해주고 나를 예뻐해주고 엄마 아빠가 화해롭게 되면 몰라도 예뻐. 아빠 왜 엄마랑 같이 결혼했어?
11: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빠는 엄마가 이뻐서 그래.
0: 어머나, 정답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1: 뭘 하자고 할 때, 별로라고 한 적이 없고, 무조건 오케이.
8: 왜야,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어.
1: 여울이랑 만나고 싶어서.
2: 아, 야, 이 대답도 너무 좋다.
1: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여울이가 생겼고.
8: 아.
4: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결혼한 것 같아?
8: 아빠는 친절하고 잘생기고 엄마는 살짝 예민하지만
0: 예민하대.
8: 그럼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거야?
0: 잘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7: 그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9: 당황하셨다.
7: 한번 해봤는데.
0: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근데 진짜 갑자기 왜 결혼했어? 그럼 내가 막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랬는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3: 우리 애들 솔직히 저는 약간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훈육 담당이라서
0: 악역을 하는군요. 네.
3: 엄마는 아플 때 우쭈쭈 이렇게 해주고 따뜻한 사람. 그래서 왜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0: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네.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100점 만점에서 다들. 근데 솔직하게 안 쓰면 제가 바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써주셔야 돼요.
3: 예.
0: 부부의 점수를. 하나, 둘, 셋. 자.
9: 오.
0: 오. 오. 오, 다들 점수 비슷하게. 80점, 85점, 80점. 네.
3: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맞아요.
2: 아니, 어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0: 어제 왜요? 어제만 좋았어요.
2: 어제
0: 뭐가 좋았어요?
2: 어제 막 우리 너무 막 같이 뽀뽀하고
0: 너무 사랑했어.
2: 너무 좋았어.
0: 아 오케이 그럼 인정해드리고
1: 여기가 99점.
0: 선생님도
4: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전혀 없고 너무나 만족하고 지내는.
0: 근데 초점이 계속 흐려지시는 거 눈을 계속 다른 데 보셨다 여기 보셨다
2: 말을 계속 더듬으시는 게 죄송한데
4: 계속 노력하고 싶어서 미완성으로 99점 이렇게.
0: 야, 근데 아내분 혹시 이 방송을 매주 보시나요?
4: 매주 봅니다.
0: 아, 궁금해가지고 우리 혜씨가 80점을 하셨어요.
1: 요즘 제 가장 큰 불만은 좀 예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아,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다.
1: 너무 이렇게 툭툭 내뱉고 그런 게 좀 안 예쁘게 말할 때가 많아서.
0: 그리고 결혼 생활 몇 년 차 되셨죠?
1: 이제 6년 차 됐어요.
0: 6년 차?
1: 연애는 7년 하고.

0: 5년차. 한 10년차 되면 이제 말수가 적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얘가 예고를 해드립니다. 이게 가족의 탄생과 스토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사실 이게 궁금하잖아요.
1: 저는 네.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시고
0: 아버지가?
1: 아버지가. 친오빠도 태권도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태권도 모임에 따라갔어요. 아빠가 오늘 저녁 식사 오면 그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밥 먹으러 따라갔다가 거기에 남편을 봤어요.
2: 와.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버지 같은 분을 이상형으로 두고 있으셨나 봐요.
1: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닮은 듯 다르지만 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0: 아니면 아버지가 빅피처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자만추처럼 약간 이런 빅피처. 야,
2: 진짜 아니 가르쳐 왔는데?
1: 근데 일단 부모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0: 그럼 맞죠. 그럼 맞죠. 우리 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랑 SNS로 제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연락을 했어요.
0: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자리 없기 때문에 막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3: 아, 그래 저한테 네. 처음 그 뭐 24살 박지원입니다 하면서
0: 진짜?
3: 모니터에서 빛이 난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0: 본인이 의심을 했어.
3: 아니, 저는 진짜 무슨 저기 사이비 그런 데서 나 포교 활동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0: 별 생각을 다 했네.
3: 진짜 다 했어요. 네.
4: 아니 뭐 저는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그냥 술집에서 만났어요.
0: 아 술집에서.
4: 낭만 없어요. 오. 그냥 옆 테이블에 있다가.
0: 자연스러워.
4: 어디에서 왔니? 와이프 먼저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냥 한국말로 맞춰봐.
0: 매력 있다.
4: 한국말로 섞으면서 영국? 아 아니야 호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합석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다가
0: 야 그러니까 인연이 진짜 신기해요.
1: 진짜 자만추네요. 네.
2: 아, 누나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0: 아 저도 근데 소개팅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뭐 한 달 정도 후에 만나자고 그때 부가세 기간이었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한 달 후에 만나자고 이제 그런 오기심이 발동을 해서 만난 거죠.
3: 남의 얘기 남의 결혼 스토리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엄마 이야기라고 하니까
0: 더 재밌지.
3: 얼마나 재밌겠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5: 저는 이럴 때 이제 상대를 왜 결혼 상대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연애에 대한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아까 아버지를 닮은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얘기처럼 우리들의 이상형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다정한 거, 뭐 아빠가 재밌는 거 이런 장점을 갖고 얘기를 해주고 또 왜 연애부터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좀 있잖아요. 어려움 극복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영웅전보다 더 재밌는 거죠. 아 그랬어?
0: 대부분 이제 부부 사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가 조금 저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버지가 다 존경스러울 그렇죠.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빠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 이럴 순 없죠.
5: 그래도 아빠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우리가 네.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아빠하고의 단점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이미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강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모두가 다 모범적인 뭐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는 네. 어려운 것 같아서. 네.
6: 저도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그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 엄마랑 아빠는 결혼을 하신 거야?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많이 여쭤봤는데 가족 스토리 연구를 분석해봤더니 상승형 이제 가족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계속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강형이라고 해서 만나고 나서 계속 안 좋은 거야. 뭐가 계속 안 좋은 대로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진동형이라고 그래서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 이런 진동형 스토리가 트라우마 극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힘들었던 점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가거나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적나라한 감정 표현이나 과거를 굉장히 후회하는 말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네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닐 것 같지만
0: 은근히 많아요.
6: 정말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그냥 의식적으로도 네. 네.
6: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 굉장히 아이들이 죄책감을 많이 갖거든요.
5: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부모 결혼 탐색 인터뷰 같은 걸 시켜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 왜 만났냐, 왜 하필 저 사람하고 결혼했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듣는데 아이들은 대학생이 돼도 부모의 결혼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런 그렇죠. 여러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렇죠. 못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혼이나 사별의 기간이 좀 길었으면 그러면 여쭤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도 아빠도 그 결혼에 대한 성찰이 훨씬 깊어졌을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오늘 여기 계신 혜림 씨가요. 아이에게 가족의 탄생기를 제대로 알려주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 어휴, 패션이다.
0: 아우, 패션이 아니네. 오! 여기 힘들겠다. 이 집이 힘들겠다.
2: 와, 에너지 장난 아니다.
1: 제발, 헬프비. 저 원더걸스 활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0: 빠졌어. 어머나.
1: 47kg.
0: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요?
7: 이게 누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발체가 중요한 게.
8: 안녕하세요.
1: 시우시안이 엄마 우혜림.
8: 아빠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선남선녀. 와.
0: 조건도 최고죠, 우리 신민철 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들 어떻게 너무 귀여워.
1: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너희들이 있는지 이걸 잘 알려주려고 합니다. 둘째 만삭 사진.
2: 아, 방금 시우 사진인 줄 알았어요.
1: 그쵸. 아빠랑 아이가 어렸을 때.
8: 짠.
9: 홍콩이 엄마입니다.
1: 홍콩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누구야? 친구는 누구야?
8: 몰라?
1: 시우랑 닮은 것 같아?
9: 어?
1: 안 닮았어? 아니,
7: 닮은 것 같은데?
1: 똑같지, 뭐.
8: 시아 날라. 자, 요거 누구야? 어, 누구야?
0: 아는 사람은 누구야?
8: 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0: 이거야, 그냥 이거야.
1: 요즘에 엄마는 이거.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거.
0: 아, 이거.
8: 엄마 콧구멍 봐봐. 똑같이 생겼잖아, 너랑. 어? 봐.
1: 이때 엄마가 홍콩에 있었어. 시 홍콩 가봤지? 오. 엄마 홍콩에서 어린 시절 살았었거든? 네이호, 이렇게.
0: 우리 또 언어를 엄마, 엄청 잘하시니까 혜림 씨가 언어가 지금 상경과 하시죠?
9: 와일람 네. 와일람 다들 와일람 와일람 했어.
7: 오 이상해.
9: 뉴 와일람.
1: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 시우는 뭐 좋아해? 태권도. 오 그치 태권도 좋아하지. 오.
8: 옳지. 아 저기.
9: 근데 아빠 아기 때 학교 보여줘.
1: 여기 있네 아기 때.
8: 누구야 누구야?
9: 할머니.
8: 와 할머니.
1: 아빠 어렸을 때.
9: 아빠야 이거.
8: 그렇다.
9: 아.
8: 할매 해봐.
2: 귀여워 시안이.
8: 아 근데 이게 되게 웃겨. 아빠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지는 거 너무 싫어.
1: 승부욕이 정말 강해.
0: 지금 말하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1: 나는 달리기 시합하잖아. 학교 뭐 운동회 이런 데서 해야 될 때. 애초부터 이길 생각이 없어. 난 그냥 1등 할 생각이 없고 어차피 질 생각으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해.
2: 완전 반대구나.
1: 완전 편히 뛸 수 있다.
8: 말이 안 되지, 그지? 무조건 이겨야지, 그지?
1: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빠를 닮았을 것 같아.
8: 닮았어, 이미. 근데 보니까 지는 거 싫어하고. 아빠 패션 봐봐.
9: 뭐야?
1: 패션 입었어. 예, 저 어렸을 때부터 패션 엄청 고집했대.
8: 아빠 어렸을 때부터, 어? 그 먹부리는 거 좋아했거든? 내가 꾸며야 돼. 그러니까 막 엄마가 입혀주는 거 되게 싫어했어.
9: 안 돼!
2: 신기해.
0: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시우는
1: 매일매일 패션쇼예요.
8: 봐봐.
1: 잘 봐.
8: 어, 엄마 아기 때 닮았어? 아빠 아기 때 닮았어?
0: 근데 너무 귀엽다.
1: 아니.
8: 뭐가 아니야?
1: 밥시 엄마 봐봐. 시우는 엄마 닮았고 내가 봤을 때 시안이가 아빠 닮았네.
8: 어머,
1: 눈 봐. 아니래. 아니래. 아니래. 단호합니다.
2: 우와.
1: 누가 봐도 엄마 닮았는데 자기는 아빠예요.
0: 아빠가 약간 롤모델 같아요.
4: 아니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7: 짠.
10: 엄마랑 아빠랑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이야.
8: 억지로 끌려갔어 아빠도. 어떤 분한테 초등학교에서 앉아있는데 엄마가 긍정하고 갑자기 상큼 발랄한 샤라랑
3: 얼마나 이뻤을까 또.
8: 하필이면 또 아빠 앞에

0: 봐봐. 엄마 진짜 예뻐.
1: 신이 어때? 예뻐? 어때 시우야?
2: 아야.
1: 결혼 사진을 보면 어, 굉장히 싫어요. 질투, 거짓말.
3: 태권도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오, 발로 그냥. 네.
1: 질투하는 표정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4: 속상해.
2: 뭔가 기분 나빠지고.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왜 앞으로 그러지? 사진. 왜 결혼했어? 던지고.
1: 왜 결혼했어? 엄마 아빠 결혼했을 때 자기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2: 나중에 너도 결혼해라.
1: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예쁜 시우랑 시안이가 있는 거야. 응?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멋진 시우랑 시안이도 있는 거지. 엄마 아빠 결혼 안 했으면 시우랑 시안이는
4: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아직은.
5: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잖아. 어때? 싫어? 시우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4: 엄마, 아까 엄마 뺏기는 생각이 들었구나.
2: 시우야, 나중에 엄마랑 결혼해.
0: 그럼 되겠다, 그치?
6: 아니야.
0: 뭐가 아니야?
6: 지금
0: 결혼할 거야?
1: 나중에 아니야.
2: 그럼 아빠 어떻게 해?
6: 아빠 다음으로 가야 돼.
0: 아빠 다음으로 가야 돼?
4: 혜림 씨 너무 행복하겠다. 인기 폭발이에요, 진짜.
1: 그래서 아빠 없을 때 몰래 결혼해야 된다고 막 반지도 만들어주고 막 블록 이런 걸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주고 지금 빨리 와서 막 인형 앉혀놓고 우리
4: 결혼하자고. 엄마 세상에. 너무 귀엽다.
1: 되게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
4: 저희 딸은 매일 임신을 해요. 뱃속에서 자꾸 인형을 넣고 임신해서 나타나. 엄마 나 임신했어. 또 남편이 누구니? 문제환에서. 그래. 둘이 행복하게 살아.
3: 아 진짜.
1: 그 영상 보면 시우가 거의 울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잘 말해줘야 될지 좀 고민되더라고요.
7: 저 시기에는 잠재적으로 아빠랑 라이벌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닮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또 저렇게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저렇게 아빠 없을 때 결혼해야지 저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는 시기여서 역으로 그런 것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첫째랑 아빠랑 둘이서 노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도 저런 것들을 좀 중화시켜주는 데 좀 도움이 좀 돼요.
4: 저는 시우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막 테리도 제 결혼식 사진 보면서 왜 자기 없냐고. 이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8: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진 보면 나부터 찾잖아요. 항상. 나 어딨지? 이걸 찾으니까 그럴 거고요. 네가 아직 우리한테 오기 전이었잖아. 이 결혼 사진은 우리 가족의 시작이고. 그리고 네가 와서 완성시켜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줘도 좋고.
4: 선생님 그럼 이건 어때요? 넌 그때는 아빠, 여기 아빠한테 있었어.
3: 아니 제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4: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3: 아빠 씨앗에 있었지?
4: 아빠한테. 그 손은 조금 내려가지. 아, 예. 아빠한테 있었던 건데 그 위치를 굳이? 이것도 괜찮은 대답인가요?
8: 그 아기가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또 뭐 한 3년 있다 태어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갑자기 생각나는 건 첫째 그리고 둘째 태어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수트에 나비 넥타이를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샘님처럼 입고 갔어요 병원에.
4: 야 너무 멋지다. 우와. 감동이다.
8: 첫 대면을.
1: 예, 첫 만남이니까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
4: 그 수트를 입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민철 씨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고 저는 항상 뭐 입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 입었어요?
3: 아 저는 모자 쓰고 그냥 추리닝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4: 다들 남편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철 씨는 진짜 야 오늘 또 부럽네요. 진짜.
9: 근데 영상 보면서 굉장히 건강했던 게 매일 부부끼리 저거 너희도 알면서 그렇다.
8: 맞아요.
9: 네 애들이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 맞아요. 네. 유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4: 맞아요.
3: 그러니까
4: 진짜.
3: 저희 아내는 진짜 알람 소리 딱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거든요. 첫째가 똑같이. 알람 소리는 바로 일어나.
9: 이야,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뭐가 같이 영화 볼 때 옆에서 계속 질문해요. 아빠 얘는 왜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영화관 갔을 때 얘는 둘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내가 감독님도 아니고 내가 작가도 아닌데 나도 모르겠어. 같이 보자고 좀.
4: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숙제라네. 아우 진짜 얘 닮아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안 해요. 아. 오빠 닮으면 숙제를 안 하잖아. 이런 거. 요런 식으로 조금 들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전자를.
3: 있죠.
4: 이거 괜찮나요 근데?
8: 사실 그 유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보면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좀 상처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개선해보고 싶어도 그 마인드를 다 꺾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아빠 닮아서 이래 이런 얘기들이 평소에 배우자한테 느꼈던 어떤 불만 같은 맞아요. 게 표출될 수도 있고
4: 항상
8: 공격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지만 부모님들이 볼 때 아이의 어떤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4: 맞아요.
8: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있는 잘못일 때가 많아요.
10: 맞아요.
8: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7: 부모랑 자녀 유전자 염기 서열만 보면 99.5%가 동일해요.
10: 오?
7: 근데 사람이랑 침팬치도 유전자 일치도가 98.7%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는 1에서 2% 정도에서의 차이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내는 유전자 1, 2% 안에선 부모를 닮는 비율이 대략 한 50%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유전자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내 세대 간 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그런 것들.
4: 진짜 저도 이제 저희 엄마를 생각해보면 이제 보쌈집을 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가족을 부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엄마처럼 저렇게 너무 힘들게 열심히 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인정받고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똑 닮아 있어요 제가.
8: 그쵸.
4: 지금도 놓지 않고 계속 달리고 열심히 살고 근데 진짜 그럴 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9: 네. 어쨌든 너무 유전자만 뚫먹이지 말고 부모의 양육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기야?
4: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가족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규 씨는 어때요? 가족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3: 아,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스포하기는 좀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10: 뭐요?
4: 네. 뭐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규 씨네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1: 이렇게 엄마 이거 봐.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여기 피해.
12: 뭐
11: 볼래?
12: 오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어.
4: 궁금하네요. 오늘 뭐가 있길래 정규 씨 궁금하네.
13: 이 상자에 뭐 들어왔을까?
14: 테이프.
13: 테이프?
14: 냉장고. 뭔가? 아, 조그만 거 같아.
15: 네, 축하합니다.
10: 뭐가 축하합니다?
15: 축하합니다.
4: 무슨 축하?
7: 뭘 축하하는 거지?
15: 오늘은 말이야, 얘들아. 어?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적을 축하한 거야.
4: 진짜?
15: 진리한테는 뭐가 기적 같은 일이야?
14: 다 낫는 거. 몸 아픈.
15: 아, 아픈 게 다 낫는 게 기적이야.
14: 키가 크는 거.
15: 키가 크는 거? 아. 하나, 둘, 셋!
1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3: 이게 뭐야?
14: 코로나?
13: 코로나? 임신 테스트 기 아니에요?
4: 저? 아, 이거 생겼어요?
7: 우와.
15: 코로나 아니야?
14: 임신 테스트 기?
15: 두 줄이면 뭐게?
14: 아기.
15: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14: 응? 장난이야?
4: 진짜 맞죠?
15: 진짜요?
10: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8: 아, 그냥 역할극이.
15: 역할, 너는 이제 동생 생겼어.
14: 남동생?
15: 어?
14: 남동생.
15: 그건 아직 모르지.
4: 진짜요?
3: 아니, 우리 애들이 셋째 엄청 기다려.
4: 오, 기다리고 있구나.
14: 남동생.
15: 왜 남동생 생겼으면 좋겠어?
14: 아.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
15: 같이 놀 수 있어서? 지금도 언니랑도 많이 놀잖아.
14: 그러면 시간 돌리기를 못하잖아.
13: 아, 둘이서.
4: 아. 아, 인원이 많아야 수건 돌리기가 가능하니까.
15: 진리는?
14: 나도 똑같아. 활기찬, 활기찬 남동생.
15: 아, 활기찬 남동생?
13: 얌전한데.
15: 뭐 깨고 부수고 이러는 동생?
14: 아, 재밌는데.
15: 그럼
13: 어떤 누나가 원하고 싶어?
14: 화가나도 용서해줘. 착하고 재밌는.
4: 오, 최고의 누나.
13: 동생 진짜 잘 봐줄 것 같아요.
14: 만들어줄 거. 계란볶음밥만 할 수 있어.
16: 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15: 빨리 나와.
17: 야. 그건 뭐야? 엄마 왜 떨어지겠다.

0: 아니 뭐야 장난이잖아.
1: 아 우리도 깜짝 속을 뻔했네요.
2: 아, 되게 진짜.
1: 아, 깜짝 속을 뻔했네요.
3: 깜짝 카메라였습니다.
1: 아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0: 설마 했네. 너무 연기를 엄마 잘해가지고. 이거 사인펜으로 그런 거 아니야?
3: 사인펜으로 그었어요 저게.
1: 아, 아 진짜인 줄 알았네. 우리도 속을 뻔했어요.
0: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남동생 낳아주세요.
1: 저희가 영상에서 지금 정규 씨네 셋째 얘기를 했는데 네. 특별히 AI로 2세 사진을 한번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3: 궁금하다.
1: 누구야? 정규 씨네.
4: 안 되니까. 와.
1: 이렇게 예린 씨 아니야?
3: 예린 씨 같은데?
5: 어머 나 누군가의
1: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예쁠 수 있어요?
5: 어머 진짜 딸이었으면
1: 아 아들
3: 제 아, 만약에 아들이면
1: 아니 이거 누가 아니
4: 이거 지혜 씨
1: 나예요?
5: 아 그런 거죠?
1: 우리 아들
5: 아,
1: 우리 아들이에요?
5: 봐야겠다.
1: 언니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5: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니까.
4: 우리 애들은 연년생이라서 그런 건지 엄청 싸워요.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정말 평화스러운데 같이 있으면 혁혁이판 보는 것 같아요, 맨날. 네.
5: 지금 안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네, 언제부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4: 금방 와요. 그러니까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뭐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정말 천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3: 네.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살짝 반대였던 게, 첫째, 이제 진리가 너무 다 봐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유가 둘째가 막 언니 때리고 막 이래도 다 봐주는 거예요.
1: 어머,
3: 제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은, 참지 마.
1: 어머.
3: 참지 마. 화내. 너도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막 그랬어요.
1: 너무 센 것도 고민이고 또 너무 약해도 고민이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때 생각해 보면요. 언니가 몇 년생이었거든요. 우리 때는 싸우면 일단 기본 머리채를 잡고 머리끄댕이라고 했어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로 안 나. 서로 안 나. 놓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3: 그렇지.
1: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좀 싸운 거 있어요?
5: 저는 친 오빠가 있는데 3살 차이 난 오빠예요. 네.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엄마한테 일러요. 일렀다고 또 맞아요. 많이 맞았어요.
4: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애들 보면 어깨동무 하다가 갑자기 막 주먹 날리고
1: 아까 잘 지내다가
4: 붓기만 하면 매일 싸우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6: 사실 형제자매를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땐 형제자매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정된 부모의 사랑, 시간, 자원 두고 다 뜰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사춘기 되면 100% 심해져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걸 이제 얘가 이렇게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거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지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듣기 거북하면 말 정도는 뭐 순화해서 표현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저는 이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지고 이쪽이 이기고 뭐 이게 이제 대충 비율이 좀 맞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개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계속 괴롭히거나 한쪽이 대항을 못하거나 방어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막 그 아이들이 이제 둘이 저도 딸 둘이니까 막 싸우고 있으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결국엔 누가 하나 울어야 끝나요. 네, 울고 진짜. 불고 엄마 이거 꼭 찾아와요. 그럼 저는 누가 먼저 이거 시작했어? 누가 때렸어? 누가 먼저 때렸어? 결국에는 둘 다 손들고 서 있어요.
3: 그렇죠. 네,
1: 맞아요. 결국에는.
3: 결국에 둘 다 혼나.
1: 근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7: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공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부모가 매번 이렇게 왜 누가 먼저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한쪽이 좀 반드시 억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이의 감정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하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고

0: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해결책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엄마가 들어볼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1: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언니가 속상하대. 이런 정도로만 그냥 전달해주는 정도로 하지. 이렇게 딱 판사처럼 판결 내려서 너 90, 너 10.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2: 집에서는 거의 뭐 저희가 재판관이에요.
3: 맞아요. 네. 매번.
2: 판관 포청천이야.
3: 맞아. 매일 결정을 내려야 되고 판결해야 되고.
0: 저도 둘째 낳고 이제 신생아랑 태어나서 왔는데 우리 아이가 툭 들어오면서 엄마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총각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것처럼. 그리고 아이하고 소통이 되니까 아이를 어른 취급을 제가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둘째는 잘 자기 얘기를 못 하니까 엄마는 좀 작은 애를 좀 이렇게 편을 들어줄 네. 수밖에 없죠. 또 항상 왜 동생을 좀 돌봐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큰애하고의 시간을 아빠랑도 갖고 그리고 또 둘째를 아빠가 보면 큰애도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오래간만에. 그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이 독자적인 네. 육아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3: 1대1 데이트. 각자 하고 첫째 주, 둘째 주 네. 하고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는 이제 나 혼자 있어도 돼요?
1: 아, 그럼요.
3: 저도 사랑하는 거.
2: 아,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1: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가족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형태가 다양한 가족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많이 보는 가족들이 복합가정이라고 해서 재혼을 통해서 자녀들도 다 같이 가족이 되는 결합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입양 가정도 있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는 이제 그런 딩크라고 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조선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요즘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가 비친족 가족이라고 해서 혈족은 아니지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도 있고 이런 가족들이 전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랑 지낼 때도 훨씬 잘 지내고 자기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털어버리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좀 같이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자, 오늘 가족의 탄생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교육 앞으로 온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2: 오! 어?
4: 편지가
2: 4개. 피오, 우리 혜림이.
4: 어? 저요? 아, 남편이구나.
2: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자기에게 청혼해서 허락을 받아 결혼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가족 치유 시아니까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되었고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될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우혜림. From 남편이.
4: 와,
2: 대박.
3: 눈시울이 촉촉해졌어요.
4: 약간 울음 참고 있었어요. 말을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3: 자,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 자, 내 인생에 들어와 가족이 되어준 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정말 큰 기적이고 소중한 선물이야. 낯선 나라와 문화 속에서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이제는 조금 더 느껴져.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겠지?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해. 가족 눈물 나.
2: 뭔가 형 울어요.
4: 가족 눈물 나.
5: 아니야! 괜찮아!
4: 나도 눈물 나. 유희 씨의 마음이.
5: 그 솔직히 편지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4: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5: 내 친척이 매니저 우리 와이프한테 쳐다는데 스피커폰으로 받았어.
3: 아이고, 눈치 없게, 매니저님.
5: 그 다음날은 갑자기 자기, 가방 안에서 이렇게, 봉투 나왔고, 어젯밤에 윌리엄은 올라왔는데, 아, 엄마 밑에서 편지 쓰고 있다. 이렇게.
3: 아이고야, 스포를 다 했네요, 뭐 거의.
5: 그래서 제 아침에 와이프한테 내 편지 가져갈게.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용 모르니까. 10번 썼대요.
2: 어머. 그래서 고치고
5: 네, 고치고 하니까 막 그래서 좀 더 감동받은 거야.
3: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오늘은 정말 뭐 재미, 정보, 감동까지 막 눈물이 났어요. 뭔가 너무 꽉 찬 느낌에 진짜? 드는 그런 네.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회.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2: 첫째가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3: 사실 시커먼
4: 시커먼 털 있잖아요.
5: 키는 170, 170
6: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7: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080-961-9595.

적도에 걸쳐 있는 섬나라 인도네시아. 치열한 삶이 펼쳐지는 이 바다에 만찬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에서 건진 건 이들의 삶이자 희망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평생을 배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대로 남긴 위대한 유산이 있는데요. 길고도 힘겨운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힘을 합쳐 헌져 올린 바다의 풍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 17,000여 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도서국가입니다. 그중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자바섬. 섬의 동부는 수많은 활화산을 품은 불의 땅입니다. 지금도 쉴 새 없이 지구의 뜨거운 숨결을 내뿜고 있는 곳이죠. 그 한편으로 발리 해협에 면한 문차르는 오래된 어촌 마을로 자바섬에서 두 번째로 큰 어항입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죠. 항에는 매일 수백 척의 고깃배가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출항전 준비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고깃배를 알록달록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데요.

0: panjang di hulunya.
1: Ikannya banyak,
0: udah.
2: 고깃배를 꾸미는 건 이곳의 오랜 전통. 본격적인 고기잡이 철을 맞이해 풍어와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의식 중에 하나죠.
3: Kita kan agama Muslim, agama Muslim terus di apa? Kita melaut kan cari nafkah, cari rezeki. Kita itu sambil apa? Sambil minta lah sama Allah supaya kita dapat rezeki.
2: 때마침 문자리에서 곧 성대한 바다 축제가 열릴 예정. 축제의 시작은 바로 음식 준비겠죠. 마을 여인네들이 정성스레 축제에 쓸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식자재로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네 떡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라네요.
4: 비싸 사리사리 buat bisa buat selamatan ya bisa.
2: 이 음식들은 모두 문차리의 전통 바다 축제 패틱라우에 사용할 것들인데요. 바로 이 작은 배에 실어 바다 신에게 바칠 거랍니다. 패틱라우는 우리네 풍어제나 용왕제 같은 의뢰인 셈이죠.
5: Ada yang didatangi oleh yang meraksa lautan. Isinya di darat harus ada di dalam kitek ini. Kenapa? Semua yang menghuni
2: 배를 만드는 것부터 음식 준비까지 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거의 한 달을 넘게 준비한 축제랍니다. 이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퍼레이드만 남았는데요.
6: They will catch many fish, yeah? And get much money.
2: 이 행렬에는 마을의 모든 어부가 참여합니다. 이슬람 역으로 첫 번째 달 15일 만조라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지 않는 날 축제가 행해지는 이유죠. 재물을 실은 고향배가 바다로 나갑니다. 재물 중 이 황금 바늘은 바다신에게 황금을 바친다는 의미. 지난 1년간 무사히 배를 타고 고기를 잡게 해준 바다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죠. 동시에 재물을 바침으로써 올해도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신에게 빕니다. 바다로 나간 지 30분쯤 드디어 배가 멈추고 재물을 바치려 합니다. 이때 공양배가 한 번에 바닷속으로 푹 가라앉는 것이 관건인데 아, 성공적인 마무리입니다. 바다 축제인 문차르의 패틱라우. 이곳의 전통 의례와 이슬람교의 신성성이 더해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축제가 끝난 문차르항에 활기 넘치는 새벽 어시장이 열렸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다양한 물고기들의 등장. 이곳 바다의 풍요로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유통. Dipilih yang bagus, yang kurang bagus enggak diambil. Yang diambil yang bagus. Gitu loh. Lemuru, layang sama selengseng.
2: 또 다른 배가 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0: 고기 맞으러 나온 짐꾼들. 만선을 이룬 고깃배에서 커다란 통 하나씩을 옮기는데 이 통 하나에 130kg이 넘습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운 물고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1: 야, 이거는 뭐로가? 사뎀. 고추 사뎀.
2: 아싸 아빠 앉아 먹게 봉분에 앉아.
0: 레무르는 전갱이과인 라양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대중적인 생선. 9월과 10월 발리 해협에서 많이 잡힙니다.
1: Bisa jauh nanti dari Probolinggo ke apa Surabaya yang ngambil ikannya itu sampai ke Jakarta dikirim ke sana.
0: 레무르는 주로 야간 조업으로 잡아들이기 때문에 매일 오후가 되면 항구는 어부들로 붐빕니다. 단출한 차림의 어부들. 배 위에서 먹을 음식만 챙겨갑니다.
3: Yang besar apa ada yang nanti dicari tangkap semua gitu. Ayo sekarang mau naik.
4: Mari silakan
5: dulu. Silakan. Oke, gemon, gemon.
6: Gemon.
5: Gemon.
6: Yes. Gitu gemon.
7: Oke. Pegang dia. Angkat dulu.
0: Iya, 고기를 잡으러 나가나 싶었는데 이 배는 고기잡이 배가 아니랍니다. 어부들을 나르는 운반선이라네요.
8: 비자 kapal soalnya nganu apa? Untuk kerja. Ini untuk kerja, ini cuma buat kendaraan sih.
0: 항구에 접안 시설이 없어 이렇게 옮겨 탑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고기잡이 배.
8: 발리 야, 발리. 발리. 발완냐 발리 이네.
0: 그런데 선장실이 마치 망루처럼 배 위에 높이 솟아 있습니다. 바다 위의 동정을 잘 살피기 위해서인데요. 매의 눈으로 바다를 감시하다 물고기가 나타나면 바로 선원들에게 알려 고기 잡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때 배 안에 있는 작은 배인 이 자선을 띄워 물고기떼를 유인하는 거죠.
9: 이거 뭐예요?
10: 야, 나비 도론. 나 도론.
8: 타우 nanti dikelilingi. Nanti kamu sudah tahu nanti malam ya. Biar tahu ya. Nanti sambil disuting ya. Nanti ikannya itu banyak nanti.
0: 이 자선의 활약으로 그날 조업의 성패가 갈린답니다. 오늘은 과연 레무르가 얼마나 잡힐까요? 문차르항에서 발리 해협까지는 배로 약 6시간. 가는 동안 선원들이 저마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1: 일단 더 비하자. Kita juga terbiasa, ombak besar, ombak lapan juga terbiasa.
12: Meskipun ombaknya besar, kami tetap melaut. Angin ibaratkan selimut dan ombaknya sebagai bantal gulingnya.
0: 바다는 평생 파도와 싸워감에 일군 뱃사람들의 삶터. 오늘도 만선의 꿈을 품고 발리 해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조업은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레무르잡이는 해가 떨어질 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저녁 어슬름이 깔리자 바빠진 배 안. 서둘러 조명을 밝힙니다.
13: 아, 날아갈라.

0: 특별한 것 없는 음식이지만 배우에선 밥맛도 좋아진다는 사람들. 천상 뱃사람들입니다.
1: 오, 맥맛, 맥맛.
2: 저기 하나.
3: 맥맛.
1: 맥맛.
3: 맥맛. 맥맛. 맥맛. 그래, 저 하나 바깥 일단, 내가 라파 바깥 나지.
0: 배 위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 선원들은 이제 하나둘 자리를 잡고 눕기 시작하는데요.
3: 그럼 이까냐가 그럼
4: 닿다.
3: 이리 가로 이까냐 닿다. turun cari
4: macam anu apa kencang ya
3: dari tadi itu ikannya belum datang tidur dulu
0: Mulgogi가 몰려들면 그때부터 밤새 사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 결전을 앞둔 배 안에 폭풍 전야의 고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건 아닙니다. 지금 막내 선원들은 따로 할 일이 있는데요.
5: 리hat arus sambil buat tambahan untuk makan. Arus masih kencang. Nunggu arus enak baru nebarin jari.
0: 나름 중요한 임무입니다. 불확실한 바다에서 수시로 바뀌는 조류를 확인하고 언제 몰려올지 모를 어군을 탐지하는 거죠. 그때 마치 신호처럼 올라온 물고기 한 마리.
5: 야, kalau sekarang bisa dapat satu, insyaallah nanti bisa dapat banyak.
0: 덩달아 선장도 바다를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배 주위로 하나 둘 물고기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선원들을 깨워야 할 시간. 막 단잠에서 빠져나온 선원들이 몸을 추스리는 동안 갑판장 에키시가 일명 불배라 불리는 자선을 바다에 띄웁니다. 지금부터 이 배로 물고기 떼를 유인할 겁니다.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어군의 방향을 예측해 자리를 잡고 물고기를 모는데 모선과 긴밀히 연락하며 그물을 칠 타이밍을 정합니다.
3: 그때 kalau ikannya udah naik, itu perahu kecil itu turun. Tapi lampunya itu dinyalain. Terus jaringnya itu ditebar, terus ditarik sama ABK-ABK.
1: Ini kalau di Indonesia namanya ngoncor atau menghidupin lampu.
0: 한밤중에 불빛으로 물고기를 유인해서 잡는 방법인데요. 물고기 떼가 모여있는 자선 중심으로 모선이 큰 원을 그리며 그물을 칩니다. 이때 자선이 포인트에 도착하면 모선은 조명을 끄고 조용히 그물을 칠 준비를 하는 것이죠.
6: 그걸 만들어낸 람프 하나 주로. 가서 저기 만들어낸 람프 가발 같은 것도 바로 가발 같은 것도 잘난 줄. 아, 뜨대발 자리 랑송.
0: 과연 이 합동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선 주위로 어군 감지. 자선의 연락을 받고 재빨리 그물을 칩니다. 길이 1000m의 그물로 자선으로 몰려든 어군을 둘러쌉니다. 투망이 시작됨과 동시에 바다 위에선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바로 그때!

0: 고선의 선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물 아래 자락을 죄어서 물고기를 가두고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이 모두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시작업. 20여 명이 합을 맞춰 작업을 합니다. 아, 정말 물고기가 꽤 많이 몰려있네요. 어느 정도 그물이 당겨지자 다급히 전달되는 선장의 지시. 물고기가 그물 밖으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빠르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물 안에 물고기는 보이지 않고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그물을 확인한 후 기운이 쫙 빠진 선원들. 만천의 꿈은 날아갔지만 그래도 그물을 끝까지 올립니다. 해파리 사이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물고기라도 건지는데요. 20여 명의 선원들 일당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 뇌물철에 이 정도 수확이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큽니다.
1: 다 arusnya masih arusnya rusak gelombangnya ini
2: arus
1: ya biasa sudah kalau gitu sudah biasa ada enggak ada itu biasa kan masalah itu kan dari rezeki kan gitu.
0: 갑자기 조류가 세지면서 더는 투방 작업이 힘든 상태. 할 수 없이 조업을 마감하고 선원들은 그물을 정리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늘의 조업. 게다가 그물까지 찢어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죠. 때문에 이 또한 바다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질 뿐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만 받아옵니다. 새벽이 돼서야 문자루항에 도착한 고깃배.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해서 오늘의 일당은 없답니다. 대신 잡은 고기를 선원들과 나누는데요. 그마저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저 욕심내지 않고 바다가 주는 것에 순응하면 언젠가 바다가 풍요롭게 내줄 것이라고 믿는 확신. 그를 믿기에 오늘도 이것으로 만족한답니다. 일부 선원들은 일당으로 받은 물고기를 팔기도 하는데요.

0: panjang.
1: Iya.
0: Berapa kita nomor
2: keranjang? Satu keranjang ya 175.
3: Mulkogi kapsel loko silangiril bolimida.
2: Lagi.
1: Terus, terus, terus.
2: Lagi kurang 50. Eh, 300. Tuh. Jangan. Ayo, lagi ambil.
1: Masa sampai 300 kayak ini loh.
2: Tambah 30 aku enggak mau. Aduh. Banyak.
1: Saya Pak Wani aku.
4: Wah, ada campur. 30.
3: 결국 조금씩 양보해서 극적으로 타결을 봤습니다.
5: 이거는 좋은데 이건 안 좋다.
2: I want to 300 thousand bats very cheap yes. 205 saya mau tangkap besok. Mudah-mudahan lebih banyak lagi.
3: 자바섬 동부를 대표하는 어항 문차르. 이곳에는 배를 이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은데요. 밤 조업에 함께 나갔던 무희딘 씨도 그렇답니다.
6: 아들,
7: 아 파더,
6: 아들.
7: 안녕하세요.
6: 마들.
7: 안녕하세요.
1: 마사, 파파야.
3: 때마침 집으로 온 아들 덕에 아침은 갓 잡아온 물고기로 요리를 합니다.
1: 오랑 인도네시아 suka makan ikan kembung.
3: 보통 일반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는 생선 튀김. 하지만 여기에 산발 소스가 곁들여지면 별미가 되는데요. 어머니의 능숙한 솜씨로 완성된 아침 한상. 가족이 함께하니 더 풍성합니다.
6: 이니 ikan hasil tangkapan sendiri, nikmat.
1: Enak sekali.
6: Mantap.
3: 그런데 요즘 무희딘 씨 가족에게도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8: 이게 얼마 비랑 킬로?
6: dapat 30 kiloan.
8: Kalau zaman dulu saya bisa 50 ton.
6: Wow.
1: Mat Perono, Pak.
6: Tapi kenapa enggak kayak dulu lagi ya?
8: Ya itu.
1: Bapakmu dulu itu jago nangkap ikan 10 ton, 20 ton, 40 ton. Sekarang ikannya
8: saya dulu waktu masih nelayan bisa ngidupi ini 5 orang anak. Itu bahkan sampai mulai kelas 0 sampai besar.
1: Anak saya ingin kerja di darat, enggak melaut terus.
6: Karena sekarang di laut enggak tentu hasilnya. Enggak kayak dulu.
1: Anaknya
6: cari
1: rezeki
6: tambah sulit.
3: 아버지 때와는 확연히 줄어든 어획량. 무희딘 씨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태어나 배 타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는 문차르 어부들. 그래서 때로는 바다가 가혹한 시련을 주더라도 그들은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9: 시랍냐 ini nanti apa itu lubang-lubang gitu loh. Dimakan cacing laut. Jadi lubang-lubang. Jadi ini untuk menutupi lubang. Jadi ini kan semen sama lem. Bukan cat.
3: 그렇게 묵묵히 어부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들어오는 어선들과 물고기를 나르는 짐꾼들로 북적이던 항구는 바닷물이 빠지면서 아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0: nila yan.
1: Munjaro항의 한가로운 때가 지나고 이제 이곳의 주인이 바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2: 하이.
1: 다시 조업을 나가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바닷가.
3: 사야 seorang kepala keluarga menghidupi keluarganya untuk menangkap ikan untuk mencari nafkah.
1: 보름달과 금음달을 피해 물때가 좋은 일주일간은 매일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는데요. 배 위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오늘은 왠지 긴장한 모습입니다. 연이어 조업에 실패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 어느 때보다 만선을 간절히 바라는 선장. 다른 배들과 연락하며 수시로 어근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정한 오늘의 목적지는 자바섬 앞바다. 배를 타고 4시간 정도 나아가야 하는 곳이죠. 어느덧 결전의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레무르를 잡을 예정. 모선으로 물고기를 유인하지 않고 작은 낚싯배들과 공동 조업을 하려 합니다. 기동성을 살리고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작전인데요.
3: 다리 masih barangkali ada itu kapal lainnya ada ikannya nasi cari kapal-kapal kecil itu barangkali ada ikannya nanti itu perahu kecilnya sini tuh situ.
1: 고깃배들과 연락하느라 바쁜 선장실. 보통 수백 척의 고깃배들이 함께 고기를 잡는데 대다수가 투망이 아닌 낚싯줄로 고기를 잡는 작은 배들입니다. 이들은 큰 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오늘따라 입질이 많이 오는 아르빈 씨. 이 예사롭지 않은 징조에 큰 배들의 연락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혼자 낚싯줄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큰 배를 불러 함께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4: Ini semua lampu-lampu di lautan ini di lautan Mochar ini lebih dari 1000 kapal.
1: 때론 따로 또 때론 같이 이렇게 문차리의 어부들은 경쟁을 하며 공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르빈 씨 레이더망에 들어온 물고기들. 지금이 바로 큰 배를 불러야 할 때겠죠. 연락을 받은 아흐메드 선장이 곧장 자선을 출동시킵니다. 재빨리 낚싯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르빈 씨는 배의 자리를 자선에게 내줍니다. 아르빈 씨의 역할은 여기까지.

0: 그의 배가 불을 끄며 조용히 물러나면 이제 자선이 고기를 모읍니다. 아르빈 씨의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배 주위로 외물대가 몰려듭니다. 선장이 불빛 신호를 보내자 선원들이 신속하게 그물을 내립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 전쟁터 같은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투항 중인 선원들. 선장의 지시에 따라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1: 이야, 알아서 봐야 되겠냐. 하루 사파야, 하루 사파. 사파, 이토.
0: 잡느냐, 도망가느냐.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현장. 그 사이 선원들은 점점 그물망을 좁혀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선원들의 다급한 손길. 그야말로 물고기들과 사투를 벌립니다. 모든 선원이 잘못된 힘까지 다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30여 분. 물고기와의 끈질긴 싸움은 선원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잡은 뇌부로는 어군 위치를 알려준 고깃대와 나누는데요. 그 양도 상당합니다. 다른 고깃배와 함께 낚은 수확물이라 뿌듯한 마음도 기쁨도 더 큽니다.
1: 사링 bersaing tapi kalau cari ikan kerja bersama itu. Itu bagusnya orang nelayan Banyuwangi.
0: 어제와는 달리 그물에서 털어내는 뇌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바다에서 건진 풍요로움이 한가득 담깁니다. 어부에게는 이게 바로 고된 노동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겠죠.
2: Ini ikan kumpulkan sama satu sama saya. Ikan ngoncor ini, ngoncor, ngoncor ini.
0: 성공적인 조업으로 항으로 돌아가는 배 안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7시간 만에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 다들 함께 즐깁니다. 그런 배 한편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도 있습니다. 엔진의 뜨거운 열로 고기를 굽는데요. 그마저도 맛있나 봅니다.

0: 새벽 6시 배가 만찬의 기쁨을 안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곧이어 하역을 위해 뇌물을 통해 옮겨 담는데 그 양만 대략 840kg, 낚싯배와 나눈 것까지 합치면 총 1톤이 넘게 잡은 셈입니다.
1: Hari ini ABK kita alhamdulillah dapat rezeki banyak.
2: Lemuru atau sarden ikan kesukaan orang Muncar Banyuwangi.
0: 고기잡이 배가 들어올 시간. 항구에는 벌써부터 짐꾼과 시장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3: Pagi-pagi kami di sini nungguin ikan habis lab itu mau dijual ikannya.
0: 접안 시설이 없는 이곳 항구에선 물고기를 배에서 내려 옮기는 짐꾼 역할이 중요한데요. 상인들은 이들에게 질 좋은 고기를 받기 위해 세치기도 하고 경쟁을 한답니다.
4: 신난 sama ikan buat makan orang orang banyak di rumah gitu.
0: 오토바이 상인까지 등장. 풍어의 기쁨을 마을 곳곳에 나릅니다. 한편 경매장에서도 물고기가 한창 거래 중인데요. 지난밤 합동작전을 펼쳤던 아르빈 씨가 뇌물을 팔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뇌물 가격이 나쁘지 않아 수입이 꽤 괜찮답니다.
5: 아, terima kasih nemuru. Saya senang. Happy happy saja. Oke.
0: 우리 옛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란 말이 있죠. 여기선 뇌물철의 인심이 나나 봅니다. 덕분에 고양이 가족도 오랜만에 배부르게 밥을 먹습니다. 뇌물이 처리되면 바빠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선을 말리는 덕장입니다. 매일 아침 문차르항에서 옮겨온 뇌물을 이곳에서 말리는데요.
6: 100an orang kerja. Saya salah satu pekerja di sini. Banyak yang cari kerjaan di sini.
0: 여기서 선별 작업을 해 말린 생선은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전국으로 팔립니다. 특히 레무르철에는 일손이 항상 부족해 인근 지역에서 급하게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7: 할로, 할로, 할로, 할로, 할로, 예.
6: 오, 파파냐, 그르자 슬레렉. 디 루마 다 아다 양 마님, 디바와 그르자.
0: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야니 씨는 오늘도 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일한답니다.
6: 남이 saya kerja di selerek. Saya pengen anak saya kalau udah besar punya selerek sendiri, nggak kerja sama orang, jadi bos.
0: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이 이곳에서 또 다른 꿈과 희망을 품습니다. 뇌물 덕에 행복한 사람도 있죠. 집에 오자마자 아침을 준비하는 아르빈 씨. 뇌물을 굽고 있는데요.
3: Makan lemuran anak bisa pintar bisa cerdas.
8: Bapak juga pintar.
9: Lah iya, lah ini coba tanya ini. Bisa ini pintar ini pintar. Oh.

0: gitu.
1: Dapat juara berapa di sekolah?
2: Banyak. Setiap naik kelas tuh pasti kalau rapotan tuh peringkat 1.
3: 교사가 되고 싶다는 중학생 딸은 아르빈 씨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4: 아나 barusan anak saya itu juara emas 3 kali Surabaya.
1: Lomba apa?
4: Hah?
1: Lomba apa?
4: Bahasa Inggris, bahasa Indonesia, fisika.
1: Kok bisa pintar?
4: Nah, walaupun anak orang nelayan, yang penting anaknya sukses.
3: 그렇게 한참을 아르빈 씨가 딸 자랑을 하는 동안 레무르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니 더없이 즐거운 식사 자리.
5: 사야 bahagia bisa makan sama keluarga ikan lemuru mantap.
3: 레무르 굽는 냄새가 온 동네에 퍼졌는지.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습니다.
5: 쟌틱. 뭔가 나온 거. Orang cantik makan ikan lemuru.
3: 음식은 나눌수록 맛이 있고 정은 나눌수록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무르가 만들어준 즐거운 한 끼입니다. 바다 위에서 빛나는 어부의 삶이 펼쳐진 곳. 그곳에서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일구며 함께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0: 강렬한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4: 진단비도요?
1: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1: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1: 080-961-9595.

0: 바람 너무 추워.
1: 춥다고? 더워.
0: 아우 추워.
1: 더워.
0: 추워.
1: 아, 그때 AI 무풍 콤보 살걸.
2: 에어컨이 찬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3: 이걸로 결정?
0: 결정!
1: 안 돼! 너의 에어컨 목표!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콤보 프로 살 거야.
0: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3: AI가 다르긴 다르네.
0: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2: 무풍이잖아. 삼성 AI 신원가전.
1: AI 구독 클럽 하니까 전문가가 에어컨 세척도 해주네.
4: 카렌트 포텐더 톡톡히 봤죠. 예전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밤에도 안 깨니까 아침이 정말 다릅니다.
5: 야뇨, 잔뇨, 빈뇨엔 카렌트 포텐.
4: 역시 좋다. 카렌트 포텐.
6: 경남 창원에 있는 교방초등학교.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모래판 하면 어떤 운동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교방초등학교에는 씨름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여운 아이는 누굴까요?
7: 교방초등학교 2학년 5반 강남윤입니다. 간에 이거 보고 저 뭐 씨름하기 좋다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8: 뒤에 뭐가 많이 붙어있네요.
7: 저희 씨름부 형들이 우승한 거입니다.
6: 자, 그럼 씨름부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
7: 이거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등.

0: 저는 민서영이고요. 힘이 세고 들배지기를 잘해요. 여기는 학산배 전국정서 시연대회 단체전 우승한 거고요. 제 38회 전국시도대형 정서 시연대회 단체전 우승한 거예요. 이쪽에 있어요. 우승해서 기뻤어요. 자랑스러워요.
1: 으라차차 씨름소년단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장사 씨름대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서는 아이들.
2: 공사빠 교방초등학교 안현진, 전승원, 강동현, 김민서, 정종성, 김민준, 안선우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1: 교방초등학교 씨름단입니다. 벌써 응원 열기가 뜨겁네요.
3: 우리 뭐 하러 왔어? 1등 하러 온 거야, 우리. 맞지? 네. 1등 하면 어떻게 해야 돼?
4: 이겨야 돼. 이겨야 돼.
3: 자기 거 하면 돼. 네. 알았지? 아, 첫 판이다. 네. 가자!
5: 그만! 빨리!
1: 김현근 감독님이 팀을 이끌고 있죠.
3: 파이팅 크게 하고!
1: 씨름 단체전은요, 일곱 체급이 차례로 출전해서 먼저 4점을 따내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단체전은 기세 싸움이죠. 그래서 1번 선수가 중요합니다. 체급당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는데요.
6: 자, 체기.
1: 손쉽게 1승. 좋습니다. 모래 털어주는 모습 보기 좋네요. 자, 2번 선수 승원이 차례.
3: 챙겨 먹어, 밑에서.
1: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닭다리 기술로 멋지게 이깁니다. 아, 초등부 경기지만 씨름 재밌는데요?
3: 해, 무조건 맞다리야. 딴 거 없어.
7: 가위 제가 먼저
3: 쳐. 해! 원아! 하고 싶은 거 해! 잘 잡았어!
1: 자, 이번에도 밥다리를 시도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팽팽합니다.
3: 끝까지! 됐어!
1: 끝까지 버티면서 역시 이깁니다. 자, 다음 선수는 동윤이. 딱 봐도 승부욕이 강해 보이죠. 흔히 씨름을 사파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파를 먼저 깊숙이 잡아야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 멋진데요?
3: 골 잘 잡았다! 잡아라!
2: 결발이 시도!
1: 좋습니다. 아, 교방초의 3연승. 4번 선수는 주장 민서. 경기 전에 모래를 움켜주는 게 루틴입니다. 밀어치기로 쉽게 한 판을 가져옵니다. 민서는 개인 기량이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요.
3: 너 자세 너무 좋은데?
2: 두 번째 판.
3: 민서야, 딱 그만큼만 잡으면 되겠다.
1: 두 번째 판도 침착한 표정입니다. 자, 이제 승리까지 단 한 점. 분위기도 뭐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주장답게 안따리 기술로 승부를 끝냅니다. 아, 멋진데요? 4대 0. 아주 완벽한 승리입니다. 교방초는 7체급 모두 6학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단체전에 강합니다. 2025년 교방초등학교는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초등 씨름부 최강자라 할 수 있죠.
3: 창단 역사상 최고의 해죠. 올해는 25년도는요. 역사상 최고의 해였고 사실 최고로 잘했고 올해. 우승 3개, 준우승이 3개, 노메달 온 게 없어요. 모든 대회 개인전 1등 다 했고 아주 행복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1: 교방초를 빛낸 주인공들입니다.
8: 아니, 저는 4학년 때 학교에서 씨름 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들어왔어요.
9: 아니, 저 그냥 감독님이 와서 그냥 재밌게 하고 운동 조금만 하고 가라했거든요. 근데 1년 지나니까 갑자기 겁나 빡세졌어요.
10: 네, 처음에 도망갔어요.
11: 저 감독님 치킨 사준다 해서. 근데 안 샀어요. 네, 첫날만 샀어요.
1: 최강팀이 된 비결은 뭘까요?

0: 짱 어둡다.
1: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동윤, 서윤, 남윤, 씨름부 삼형제가 벌써 등교를 하네요.
2: 우연히 만났네.
3: 야, 너 지금 왔어? 나도 방금 왔는데.
2: 안녕.
1: 교방초 씨름부 아이들의 등교 시간은 7시 30분. 다른 친구들보다 한 시간쯤 빠른 편이죠. 다 씨름부예요?
4: 서른 바퀴 뛰어라.
1: 서른 바퀴요? 쉽지 않겠는데요. 모든 운동이 그렇듯 씨름도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시간씩 아침 훈련을 하죠. 시작은 체육관 서른 바퀴 달리기입니다.
4: 처지지 마라. 이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땀 열 좀 내고 이제 체력도 할 거예요.
5: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6: 엄청 많이.
4: 자, 세 바퀴 출발! 자.
1: 감독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전력 질주합니다.
4: 지금 오빠 안 뛰어? 조금 따라가요. 지금 열 바퀴 나. 지금 열 바퀴 나.
1: 야, 운동 강도 진짜 만만치 않은데요? 풀썩 주저앉기도 하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4: 솔직히 이게 초등학교 운동량보다는 조금 많아요. 운동량이. 저는 감독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일단 체력이 있어야 기술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두 바퀴씩 해라, 두 바퀴씩.
1: 아유, 자기 몸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데요.
4: 나와줘라.
1: 중간에 내려놓을 법도 한데, 아우, 정말 대단한데요? 멋집니다. 끝까지 해내네요. 교방초 씨름부는 무려 25명이나 됩니다.
4: 웬만한 축구부는 많습니다. 어디 가서 씨름부 25명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요. 1월 22일 9시 34분 정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정확히 여기서 있었어요. 한 명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누구? 나 너희들 이제 새로 가실 감독님이야 해서 이제 다른 친구는 아직 안 왔어? 저뿐이야 그러더라고요.
1: 단 한 명이던 씨름부가 이제 25명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감독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삽질 중이신 거죠?
4: 이게 신장, 이게 밑에 머리가 한 1m 정도 깔려 있어요. 한번 다져지니까 한 번씩 올려줘야 돼요. 근데 애들 또 이러면 또 다치니까 다져지지 않게 밀어줘야 돼요. 거의 뭐 전문 삽질러예요.
1: 씨름은 우리 고유의 민속 운동입니다. 하지만 야구나 축구, 태권도처럼 아이들에게 친숙한 운동은 아니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씨름을 시작한 걸까요?
4: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1: 씨름장에 들어서는 아이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4: 자, 들어옵시다. 자, 윗줄부터 쭉쭉 앉읍시다. 윗줄부터 올라가세요.
1: 체육 시간을 활용해서 직접 씨름을 경험해보는 거죠.
4: 다 왔나?
8: 네!
4: 좋아, 다 왔구만. 여기 어딘지 알아, 몰라?
8: 씨름장.
4: 이게 어디야?
8: 씨름장.
4: 씨름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9: 넘기면요.
10: 물에 대기면.
4: 맞아, 또. 등에 대면 이기는 거야. 자, 그럼 실내화 벗고, 양말 벗고, 내려와서 물에 좀 밟아봅시다. 내려오세요.
1: 아이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11: 조금 기다려요.
4: 자, 두 번째 줄 내려옵시다. 그래.
12: 괜찮은데? 야, 촉감 괜찮은데?
1: 맨발로 모래의 촉감을 느끼며, 아이들 정말 좋아하네요. 자, 이제 삿발을 메고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0: 아, 역시 싫은 분은 다르네요. 남인이가 친구들의 삿발을 하나하나 야무지게 내줍니다.
1: 씨름은 예와 도의 스포츠라 그래. 인사를 잘해야 돼. 시작하기 전에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차렷 인사. 그러면 이긴 친구가 넘어진 친구한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줍니다. 잘했어 하고 뒤돌아가서 차렷 인사하면 100점. 이해했나요?
0: 자, 자 드디어 해봅시다. 직접 붙어보는 시간입니다.
1: 자 먼저 해볼 친구 혹시 있나? 용기 있는 친구.
2: 내가 질 것 같은데.
1: 아니, 지면 어때? 지면 어때? 인사하세요. 좋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오, 좋아요.
0: 오, 예상 밖인데요? 시작부터 좀 치열합니다.
1: 오, 좋아요.
3: 돌진 기술이다, 돌진 기술.
0: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인데 꽤 오래 버티다가 승부가 납니다.
1: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친구.
0: 아, 이긴 친구가 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모습. 멋집니다. 좋아요.
1: 자, 일어나세요. 친구 안경. 오, 안달이. 와!
0: 뭐 처음 하는 거 맞아요?
1: 어, 뭐야!
0: 모두 낯설어하지 않고 씨름을 즐거워합니다.
1: 아니야, 잘한 거야. 차렷 인사 잘했습니다.
4: 처음에 조금 조금 즐거워 같은데 생각되다가 넘어뜨리면 그러면 좀 막 그런 짜릿함이 좀 있어요.
5: 좀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조금 쉬웠어요.
1: 제 생각에는 저는 엘리트 체육은 엘리트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로 다가가니 애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더 다가오기 힘들고 거기다가 비인기 종목이기도 또 거기다가 옷을 벗어야 돼. 이렇게 다가가니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왜 잘하는 애들만 운동을 해야 돼? 그냥 데리고 와서 놀려보는 거야.
0: 그렇게 시작된 씨름 수업. 자, 그 백미는 담대양 씨름 리그전입니다.

0: 거의 선수선 발언 이걸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발언 이상. 보통은 이제 이렇게 리그전 하고 나면은 그 주에는 시름장이 한 30명 정도 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20명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10명 되고 해서 5명 남으면 성공, 6명 남으면 대성공 이렇게 잡고 있어요.
1: 주장 민서도 4학년 때 씨름 리그전에서 발탁됐죠. 네.
2: 자, 이 선수 주목해서 보실 만한데요. 올 시즌 전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3관왕에 벌써 등극을 했어요.
3: 김현근 감독이 진두 지휘하고 있거든요. 네.
1: 민서의 주력 기술은 들배지기.
4: 아, 내려서 들배지기. 들배지기로.
5: 거의 위까지 들어 올려서 차내고 회전. 오. 정확한 들배지기였습니다.
4: 그렇습니다.
1: 씨름을 시작한 지 2년. 민서는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6: 저한테 제일 의미 있는 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소년체전 이거.
1: 전국에서 1등이라는 의미.
6: 소년체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상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메달이랑 좀 많이 다르고 예뻐갖고 잘 좋아해요.
1: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더 값집니다. 2025년 모든 씨름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7: 나와요. 저 주장 아닙니다 이제. 저 주장 아닙니다.
8: 많이 힘들죠.
7: 많이 힘들죠. 그냥 그 뭐냐 애들 조용히 시키는 거랑 운동 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1: 홀가분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 이제 6학년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얘들아, 말 한 마디만 들어라. 둘러서 동그랗게, 크게.
1: 오늘은 새로운 주장을 뽑는 날입니다. 씨름 부원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이 되죠.
0: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봤지? 우리 들어보고 투표할 거야, 주장 뽑는 거. 우리 1년 동안 잘 이끌어야 될 사람이 인기 투표 절대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지 말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인기 투표 아니야. 알았지?
1: 주장 후보는 가장 맏형이 될 5학년들인데요. 모두 4명입니다.
0: 아, 시작하세요. 하고 싶은 말. 조용.
9: 제가 만약에 주장이 된다면 큰 목소리.

0: 소리가 자신감으로 1년 동안 팀을 잘 이끌겠습니다.
1: 오, 아주 당차네요.
2: 제가 주장이 된다면 1년 동안 저희 팀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3: 와! 아, 니네들 약하다. 제가 주장이 되면 치킨을 사주겠으면 바로 뽑히는 건데, 그냥.
2: 제가 주장이 된다면 감독님이 없을 때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1: 어우, 감독님 든든하시겠어요.
3: 별것도 힘들었는데.
0: 제가 주장이 된다면 씨름부를 열심히 이끌어가겠습니다.
3: 네, 좋아요. 자, 얘들아, 무조건 비밀 투표야.
1: 자, 주장 후보들의 짧은 각오를 듣고 바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과연 2026년 교방초 씨름부를 이끌 새 주장은 누가 될까요?
3: 얘들아, 투표 딱 끝났어. 아주아주 박빙이었어요. 엄청나게.
1: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
3: 자, 우리 2026년도 주장은 기호 1번 김민주!
1: 민준이가 새 주장으로 뽑혔습니다.
4: 민서영 보면서 배워야겠다 생각했던 건 없었어요?
0: 민서영처럼
5: 없었다고?
0: 민서영 팀을 잘 이끌고 친구들 잘 모르는 기술이나 그런 걸 잘 알려주는 주장.
6: 끝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민준이가 잘 이끌어갈 생각에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2: 부담되지 않아요? 부담돼요.
7: 부담됩니다.
0: 저희가 제일 높으니까 애들도 다 가르쳐야 되고
2: 내년에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1: 겨울방학이 며칠 남지 않은 12월 말. 오늘도 어김없이 씨름부는 방과 후 훈련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려면 말이죠. 아이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3: 애들 제일 처음 두려워하는 게 옷 벗는 거. 처음 봐서 씨름 한번 해봐. 옷 벗어야 되잖아요. 이게 1번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옷을 안 벗기고 네 마음이 열릴 때, 편안해질 때 벗어라. 대신에 계속 이제 말을 하죠.
0: 얘 있잖아요. 얘 위도 안 벗어요. 한 2주 동안 안 벗었어요. 얘 있지.
2: 나?
0: 민승이.
8: 전 부끄러워가지고 적응될 때까지는 옷 입고 씨름하다.
9: 처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벗으면 부끄러워가지고.
8: 저는 한 2주 정도?
0: 2주 정도? 한 달이라며.
10: 5일 있다가 벗었어요. 엄마가 옷 더럽다고 해서.
11: 처음에는 옷 벗는 게 싫었는데 형들은 다 옷 벗고 하니까 저만 이상한 것 같아서 옷을 벗었어요.
1: 25명이나 되는 씨름부. 과연 어떤 훈련을 하는 걸까요?
3: 그렇지, 어우 잘하네.
1: 아, 연신 잘하네. 웃으시는 감독님.
3: 또 들어, 또 차! 또 들어! 또 들어! 계속 들어! 또 차! 또 들어!
1: 아니, 훈련이 너무 즐거운 거 아닌가요?
3: 무한 늘배지기야. 저학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재밌게 씨름의 흥미를 유발하고 씨름은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노는 자리, 혼나는 자리, 약간 들혼나는 자리. 여기서 배워오는 거예요.
1: 아, 혼나는 자리가 있군요. 궁금합니다.
3: 제 자리에서 뭐가 안 나온다니까 절대 안 나온다. 손을 빨리 바꿔봐! 진우야, 해야지. 또 안 하고 가만히 있네. 상대가 로봇이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라니까?
1: 혼나는 친구 5학년 진우입니다.
3: 잡아, 그냥 진우야, 빠지지 말고. 다리 사빠 땡기고, 오른손으로 오금 잡아야지. 아니지, 아, 나라, 다시 해라, 진짜, 움직이라니까.
1: 아, 점점 높아지는 감독님의 목소리.
3: 안 된다니까. 제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움직이라고.
1: 이번엔 효창이도 함께 혼이 납니다.
3: 돌아봐, 둘. 더 땡겨. 여기서 땡겨야 돼. 여기서 땡겨서 이렇게 와야 돼, 상대방이. 여기서 이렇게.
1: 새로 주장이 된 민준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3: 한 번 더, 짧게 주고. 한 번 더 돌아봐. 이제 제껴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서니까 답이 있냐고, 시린 계속.
1: 훈련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3: 찍으면 돼, 찍어봐. 오늘 나 몰라.
1: 아, 가만히 보니까 혼이 나는 거 모두 5학년들이네요?
3: 차!
0: 아, 진짜.
3: 정다원, 아, 진짜가 아니라 중심 다 끌려가서 뭐 하고 있냐고, 혼자. 아, 진짜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지.
1: 뭐 지나치게.

0: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1: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름부 아이들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5학년 진우와 3학년 정우는 시름부 형제입니다. 형을 따라 씨름장에 놀러 갔다가 동생도 하게 된 거죠. 씨름을 하고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2: 네, 한 번도 없었어요.
3: 근데 애들이 늦잠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빠진 적이 없으니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4: 선배니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1: 뭔가 분주합니다. 내일부터 겨울방학 전지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아, 이들이 지금도 척척 잘 싸네요.
3: 저거 딱 잘 켜켜서 넣어야 돼. 알았지?
1: 야, 3학년이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잘 개죠? 자, 그리고 겨울 전지훈련 때 꼭 챙기는 필수품, 바로 버선입니다.
5: 시름 팬티 위에 이것만 입고 있어요.
4: 버선 신으면 따뜻하고 폭신폭신해요.
1: 근데 어머니,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3: 엄청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조용해요.
4: 재밌어요.
6: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
4: 네, 고생하는데 잔소리 안 들으세요.
6: 잔소리?
1: 방학 때마다 전지훈련을 가는 교방초 씨름부. 그래서 짐 싸기는 이제 기본입니다.
6: 얘들아, 전지훈련 가는 기분 어때?
7: 좋아요.
8: 좋아요.
9: 좋아요.
10: 좋아요.
6: 열심히 해.
11: 잠깐만 좋을 거예요. 한 2시간, 불과 1시간 뒤면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1: 전지훈련을 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1: 아,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저 친구들은 일주일 훈련이 뭐 4박 5일밖에 안 될 건데 그 교내에서 훈련하는 거 두 달 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1: 도착한 곳은 경남 고성. 궁금합니다. 씨름 전지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오, 정말 많은 선수들. 이렇게나 많아요? 경남 지역 초중고 씨름부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 진지하게 운동해라. 어? 운동 열심히 딱 진지하게 하고 힘 다 쓰고 끝나야 돼, 운동할 때. 연습한 거 딱 하고.
1: 전지훈련의 핵심은 다른 학교 아이들과 최대한 많이 겨뤄보는 것. 자, 그러자면 함께 겨뤄보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죠. 자기 체급과 비슷한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씨름을 하는데요. 저도 괜찮습니다. 예. 많이 겨뤄봐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죠.
11: 그렇지. 오른쪽 잘한다. 또 들어. 잘했어.
1: 처음 전지훈련에 온 지훈이도 열심히네요. 잘하고 있어. 아니 근데 5학년 형들. 왜 이렇게 쭈뼛대고 있죠? 혼날 텐데 저러다가. 자, 힐끔힐끔 눈치만 살피던 주장 민준이 슬쩍 겨루기를 정해봅니다. 아유, 지금 알았어. 어떻게?
12: 아유, 그건 두 주장이죠.
11: 재훈아 뒤집기! 뒤집기! 뒤집기! 재훈아 뒤집기! 빨리 들어가 뒤집기!
1: 주장답게 민준이는 이날 다른 학교 선수와 겨루고 또 겨뤘습니다.
11: 야, 머리가 빠지나.
1: 어디? 그렇지. 아, 이번엔 이겼어요. 진우도 나섭니다. 아, 깔끔한 승리. 전지훈련에서 아이들은 지고 또 졌습니다.
11: 다훈아, 얘 어깨 다 들어갔지. 뭐 하고 있었냐?
1: 속상함에 눈물이 나기도 했죠. 네, 그렇게 지는 법을 배웁니다.
11: 씨름은 내가 실력이 향상되려면은 내가

0: 힘을 쓰면서 지는 상대. 연습하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주면서 부족한 걸 찾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슷하되 연습은 져야 돼요.
1: 수없이 지면서 비로소 아이들은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나는 해처럼 아이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갑니다. 2026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올해 첫 대회가 열리는 날이죠.
0: 그냥 여기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서 하면 돼. 자랑으로 하는 거야, 자랑으로. 알았지? 어? 너네가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이만큼 열심히 해서 보여주러 가는 거야, 그치?
2: 첫 대회이기도 하고 그냥 많이 떨리는 대회.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 날.
0: 일단 기량적으로 준비했던 게 제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와줬고 친구들이. 그리고 몸도 많이 컸어요. 마음도 컸지만 몸도 많이 컸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조금 너무 좋았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이길 거라 봅니다, 저는.
1: 대회가 열리는 곳은 경북 문경. 교방초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형들 없이 치르는 첫 대회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훈련에 또 훈련을 해온 아이들. 노력한 만큼 잘 해낼까요? 첫 대회라 긴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0: 아니, 긴장한 거 아니지? 어?
1: 대회 첫 출전인 지훈이를 다독이며 경기장으로 들어서는데요. 자, 드디어 단체전 예선 경기가 시작됩니다. 작년과 달리 7체급 중 6학년은 4명뿐. 모두 이겨야 예선전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첫 시합이다. 네. 이기러 온 거야. 네. 알았지? 이겨보자. 네. 자!
1: 단체전은 기세 싸움. 1번 선수의 승패가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창이의 부담이 큽니다. 자, 감독님도 긴장한 표정. 아주 쉽게 1승을 거둡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일단 시작이 좋습니다.
0: 이제부터 시작이야. 채팅이 안 해. 아니지? 근데 믿는다.
1: 누구보다 독하게 훈련했던 진호. 그래서 감독님의 기대도 큽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0: 파이 파이 파이 파이! 맞추는 거 잘 잡았어! 그만 맞춰! 가! 가! 가! 도가! 우리 다 도가! 머리 들어야 돼! 가! 누가 가! 가면 안 돼! 가! 도가 가! 가! 머리 들고! 도가 가! 가! 머리 들고!
1: 아... 아... 예상치 못한 진우의 패배. 아...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습니다.
0: 가면 이긴데 왜 뿌리는 거야, 인마!
1: 상황은 더 나빠지는데요.
0: 나가! 나 계속 나가! 야!
1: 진우부터 연이은 3패.
0: 괜찮아, 괜찮아.
1: 패색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면 예선 탈락입니다. 아, 좋지 않은 상황에 4학년 지훈이 순서. 대회 첫 출전입니다. 이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0: 오른발 세워!
3: 그렇지. 오, 오, 오. 이거 뭐야? 오, 놀랐습니다. 이거 뭐야? 지훈이가 이겨버렸습니다.
1: 야, 2대 3 상황. 동점을 만들 절호의 찬스. 잘했어요. 자, 주장 민준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0: 민준아, 허리 펴야지, 펴야지.
1: 긴장감 속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3: 오, 뭐야?

0: 아, 어떡해. 최종 결과는 2-4로 패배. 예선 탈락. 아, 충격적입니다.
1: 아이고, 아이고.
0: 믿을 수 없는 결과. 아이들도 감독님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1: 어때? 끝나니까? 왜 다 인사 쓰고 있는데? 민주 왜? 아쉽지? 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아직 10개 남았어 뒤에. 우리 4월 때 또 갈 거야. 어? 그 다음 지구 또 갈 거야. 계속 칠 거야. 어? 지금 져도 돼. 계속 쳐. 지면 어때? 근데 뒤에는 너네 분명히 이길 거야. 다만 너희들이 노력한 걸 조금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뒤에는 너네 분명히 이길 거야. 알았지? 어? 왜 자꾸 우는데?
0: 끝내 진우가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1: 어? 아쉽나? 어? 뭐가 이렇게 아쉬운데? 응? 답답하지? 잘할 수 있을 건데 안 되니까. 어?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그치? 잘할 수 있어.
2: 응?
1: 감독님 너 믿는다. 어? 진짜로. 감독님 봐봐. 너 진짜 믿는다, 감독님은. 응? 지훈도 감독님 좀 믿었으면 좋겠어. 잘했어, 얘들아. 맞지? 가자, 차 타고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0: 충격적 패배로부터 한 달 후. 아, 괜히 걱정했네. 표정이 밝네요.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씨름은 당기는 힘이 중요한 운동이죠. 삿바도 당기고 상대의 중심도 당겨야 합니다.
1: 당겨! 당겨!
0: 물론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의 결과죠. 자, 본격적인 씨름 훈련이 시작됩니다.
3: 샷!
1: 대고, 치고, 나오고, 잡고, 천천히! 지금 봐봐, 밀어서 그래. 잘 나왔어.
3: 준비.
1: 가만있어 봐. 몸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있어야지, 지금 나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지.
0: 지난 대회 이후 감독님은 기본 자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딱! 그렇죠.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 됐어. 글로 대, 자꾸. 저도 괜찮으니까.
0: 아이들은 역시 회복력이 좋네요. 패배를 딛고 다시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 그냥 평소대로 했는데 그냥 체력훈련만 좀 더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5: 평소보다 훈련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6: 첫째 대회는 결승까지.
0: 어? 교복 입은 아이들? 졸업한 형들이 찾아왔네요.
7: 안녕하세요.
1: 야, 영지.
8: 안녕하세요.
0: 형들은 중학교에 가서도 씨름을 계속하고 있죠.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과자까지 사들고 일부러 찾아온 눈치입니다.
1: 야, 전승원.
9: 네?
1: 이거 누가 사왔는데?
9: 이거 용돈 모았어요.
1: 네? 거짓말 치네, 전승원. 아이고.
10: 나보고 도망가요.
0: 쑥스럽게 서 있던 민준이가 자랑하듯 민서 형이 입던 연습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11: 네가 진짜 계룡한테 왜 졌냐?
9: 진짜
11: 사람이냐?
9: 김삼범 씨?
11: 와, 김삼범한테 와.
9: 그건 진짜 내전드. 내전드였다.
11: 내전드다 이건.
0: 주장으로서 할 말이 없네요.
11: 표정관리, 표정관리.
9: 보고 쳐, 보고.
0: 자, 형들의 매서운 코치가 시작됩니다.
9: 왜 이렇게 들어, 왜 이렇게 들어?
12: 오른 다리 좀만 들어가. 거의 잡아, 그냥 거의 잡으라고.
11: 야, 김재원 어제...
9: 도장 막 들어가지 마.
0: 아, 감독님이 따로 없네요. 1년 형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9: 다리 좀 모으지.
0: 2시간 반여의 오후 훈련이 끝나고 형들의 응원이 담긴 과자를 나눠 먹나 했는데
12: 아 얘들아 일단은 대회할 때 긴장하면 못 이겨 긴장하지 마 긴장
2: 앞 선수가 지고 앞 선수가 만약에 운다 해도 분위기를 살리고 분위기가 지면 안 돼 절대 울면 안 돼 저더라고
7: 너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11: 너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없다 생각하고 해
7: 근데 무조건 이긴다 하면 지던데
11: 넌 왜 자꾸
12: 네가 자만하니까 지는 거야
11: 네가 자만하니까
2: 그냥 최선을 다하고 지면 훈훈하잖아 최선을 다 안 하고 그냥 찝찝하니까 그래. 최선을 다 하고 줘 차라리
0: 멋진 조언이네요
12: 야 운동 좀 많이 해 그리고 다원아 너
7: 근데 저는 변해
0: 형과의 시간이 하굣길에도 이어집니다
5: 형은 1번 때 긴장 많이 안 했어
8: 긴장 안 했는데
5: 형 긴장할 때 어떻게 풀어?
8: 세수하거나 몸을 더 풀면 돼
5: 형 그럼 시합 전에 몇 시에 자?
8: 8시 9시 한 그쯤에 자면은 컨디션이 딱 좋더라고 자
0: 단체전 1번 그 부담을 알기에 형의 말이 더 힘이 됩니다.
8: 네, 제 자리라.
0: 자, 이번엔 충북 제천입니다. 올해 두 번째 전국 씨름 대회.
1: 영선 안 왔죠? 영선.
13: 안 왔네.
1: 첫 판인데 영선 안 왔네.
13: 예.
0: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 그 지금 영선이 안 나왔어요, 첫 판에. 그래서 8강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한 판 하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애들도요. 좀 긴장도 풀고, 긴장감도 좀 풀리고 하는데 바로 올라가면 좀 경직될까 봐.
0: 이번 경기에서 이긴 팀과 8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집중해서 경기를 보는 아이들. 나름 상대의 전력을 분석하는 중이죠. 근데 홍사빠 측 선수가 키가 커 보이는데요? 아, 뒤치급으로 갈수록 선수들 체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큰 키를 이용해서 손쉽게 이겨버리네요. 3-3 동점 상황인데요.
7: 니들 세훈이나 승부가 나
0: 네, 아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피하고 싶던 상대와 맞붙게 됐습니다.
1: 생각보다 너무 애들이 너무 커요. 1, 2, 3, 4에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0: 앞체급의 6학년들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첫 대회, 첫 경기에서 패배했던 아이들.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14: 재밌게 합시다! 갑시다!
15: 곧바로 중등부 개인전 경기가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0: 아, 시작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일이죠. 자, 첫 대회에서 이길 수 있던 경기를 놓쳤던 진우.
1: 몸만 펴줘, 몸만 펴. 그렇지. 잡고 있어.
15: 두 번째 판 다시 한 번.
0: 아, 깔끔한 승리. 잘했어요, 좋았어요. 2-0으로 앞서가는 교방초.
1: 긴장돼? 아무도 더
0: 3번 선수 차례인데 왜 5번 지훈이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상대팀이 선택권을 사용하면서 5번 지훈이가 먼저 경기를 하게 됐네요.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요.
1: 눌러! 가까이! 밑에서!
15: 첫 번째 판.
0: 대단합니다.
1: 됐어!
13: 아무도 너가 이길 거라 생각 안 해. 근데 이기니까 분위기가 어때 지금? 우리 팀 올라가지? 어? 편하게 정말 하듯이 대신 밑으로 잡아서 그랬으면 안 돼. 똑같아.
0: 자, 두 번째 판도 잘 해낼까요?
13: 하나 잡아서 잡아서
0: 아, 잡아. 와, 정말 멋지네요. 질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를 지훈이가 이겼습니다. 자, 3대 0으로 앞서가는 교방초. 승리까지 단 1점이 남은 상황. 6학년 다운이 차례.
13: 잡아서 가야 돼!
15: 두 번째.
13: 맞아! 끝까지 돼!
0: 이겼어요. 4대 0. 압도적인 승리. 아, 정말 값진 첫 승입니다.
13: 솔직히 질 줄 알았어. 마음속으로는. 애들한테는 이길 수 있어야지. 마음 내심 불안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피지컬로 이길 수 없는 상대들. 역시 운동량은 배신하지 않는다.
0: 자, 4강전 아주 강팀을 만났습니다.
16: 배터리 끌매지기 뒷무릎.
0: 교방초를 바로 추격해옵니다.
13: 더 오른쪽 더!
0: 아! 3대3 동점 상황. 자, 결국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긴장되고 초조한 순간.
13: 자신 있지? 보여줘. 주장이야. 보여주고 와.
0: 자, 이제 주장 민준이에게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부담될 것 같은데요. 이야! 아, 첫 번째 판을 따냅니다.
13: 안전하게 해야 돼. 한 판 이기고 있으니까 또 들어볼래? 내 들은 게 자신 있어? 확실해? 어? 대신 늘어지면 빼야 돼.
0: 자, 남은 경기는 단 한 판. 과연 어떻게 될까요?
16: 상대상 동점인 가운데 민규 선수
13: 꽝 눌러야 돼! 민주야 꽝 눌러야 돼! 눌러야 돼! 나가야 돼! 오른쪽 빨리 돼! 야차!
0: 주장 민준이가 결승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아,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아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꿔냈습니다.

0: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는 잘해가지고 메달을 타는 것 같아요.
1: 감독님 그래도 잘 졌다고.
0: 지긴 졌지만 할 일 다 하고 졌다.
2: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3: 질 일이 없거든요, 요즘 애들이 잘. 끼름이라는 종목은 승패가 명확하고 애들이 여기서 패배해보면서 이겨내는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괜찮아. 지면 어때? 하던가 하면 돼.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접었던 경험이 중요한 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2: 아이들은 지면서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실패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나요?

0: 코스피가 사상 첫 4,800선을 돌파했습니다.
1: 군복사가 되는 기분.
2: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
3: 역시 내 거 빼고 다 오르는구나.

0: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60%가 손실을 본 것으로.
1: They're trying to get rich quick, so they're making big bets, and it doesn't end well. So that's Squid Games, the movie, the television series.
2: 머릿속에 남는 건 떨어졌을 때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생명, 새로 담는 간편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1.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0: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91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0: 만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와우.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오, 바람 너무 추워.
8: 춥다고?
7: 추워.
8: 그때 AI 무슨 콤보 살 거야.
9: 에어컨이 찬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10: 얼로 켜줘.
11: 진짜 너무
8: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콤보 프로 살 거야.
7: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9: AI가 다르긴 다르네.
7: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12: 삼성 AI 신원가전.
13: 탈모 효과를 생각한다면 약효를 따져봐야죠. 판시리
14: 약용효모 복합성분이 모근부터 탄탄하게,
13: 안에서부터 굵어지니까
15: 덜 빠지겠죠.
13: 풍성해지겠죠.
15: 안에서 지켜야
13: 탈모를 지킨다.
14: 역시 판시리
13: 풍성.
16: 아, 요즘 제 그 알고리즘에 과학기사들이 좀 뜹니다.
17: 오.
16: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과학 프로 MC였구나. 아, 이럴 때 약간 좀 뭔가, 아, 캐테르시스가 막 올라와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아, 투명망토 기술이 좀 개발이 됐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교수님 왔다 가시자마자 구글에서 터보 컨트를 발표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야,
17: 그런 재미가 없더만요.
16: 예, 예, 예. 아, 그리고 뭐,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노벨상 기사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18: 재작년에는 사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로 노벨상 타서 제가 되게 뿌듯했었는데,
16: 네네.
18: 작년에는 이제 면역학 분야에서 이제.
16: 아, 면역학.
18: 쾌거가 나온 거죠.
16: 아, 그 면역이라고 하면 그 자가 면역, 그 내 면역계가 다 공격하는 거.
17: 오.
16: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잖아요.
18: 네, 그 자가 면역과도 관련이 깊은 연구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 중에서 매우 특별한 면역세포를 찾아낸, 발견한 공로로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16: 잘 됐네. 이게 또 약간 면역질환 같은 게 또 정말 웬만한 분들은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19: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16: 그것도
19: 네, 자가 면역이고요. 크론병
20: 건선도 그렇고
16: 탈모도
19: 원형 탈모만
20: 1형 당뇨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16: 아니 근데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하고 노벨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18: 예를 들면 면역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1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8: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그 메커니즘.
16: 아.
18: 그거를 찾아낸 공로로 사실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16: 이 메커니즘을 찾아내면은 더 이상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일은 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에는.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는 역시나 면역 전문가가 되겠네요.
18: 네, 바로 오늘 요 딱 주제에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16: 좋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어? 또 오셨네?
1: 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승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예. 저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의철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또 이제 지난해 그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작년에 상 받은 게 굉장히 좀 큰 쾌거죠?
2: 아, 맞습니다. 네. 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요. 네. 사실은 또 그거보다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노벨상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면역학

0: 로 수상받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것도 제가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연예각자로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지난번 출연 때보다 어깨가 많이 올라가요.
2: 아, 그렇죠. 네. 네. 지난번 출연은 노벨상 수상
1: 이전이었죠.
2: 이전이셨군요.
0: 아니 근데 이제 뭐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사실은 연역학 분야에서
1: 네.
0: 노벨상이 나온다는 건 또 같은 연역학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큰 어떤 뭐 영광이거든요.
1: 그렇죠.
3: 연역학 분야에서 그러면 노벨상을 몇 번이나 탄 걸까요? 많다고 하셨는데.
0: 한 15번 정도?
3: 15번이면 네. 진짜 많네.

0: 15개는 와.
1: 지난해 탄 게 그 특이한 스프를 발견해가지고 네. 탔다고 하던데요.
2: 그 이름을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말로는 네. 조절 T세포.
1: 조절 T세포?
2: 네, 영어로는 Regulatory T-Cell. 그대로 직역한 게 이제 조절 T세포가 되겠죠.
1: 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킬러 T세포 있잖아요.
3: 네, 맞아요.
1: 킬러 T.
2: 예.
1: 예, 예, 예. 근데 조절 T가 나왔다고요?
2: 킬러 T세포라면 뭔가 아까 군인이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셨는데.
1: 그렇죠.
2: 뭔가 적을 좀 무찌르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절 T세포 하면은 뭔가 그거를 적당하게 너무 좀 오버하지 않게 좀 조절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 이미지가 따로 그대로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네. 면역계가 한번 또 대단한 녀석이 출몰을 했구나라는 그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알아봐야죠. 그러면 빨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자가면역 질환을 좀 앓고 계신 분 계실까요?
4: 저 있습니다.
0: 뭡니까?
4: 건선이 있습니다.
1: 아, 건선. 네. 아, 근데 요즘에는요 많아요. 건선도 많고 요즘에 진짜 많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이제 알러지인데 저는 알러지도 이게 면역 질환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로 왜냐면 희한하게 봄만 되면 막 계속 나와 이게 막 이게 막 나와요 막 이게 기침을 콩 안 하는데 콧물이 찍 하고 나올 때도 있고 이거 이 알러지는 자가면역 질환인가 이거 궁금합니다.
2: 저도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똑같이 있습니다.
1: 있어요. 네, 저희 지방인데요. 네.
2: 지금 이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 얘기하다가 네. 어떤 게 있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알레르기까지 얘기가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면역 반응이 원래는 우리 몸에 들어온 뭐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발달을 한 건데
1: 그렇죠.
2: 이게 너무 쓸데없이 오버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역 질환인 거죠. 이런 종류의 면역 질환을 통틀어서 하이퍼 센시티비티. 그 한국말로 과민 반응.
1: 과민 반응.
2: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버한 것도 방향이 좀 중요해요.
1: 방향이요.
2: 예를 들자면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요. 예. 우리가 꽃가루, 동물 털 뭐 어떤 진먼지 진드기
1: 외부 요인.
2: 이건 외부는 맞는데 외부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이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1: 그냥
2: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1: 아...
2: 근데 환경에 있는 우리 몸에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는데 남은 남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버할 때 이것이 알레르기입니다.
1: 알레르기, 과민 반응.
2: 예. 알레르기.
1: 그러면 이제 잠깐 면역 질환은 아닌 거예요.
2: 약간 다르죠.
1: 약간 다릅니다.
2: 이제 오늘 주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면역에서 나와 남의 구분이거든요.
1: 네네.
2: 자가 면역 질환은 남이 아니고 나에 대한 거일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1: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2: 예.
1: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2: 예.
1: 외부에서 예. 뭔가 접촉이 됐을 때 내가 오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나타나는 예. 반응은 과민 반응이다.
2: 맞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조절 T세포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 몸에는 그럼 T세포 종류가 예. 의외로 많다는 겁니까?
2: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T세포라고 하는 거는 네. 면역에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많이 이제 들어보신 걸 거예요.
1: 네네.
2: 근데 T세포라는 게 한 1960년대에 처음 이제 밝혀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항상 그렇지만은 처음 발견됐을 때는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여기 두 가지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는 도움 T세포입니다.
1: 네. 도움 T세포요?
2: 네, 영어로는 헬퍼 T셀이에요.
0: 아, 진짜 도움이네요.
2: 도움 말 그대로 있어. 도움 T세포입니다. 두 번째, 킬러.
1: 킬러
2: T세포. 네. 그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네네. 거죠. 이름 그대로 그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죽여줘요.
1: 싸움꾼.
2: 네, 싸움꾼 같은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한테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그렇지. 암세포한테만 네. 하는 건데 1960년대 T세포가 처음 발견된 다음에 한동안은 아, T세포인 두 가지만 있다. 라고 이제 알고 있었어요. 1995년도에 조절 T세포를 이제 보고할 때까지. 이 T세포를 연구할 때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가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도움 T세포, 킬러 T세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0: 이게 현미경 분자하고 구분이 안 돼요.
1: 아, 구분이 안 돼요.
0: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럴 때 마커라는 걸 이용합니다. 분자 마커라는 걸 이용해 꼬리표처럼. 그래서 한동안 알려진 것이 이제 이 도움치 세포는 CD4.
1: CD4?
0: 네, 그게 이제 마커의 꼬리표 이름이에요.
1: 마커를 붙여놔요?
0: 그게 어떤
1: CD4?
0: 또 킬러치 세포는 CD8.
1: CD8?
0: 네, 그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마커예요.
1: 그러니까 CD4, CD8이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물질로 구별한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 세포 표면에 그 마커가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약간 초록색 스티커 붙이고, 그렇습니다. 노란색 스티커 붙이고, 빨간색 스티커 붙이는 거죠.
0: 근데 이제 갑자기. 1995년도에, 이게 남들을 좀 조절하고 억제하는 세포가 있어. 그게 발견된 게 조절 세포였는데요.
1: 걔가 약간 중재자 같은 거네요.
0: 맞습니다.
1: 예. 아, 그래요? 중재자 같은 조절 T 세포.
0: 근데 걔네들이 이제 CD4 중에서 이런 게 따로 있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1: CD4의 마크2?
0: 아, CD4에서 이제 CD25라는 딴 게 있을 때는 조절 세포. 그게 없을 때는 도움 T 세포.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3: CD4 마커는 기본으로 있고.
0: 그렇습니다.
3: CD4만 있냐? CD25도 같이 있냐에 따라서 운명이, 세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 자, 우리가 이제 T세포 삼총사를 배웠습니다. 조절이, 그리고 킬러, 도우미.
0: 맞습니다.
1: 예, 이렇게 삼총사를 만났는데.
3: 여기 약간 매칭이 되지 않나요?
1: 그렇죠.
3: 킬러.
1: 킬러. 아, 이쪽이 조절이.
3: 조절이?
1: 조절이, 그리고 도우미. 그래서 이제 이 T세포 삼총사, 얘네가 우리 몸속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딱 침투를 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 같이 이제 싸운다는 건데. 근데 이제 T세포들, 얘네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도와줄까? 잠깐만, 넌 조절이잖아. 반갑다, 여기 킬러야. 반갑다, 킬러야.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뭘로 알아, 어떤 메커니즘을 알아볼까요?
0: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도움 T세포, 킬러 T세포, 조절 T세포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1: 그렇죠.
0: 사실은 더 큰 범위에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도움 T세포는 뭐 킬러 T세포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막 세균 같은 걸 잡아먹는 대식세포도 있고요. 항체를 내는 비세포도 있거든요. 도움 T세포는 걔네까지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
1: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고 도와줄까? 예,
0: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이토카인입니다.
1: 사이토카인? 예, 아마 사이토카인 뭐 폭풍할 때 그
0: 그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토카인. 이게 이제 만약에 저도 면역 세포, 도움 T세포고 이대한 교수님도 옆에 있는 어떤 뭐 대식 세포라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물질을 냅니다. 옆에 있는데 물질을 내요.
1: 물질 내요.
0: 그러면 이 물질은 단백질이거든요. 이것이 얘한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세포들은 자기 표면 위에 굉장히 다양한 수용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이토카인을 내면은 딱 여기가 딱 붙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벌써 딱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얘 이름표인 거래요, 이름표.
0: 예,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과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통한 이 신호가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역학을 배운 학생들이나 면역학자들도 이거를 이제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1: 단백질인데 종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0: 그래서 이거에 이제 뭐 인터류킨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건데, 인터류킨 1번, 2번, 3번, 4번, 5번, 33번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학생들 같으면 이런 것들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아주 골치가 아프죠. 이것들이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병사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다양한 종류의 시그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을 전달합니다. 야, 너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네가 잡아먹을 세균이 여기 들어온 것 같아. 빨리 지금 정신 차려. 그럼 얘가 막 활성화됩니다.
1: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단백질, 그 세포들만의 그 특유의 단백질을 내뱉어가지고 신호를 준다. 지금 여기 먼지 터졌네.
0: 그런 겁니다.
1: 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내뱉었는데. 이쪽에 있는 애가 어떻게 눈치를 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닿지 않잖아요.
0: 아까 세포라고 얘기를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체액이 이제 녹아 있거든요. 물 성분인 거죠. 그럼 내가 물에 녹는 단백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타고 갑니다. 그래서 옆에 근처까지 퍼집니다. 실제로는요. 아주 이제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면 여기에서 나온 사이토카인이 뭐 이런 데까지도 가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여기에 있는 애들이
0: 피를 타고 갈 수가 또 있으니까.
1: 피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 근데 사이토카인이 단백질이면 단백질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튼튼한 물질이잖아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많아진 걸 어떻게 줄여거나 제거할 수가
0: 생각보다
2: 있어요?
0: 생각보다 이제 사이토카인 단백질 중에서도요. 좀 작은 단백질이어서 한번 액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금방 없어집니다.
2: 그럼 사이토카인 폭풍 너무 많아진
0: 경우는
2: 거예요?
0: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아까처럼 모든 면역 세포가 다 활성화되고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게 아니고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1: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0: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4: 사이토카인 폭풍 적당히

0: 해야 되는.
1: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제 여러분들은 금방 답을 아실 거예요. 조절 T세포들도 자기네들이 내는 특징적인 사이토카인이 있거든요.
2: 네.
1: 걔네들 역할이 뭘까요?
3: 아, 이거를 더 이상
1: 이제 그만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
2: 어, 이런 됐어, 됐어. 됐어. 네. 가라앉았어. 저기 처리했대.
1: 네, 맞아요.
3: 근데 그럼 뭐그 적을 알아보는 것도 그러면
1: 네.
3: 단백질로 소통해서 알아내는 걸까요? T세포가 어떻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건지.
1: 이것이 지난 한 100년 넘게 시간 동안의 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겁니다. 오늘 주인공이 좀 그래도 T세포니까
3: 네.
1: T세포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T세포가 왜 T세포인지 아세요?
4: 왜 T?
1: 네.
2: T?
4: 고양이 T처럼 생겼나?
3: 네. 꽂혀있어가지고 T.
5: 감정이 좀 없고 좀 냉철해서
3: 직접적인
5: FMT, MBTI, T.
4: MBTI가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3: 직설적이고 직설적인.
1: 이 T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자크 밀러라는 사람이
3: 자크
1: 있었는데
3: 밀러.
1: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장기 중에요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3: 흉선. 흉선 어디 쪽에 있어요?
1: 예, 우리 여기 명치 쪽에 보면 여기 흉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3: 예.
1: 가운데 있는 뼈, 그 뒤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3: 오.
1: 근데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뭔지를 몰랐어요.
3: 흉선이.
1: 이게 또 특이한 거는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큽니다.
3: 오.
1: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요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3: 네.
1: 굉장히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3: 네.
1: 근데 이제 이것이 영어 이름으로 네. THYMUS, 사이모스라고 합니다.
3: 사이모스.
1: 예. 네. 그런데 그 자크 밀러가 이 사이모스를 이 생기에서 어릴 때 제거를 해줄 거예요.
3: 네.
1: 그랬더니 어떤 면역세포가 안 나오는데 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해 취약해지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새로 발견한 이 세포는 흉선이 있어야지만 생기는 거네. 그래서 사이모스 디펜던트, 흉선 의존성 해서 이걸 T라고 그 사이모스에서 T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발견을 보더라도 이 T세포라는 거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생기려면 이 흉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3: 네네네.
1: 근데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3: 어.
1: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거기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3: 학교예요?
2: 아.
3: 흉선이요?
1: 예.
3: 아, 흉선이 T세포 양성 학교예요?
1: 예, 맞습니다.
3: 아, 거기서
1: 예.
3: 일반적인 교육을 다 합니까?
1: 예, 예.
4: 아, 그래서 어릴 때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컸다가
1: 예.
4: 교육을
1: 예.
4: 다 받고 나면은 어린이 되면은 작아.
3: 그러면 저기 뭐야? 그 저기 뭐 영화 존윅이 나오는 그 킬러 학교 같은.
1: 아니, 그럼 네, 맞아요. 진짜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5: 근데 교육기관이라고 말하기에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1: 아, 무시무시해요.
3: 네. 무시무시해요.
1: 예. 네. 자, 이제 왜 무시무시하고 또 왜 킬러 학교가 맞는 얘기냐. 우리 몸에서 처음에 이제 T세포를 이제 생성을 시킬 때는 골수에서 많이 만듭니다. 일단 네. 처음에.
3: 아, T세포 골수에서 네. 많이 만듭니다.
1: 많이 만들어요. 그냥 무작위로 막 만듭니다. 막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 보면 나에 대한. 내 항원, 자기에 대한 T세포도 생깁니다. 무작위로
3: 그렇죠.
1: 만들다, 막 만들다 보니까요. 흉선을 지나가는 동안에 나에 대한 것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3: 아,
1: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3: 예.
1: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흉선을 나중에 다 성숙해서 빠져나오는 세포들은 뭐만 남을까요?
4: 남을 공격하는
1: 남에 대한 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좀 신기할 정도로.
3: 아, 나에 대한 것들은 싹 다 죽어버리고
1: 예.
3: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애들만 나온다.
1: 그렇죠.
3: T세포 말고도 그러면은 다른 면역세포도 다 흉선에서 교육을 아니에요, 좀 받을까요? 안 그러면 무조건.
1: 오늘, 예, T세포만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요.
3: 야, 무조건 T세포.
5: 근데 그 흉선에서 T세포, 그러니까 자기 몸을 공격하는 T세포는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1: 예.
5: 그 실제로 어떻게 제거를 하나요?
1: 이런 거죠. 흉선의 자체도 내 세포잖아요.
4: 네.
1: 흉선 세포가 내 세포니까 거기 이제 이 T세포가 아직 성숙되지 전에 것들 아까 막 무작위로 만든 것들 지나갈 때 흉선 세포의 내 단백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만나면은 얘네들이 아직 이제 미성숙 단계일 때 이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때 자극을 되면은 걔네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3: 아...
1: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ctivation Induced Cell Death라고 합니다.
3: Cell Death.
1: 활성화에 의한 유도되는 세포 죽음.
4: 그러니까 걔네가 죽어야지만
1: 네.
4: 나중에 나갔을 때 나를 공격 안 할 수 있는 거죠.
3: 아.
5: 근데 사실은 흉선에서 자기를 공격할 가능성을 테스트를 하는 거면
1: 네.
5: 사실 흉선이랑 또 근육이랑 또 다른 장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걔는 거기 네. 살아나간 애들은 네. 뭐 간이나 뇌나
1: 맞습니다.
5: 이런 걸 또 공격할 가능성을
1: 네.
5: 테스트 안 받은 거 아닌가요?
1: 여기에 바로 샘플러의 또 묘미가 있습니다. 샘플러.
3: 샘플러.
1: 여러분들. 어떤 약간 고급 뭐 맛있는
4: 패밀리 레스토랑에
1: 예,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3: 잠깐 맛보기
1: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3: 네.
1: 저것도 먹고 싶을 때 샘플을 시키면 어떻게 나옵니까?
4: 그러니까 다 조금씩
1: 한 조각 나오잖아요.
3: 네.
1: 흉선의 에어라는 단백질은 내 몸에 있는

0: 각종 그 장기에 나온 단백질들을요. 조금씩 조금씩 다 샘플링으로 다 나오게 해줘요.
1: 아, 진짜?
0: 예, 그러니까 흉선에는 근육의 단백질, 인슐린 세포의 단백질, 뇌세포의 단백질, 간세포 다 많이 나뉘어요.
2: 조금씩 샘플로. 네,
0: 그래서 이 샘플러를 맛본 스테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거되는 거죠.
3: 와,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4: 와, 진짜 신기하다.
5: 그 골수에서 T세포가 생겨서 흉선을 거친대는데 아까 T세포 세 종류를 했잖아요. 그 여기서 그 직업군도 흉선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셋 다 흉선에서 나오는데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도움 T세포가 되고요. 어떤 애들은 킬러 T세포가 되고 어떤 애들은 조절 T세포가 되는데
1: 약간 그런 거네요. 훈련소 가면은 훈련소에서 보직 배정 받잖아요.
0: 비슷합니다.
4: 네. 아, 그러니까 흉선에 들어갈 때까지는 세계의 운명 중에 뭐가 될지 안정해.
0: 아직은 모르는 거죠.
6: 그런데 이제 자가 면역은 왜 생기냐 이제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이건 어떻게 발견했냐?
0: 면역학으로 두 번째 노벨상이 1908년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분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폴 엘리라는 분이 받았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생학문인 면역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이거는 내가 증명한 건 아닌데. 면역은 이래야만 되라는 걸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추론인 거죠. 합리적 추론인 거죠. 예. 자가 독성 공포예요.
1: 자가 독성 공포요?
0: 네. 우리 오늘 하는 얘기라면 자가 면역 공포. 아. 그분은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와 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근데 야 이런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아.
1: 오, 그럴 수 있죠.
0: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는 몰랐지만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돼. 어... 안 그러면 내가 파멸되잖아. 네. 이걸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연구소에.
4: 아... 아까 전쟁이랑 군대의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군대들이 사실은 적군으로 혹은 외국의 적국으로부터 침입을 뭐 방어해 주는 걸 보면 와 정말 소중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역사적으로 그런 비극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자국민 시민들을 살상하는 그런 비극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나? 라고 그렇죠. 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생각했고
0: 제기했던 거죠.
4: 실제적으로도 이제 탐구하게 되는 거는 조금 더 이후의 시기에 탐구가 맞습니다. 됐다는 거죠.
0: 예.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막 점점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질병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내 면역계가 나를 공격해 생기는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1: 뭐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0: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자가 면역 세포들이, 그러니까 자가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이 잘 공격하는 또 그런 장기들이 좀 있어요. 자가 면역이란 유명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1: 그렇죠.
0: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 이런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크론병 같은 거. 이건 장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유명한 자가 면역이라는 게 루푸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루푸스라는 거는 항체가 내 몸 여기저기를 그건 다 건드립니다. 내 항원에 대한 항체를 내려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 도움기세포.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점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T세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T세포.
0: 왜냐하면 결국은 항체에 의한 그 자가면역질환도 도움기세포가 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킬러T세포가 직접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움기세포나 킬러T세포가 이런 자가면역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거란 걸 이제 점점 T세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까 기억하세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데 그 T세포.
1: T세포.
0: 그 킬러 학교, 흉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추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1: 중추.
0: 네, 중추. 면역은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거잖아요.
1: 네.
0: 남에 대한 거는 면역이 자꾸 활성화돼야 되죠. 근데 아까 자꾸 나에 대한 거는 면역이 뭔가 억제돼야 되죠.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나에 대해서는 면역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1: 아, 그렇죠.
0: 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현상을
1: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1: 나한테 관용이 돼야 되는데. 네.
0: 그런데 이제 이 흉선이라는 거는 T세포가 교육받고 나오는 장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앙으로 친 거예요. 중앙. 중앙군사학교처럼 친 거죠.
1: 그래서 가운데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자, 그럼 이걸 질문을 다시 또 바꾸면은 중추 면역 관용이 완벽하게 일어나면은 자가 면역이 생길 수 있을까요?
1: 없죠.
0: 없죠. 전혀 없죠. 그런데 실제로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 있어요.
0: 있죠.
1: 많죠.
0: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흉선에서 나를 공격하는 세포를 다 제거하고 나온다고는 했지만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1: 오류가 있다.
0: 네, 오류가 있는 거죠. 아, 네.
4: 샘플링을 해서 많은 음식들을 맛보지만 모든 음식들을 다 맛보고
0: 그렇죠.
4: 제대로 제거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면역질환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피를 보면은 이제 다 흉선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T세포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하게는

0: 선이 아니고 우리 몸 여기저기.
1: 여기저기에?
0: 예.
2: 말초 면역 관용까지 그러면 이제 오면은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진정이 되고 우리 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건 참 다행인데. 예. 그러면 이제 그, 거기를 그걸 뚫고 온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말초에서도 거르지 못한 애들이 이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예. 그래서 작년 노벨상이 조절세포라고 그랬잖아요. 네. 걔들은 면역 반응을 이제 워워
1: 그만시키는
0: 거잖아요. 중추 면역 관용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말초로까지 나온 그 자가에 대한 나에 대한 세포를 야 너희 좀 나대지 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조절세포 가는 거예요.
3: 내가 초반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럼 T 세포랑 이런 구체적인 질환들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이것들도 병마다 질병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혹시 백반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2: 아, 백반지. 네, 마이클 잭슨도 알았던.
0: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1: 네네.
0: 이 멜라닌 색소를 내는 이 세포에 대해서 킬러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세포를 다 제거하겠죠.
1: 네.
0: 그러니까 색소가 거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반증이라는 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킬러 세포가 하는 바로 그런 유발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한 가지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면역학자들은 특히나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면역학을 연구할 때는 가장 이제 이용하기 쉬운 인간이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1: 그렇죠.
0: 저는 한 번은 제 피를 꺼내가지고
1: 한번 했어요?
0: 연구 좀 해본 적이 있어요.
1: 네네네.
0: 해봤는데
2: 어때요?
0: 저는 백반증이 없거든요. 근데 제 이 피를 돌아다니는 T세포 중에서 제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를 공격한 세포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 한 두 번 제가 검사해봤거든요.
1: 네.
0: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2: 이거는 그거네.
0: 누가 있을까요?
2: 야, 조절이가 있는 거지.
0: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예, 네, 맞습니다.
4: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유전적으로도 좀 전이가 될 수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좋은 이제 질문이신데요. 엄마가 뭐 걸리고 뭐 아빠가 뭐 안 걸렸을 때도 뭐 아이가 뭐 50%가 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아주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어떤 자가면역 질환들 이런 분들은 유전성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기 부모님이 그러면 자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100%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전성이 성향이 좀 소인으로 약간 작동할 수는 있지만 뭐 부모님이 걸렸다고 자기가 꼭 걸리 이런 건 아닙니다.
2: 아이한테 안 갈 수도 있어요.
4: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유전이 되는 건지 되게
0: 걱정이 알레르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1: 네.
0: 그러니까 약간은 부모님이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걸릴 확률은 높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100%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5: 자가 면역 질환이 뭐 1차, 2차 그 중 면역 관용을 거치고 조절 세포까지 통과해야 생기니까 솔직히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0: 있나요? 그냥 어떤 유전성인 게 있어가지고 선천적으로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이 아주 아주 아주 드뭅니다.
2: 아주 드뭅니다. 있긴 있는데
0: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무관한 얘기고요.
2: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은요?
0: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아직도 의학계가 아직 미스테리예요. 사람들은 많은 중론에서는 그것도 역시 감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감염.
0: 그러니까 감염. 이제 어떤 종류의 감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항원에 대한 자가 면역, 그 말초 면역 과정이 잘 유지되고 있던 거를 뭔가 좀
4: 건드렸구나.
0: 그렇죠. 뭔가 평형을 깨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것들이 많은 중론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확증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2: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교수님이 내 거 피를 빼가지고 봤더니 나는 이 백반증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백반증이 없는 거는 뭔가 조절이 되고 있다는
0: 그렇죠.
2: 건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잘못 켜지거나 하면 그런 애들이 이제 다시 스위치가 되지 확 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0: 말하자면 분자적으로 닮은 기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연히 세균에 감염됐는데 그 세균의 단백질이 내 단백질 조각하고 너무 유사했던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그러면 내 면역계는 그 세균을 없애려고 막 활동을 했는데 남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 세포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4: 그렇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산에 가면은 버섯 되게 이쁘게 생겨서 식용버섯처럼 생겼는데 그게 알고 보면 독버섯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은 약간 몸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2: 치료하려면은 그러면은 내 면역세포를 싹 없애버리면 나 그러면 어떻게 무기실을 살아야 되는 거야? 무기실.
0: 예를 들어서 내가 자가 면역 질환 환자예요. 그러면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니까 면역계 다 없애. 그럼 면역계 다 없애는 건 쉽습니다. 그건 쉽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2: 살 수가 없죠.
0: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또 우리가 맞닥뜨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내 항원에 대한 그 공격하는 그 자가 면역 세포만 딱 어떻게 억제를 하거나 제거를
4: 그렇죠, 하고. 그렇죠.
0: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는 면역 세포는 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2: 그 약물 같은 게 없나요? 좀 치료할 수 있는.

0: 이 자가면역 질환이 뭐 50년대, 60년대 알려진 다음에 네. 한동안 이제 지금까지도 쓰고는 있죠.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1: 아.
0: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1: 자주 쓰면 안 된다.
0: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스테로이드는 대개 면역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쓰고 있죠.
2: 저기 그 건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연고를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쓰면은 금방 가라앉죠.
0: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테로이드는 약간은 좀 무작위적인 폭탄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은 당장 내가 염증이 심하고 자가면역이 심할 땐 그걸 가라앉히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면 그걸 좀 오래 쓰고 하다 보면 목까지 망가질까요? 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까지 같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약들이 나오냐면 아까 사이토카인 기억하세요?
1: 네네네.
0: 그러면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도 사이토카인이 서로 면역세포를 서로 막 활성화시키면서 어떤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만 어떤 세포들이 지네끼리 막 서로 활성화됩니다. 그럴 때는 그 사이토카인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막 신호를 주는데 이거를 못 붙게 이렇게 항체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항체약들, 이거 우리가 사이토카인 차단제 이런 약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 아, 약간 그런 거네요. 항암도 표적 항암제처럼.
0: 비슷한 거죠.
2: 네.
1: 그 조절이가 우리 조절이 소중한 우리 조절이가 나중에 이 면역 치료제, 자가면역 치료제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0: 아, 당연하죠.
1: 조절기를 좀 채워준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한 5년 정도 있으면, 조절 T세포 주사 같은 게, 줄기세포 주사는 아니지만, 조절 T세포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2: 그래서 자가면역 치료제.
1: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내 피로, 뭔가 만들어낸 조절 T세포.
0: 실제로 그런 걸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포기하기 좀 이른데요. 세포를 직접 넣어주는 건 아직까지 큰 성공은 못 했어요.
1: 아.
0: 근데 그 대신 이런 건 가능하겠죠. 꼭 세포를 직접 넣어주지 않더라도 어떤 약물이 있어서 그 세포를 내재적으로 늘리게 해준다든지 좀 더 활성을 좀 더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조절 세포를 이용해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것들은 아직 성공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1: 성공한 게 없지만 기대는 해볼 만하다.
0: 그렇죠. 그렇죠.
1: 좋습니다. 네.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느끼시는 게 이게 만약에 이제 1차에서 중추 면역관용만 있었다 하면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말초 면역 관용까지 2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0: 맞아요.
1: 게 너무
0: 맞습니다.
1: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너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방송 보시고 댓글에 조절아 고마워, 조절아 고마워. 좀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조절이. 조절 T세포. 지난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우리 조절 T세포를 저희와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0: 세 분이 같이 받으셨어요. 일본의 사카구치 교수님, 그다음에 미국의 브롱코랑 람스델 교수님. 이 세 분이 받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카구치 교수님, 일본 분이
1: 혼자 받아도 돼요?
0: 혼자는 너무 좀 센 것 같고요.
1: 둘.
0: 한 80%는 먹어야 되지 않나.
2: 80%, 10%, 10%
0: 정도에.
1: 왜 사카구치 시몬 교수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0: 저희 사카구치 교수님은 말 그대로 아까 그 조절 세포를 발견한 분이에요. 그냥 진짜래요. 조절 세포의 발견 자체는요. 1995년도에 논문을 냈습니다.
1: 1995년.
0: 그거의 기반이 된 논문이 1982년도예요. 82년도 논문이 뭐냐. 이제 그 사카구치 교수님이 생쥐, 마우스를 가지고 연구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3일째 흉선을 제거했던 얘들이 자가면역질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합리적인 가설을 세운 거죠. 야, 원래 흉선이, 원래는 T세포가 교육받고 나온 기관이잖아. 보통 3일 전까지는요, 다 교육받고 이만큼 받고 나옵니다, 이미. 근데 이 얘기는 3일 후에 뭔가 나오는 뭔가가 있는데, 얘들이 혹시 면역을 뭐 억제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일 제거는 했는데 그냥 정상 성체 마우스 거기서 T세포를 꺼내서 그냥 전체를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이게 3일 후에 그때 나온 T세포가 뭔가 억제하는 게 있고 정상 마우스는 그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면역을 적극적으로
1: 개입을 하고 있다.
0: 개입을 하고 있다.
1: 분명히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0: 이거를 82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냄새를 맡은 거죠. 그럼 이분이 1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마커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도움 세포는 무조건 CD4,
2: CD4.
0: 킬러 세포는 CD8였는데 이게 95년도 논문에서 한 건데요. CD4 중에서 CD25라는 걸 발현하는 걔네들. 얘네들이 바로 조절 세포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 그러시면 어떻게 했느냐. 정상 성체 마우스에서요. 세포 다 꺼내요.
1: 꺼내 다 꺼내.
0: 그다음에 아까 자기가 이 조절 세포라고 의심되는 그거 있잖아요.
1: 예, 25.
0: 그것만 딱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 작아져.
0: 막 생겨요. 아,
1: 근데, 조절이가 없으니까.
0: 네. 요걸 다시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생겨요. 아. 이게 너무 그냥 이 논문은 아주 안 길어요.
1: 명확하네. 네.
0: 명확해요.
1: 그냥 딱딱딱딱 떨어지는 네. 게 약간 딱딱 네. 떨어지는 맛이 있네요.
0: 맞아요.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네.
1: 아니 근데 세포를 찾고 사실 마커도 달았어요. 사카구치 네. 교수님.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사실 이분이 혼자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노벨상을 세 분이 탔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뭐 그냥 응원하셨대요? 아, 뭐, 잘한다. 사카구치, 사카구치, 잘한다. 잘한다. 뭐예요? 두 분, 나머지 두 분은요?
0: 그 람스델 브롱코 교수님은 사카구치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뭐 존재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스컬피 마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1: 스컬피 마우스?
0: 네, 스컬피라는 게
3: 비듬이
0: 비듬성 피부가 있는 마우스, 약간 그런 건선 같은 아까 그런 증상이 있는 마우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가 얘네들이 어떤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질병이 생길까 궁금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우리가 유전자 사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그 당시에 이렇게 어디에 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 원인 유전자를 찾았어요. 네. 그 유전자의 이름이 FOXP3입니다.
1: FOXP3.
0: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마우스들은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 생쥐들은 그런 스컬피 증상이 안 생기는데.
1: 돌연변이들이.
0: 예, 얘네들은 FOXP3 유전자가 정상이에요. 어. 근데 거기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네. 오, 얘네들이 피부에 면역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건성 같은 질환이. 그 논문을 2001년도에 논문을 냈어요. 네. 냈는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일이 없잖아요.
1: 없죠. 전혀 다른 분야인데. 네.
0: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다가 FOXP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있어. 아~ 사람도 찾았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아~ 근데 그 질환이 IPEX라고 하는데 IPEX라는 네. 질환인데요. IPEX? 굉장히 드문 질환이에요. 이거는 유전성 질환인데,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스컬피 마우스 똑같이 FOXP3에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야, 이게 FOXP3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기능을 못하면 이 뭐 환자분들이나 환자나 또는 생쥐나 자꾸 자가면역질환이 생겨. 네. 여기까지 알게 된 거예요.
1: 자가면역과 관련된 약간 유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두 분이.
0: 예, 예. 2001년도 논문입니다.
1: 예, 2001년도에.
0: 그런데 아마 이제 사카구치 교수님은 예. 1995년도에 발견은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생물학계의 사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런 세포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만 좀 부족해요. 뭔가. 확증이 안 돼요. 근데 얘를 예답게 만들어준 어떤 주조절인자. 이걸 찾아줘야지 우리가 그 세포를 발견했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4: 저희 분야에서 더 많이 쓰는 용어 같긴 한데 네, 저희는 그냥 마스터 유전자라고 많이
1: 마스터 유전자요?
4: 마스터 유전자. 그래서 눈을 만드는 뭐 마스터 유전자, 펙스6 같은 유전자들. 그다음에 폭스P3 이런 것들이 맞아요. 어떤 그 세포가 무엇이 되게끔 예. 혹은 어떤 구조가 만들어내는
1: 대표 유전자
4: 마스터 유전자 마스터가 뭐라고 하면 밑에 애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0: 근데 2001년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중요한 면역 그 조절을 하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1: 사카구치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본 거죠. 2001년도 거를.
0: 그렇죠.
1: 두 사람 거를.
0: 맞아요. 어떻게 했느냐. 조절 세포를 내가 분리한 다음에 그 FOXP3를 넉다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없애줘봤어. 일부러. 그때 얘가 조절세포 기능을 못해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T세포는 맞지만 조절이가 아닌 다른 애들 있잖아요. 도움 T세포나 킬러 T세포. 얘네들한테 펑스피스를 넣어줘봤어요. 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 조절 T세포가 돼요.
2: 군대 같은데 훈련소 가면은 딱 이렇게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이렇게 딱 정해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FOXP3였던 거군요.
0: 맞아. 네, 그러니까 이 FOXP3는 일단 T세포 입장에서 얘가 있으면 조절 T세포, 얘가 없으면 조절 T세포가 안 돼.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사이언스에 논문을 냈습니다. 네. 2003년도에. 네.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사카구치 교수님이 95년도에 그 논문을 한번 냈고 무관한 논문이었지만 이틀 있는데 힌트를 주는 논문을 냈고 두 개를 통합한 논문을 다시 사카구치 논문 교수님이 2003년도에 냈고 되면서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된 거죠.
1: 아, 그러면은 여기 세 분이잖아요. 노벨상 상금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4: 1,20억 정도 되잖아요. 1,20억을 3분의 1씩 나눠서
5: 그거를 비율대로 나눠.
1: 3분을 나눈 거예요?
2: 근데 이거 3분의 1은 좀 그렇네요. 최소 50% 받고 25% 25%
1: 그건 맞긴 하죠.
2: 줬어야 되나?
0: 그렇죠.
1: 3등분이에요?
0: 왜냐면 그거 모르시는군요.
1: 3등분이에요?
0: 노벨상을 맥스 최대한 3명까지 드리잖아요. 그럴 때 어떨 때는 50, 25 이럴 때가 있고요.
4: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0: 그 조절 스포와 관련된 발견이다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 신기하다.
4: 그 지금 우리 주인공인 조절이가

0: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1: 예.
0: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렇게
1: 예.
0: 조절 T세포의 작용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것들이 있나요?
1: 그렇죠. 실제로 환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조절 T세포가 굉장히 수가 줄어들어 있거나 아니면 조절 T세포가 조절 기능을 안 하고 자기가 오히려 덩달아서 도우미처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예, 이럴 때도 있어요.
2: 정체성을 잃어버렸군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분명히 조절 T세포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있는데 사실 모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무조건 조절 T세포가 망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원인이 또 있고
2: 있겠죠.
1: 하다 보면 조절 T세포의 어떤 비정상적인 조절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되겠죠.
3: 그 조절 T세포 발견이 앞으로 우리 질병 치료에 어떻게 활용될까요?
1: 그럼 암에서는 문제가 뭘까요?
2: 계속 생성하는.
1: 이제 암 환자에서 암 조직을 보니까요. 세상에 조절 T세포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암세포가 조절 이들을 유인하는 거군요.
1: 네, 그리고 조절 T세포가요. 조절 T세포들 이렇게 마커들을 보면은 얘는 평범한 조절 T세포가 있고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조절 T세포가 있거든요. 암세포 주위에는요. 숫자도 늘어나 있지만 이 활성도가 높아진 조절, 좀 세진 조절 세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이 조절 세포를 없애면 암 세포 주위에서 그러면 면역 반응이 올라가겠는 걸? 이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이제 생존선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생존선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절 세포의 발견 때문에 약이 나오는 쪽은 조절 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한 쪽보다는 조절 세포를 암 조직 주위에서 좀더 빨리 선택적으로 없애가지고 오히려 암에 대한 면역반응을 높이는 쪽. 이쪽이 좀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0: 근데 제가 듣다가 그냥 지금 생각난 아이디어인데, 그럼 조절 세포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게 아까 마스터 유전자 FOXP3의 차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많이 있는 애들 FOXP3를 꺼버리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걔네들이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1: 가능하죠. 예. 이런 점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3: 네.
1: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3: 아.
1: 무슨 유전자를 없애는 게 약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이 시작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3: 네.
1: 예, 그래서 기초 지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다만 그럼 FOXP3를 어떻게 꺼버릴까?
0: 네, 거기서
1: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더 실제적인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순간이 되겠지.
3: 뭐 암세포가 치료가 잘안 되는 이유가 암 주변에 우리 조절이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1: 맞아요.
3: 예, 이 얘네들을 좀 걷어내면
1: 예.
3: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1: 맞습니다.
3: 말씀을
1: 예.
3: 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몸 안에 우리 3대 T세포들이 있지만 다 소중하지만 우리 조절이 새롭게 알게 된 우리 조절 T세포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라는
1: 네.
3: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이제 면역학 분야가 노다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3: 근데 이쯤에서 예언을 해본다면 다음 노벨상이 기대되는 아직 풀리지 않는 면역학의 어떤 미스테리 그런 시장이 또 있을까요?
1: 있죠.
3: 없습니다.
1: 없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가는 것 질병이
3: 네.
1: 말라리아,
3: 아,
1: 결핵, 뭐 에이즈 이런
3: 그렇죠.
1: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 백신이 개발 안 되거나
3: 네.
1: 개발됐을 때 별로 효과가 좀 약간 안 좋은 백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서 백신을 굉장히 효과적인 걸 개발한다? 무조건 노벨상.
3: 아,
1: 이건 이제 무조건 이제 있을 수 있는.
2: 나와야죠.
1: 예.
2: 나와야죠.
1: 또 하나는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3: 아무도 모른다.
1: 만약에 T렉 같은 경우도 이런 세포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20년 후에 노벨상을 주어진 면역학 분야에서 뭐가 있는데, 아직 그 존재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3: 아, 뭐가 나올지 모른다.
1: 예, 예.
3: 미지에 뭔가가 또 있을 예. 것이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아까처럼 뭔가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모른다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말고,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이거를 알아가는 게 가장 또 즐거운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무엇을 모르는지를 네. 알게 되는 거.
1: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예, 네, 맞습니다.
3: K-POP이, K-컬처가 지금 대박이 나는 것처럼,
1: 맞아요.
3: 이제 우리 네. K-사이언스가.
0: 네? 신해철 교수님이 K-면역.
3: K-면역, K-사이언스가 이제 전 세계에 펀치를 날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2: 저희가 그때까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노벨상 타시면 바로 그때, 그 주에 한 번 더 촬영을.
1: 된다면 바로 그냥 그날로, 그냥.
3: 아우, 요즘 내 몸이 왜 이러지? 아우, 면역력이 떨어져가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면역세포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절 T세포가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절 T세포, 내 몸 안에 조절 T세포한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 예,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늘 고생하고 있는
1: 맞아요.
3: 우리 T세포들, 그 삼총사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우리 조절 T세포.

전지현이 멜라토닌 코찌 같아.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0: 스탄 컴바이 컴바이 스탄 스탄
1: 일단은 양치기 소년이 되고 싶었고 제가 양띠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2: 늠름한 양치기 형과 함께 양몰에 도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양치기라고 양만 모으는 건 아니겠죠? 먹이를 챙기는 일부터 양털깎기와 같이 동물을 관리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목장 소리는 기본, 중장비 운전까지 척척 해내는 오늘의 베테랑 이가람님입니다. 바쁘디 바쁜 양치기의 하루, 동물들을 돌보는 일부터 목장 시설을 관리하는 일까지 쉴 틈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작업복을 입고 양치기가 될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곳은 동물체험장, 관람객들이 제일 먼저 동물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3: 들어오시죠.
2: 첫 입문은 바로 타조 우리 청소.
3: 저 앞에
4: 네. 아, 이게 가면 되는 거예요?
3: 네네. 돌이 조금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4: 아, 네.
2: 딱딱하게 굳은 타조의 배설물을 치우는 작업. 첫 입무치고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4: 왜?
3: 궁금해서 지금. 얘네들은 궁금한 애들이고.
2: 역시 제 착각이었을까요?
4: 잠깐만, 진짜.
3: 잠깐만.
4: 잠깐만, 기다려. 말로 와, 잠깐만. 저것만 치고 갈게. 아니, 나 지금, 근데 원래 이렇게 여기 할 때 2인 1조로 하세요?
3: 2인 1조로 하는 게 안전하죠.
4: 아.
2: 네. 그나마 막아주는 베테랑님 덕분에 청소를 이어갑니다.
4: 빨리 치워. 근데 이거 진짜 힘드네요, 이게. 매일매일 이 똥 치우는 게 이것도 엄청난 일이겠네요, 진짜.
3: 똥이 또 은근히 무게가 돼가지고.
4: 똥이 무겁다, 이거. 똥이 무거워가지고.
2: 타조들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 똥과의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목양견과의 훈련을 시작하나 했지만.
3: 여기가 양사인데 오늘 여기 양들한테 옆에 있는 건초를 급여할 거예요.
2: 거대한 건초더미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들의 소화 건강을 위한 필수 식단이라고 합니다.
3: 여기 위에 부터 먼저 따요.
4: 네.
3: 위에부터 칼집을 내가지고 그 옆에 세 번 갈 거거든요. 네, 요걸 해주시면 돼요.
4: 네네네.
3: 네, 칼 드리고.
4: 네. 아, 이게 생각보다 두꺼워요. 비닐이. 안 돼요.
3: 되게 쉽게 했는데.
4: 뭐지? 이게 비닐이 안 뚫리는데요?
3: 네?
4: 비닐이 칼에 안 되는데요?
3: 왜 안 되죠?
4: 안 돼요.
3: 잘 해보세요.
4: 아, 진짜로. 진짜로 안 돼, 진짜.
3: 네?
4: 이렇게 되는데요?
3: 이렇게. 세게 하셔야지, 세게.
4: 그래요?
3: 긁으면 안 되고.
4: 네.
2: 한 손으로 쉽게 뜯는 베테랑님과는 달리.
4: 아니, 이게 진짜 비닐인데 왜 안 되지?
2: 제 손에는 좀처럼 잘 뜯기지 않는데요. 그 사이 쉴 틈 없이 건초가 추가됩니다.
4: 오, 뭔가 맞는 거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끝났는데 지금 세 개가 추가된 거예요.
2: 보다 못해 나선 베테랑님.
4: 어디 한 손으로 그렇게 하세요?
3: 빠져서 그렇게. 와, 이렇게 천천히 하면.

0: 어, 땀이 나죠, 지금.
1: 아, 여태까지 봤던 분 중에 제일 느립니다. 이건 제가 깔게요, 그냥.
2: 화 한번 안 내는 좋은 선배님. 베테랑님의 도움으로 겨우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 저기 저 안쪽에 문 보이시죠?
3: 이거요?
1: 그거 말고 저 안쪽에 있는
3: 문. 아, 저거요?
1: 네, 그 네. 열어가지고 양들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3: 네.
1: 지금 그 열문
3: 네.
1: 그거 닫아주시고.
3: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뭐지?
3: 방탈출 게임인가?
0: 아, 힘으로 하는 곳이구나.
2: 우선 양사문을 열고 안쪽으로 작업한 건초를 옮긴 후 다시 외부문을 닫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문단속을 끝내고 양들이 행복하게 건초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0: 아, 근데 안 도망갈 수 있지 모르겠다, 진짜. 그죠?
3: 네.
2: 말릴 틈도 없이 뛰어나가 버린 양배. 사실 아까 문을 닫을 때 힘이 부족해서 잘 못 닫았더니 양들이 탈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3: 네. 야, 산티고 뭐한 채 이게.
2: 첫날부터 대형 사고를 친 저 어쩌죠? 그런데 베테랑님은 여유 만만해 보이시는데요. 드디어 출동하는 베테랑님. 탈출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1: 스탑!
2: 소동이 정리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 아, 힘드시죠?
3: 네.
1: 양들이 사람보다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사람이 절대 못 잡아요.
0: 아니, 느려 보였는데 아, 한 마디 못 잡더라고요.
1: 네,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모리 개가 네. 그 저희 사람이를 도와주는
0: 아, 진짜 짝꿍이네요.
1: 네, 그렇잖아도 오늘 짝꿍 개를 네. 한번 아, 맺어줘가지고.
0: 아까 그 멋있게 다 이렇게 양모리 했던.
1: 예, 네, 이름이 제스거든요.
0: 아, 제스요?
1: 네. 네.
2: 멋지게 상황을 정리한 이 친구는 올해 8살, 제스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제스는 오직 영어로만 명령을 알아듣는데요.
1: 한번 불러보실래?
0: 불러볼까요?
1: 네.
0: 뭐라고 불러요?
1: 제스 히어?
0: 제스 히어?
1: 네.
3: 제스 히어? 제스 히어?
2: 멋지게 달려오는 제스. 신기합니다.
3: 히어?
1: 라이다? 오케이, 웨잇.
0: 누나요?
1: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0: 아, 사람 진짜요? 좋아해요.
1: 예.
0: 사람 좋아해요?
1: 네네.
0: 처음 본 사람도 좋아해요?
1: 예.
0: 저 개발. 아! 너 힘이. 야! 개발 처음 만져봐요. 오.
1: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죠.
0: 아, 냄새까지 굳이. 아까 열심히 뛰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1: 간단한 명령 한번 네. 배워보시겠어요?
0: 네, 좋습니다. 아이. 근데 일단, 눈을 안 마주치네.
1: 아까 해보셨지만 일단 부르는 게 이제 히어.
0: 네, 네. 히어.
3: 제스, 히어!
1: 이제 엎드려라는 게 있는데 명령어를 라이다운.
0: 라이다운.
1: 네. 라이다운 하면은 라이다운. 이렇게 엎드리고요.
0: 네, 네.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있고
0: 네,
1: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있다는 거죠.
0: 네, 네.
1: 그 두 개 정도만 알면은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0: 아.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네. away예요.
0: away.
1: 네. 네.
0: 오.
1: 그리고 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0: 컴바이.
2: 과연 제스가 제 말을 잘 들어줄까요?
3: 제스 히어! 히어!
0: 그렇지. 물지 마.
1: 한 번 더 해볼게요. 가까이 오면은 라이다운까지 한 번.
0: 아, 라이다운까지.
3: 히어! 히어! 제스? 히어? 제스?

0: 제스야. 안 먹히는데요?
1: 생각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0: 제가 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제 훈련을 좀 계속 하고 싶은데.
2: 제스랑 호흡을 많이 맞춰봐야 돼요.
0: 그럼 뭐 저도 같이 산책을 하거나 좀 간식을 주거나 그래도 되나요?
2: 네, 괜찮죠.
0: 제스요? 제스요?
1: 저희 둘 친해질 수 있을까요?
0: 제스요?
1: 1과가 끝나고 가끔 이렇게 야식을 드신다는데요. 저도 참여해보았습니다. 함께한 이분은 1년차 양치기 지수 선배입니다.
3: 목장에서 일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4: 목장에 온 건 조금 넓은 곳에서, 탁트인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는데, 양치기도 이제 배워보고 싶어서.
3: 자격증이 있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4: 아니요,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오는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좀 열정적이고 동물을 좀 좋아하면은 다 알려주시니까.
3: 아, 그 베테랑님이 다 하나는 알려주시네요.
4: 예, 예, 와서.
5: 좋습니다.
3: 그럼 저에게 이제 기본에 대해 팁을 주신다면은 혹시 어떤 네. 팁을 주실 수 있을지.
6: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훈련도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기초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이 훈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런 걸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무슨 일이든 역시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3: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일하시면서?
4: 뭐 제가 뭐 훈련 같은 걸 하면 제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뭐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술 한잔 먹어서 하면 다 잊혀지고.
3: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네, 26살입니다.
3: 아, 26이시군요. 네. 아, 근데 벌써부터 이제 어쨌든 술로 이제 하루를 잊으시네.
4: 아, 그건 진짜 네. 힘들 때만 마셔요.
3: 아, 그리고 저도 오늘 진짜 정말 술 깬이거든요. 네.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6: 맨날 먹는 걸 알고 있는데.
3: 아, 진짜 집안
6: 매일매일 힘든가 본데.
3: 혹시 누구 때문에 힘드신지?
1: 아침 일찍부터 훈련을 위해 모셔온 특별한 분은
7: 선생님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십니까.
1: 양치기의 대부로 불리는 선생님입니다. 아직 강아지가 어색한 저를 위해 도우미견들도 함께했습니다.
0: 산책하시면서 네. 저한테 이제 팁 혹시나 알려주시면은
9: 예 네, 하시면서 네네 뭐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아 네.
9: 예.
0: 네.
9: 네. 오, 강아지를 막 이렇게 안아보고 네. 이런 것도 이제 훈련을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0: 이따가요?
9: 이제 밀착하면서 네. 그런 이제 서로 정을 두껍게 쌓아나가는 거죠. 아. 그런 것을 다 쌓아놓고 네. 그러고 이제 어떤 명령을 시작하는 거죠.
1: 훈련보다 교감을 우선시하라고 하시는데요.
9: 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0: 제가 거의 많아요.
9: 배를 저거 하면, 목 네. 만지면은, 네. 그 양물이 못하는데.
0: 그죠. 만져야죠.
9: 예, 예.
0: 괜찮아요.
9: 아, 예.
0: 물 만져. 너 왜 입을 벌려?
9: 그러면요, 여기 좀 맛있는 거 한번 쳐보세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벌려서 주세요.
0: 손바닥으로.
9: 이거 우물이지 마시고
0: 펴서. 아, 이렇게 펴서. 네, 네 이렇게 펴서.
9: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맥주 소리.
0: 물릴 것 같은데?
9: 아니요, 손바닥을 펴면.
0: 아, 여기, 여기.
9: 야, 간식도 못 주시네. 가까이 줘야 서로. 아주 얘 입질을
0: 가보죠?
9: 떨어지면.
0: 진정.
9: 가까이
0: 가. 아, 저 물었어. 물만 돼. 진정.
1: 강아지가 어색한 제겐 살짝만 닿아도 치명상입니다.
9: 울지 않고 먹이달라는 거예요.
1: 강아지들과의 스킨십부터 차곡차곡 익숙해져야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강아지가 늘 저희를 기다립니다.
0: 저렇게 멀리 가지도 않고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별 말씀도 안 하시는데 거의 고수의 경지에 다다르면 말도 없이 그냥 행동만으로 그냥 다 조종이 되네요. 강아지들을.
9: 이제 가급적이면 네. 이제 그 얘네들 언어를 쓰려고 네. 노력을 해요. 뭐 하지 마라, 경고하라 하는 것도 뭐 네. 노라는 단어가 있지만 네. 그 노 하기 전에 네. 그 쟤들 소리를 내죠.
0: 저도 좀 이따 연습 한번 저도 한 번만 이렇게
9: 예, 그러면은 딱 보고 이제 네. 눈치를 봐서 아 이걸 하지 말라는구나 그런 이제 판단을 쟤들.

0: 하죠. 아,
1: 그래도 네. 쟤네가 똑똑해서 그거가 다 이해가 되는 거겠죠?
2: 그러면 어쨌든
0: 네. 반복을 잘 안 하고 중도에 네. 포기하니까 그런 아. 거지. 계속 하면은요 다 언어로 얘네들 언어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3: 선생님만의 특별한 비법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 진짜 비결은 기술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이 통할 때까지 기다려온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침 특훈이 끝나고 어김없이 양치기 일과가 시작됩니다.
4: 오늘은 양을 방목지로 내보내는 일을 할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네. 우리 제스하고 같이 네. 뒤에서 물면서 아~ 방목지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2: 그럼 저는 오토바이 같이 타는 건가요?
4: 1인용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따라오면서 차 타고 할 일이 있거든요.
2: 아, 그 예. 근데 제가 네 차를 운전을 못하는데
4: 지수 씨가 같이
2: 아 지수 씨 지수 선배 옆에서 이제 같이 그 보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1: 선배님
5: 안녕하십니까.
1: 저희는 어떤 거 하러 가는 건가요?
5: 양을 몰다가 네. 늙거나 다친 양들이 있으면 네. 낙오가 될 수 있거든요. 무리해서.
1: 아, 네네네.
5: 그러면 저희가 뒤에서 네. 낙오되는 양을 실어서 따로 트렁크에 집칸에 네. 실어서 양들을 아. 방목지에 합류시킵니다. 오.
3: 양사의 문을 개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양들이 출발합니다. 그 뒤를 따라 출동하는 제스와 백태현이. 저희도 놓칠세라 따라갑니다. 밥먹지로 양떼를 몰아가는 베테랑이. 낙오한 양이 생기자 바로 선배님이 출동을 합니다. 역시 한 방에 양을 잡는데요.
2: 하나, 둘, 셋! 자.
3: 빠르게 제압에 성공합니다.
2: 머리부터.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1: 저거 또 낙오예요? 저렇게 네 마리나?
2: 네? 그런 것 같아요. 쌀 너무 많이 쪘어요, 쟤는. 쟤 도로 이게 도망가는 거라서.
5: 쟤는
1: 와, 또 출동이네요.
5: 반대쪽으로 가서.
1: 네. 와, 진짜 저 살 빼야지 저 양 저거. 뚱뚱한 양.
2: 삐진님 거. 네. 거기 막아주시고.
1: 여기 막을까요? 네. 네. 와, 범인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밌네.
3: 긴장되는 순간.
1: 오! 오!
3: 하지만 바로 체포에 성공합니다.
1: 경찰서 온 것 같아. 진정해, 진정해. 어우, 얘 살봐. 와, 여기 힘이 너무 세. 아까보다 더 센데요? 말 안 듣는 애 같아. 야.
5: 야. 얘도 지쳤네요.
1: 야, 너는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야, 이거 뭐야? 야, 아. 저도 같이 될까요?
5: 잠시만요.
1: 네.
5: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3: 무게만큼이나 고집이 대단합니다.
5: 네, 지쳤어요, 얘도. 네. 앞에 이렇게 다리랑 해서 드시면
1: 네.
5: 제가 뒤에 들겠습니다.
1: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2: 와! 아, 진짜 너무 무겁다.
5: 쉬고 와. 싶을 때 말하세요.
2: 와! 저 벌써 쉬고 싶은데. 아! 자.
1: 배 봐라, 배. 고추 다 뺏어 먹었지. 야. 야. 하나, 둘, 셋.
3: 둘이 들어도 진심 벅찬 무게입니다.
1: 야, 자, 친구한테 가라.
5: 잠시만 잡고 계세요.
1: 네. 아이, 안 돼. 야, 너 안 돼. 안 돼, 임마,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진짜 그 너무 세다. 야. 와.
3: 마지막 뒷팔 차기까지 야무지게 반항하는데요.
2: 이 정도면 몇 킬로요? 아이고, 때리지 마, 때리지 마.
3: 과체중 암컷 양은 100kg 이상도 나간다고 합니다.
5: 오케이.
1: 와, 이거를 성공하네.
6: 진짜

0: 감정이 격해지는 무게였고요. 진짜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무거웠고, 무거웠어요. 네.
1: 웨이! 내려두! 내려두! 내려두! 내려두! 웨이!
2: 베테랑님과 제스도 한 마리의 낙오 없이 무사히 반목지로 양떼를 몰아넣었습니다. 제스도 푸른 초원을 가로질러 원없이 질주하는데요. 풀이 풍성하게 자란 쪽으로 양대를 끝까지 몰고 나서야 드디어 임무 완수, 한숨 쉬어갑니다. 풀을 뜯는 양대를 보니 제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0: 바람은 많이 불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 진짜.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의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3: 아, 네, 맞아요.
0: 그 제스도 되게 편해 보이고 양들도 지금 되게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3: 초지가 확실히 넓다 보니까 네. 동물들이 좀 편안해하는 그런 게 있죠. 저희 내일 리허설 할 건데
4: 아, 리허설이요?
3: 공연 리허설 할 건데
4: 어, 네네.
3: 그때 한번 네. 제스를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상황을 봐서 네. 가능하겠다 싶으면 네. 미션 한 개 좀 더 수행해 보는 걸로.
4: 아, 미션이라고 하면 어떤?
3: 저희 공연에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4: 공연이요?
3: 예, 그 중에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목양견과 함께 양을 돌보는 목장인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양몰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니, 설레는데요.
4: 제스요.
3: 자, 양은 저 있는 방향으로 데리고 와보세요.
4: 갈까? 됐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2: 뭔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3: 지금 제스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2: 어쩐지 운이 따른다 했습니다.
3: 내일 가능해 보시죠.
4: 여섯 가기 전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3: 네, 그렇죠.
4: 네.
0: 어우, 제스야.
2: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동안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제스와 우선 친해지러 나왔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개 산책을 처음 해봐가지고. 아이고. 아니, 강아지 힘이 세네, 확실히. 어우, 어디 가는 거야? 이럴 때 잡아 당겨야 되나? 목 아플 것 같은데?
2: 그래도 어설픈 제 곁을 따라와주는 제스. 잠깐 함께 지냈다고 약간은 편해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간 배운 대로 훈련에 앞서 천천히 시간을 가져봅니다.
0: 자, 제스 우리 이제 연습을 할 거야. 제스! 어웨이! 어웨이! 그렇지. 반대 방향인데? 제스 히어! 그렇지. 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히어 너무 잘했어. 자, 우리 히어 잘했으니까. 자, 제스. 어웨이. 어? 아닌데. 제스 히어. 자, 라이 다운. 그렇지. 라이 다운. 라이 다운 잘했고.
2: 제 말을 조금씩 따라주는 제스.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0: 제스. 어웨이. 어웨이. 아웨이, 아웨이, 아웨이, 제스 히어, 제스 히어.
2: 멀리서도 곧장 달려와주는 감격의 순간.
0: 아, 너무 잘했어. 힘들지.
2: 칭찬과 간식의 효과가 엄청난데요.
0: 그렇지. 풍경이 좋긴 하다, 그지? 제스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개껌 하나 줄까? 너 말해봐. 간식이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말해봐. 간식이지, 너. 그렇다고 갑자기 뽀뽀하지 말고. 아이고, 너 심장이 빨리 뛴다? 이거 뜯자마자? 지금 몸을 붙이고 있어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아야야.
2: 처음엔 무섭게 느껴지던 제스가 이제는 점점 귀엽게 보입니다.
0: 이게 사실 꿈꾸던 양치기의 삶이 아닌가.
2: 저도 제스 곁에서 잠

0: 잠시 눈을 붙여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공연에 함께할 양을 분류해야 합니다.
1: 유도라인이라는 건데
2: 유도라인이요? 네,
1: 한 마리 한 마리씩 양들을 네. 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 네, 네.
1: 여기에 줄을 세워가지고 네. 한 마리씩 빼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2: 네.
0: 먼저 양들을 좁게 가두고 딱 한 마리씩 지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양을 몰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1: 먼저 양들을 네. 이쪽으로 좀 몰아 넣어야 돼요.
2: 네.
1: 네, 그래서 지수 씨랑 같이 들어가서 양들 네. 이쪽으로 몰아주시면은 네. 제가 문을 닫을게요. 천천히 돌아보세요. 한 마리도 뒤로 보내.

0: 그 분을 조금씩 이쪽으로 좁힐게요.
1: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0: 네. 다른 거예요, 그 분. 네.
2: 서서히 몰아지는 양들. 이제 문을 닫습니다.
0: 자, 네. 저 앞에서 좀. 네, 네. 거기서 일단 닫읍시다. 거기서 일단 닫아봐.
3: 네, 일단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4: 네.
3: 들어가 보세요.
4: 한 마리씩.
3: 네,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바로 뒤에 있는 양까지.
4: 네. 네.
3: 밖으로 내보내 주면 돼요. 저기, 지수씨 쪽으로.
4: 네. 친구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아니, 잠깐만. 아이, 팔 아파. 아이, 고집이. 아.
5: 얘 일로 가야 되죠. 야, 너 일로 와. 너, 나를 봐. 나를 봐. 돈 좁잖아, 일로 와.
0: 양몰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뒤에서 나가면 양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5: 아.
0: 네, 그럼 반대쪽에서 미는 게.
5: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0: 네.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5: 네.
0: 저쪽으로 밀면은 양이 나가겠죠? 좀 밀어볼게요.
4: 가자, 갈 수 있다. 가자.
5: 그렇지. 아.
4: 야, 네, 저기, 야, 하면... 세상을 더 넓게 봐. 가자.
0: 네,
4: 가자.
0: 네, 그렇게 뒤에 있는 양들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4: 가자.
0: 바로 다음이요.
4: 다 바로 다음이요.
0: 오케이. 예, 쭉 밀고 가세요.
4: 야! 공동이. 아.
2: 양을 분류하고 있는 건지, 제가 분류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 됐어. 힘들어. 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0: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리죠. 네. 충분해.
5: 오, 진짜 꼼짝을 안 하는데 숨으니까. 진짜 무거워요. 얘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고개를 돌릴 생각이 없어요.
2: 오. 무리해서 떼내려 할수록 점점 더 뭉치기만 한 녀석들.
5: 도쿄형님, 얘네들은 네. 이렇게 살게 놔둬도 되지 않을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지금.
0: 너무 애들이 껴있어요. 지금 빨리 해줘야 됩니다.
5: 양이 원래 이렇게 고집이 센가요?
0: 양들 고집 있죠. 아... 착하긴 착한, 순한데 고집 있어요.
5: 진짜.
0: 마지막까지.
4: 가자. 아!
5: 무빙이.
0: 얘 나갈 거예요?
5: 네.
0: 됐다. 얘까지 나가고 운동장 나가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넘기면 돼.
5: 네.
0: 판단하시죠?
5: 네?
0: 뭐 양 들지도 않고 편하지 않아요?
5: 아, 들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들는 것도 하셔야죠.
5: 그냥 밟히니까 아파요.
2: 온순해 보이지만 본 모습은 다른 양들.
4: 하이씨!
2: 저 마지막까지 행복한 양치기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 동물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그냥 힘든 거고, 뭐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뭐 따뜻하기도 하고요. 네, 뜨겁기도 하고, 말 안 되는 거 화나기도 하고, 예, 이쁘기도 하고, 그렇죠. 예.
2: 오늘도 산책에 나선 제스와 저, 제법 제 말을 잘 따라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연습이 빛을 발할 대망의 리허설 날입니다. 이곳은 양무리 공연장인데요. 양과 개가 함께 뛰어다니기에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먼저 양떼를 몰아 울타리를 에워싸는 것이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로는 양떼를 허들 사이로 통과시키고 세 번째는 양떼를 다리 위로 건너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울타리 안으로 양대를 몰아넣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양대를 터널로 통과시키면 미션 클리어. 다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5: 월드.
4: 아.
5: 그죠. 한번 작가님 한번 해보세요.
6: 됐어. 됐어?
5: 뭐 이렇게 계속 도망가 안 돼? 제스, 히어. 제스, 히어.
6: 진짜?
5: 라이 다운. 준우 씨 한번 해보세요.
6: 제스, 히어. 제스, 히어. 제스, 히어.
5: 제스, 델두. 델두. 웨이. 델두. 제스. 상.
2: 신기할 정도로 제 말에 따라주는 제스.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요.
7: 이제 좀 리허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리허설 하는 거 보시고 이제 쇼에 설 수 있는지.
8: 네, 리허설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고 네.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공연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5: 제스, 아웨이. 오.
8: 딴. 럭. 딴. 컴발.
2: 베테랑님이 나서자 마법처럼 양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8: 웨잇!
2: 베테랑님과 제스의 합이 엄청난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리허설이 종료되었습니다.
7: 근데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저렇게 못 움직일 것 같아요.
3: 그 시계 반대 방향하고 시계 방향으로 네. 돌면서 네. 이렇게 양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러면서 제가 데려가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7: 지휘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다. 네.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제가 하나 정도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번호가 있을까요?
3: 만약에 반복적으로 뭔가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3번이 그래도 가장 나아 보여요.
7: 아, 3번이요?
3: 네.
2: 그동안의 성과를 보일 절호의 기회. 성공한다면 제스와 함께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오이! 오이! 오이! 워컨!
2: 생각보다 빠르게 입구까지 몰고 왔는데요. 과연?
5: 생! 아유. 웨이! 웨이! 생!
8: 꼭 해보세요.
5: 오이! 오이! 셋!
3: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5: 컴바이! 오케이, 셋! 셋!
9: 어느 정도 막혔으면 라이다운이나 웨이다운 시켜가지고, 네.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유도해야 돼요. 컴바이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려가지고.
5: 아, 그렇네요.
9: 체력업가 돼요.
5: 네. 라이다운! 라이다운! 아, 너무 빨리 했다.
9: 늦었습니다.
5: 아. 컴바이! 라이다운!
9: 늦었어요, 늦었어요.
5: 아, 늦었군요.
9: 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아.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5: 네.
9: 여기서 멈췄어야 돼.
5: 아, 여기서요?
9: 네. 아. 그만큼 갔잖아요. 여기서 네. 멈췄어요.
5: 가자.
9: 네, 데르두.
5: 네,
9: 데르두.
5: 데르두!
9: 데르두. 라이다운.
5: 라이다운. 네. 아이고.
9: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7: 아, 네. 아, 너무 힘드네요. 이거 대 생각보다. 어떻게 이게. 베테랑님은 차차차 가셨는데, 저는.
3: 양이랑 있으면은, 네. 그, 흥분하기 때문에, 네. 통제를 조금 더 잘 해야 돼요.
7: 어떻게?
3: 또 단호하고.
7: 단호하고.
3: 네. 네. 또 이렇게 더 많은 교감도 필요하고.
7: 아.
2: 다리 하나 건너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7: 제스랑 교감이 좀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쇼에 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3: 아, 솔직히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히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2: 미숙한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한 제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5: 제스를 위해서
2: 부족하지만 정성을 담아 제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재료들을 손질했는데요.
7: 끓으려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5: 오오오.
7: 그리고 또 다 넣겠습니다.
2: 단백질이 풍부한 대항오리에

0: 건강한 채소들을 듬뿍 넣은 제스촌용 오리백수 완성.
1: 제스 힘들까봐 잘 보이려고 보양식을 준비했다.
2: 자, 제스 먹어.
1: 순삭이야, 순삭. 그래서 싹 비어. 와, 그래서 싹 비었어, 싹. 핥아먹어, 핥아먹어.
0: 마냥 행복해하는 제스를 보니 저 또한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됐을까요?

0: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공연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 오늘 이제 공연을 하는데 혹시 저에게 팁을 마지막으로 주실 게 있다면?
2: 알고 있는 걸로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는데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다 시도해보세요. 하고 싶은 만큼. 네, 실패해도 괜찮죠 뭐.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한 마음에 저도 도움이 돼보려 합니다.
1: 그럼 일단 저가 그 손님들을 좀 모셔오겠습니다. 이제 재생을 정보를 해서. 괜찮을까요?
2: 예, 그렇게 하시죠.
1: 네, 그럼 홍보를 해서 이제 곧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이거 아이스크림 너무 잘 먹었습니다.
0: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기 전에 그냥 나가면 아무래도 심심하겠죠? 희나를 꿈꾸며 제스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 스카프 공연 커플룩. 우리 제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1: 3시에 공연 오세요, 공연. 네, 공연장 공연 오세요, 공연. 첫 공연이에요. 맞아요. 네, 위쪽에 저 공연장인데 올해 첫 공연이에요. 네, 올해 첫 공연. 라이더.
0: 팬 서비스가 꽤나 먹힌 것 같습니다.
1: 3시에 저쪽 공연장에서 공연하거든요. 네, 공연 보러 오세요.
3: 양모리 공연.
1: 양모리 공연하는 거예요.
3: 만져봐도
1: 돼요? 네, 만져보셔도 돼요. 네.
0: 홍보의 효과일까요? 관람석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4: 어떠세요? 떨리지 않으세요?
1: 떨립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사람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공연에 패를 끼치면 안 되는데
0: 막상 공연을 앞두니 떨리는데요.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오릅니다.
1: 이 프로그램이 PD가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테랑님한테 이 양치기를 배웠는데 실제로 3번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일반인 PD가 하면 어떨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또 그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최고의 양치기 선생님 등장! 하시겠습니다.
5: 네, 오늘 바로 저희 결혼 콜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됐어.
5: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제스의 양모리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제스 아웨이.
5: 네, 빠르게 달려가는 제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스에게는 몇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양들을 VIP석 앞까지 몰고 내려오는 겁니다.
6: 스탑! 됐어, 컴바이. 스탑!
5: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미션 일하고서 피인 허들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양들이 통과해 보도록 할게요.
6: 컴바이!
1: 컴바이! 스탑!
5: 네, 양들의 방향을 가운데로 스탑. 돌려주면서 두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6: 워크업!
5: 스탑! 이동시켜 주고 있어요.
6: 스탑! 컴바이! 컴바이! 스탑! 웨이트.
5: 네, 한 마리까지 들어가면서 네 번째 미션도 성공했습니다.

0: 내리둑.
1: 네, 실제로 저렇게 양들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는 이유는요, 백신이나 예방접종 등 건강 상태를 관리하거나 양 털을 깎을 때 한 마리씩 작업하게 됩니다. 이제 양들을 어떻게 빼낼까요?
0: 제스
1: 업! 네, 점프!
0: 아이고.
1: 네, 멋지게 들어가 주었고요. 네. 네, 제스는 양들처럼 걸어놓은 멋이 없죠?
0: 아, 왜?
1: 멋지게 나와줬습니다.
0: 난
1: 양들도 햇빛이 뜨겁거나 비가 올 때는 그늘이 있는 동굴 같은 데로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순식간에 모두 성공한 미션. 이제 제 차례입니다.
0: 죄송해요.
1: 네, 3번 미션은 저희 피디님이 진행해 볼 거예요.
0: Wait! Away! Away! Stick! Come by! Stick! Away!
1: 돌고리를 왔다 갔다 했지만 양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0: Away! Away! Wait! Walk on! Walk on! Lie down! Away!
1: Lie down!
0: Walk on! Walk on! Walk on!
1: 세 마리가, 네 마리가 다리를 지나가지 못했는데요.
0: Lie down! Lie down! Lie down! 아.
1: 네, 앙치기가 쉽지 않다는 걸 PD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0: 아, 예. 컴바이! 컴바이! 컴바이!
2: 모두가 집중하던 그 순간.
0: 로콘! 로콘! 로콘! 라이더!
1: 네, 양들이 모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0: 제스, 제스요! 제스요! 제스, 벨드. 제스 라이드 아웃.
3: 아우 고마워. 오케이. 자,
0: 어휴, 어떻게 성공한지 모르겠는데 성공을 해버렸네요. 베테랑님이 잘 알려줘서 그런 것 같아요. 베테랑님이 리허설 때부터 악기도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닌가.
1: 아이고.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이게 아무래도 손님을 저희도 상대를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한테 잘 봤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게 참 보람차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 한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의견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어요. 매년 1년치를 모아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 보호하는 곳에.
1: 사실 제가 개를 무서워했거든요. 물릴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노력을 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이 친구도 마음을 열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서 뭔가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느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내가 마음을 다 쓰면은 그쪽도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고.
2: 서툴고 어설펐던 첫 만남에서 진심이 통하는 친구와 데이까지 제스에게서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 어쨌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양치기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건강하시고 네. 네, 제스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0: 2,000만 원.
1: 2,000만 원. 아, 나보고 훨씬 비싸.
3: 칼 한 자를 현신의 힘을 담다. 미트 마스터 고기 전문가죠?
4: 저는 요리 안 하겠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5: 엄청 복잡한데요?

0: 아, 이거 몸살나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이게 진짜, 진짜 어려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기 반찬!
1: 아, 와요. 고기는 처음에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2: 눈으로.
1: 귀로. 코로.
2: 마지막으로 입으로.
3: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4: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0: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의료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9.
2: 상가말료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3: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4: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최대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7: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8: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7: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8: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7: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6: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7: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6: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상가말료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8: 엄마 간병인 쓴

0: 지 벌써 1년이야.
1: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2: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0: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5: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0: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5: 걸리면 본명은 어떻게?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2번,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6: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라. 코디너.
7: 바람 너무 추워.
8: 춥다고?
7: 추워.
8: 그때 AI 무품 콤보 살 걸.
9: 에어컨이 산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10: 별로 괜찮죠?
7: 괜찮은데! 너의
8: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품 콤보 프로 살 거야.
7: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9: AI가 다르긴 다르네.
7: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11: 삼성 AI 신원가전.
12: 남반구는 북반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4: 와우.
15: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6: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6: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17: 형들, 떡볶이 먹자.
18: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7: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8: 진짜 맛있겠지?
19: 대박, 너무 맛있는데?
18: 떡이랑 같이 먹어봐.
17: 나도, 나도.
19: 닭고기가 튀기다.
18: 와, 쫄깃쫄깃하네.
20: 쫄깃한 닭다리살이 나릿한 닭떡볶이.
18: 너무 잘 어울려.
20: 스테라 떡볶이.
18: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21: World's most comfortable 신발.
22: 역시 맞다, 나는 지옥 맞다.
23: 고객의 실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1위.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22: 역시 맞다, 나는 지옥 맞다.
24: 이것을 어디다 좀 붙이냐.
25: 거기다 붙일 거야?
24: 얘는 문장이거든.
25: 그럼 거기다 붙여.
24: 네, 여기다 붙여야 되겠다.
25: 이 벽에다 뭐예요?
24: English.
26: 거실 벽부터 천장, 방 안까지 집안을 온통 영어로 도배해가며 열공중이랍니다.
24: 애기들 벽에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괜찮겠구나. You are wearing the same shirt.
26: 이렇게까지 영어에 진심인 이유가 뭘까요? 인적 없는 산속에서 위장까지 하고 촬영

0: 서 올라온 신선한 농수산물이 집결하는 곳이죠. 밤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며 분주히 움직이는 이현웅 씨를 만났습니다.
1: 저 뒤로 갈게요.
0: 농수산물 중도매인으로 경매부터 판매까지 도맡아 온 지 28년째.
1: 보통 우리가 12시 반에 나와서 경매한 다음에 이제 거래선들이 보통 4시, 5시에 오거든. 그러면 그때 미리 이제 선별해 놨던 걸 실어주면 되는 거죠.
0: 낮 1시까지 꼬박 밤을 지새우는 고된 일이죠.
1: 아이고, 또 와요.
2: 네,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네,
1: 고생하세요. 예, 네,
3: 예. 네. 아, 진짜 힘들진 않으세요?
1: 괜찮습니다. 이 일 마친 다음에 나에게는 뭐 에너지 같은 것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0: 퇴근 후면 매일 산을 찾는답니다. 그의 피로를 단박에 날려줄 사랑스러운 존재, 새를 탐조하기 위해서죠.
1: 그럼 이제 철이 지났지만 작년 둥지입니다. 돼지박이 둥지인데, 네. 이렇게 새들은 한번 둥지를 쓰면 다시 그곳을 안 써요. 다시 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와서 새로운 둥지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지금 이곳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온 곳이거든요. 이 안에는 곤줄박이가 지금 알을 포란하고 있어요.
0: 천적을 피해서 이렇게 은폐된 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네요.
1: 너무 자주 보면 얘한테 해가 되니까 2, 3일에 한 번 정도 내시경 카메라로 주로 확인을 하고요.
3: 예, 좋으시죠?
1: 제일 큰 행복? 네.
0: 그 행복에 빠져 새를 쫓아다닌 지도 벌써 20년째.
4: 사장님, 장비가 정말 왔네요.
5: 이 정도는 새를 전문으로 찍으려면 이 정도는 있어줘야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화각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1: 한 500여 종 이상 됩니다.
5: 지금 보는 영상이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보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새입니다. 호랑지박기라고 해서 지금 육추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이쁜 영상이 됩니다. 지금 뿌룩뿌룩하죠? 뿌룩뿌룩하잖아. 이거, 요 소리. 이거. 이 소리가 이제 빨리 바꿔지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6: 어떻게 아세요?
5: 저희가 이제 매번 이런 걸 찍으면은 새들의 울음소리를 알지. 이제 곧바로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수컷은 지렁이를 잔뜩 물고 이제 옵니다. 자, 잔뜩 물고 왔죠.
0: 다섯 마리 새끼 입에 골고루 밥 먹이느라 바쁩니다.
5: 굉장히 이렇게 막 가슴이 뭉클한 거, 모성애를 많이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0: 둥지를 짓고 새 생명을 품어 기르는 새들의 어여쁜 모습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을 직접 발견하고 관찰하는 그 매력에 이끌려 지난 20년간 전국의 산을 돌며 새를 촬영했다죠. 그리고 몇 년 전 그 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구독자 59만 명의 인기 크리에이터가 됐다네요.
5: 또 내가 즐기는 취미가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에게도 또 다른 활력소가 되는 거니까.
0: 그 사이 동행도 생겼습니다.
1: 벌써 알이 8개까지 냅뒀단 말이에요.
3: 이제 애들 날라가서 쪄죽겠어.
0: 은퇴 후 현웅 씨를 따라 새 촬영에 빠졌다는 지인과 함께 탐조에 나섭니다.
1: 오면. 이게 우리 자연보호 운동의 하나로 둥지 보호를 하고 있어요. 매년 새 둥지를 청소를 해주고 얘네들은 성격이 이렇게

0: 이렇게 웨이브로 돌출형의 둥지를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이 안엔 또 어떤 녀석들이 살고 있을까요? 관찰하려면 준비가 좀 필요하답니다.
0: 아, 이거는 최단시간에 현장에서 급조할 수 있는 간단하게 위장만 해줘도 새들이 경계를 갖지 않습니다. 렌즈 위장처럼 한번 렌즈 앞에 해주세요.
1: 군사훈련 저리 가라네요.
0: 쓰다보니 높아요, 살짝.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이렇게 해줄 때 또 새들도 편안하게 잘 와주니까.
1: 위장복까지 완전 무장.
0: 자, 조용히 해주시고 새들의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있겠습니다.

0: 이렇게 이제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건 답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만이 답인 거지.
0: 그 기다리던 새가 딱 왔을 때 어때요, 느낌이?
2: 그거는 저기 10마리들 그 산삼 발견하는 거 똑같죠. 아주 참 기다리던 거 발견해봐요. 그것이 희열을 느낄 때가 없죠.
3: 한없이 기다리는 그 자체도 즐거움이라죠. 드디어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1: 박새 이런 애들인데 알이 9개 있어요. 봄이 되면 이렇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지 않습니까, 새들이? 그래서 더욱더 이런 거 많이 찍고 있죠.
3: 한 달가량 조용히 지켜보며 지친 마음도 힐링을 하죠.
1: 근데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순수한 면에 또 이제 새의 어떤 아름다운 지저귐 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매력이 되는 거죠.
3: 오롯이 자연에 스며드는 시간, 이보다 편안한 휴식이 없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부천으로 향합니다. 오래된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4: 계세요.
3: 그런데 사람은 없고 벨을 누르라네요.
5: 아우, 오셨어요.
4: 아니, 왜 미용실에 안 계시고?
5: 저 2층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3: 손님이 없을 때 늘 2층에 계신답니다.
5: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3: 여기가 살림집인데요.
4: 이 벽에 이게 다 뭐예요?
5: 영어예요. 잉글리시. 잉글리시.
4: 이 벽에 있는 게 다 영어라고요?
5: 네네.
3: 현관부터 집안 가득 빼곡히 도배된 영어 벽보는 순자 씨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일일이 달력 뒷면에 써서 붙인 것들이랍니다.
5: 한 10년 쓴 거예요. 저녁에 잠 안 자고. 기본이 석장, 넉장이에요.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방에도 두 장씩 석장 기본으로 이렇게 다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것들은 지금 붙일 자리가 없어서 못 붙이고 있어요. 애기들 벽에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괜찮겠구나 하니까는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3: 환갑에 처음 영어를 시작했다죠.
6: I live home.
4: 공부하기 재밌으시죠?
5: 네? 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알아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 말 알아듣겠어요? Do you understand me? 우리 같은 셔츠를 입고 있네. You are wearing the

0: 샘 숄츠. 제가 말도 해야 되잖아요. 스피킹도 돼야 되잖아요. 그냥 보고 쓰고만 하는 게 아니고 벽에 붙여놓고 뭐 보는 것만 아니고. 핸드폰 없을 때는 카세트 있잖아요. 여기 카세트가 10개나 있어요. 이거 다 부위별로 다 이거 녹음시켜 놓은 거예요.
1: 그 테이프가 400개가 넘는답니다.
0: 여기도 테이프가 여기 전부 다. 제가 영 공부라면은 완전히 여기에다 다 모든 것을 쏟았어, 제 정성을.
1: 미용실에서 일하며 주경야독 지난 10년간 독학으로 공부했다죠.
0: 그런 뭐 영어에 대한 간절함이라도 내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배움의 한이 남아 있는데 뭐 대학을 나오고 그런 건 저는 부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길에 가도 간판도 전부 다 영어. 어디 뭐 상표가 전부 다 영어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찾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아, 영어는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2: 줄 쳐달라고?
0: 네, 줄좀 쳐줘요. 다른 것도 쓸게 있어.
1: 그간 순자씨의 공부를 도운 1등 공신이 남편이랍니다.
2: 이게 내가 못한 듯이 이제 나이가 지금 칠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특하잖아요. 여지간 사람 못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1: 벽에 써붙일 수 있게 밑줄 쳐주는 것은 물론 공부에 전념하도록 살림도 도맡아 해주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의조에 힘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2: 여행 가기 전에는 공부를 했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했죠. 그 출입국 시절에 한번 걸리고 나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죠. 지금 갔다 와가지고.
1: 6년 전 유럽 여행에서 비행기 환승을 하던 중 가이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영어가 안돼 출입국 심사에 막힌 남편을 순자 씨가 도왔답니다.
0: 제 귀에는 플라이트 아웃 막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때 아, 플라이트는 비행기 편이라고 했는데 비행기 표로 보자는 건가? 그래도 들었기 때문에 뭔가가 듣고 그런 상황에서 뭐 대치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그 여행이 참 즐거웠지. 그냥 아무나 보면 사진 찍어 달라고 그러고 카메라 내밀면서 익스큐즈 미 테이크 픽처 어스 우리 사진 좀 찍어 주세요라고.
2: 이제 좀 든든하죠. 이제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1: 사실 늦은 나이에 일까지 하면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존재가 있답니다. 바로 부모님.
0: 제가 그 엄마 사진 앞에 항상 올려드려요. 이게 살아 계셨을 때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순자도 가르쳤더라면은 대단하다. 그래, 순자야, 너 대단하다. 그냥 엄마가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런 위안을 삼으면서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한 거죠.
1: 7남매 중 셋째 딸로 국민학교 졸업 후 스스로 포기했던 학업, 이제야 비로소 원 없이 합니다.
0: 엄마 아버지한테 영어로 자랑하고 싶어서 영어로 편지 썼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디얼 father and mother, dad doing well. Thanks to my mom and dad. 순자, who didn't even know the alphabet, needs and write English. Mom and dad is 순자. So happy. 영어를 알파벳을 알고 이런 단어를 알고 길가에 길을 가다 그 상표를 읽고 그게 목표였는데 아무튼 그 목표를 저는 이루었어요. 그 목표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 거죠.
1: 오래 미루어둔 꿈의 조각이 있으신가요? 주저 말고 지금 시작해보세요.

0: 마음엔 어떨까요?
1: 발이 보이나 봐봐.
2: 잘 보여?
3: 가끔 길 걸어가다 생각 돌아보면 너와 함께 또 지난 날이 너만 그리워.
1: 셔플 댄스라고 요즘에 50, 60대가 춤추는 예, 기분도 좋고 나랄 것 같다니까요. 땀도 많이 나요.
0: 혼자 추어도 재미있고 함께 추면 더 신난답니다.
1: 50대 후반 평균.
4: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54,
1: 94,
4: 70.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 셔플이 정말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근 체력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는 운동이라.
0: 춤바람 난 어른들의 즐겁고 건강한 딴.

0: 셔플 댄스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겠습니까? 전남 신안의 아름다운 섬 임자도로 갑니다. 3천여 명 주민이 살아가는 제법 큰 섬이죠. 이곳에 섬과 육지를 잇는 물류 정거장 택배 영업소를 찾았습니다.
1: 어제 물건 엄청 먹었구만.
2: 응?
1: 어제 물건 엄청 먹었구만.
2: 어, 거의 저울로 채웠거든요.
1: 20kg?
2: 응.
1: 오늘 뭘 많아?
2: 이거
1: 뭐야 이게?
2: 두 개는 대파고 응. 이거 대단해. 두루기다 이거.
1: 두루?
2: 네. 그래서 두릅 조금만 한 바퀴 있어.
1: 조금만 거의? 네. 20년 된 것 같은데요? 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만?
0: 이른 아침부터 육지로 보낼 택배 접수로 분주한데요.
3: 아, 택배도 택시로 배달해보려?
0: 택시 기사님 편으로 택배만 실어서 보내왔답니다.
4: 아주머니 이건 누울까요?
1: 예, 어르신들이 지금 바쁜 철이어가지고 예, 직접 못 나오시니까
0: 접수도 알아서 척척 긴 세월 서로 속속들이 알고 지내온 덕이죠.
2: 여기 분들 뭐 이렇게 직접 가져오세요?
1: 요즘에는 대파 여기는 대파 산지여가지고 대파를 많이 보내요.
2: 대파 이거 직접 다 농사지으신가요?
3: 네, 농사지어가지고 지금 택배로 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네요. 요새 서툴 그때 축제장에서 추고 요즘은 잘 되고 있어요?
1: 아, 잘 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3: 축제 끝나기 전에 그러면 한번
1: 네, 한번 더
3: 해수욕장에서 해줘야 될 텐데.
2: 사장님, 네. 사장님이 뭐 하세요?
3: 네, 네. 요즘 서툴에 미치셔가지고 날마다 그것으로 다니시라고 지금 택배를 잘 보낸가 모르겠네. 그 돈은 저기 와이프한테 받으세요.
1: 네.
2: 아니 어머니 어떻게 촛불대에서 손님들도 아세요?
1: 네, 많이 알아요. 제가 카톡에다 많이 올려놔서 어르신들이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알아요. 축제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지금 카톡에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한번 보라고.
0: 임자도 주민들에게 셔플 댄스를 알리고 싶어 튤립 축제 현장에서 직접 공연도 선보이고 연습 영상은 물론 여행지에서도 기념사진 대신 셔플 영상을 찍어 부지런히 전파하는 중이라죠.
2: 택배하느라 바쁘신 거 아니세요?
1: 되게 많이 바쁘죠. 많이 바빠요.
2: 바쁜데 언제 이렇게 오신 거예요?
1: 3년 전에 무엇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몸치 탈출을 할 수 있는 이 셔플 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1시간 거리에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5: 하나야!
6: 언니!
5: 아, 엄마 저번에 너 저기 전장 통화서 저 셔플 했더라.
1: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쳤어.
5: 아이고, 잘하더라야.
0: 임자도 공식 1호 셔플 댄서

0: 이자 전도사.
1: 언니 이거를 중심을 잡아야 돼. 이렇게
2: 이렇게
1: 이렇게 그렇죠 많이 올려.
3: 어, 왜냐면 이게 기역자로 기역자로 해야
1: 기역자로?
3: 이게 내가 몸을 살짝
1: 놓으면 앞에다 딱 놓으면서 쭉
3: 다리를 뒤로 쫙 빼는 거야.
1: 쭉 빼야 돼. 아. 그리고 다리를 앞에 뭐 있다고 해서 땡겨. 쭉 땡기고. 앞에 나가 땡기고. 놓고. 땡기고. 언니 잘한다.
4: 아, 연습했다니까. 올린 거 보고. 무료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너 몰래 난 거 켜고 한 번씩 따라 해본다니까.
5: 오늘 방금 따라 했잖아요.
6: 네, 힘들어요. 거기보다 힘들어.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그 다음 단계 하기가 힘들어요.
1: 앞주! 우리는 웃는 것만으로도 최고야. 웃는 것만으로도 웃어도 최고야.
4: 모여서 모여서 즐긴다는 거.
6: 아이고 너무 너무 좋아.
3: 하다 보면 따라
6: 살도 빠질 거 아니냐. 무릎도 이렇게 막 크게 뭐 이렇게 무리 안 가는 것 같고.
1: 아니 이게 갱년기에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 내가 언니 빨리
2: 전화 때문에 아주 젊어지겠네.
1: 젊어지겠네.
2: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0: 이왕 시작한 거 지도자 자격증까지 도전해보자 싶어 거울까지 챙겨들고 매일 연습 중이라죠.
1: 아, 발, 저의 발 스텝을 보려고요. 둘, 셋, 넷. 한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여기 동작이 넘치기 좀 있어요?
1: 예, 이게 런닝맨이라는 게 있고.
5: 어떤 게 런닝맨?
1: 이게 런닝맨. 런닝맨이 있고. 티스텝 찍고 살짝 찍고 터치 내리고 차스턴 트위스트 힐 3 2 3 4
0: 기본 발동작만 익혀도 누구나 춤꾼이 될 수 있답니다.
1: 맨날 앉아서 의자에서 앉아서 일만 하니까 올라와서 다리도 부러지고 생각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을 뺀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사실 택배 일이라는 게 녹록치만은 않죠.
7: 한틀 하고 몇 개요?
5: 하긴 해봐야 돼.
7: 저희 신랑.
8: 네, 안녕하세요.
5: 아, 그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요.
7: 네.
5: 네. 지금 어디 있다 보시나요?
8: 지금 무안에서 물건 배달 물건 싣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7: 이거는 오늘 배달 물량이에요.
0: 매일 30건 정도 된답니다.
7: 갔다 올게.
8: 응.
7: 갔다 올게. 오늘은 많지 않습니다. 이쪽은.
8: 응.
7: 가요.
5: 배달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7: 일정 부분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또 애기 아빠가 하고.
0: 임자도는 남편의 고향. 인천에 살다 20년 전 섬으로 들어왔죠.
5: 두 분은 어떻게 여기 와서 택배 하시게 된 거예요?
7: 애기 아빠가 직장 다니다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내려와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니까 우체국 택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섬은 배를 타고 다니니까 택배가 아예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이 택배를 시작한 거예요.
0: 딱 3년만 살자 한 게 벌써 20년.
7: 언니, 안녕하세요.
5: 예.
7: 이거 맞아요.
5: 뭔데요?
7: 세제 같은데요?
5: 예?
7: 세제 같은데? 안에 문이 또 있네.
5: 아니, 뭔 되는 거라고 식구들이 망령치잖아.
7: 예, 감사합니다.
5: 예, 네. 고맙습니다.
7: 네.
0: 낯설고 고립된 섬 생활. 그간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7: 많이 힘들었죠. 탈모가 오니까 맨날 모자를 벗어본 적이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삶이 더 희망적이고 그전보다도 훨씬 활기롭다고 해야 되나? 즐거워요. 많이 즐거워요. 그래서 얼른 일하고 또 춤추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배달을 열심히 해요.
0: 몇 년 전 육지를 잇는 다리가 생기고 자유롭게 셔플을 배우러 도시를 오가며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답니다.
9: 잘 찍구나. 꽃이 예쁘니까. 아무데나 꽃이 예쁘니까 아무데나 찍어도 되지 않을까?
8: 잘 나올 것 같은데.
10: 두 분 꽃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9: 꽃 보러 왔어요. 꽃도 보고 셔플도 하고.
0: 백만 송이 튤립이 수놓은 아름다운 임자도의 풍경 앞에 서면 춤바람도 더욱 신바람 난다죠.
9: 여보, 저쪽에서 내가 춤을 추고 여기서 찍어주면 어떨까?
8: 괜찮을 것 같은데?
9: 찍어주면
8: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11: 남편분은 저희랑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9: 네. 많이 잘 도와주세요.
0: 덕분에 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아졌답니다.
9: 자리 봐줘.
8: 앞쪽으로 좀만 와, 앞쪽으로. 가운데. 됐어.

0: 전에는 사무실에만 있다 좀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쇼플 배우고 나서 성격이 많이 활발해지고 많이 밝아졌죠.
1: 활발해지니까 나중에 좋으시겠어요?
0: 기분이 겁나게 좋죠.
2: 그래서 이 좋은 걸 혼자 하기 아쉽더랍니다. 유산소 운동도 되니 3년 새 몸무게도 10kg이나 빠졌다죠.
3: 우리 나이 때는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춤을 추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셔플 댄스를 많이 좋아요. 많이 신나요. 네. 10점. 고고. 10점.
2: 재미있고 운동 효과까지 있으니 그 춤바람이 잠잠할 리가요. 이미 전국적으로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며 요즘 5, 60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취미 중 하나랍니다.
4: 아마 제가 제일 연장자 같아요. 저는 66년생이요. 한갑이에요, 한갑.
2: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년의 셔플 댄서들. 오늘 셔플 축제가 있답니다.
5: 너무 힘들어. 너무 빨라졌어.
6: 옆에서 못 따라가시는데요?
5: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져가지고 저는 67세에 시작했어요. 네.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7: 제가 피아노를 했을 때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운동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8: 김천에서 수제 돈가스를 운영하면서 취미로 셔플 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식당이 힘들잖아요.
8: 식당 일은 주방 제가 음식 다 하거든요. 오늘은 샀다가 내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2: 동호회나 수업을 통해 만난 이들이 팀을 이뤄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
9: 네, 일부러 오늘 공연을 위해서 맞춰 입었어요.
10: 저희 오늘 발표곡이 그리스 뮤지컬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입은 거예요.
1: 컨셉이 있어요, 그 컨셉.
10: 아이돌 노래예요. 에스파. 베스트 레벨.
6: 성화가 되세요?
10: 에스파 노래도 나이가 들든 안 들든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1: 남자분들 이제 협분하세요.
11: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12: 아이, 운동도 되고 끝내줍니다.
11: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네,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냥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거죠. 안 해봤던 거에 대한 도전.
2: 셔플을 출 때만큼은 모두가 28청춘.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
1: 예전에 사람만 무대 서본 적 있으세요?
5: 전혀. 네. 춤이라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기 사실 상담 심리 네. 했거든요. 네. 맨날 앉아서 일하다가 이렇게 몸을 쓰니까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네. 힘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이 셔플이라는 게.
2: 함께 호흡 맞춰 곡 하나를 완성해가는 재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냈다는 만족감이 주는 그 벅찬 감동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죠.
5: 너무 확실하게 틀렸어. 괜찮아. 너무 떨렸어요. 저도 떨렸는데 재밌었어요.
10: 너무 행복했어요.
2: 오롯이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셔플 추실래요?
1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15: 먹는 즐거움
14: 잇몸 튼튼 이가탄.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5: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I see
16: trees that are green. 우와, 여기 있다. 오, 나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와.
17: 너무 멋있다.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4: 이 근사한 정원은 돌기둥으로 만든 거랍니다.
18: 이걸 한 지는 25, 6년 걸렸습니다.
14: 취미로 시작해 나 혼자 보기 아까워 정원을 개방한 이들.
19: 꽃은 모르니까.
20: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바위 위에 어울리잖아요, 여기. 저는 식물 담당. 우리 할아버지는 개구리 담당. 한 뭐 5만 마리, 6만 마리 될 거예요.
14: 딴짓하다가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정원을 탄생시킨 어른들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먼저 경기도 가평으로 갑니다. 꽃 같은 시절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집 앞마당에 20여 년간 정성껏 가꾼 정원 덕분에 설레는 봄이 다시 사뿐히 내려앉았답니다. 3년 전 늙음하게 바리스타가 됐답니다.
20: 한 15년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 땄죠. 그냥 계속 딴짓 하다가 정원이 예쁘잖아요. 저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거야. 근데 커피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카페를 차려서 커피도 제공하고 용돈벌이도 하고.
14: 지나가던 길에 정원이 예뻐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담을 낮추고 대문을 연 지 10여 년.
20: 아이고, 어디다 심어야 될까. 여기가 땅이 맞겠다. 여기 히아신스인데요. 월동이 엄청 잘 돼요. 얘가 향기도 좋고 엄청 강해요. 아이고. 잘 자라라. 아이고. 과수원을 한 30년을 했어요. 이 땅이 과수원 땅이었어요.
14: 좋아하는 꽃 원 없이 가꾸며 사는 게 오랜 꿈이었다죠.
20: 얘는 향프록스라고 향기가 참 좋아요. 이제 어제 꽃망울이 터졌네요.
14: 부지런히 사과밭 일구면서 삼남매 키워낸 손끝으로 곱게 피워낸 야생화가 참으로 어여쁩니다.
20: 저희 집에는요, 야생화 말고 또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개구리가 있답니다. 이렇게.
14: 어머, 잘 만드셨네요.
20: 악기 다루는 개구리도 있고.
14: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랍니다. 다정하게 그네도 타고

0: 미끄럼도 타면서 무지개 연못이 아닌 야생화 정원에 웃음꽃 피우는 수많은 개구리들.
1: 한 뭐 5만 마리, 6만 마리 될 거예요. 여기가 저희 개구리 산실입니다. 여보, 뭐 만드시는 거예요?
2: 개구리 차 마시는 거.
1: 그러시는 거예요?
0: 개구리들을 탄생시킨 주인공. 매일 산실로 출근해 도자기 점토로 개구리를 빚는다는데요.
1: 어떤 거는 1년도 걸리고 어떤 거는 8개월도 걸리고 한 작품에.
0: 공예는 따로 배워본 적 없으시답니다.
2: 요새 생활의 필수품, 없으면 안 되는 핸드폰.
0: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들어내는 손길, 디테일이 살아있죠?
2: 우리 집하고 어울리잖아. 카페하고 차 마시는 개구리. 한 해는 턱 깨고.
3: 개구리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2: 한 20년 됐죠. 행운을 주는 동물로 나와 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다산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좋아서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만들었죠.
0: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과수원 일도 정리하면서 꽃을 키우던 아내가 직접 화분을 만들어 보겠다며 도자기 가마를 들여놓은 게 시작이었다죠. 무료함을 달랠 겸 재미삼아 만들다 보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답니다.
2: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마에다 넣어서 700도에 한번 구워요. 투명유라는 걸 발라가지고 1250도에 다시 구워요. 그래야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0: 비바람 몰아쳐도 끄떡없는 개구리.
2: 내가 만들었어도 이쁘다. 그런 거지. 여보, 여기 나와 좀 나와 보세요.
1: 네네네. 개구리? 어디다 놓으시게? 무거운 거는 내가 드릴게요. 요거 갖다 놓을 데가 있어요. 요 개구리를 여기다가 요새 얘가 이렇게 펴 있으니까는 꽃 보면서 감상하면서 생각하는 개구리. 야생화는 제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고난이 없어요. 제가 놓고 싶은데 이가 만들고 제가 놓는 거예요.
2: 뭐가 뭔지 모르니까 밟기도 하고 꽃 위에다가도 올려놓기도 하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나오라고. 내가 다 놓을 테니까. 만들기나 하라고. 모르니까, 꽃은 모르니까.
1: 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바위 위에. 어울리잖아요, 여기. 얼마나 예뻐.
2: 만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갖다 놓은 사람이 아주 생색을 내네.
1: 아니, 적재적소에 놔야죠. 여봐, 여봐.
0: 그렇게 아내가 정원에 들인 개구리는 평범한 건 한 마리도 없답니다.
1: 여기 이거는요 2대0으로 저희가 축구 이겼을 때
2: 독일하고 월드컵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좋아가지고 이게 한번 만들어 봤죠.
0: 당시 FIFA 랭킹 1위였던 독일을 꺾고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독일의 16강 진출을 무산시킨 역사적인 승리였죠.
2: 우리 사나 선수들은 신나서 뛰고 독일 애들은 한심해서 바닥에 눕고 앉고
1: 섰다고 그래. 그냥 아주 땅바닥 치는 거죠. 이거 보고 엄청 우리가 웃었어요.
0: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었던 시절엔 8개월에 걸쳐 무려 8천여 마리의 개구리를 빚어 작품을 만들었답니다.
3: 이거 만드시려면은 막 밤새고 그러셨던 거 아니세요?
2: 밤새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잘 거 자고. 코로나 왔을 때가 힘드니까 행운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0: 누군가에게 행운을 전하는 일만큼

0: 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늘어나는 개구리 수만큼 행복도 커지더랍니다.
1: 쌀 준비됐습니다. 어휴, 와 계시네.
2: 아이고야. 오, 명이나물. 예.
1: 요때아님은 못 먹어요. 조금 예. 벌써 빳빳해지더라.
2: 빳빳해지지 마세요. 예, 예.
0: 아내의 꽃밭에 유일하게 허락된 나물.
1: 어때요? 맛있죠?
0: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요.
1: 너무 행복하죠.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설레고 있어요. 지금도 저녁 때 자면서 빨리빨리 내일 아침이 밝아야 되는데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
2: 어머니 앞으로 개구리 몇 마리나 더 만드실 거예요?
3: 몇 마리라기보다는 내가 그 촌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예.
0: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은 노후. 노부부의 정원에서 행운 가득 얻어갑니다. 이번에는 경남 거제로 향합니다. 남편의 오랜 딴짓 끝에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특별한 정원이 탄생했답니다. 어떤 정원일까요?
4: 이번에는 이 끊이면 꽃이 조금 넓게 피네. 그렇죠?
1: 여보, 이거 어디다 붙일 거예요?
5: 저 위에 부분에 예. 조금 말라 죽은 게 있는데 예. 딱 그게 폐가 나네. 예예.
2: 이게 뭔데 왜 저기다 이렇게 심으라 하는 거야?
1: 예, 남편이 돌가돌 이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니 장가게가 됐어요.
0: 돌에 식물을 붙여서 자라게 만드는 조경예술이죠. 석부작을 남편 이성보 씨가 초대형으로 제작해 26년에 걸쳐 정원을 만들었답니다. 그 모습이 흡사 중국 장가계를 닮았다 하여 거제 장가계로 불린다죠.
5: 이게 10m가 조금 넘는데요. 이 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튼실한 기단석을 놓고 16도막인데 그 각 돌을 위아래를 15에서 20cm 정도 뚫어가지고 그 안에 굵은 철근을 앙카로 박아서 견고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0: 그리고 돌 마디마디에 식물을 붙였죠.
1: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0: 석부작의 생명은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 아슬아슬한 사다리에 매달리는 일은 일상이랍니다.
5: 예, 지금은 예, 수국을 지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입는 나일롱실. 실을 장창동이 내는 거죠.
0: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죠.
5: 여기에 부착된 식물이 한 50종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풍란 석부작을 시도를 했는데 50cm 전후의 높이였습니다. 그것이 바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지금 소가 된 셈이죠.
0: 그렇게 제작해온 초대형 석부작이 무려 400여 점 숲을 이뤘다죠.
1: 내려올 때도 조심하시고.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뛰고 걱정스럽고 왜 저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 사서 고생하시는지 기가 막힙니다.
0: 그도 그럴 게 남편의 도울 사랑은 넘치다 못해 지독할 정도. 이게 다 몇 개나 될까요?
1: 이게 3,000개 정도 되죠. 그럼 아래 위 3개씩이니까 9,000개는 사왔다는 이야기죠. 사람만.
4: 머리하고 몸통 사이에는 철근을 넣어서 떨어지지 않게 저렇게 만들고.
5: 이들은 흙도자가 새겨진 문양석인데 절대 돌 사지 말고 땅을 사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을 많이 샀는데 그 돌을 많이 산 돈의 100분의 1만 가지고 땅을 사놓았어도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4: 방배동 아파트를 팔아서 돌멩이를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 산 게 제가 참 신기합니다.
0: 젊은 시절 관상용 수석을 보고 돌에 매료돼 돌 귀신이라 불릴 만큼 빠져 살았답니다. 돌을 수집하다가 석부작을 접하고 혼자 보기 아까워 전시회도 열었죠. 좋아하는 돌 원 없이 만지며 살고 싶어 30여 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 거제로 내려올 당시 싣고 온 돌만 무려 5톤 트럭 200대에 달했답니다.

0: 요즘에 물냥수기 물이 있는데, 예, 물을 뿌리게 되면 그 형상이 오래타면서도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1: 57년 지독한 돌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이 석부작 정원.
0: 돌에다가 식물을 부착을 했을 때 그 운치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쁨을 안겨주니까요.
1: 오랫동안 해온 딴짓이 헛되지는 않았다죠.
2: 우와. 꽃이 피고 지고.
3: 오, 너무 좋은데.
2: 너무 멋있다. 오, 신기하다.
4: 장가게 가도 이렇게 예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의 한 사람이 이걸 다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5: 힘든 세월은 젊었을 때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같이 그냥 즐겨야죠.
1: 아내의 인내와 남편의 집념이 만든 걸작. 신선이 논이는 무릉도원도 부럽지 않습니다.
6: 우리 애를 주는 건데도 정성을 들여서 맛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7: 얘들아, 밥 먹자!
1: 금이야, 오기야, 이보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또 없답니다.
8: 아,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키우는 애. 애한테지, 애한테지. 엄마는 얘가 점이 있어서 마둔나예요, 이름이. 너 얼마나 똑똑한데, 말도 잘 듣고? 일어서? 아유, 잘했어. 얼마나 예뻐.
6: 저 뽀뽀, 얘네는 뽀뽀 되졌는데. 뽀뽀 되졌는데. 뽀뽀 되졌는데.
1: 그는 어쩌다 돼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요? 충남 서산의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딴짓에 빠진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은 본업 중. 수타면을 뽑아서 중식을 만들어냅니다.
9: 아,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1: 어깨가 망가져도 묵묵하게 버티고 견뎌낸 세월이었다죠.
9: 근데 이게 손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또 찾는 분들이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1: 그 덕에 한때 제주도에서 음식 장사로 크게 성공도 거두었답니다. 이제는 고향에 가서 살자 싶어 아내와 함께 육지로 돌아온 지 7년.
10: 식사 나왔습니다. 네, 이건 언니 짬뽕.
1: 푸짐한

0: 한 양과 쫄깃한 면발로 입맛을 사로잡았다죠.
1: 여기 자주 오세요?
2: 네. 면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3: 좋다니까.
4: 오랫동안 못하고 오후 3시까지만.
1: 또 이제 이거 빨리 끝내고 또 애들하고 또 놀아줘야 되나. 예.
0: 영업이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가는 곳.
1: 자, 밥 먹자. 밥 먹자. 자, 이리와. 자. 천천히,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늘어나갖고, 얘가 엄마예요. 꼴순이. 얘가 점 있어서 마돈나예요, 이름이. 마돈나. 아, 여기 코에 여기 점 있잖아. 여기.
4: 다른 애들도 이름이 있어요?
1: 예, 그렇죠. 예, 아, 콩콩이. 예, 하늘이. 별.
4: 여기 달.
1: 자, 순아. 자, 순아, 이리 와. 자, 꼴순이. 자, 돌아. 돌아, 빨리. 돌아. 일어서. 일어서. 아유, 잘했어. 오. 얘만 교육시켰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 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돌아, 빨리. 그렇지, 일어서, 일어서. 아우, 잘했어. 자, 넘어, 넘어, 넘어. 아우! 나 30개. 아, 얘, 얘, 이렇게 알아, 돈 돕는 거 아니라니까. 그치, 우리 마돈나.
0: 마돈나 꿀순이와 가족이 된 지 올해로 5년째.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후에 사람을 기피하던 시절, 지인의 권유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새끼 때부터 품에 끼고 애지중지하며 엄마가 되는 과정까지 지켜봤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백반증까지 얻은 그는 꿀순이 가족을 돌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죠.
1: 내가 얼마만큼 얘네들한테 사랑을 주고 베풀고 얘네들이 가려운 곳을 얼마큼 내가 긁어주고 알아주냐 따라 얘네들도 알더라니까요.
0: 그 정직한 보답이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내 또한 동물 사랑이 지극하답니다.
5: 애기, 젖 먹일 시간이에요, 지금. 빨리 안 먹이면 소리를 가, 소리 질러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서. 봄이야. 봄이 맘마 먹자. 어구구구구구구구. 아구 잘 먹네. 아, 이 엄마가 새끼를 낳았는데 세 마리나 낳았어요. 그래서 두 마리는 젖을 먹이는데 안 돼, 방울이는. 방울이 안 돼. 근데 얘를 젖을 안 먹여, 한 마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이제 먹여야지 어떡해요.
0: 유기견 두 마리도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5: 그만 천천히. 얘는 찐빵이고. 얘 별명이 마동석이었어요. 마동석. 뭔가 겹치지 않아요? 아우, 죄송하네, 마동석님한테.
1: 돼지보다 얘네가 더 큰 거라.
5: 그쵸. 돼지, 저는 돼지보다 강아지들을 더 좋아해요.
0: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들도 이곳에서 생활했다네요.
5: 원래 돼지들은 원래 집에서 다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면 난장판을 치고 안 돼요. 옛날에는 조그맣을 때는 다 데리고 다니고 한두 마리였을 때는 커도 데리고 잤는데 지금은 개체수가 늘어나서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0: 꿀순이의 육아를 도우면서 다 같이 집과 가게를 오가며 지냈다죠. 집을 따로 장만해서 독립시켜 내보냈지만 흥선 씨에게는 여전히 품 안의 자식. 다시 앞치마를 두릅니다.
1: 빵은 매뉴 있어요? 아, 빵은 메뉴 없고 제가 저 제빵 쪽을 했었는데 저 우리 애들 간식도 한번 줄 겸 해서 이렇게 간 거는 빵을 해요.
0: 허투루 만들지도 않는답니다.

0: 아, 돼지가 25년을 살아요. 내가 이 수명이. 그럼 25년 동안에 저 골고루 영양 소출을 해야 진짜 편안하게 25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되면 한 80? 80 넘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갈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죠.
1: 애정과 정성을 듬뿍 담은 특식. 그런데 꿀순이네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죠?
2: 꿀순아!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1: 아빠의 부름을 받고 집을 나서는 꿀순이. 통로가 마당까지 연결돼 있답니다.
0: 제가 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편하게 놀고 올라가고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얘네들도.
3: 야, 가볼까?
0: 아, 아이고 우리 지금 나 먹자. 어이구 어이구.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일로 와 일로 와. 자.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이거 코스니. 아이고 우리 코스니 맛있어.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나 먹자.
1: 이 시간이 행복 그 자체랍니다.
0: 사람한테 상처를 입고 사람한테 또 케어를 하지만 이게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얘네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즐겁고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뻐. 맛있어. 아빠도 먹자. 아빠도 먹고 너도 먹고.
1: 이건 또 무슨 진 풍경인가요?
0: 이제 먹었잖아. 이제 햇빛 쬐면서 쉬는 거. 지금부터 이제 다 얘네 본업 먹고 잔다 그랬잖아. 뭐 먹었지, 놀았지, 배불르지. 그냥 이제 쉬는 거야. 그치? 아이고 눈 녹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눈 녹았어. 아이고 그래 그래. 눈 녹았어. 아이고 그래. 아이고.
4: 아이고. 봄이 가야지. 대표님
2: 빨리 와. 봄이
4: 봄 빨리 와.
2: 빨리 와.
4: 옳지.
2: 자, 자. 가자.
1: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그런데 차가 왜 이 모양이에요?
4: 우리 강아지가 다 뜯어놨어요.
2: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가만 안 놔두잖아요. 개를 저렇게.
4: 괜찮아요.
2: 왜?
4: 이건 개차예요. 제 차가 아니고 우리 강아지들 차예요.
1: 자, 화씨. 집까지는 차로 15분 거리. 태안에 집이 있습니다.

0: 내리자. 방울이 벌써 내렸네. 집 나갔어.
1: 집 나갔어.
0: 봄이 화장실 참고 있었어. 아우 기특해라.
2: 집에도 돌봐야 할 동물들이 있다는데요.
3: 아빠다.
2: 2년 전부터 염소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3: 염소를 맨 처음 몇 마리씩 이렇게 키우다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이제 염소 필요한 사람 분양도 해주고.
2: 세 마리가 그 사이 50마리가 됐답니다.
0: 예쁜 새끼 났어.
3: 아우 머리.
0: 한 마리 났어.
3: 아, 예쁜이가?
0: 어.
3: 아유.
0: 누나.
3: 새끼 났어. 아유 지금 났네.
0: 어떻게?
3: 어머. 새끼
0: 우리
3: 났어.
0: 새끼 났어. 어머 어떻게?
3: 아유 보자.
0: 새끼도 크게 났어.
3: 아유 새끼도 크게 났네. 어우 잘했어 잘했어. 힘들었지?
0: 어 순산인 거야. 초산인데. 이거 내가 제가 전목에서 키우네.
3: 전목에서요?
0: 아 우유 먹여서 크네. 아니
3: 이때 수능 씨야? 대전 시간인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진짜 아 우리 자식 낳았을 때 그 생각 돌아가고 그치?
0: 그 엄마라는 게 참.
3: 엄마라는 게. 응?
0: 자기도 애기인데. 경이롭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0: 그래서 보니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동물들한테.
1: 영업 시간까지 줄이고 딴짓하는 이유죠.
2: 빨리 들어와. 응, 아빠 왔어. 빨리 들어왔어.
1: 마돈나 꿀순이의 남편.
0: 심심해갖고 너무 커갖고 수술을 못 시켰어요. 그래갖고 같이 놓으면 또 새끼가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 오면 얘하고 놀아준 게 제 일이에요. 아이고 기운이 세갖고 아이고 기운이 세서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예뻐 덩치는 커갖고 애교가 제일 많아요 여기가. 알았어 자 됐어. 네.
1: 저녁밥도 챙겨주고 꿀돌이의 집도 손봅니다.
0: 편안하게 올랐다 나왔다 그냥 여유있게 놀으라고 그러려고 했죠.
2: 원래 이게 밭 아니에요?
0: 예?
2: 밭이잖아요.
0: 아, 밭이에요. 그 올해 이제 농사 안 짓기로 했어요. 얘한테 제일 미안하죠. 그쪽에서는 자기 마누라서부터 자기 자식부터 다 있는데 얘는 혼자서. 아니 아빠 응? 너한테 미안하다.
1: 미안한 마음을 산책으로 대신합니다.
0: 다시 빨리 와. 아빠 간다.
3: 나오니까 좋아서 그래.
0: 그렇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기 하자.
3: 봄이라 또 뜯어먹을 것도 많고.
1: 돼지는 알고 보면 지능이 꽤 높은 동물. 알아서 잘 뒤따라 온답니다.
4: 꿀돌이 이렇게 데리고 나와도 돼요?
0: 아, 그니까 지금 여기 아무도 안 댕기니까, 차도 안 댕기고 그러니까, 얘, 이제, 얘하고 놀아주는 거죠. 또, 아우.
3: 안 돼, 엄마는.
0: 안 된다, 우리 자꾸.
3: 와. 아빠, 아빠까지 다 바뀌었어.
0: 와, 빨리. 아빠 나와.
3: 아야. 너는 양. 양말도 다 벗기지
0: 말! 그만! 안 돼! 기다려! 안 된다 그랬어!
3: 좋은데,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 그래, 이제 산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저는.
0: 아유, 맛있어! 행복은요 이유가 없어요. 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서로 고민 없이 내가 얘한테 주는 거 없이 얘도 서로 이게 교감하면서 이렇게 이게 즐거움이 이제 뭐가 있어요. 동물 키우는 사람은 별거 없어요.
1: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 그래서 오래오래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지리산 그 어른 품에서 신낱같이 가볍게 살고 싶었답니다.
2: 자, 위로 올라가는 가지는 아까운데 이게 이것도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여기 이제 사과봐. 이게 780 정도 돼요. 해발이. 여기에 또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이. 해발이 높다 보니까.
1: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다가 지리산에 스며든 지 11년. 슬슬 딴짓이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2: 제가 즐기고 하는 놀이터예요.
1: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이 높은 곳에 온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2: 바로, 완전 바로 놀이터지 뭐 여기. 그치? 이게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좋아서 하니까.
1: 놀다 보니 어느새 삶이 그림이더랍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고갯길을 오가며 옛 고승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이름 붙은 지리산 지일관문 오도제 너머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2: 좋으냐.

0: 나옵니까?
1: 이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산에서 주워온 고목도 챙겨듭니다.
2: 이거 한번 해볼까?
0: 이끼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2: 죽은 나무 아니에요?
0: 죽은 나무인데 이제 이게다가 죽었지만 또 여기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식물을 심어서 오늘 또 하나 작품이 나온다니까 이거 하면요.
1: 나무에 식물을 붙여서 키우는 목부작을 만들 참입니다.
0: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만들기도. 이 식물을 뿌리를 감싸기 위해서 고정시키고 하기 위해서
1: 뿌리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데 이끼만한 재료가 없다네요.
0: 지금 아까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우리 이게 생명 불어넣은 거잖아요. 하나의 썩은 나무에다 죽은 나무지만은 얘 때문에 이게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물을 뿌려보면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1: 죽은 나무에 꽃을 피워내는 기쁨, 그 매력에 홀랑 마음을 빼앗겼다죠.
0: 어디 뭐 큰 산에 산맥 바위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정말 뭐 하초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2: 근데는 이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것들이에요?
0: 그죠. 이거 직접 이 소재 이런 것을 주워 와서 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저기다 심은 거예요, 저렇게.
1: 온 실을 제작한 후 2년에 걸쳐 틈틈이 실내 정원을 갖고 왔다는데요. 그의 온 실은 온통 초록빛 세상, 사시사철 푸르른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네요. 그래서 이 정원을 아우르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남극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강한 생명력, 바로 이끼입니다.
0: 그 초록과 연두의 비슷한 색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그 연두색 있을 때 보면 그래서 이끼를 좋아하게 된 거죠. 이 간단합니다. 이게 이끼 이래 가지고 감싸면 돼. 감싸면.
1: 화분 대신 이끼를 활용.
0: 낚싯줄로 이제 감아야 돼.
2: 식물이 잘 살아요?
0: 물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살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발을 이렇게 해줘야 깔끔해서 예쁘더라고.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1: 이끼 하나 둘렀을 뿐인데 근사한 작품이 됐죠?
2: 식물 관련 쪽 일을 하셨던 거예요?
0: 아, 저는 카센터를 했죠. 카센터를 군대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카센터만 했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1: 자동차 정비소를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들어온 지 올해로 11년째. 온실 아래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2: 여기는 어디예요?
0: 아, 여기는 내가 사는 보금자리. 이게 지금 옥상이거든, 아까 거기가. 우리가 식물 있는 데는 지붕 위에 옥상이고 제가 여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이 집을 땅 속에다 지었어요.
1: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낮도 없이 일만 했던 지난날. 돈이 아닌 행복을 찾고 싶어 산으로 왔답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산비탈 땅을 파고 반 토굴 형태로 집부터 지었습니다.
0: 아니, 여기 딱 누워서 보면은 다 지리산이잖아요.
1: 이 풍경에 반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죠.
0: 그리고 눈 떠서 그냥 보면 지리산이잖아요. 거기에 들 필요도 없이. 비 오면 좀 더 자고 운무가 끼어서 너무 예쁘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촬영 그 지리산 영상에 담고.

0: 폭풍 내리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8시. 진짜 눈 많이 왔어요.
1: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위안이 되는 풍경.
2: 이리 와, 이리 와. 올라와. 올라와. 앉아. 앉아. 네 묵을 거 아니야. 기분 좋아? 하품하고 기분 좋아?
1: 괴로운 마음도 상처도 모두 내려놓게 되더랍니다.
2: 혼자 사니까 처음에는 뭐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뭐 밑에 있을 때처럼 막 일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고 있으니까.
1: 산은 그의 오랜 꿈. 자연의 순리에 맞춰 온몸으로 계절을 느끼며 살고 싶었다죠. 향긋한 두릅이 봄 소식을 전합니다.
2: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금방 피어요. 아, 여기 그래도 여기 밭이 같이 됐지만은 원래 자생으로 이게 자란 두릅밭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자연산이에요. 이게 정말 좋잖아요.
1: 조금만 바지런하면 반찬 걱정은 없답니다.
2: 좀 힘들지만 근데 재밌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또 두릅이나 이런 거 따가지고 애들 주고 뭐 좋아하는 지인들 나눔해서 먹고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고사리밭이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이 정말 전망 하나는 끝내줍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1: 집에서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멋이 있다죠. 타고난 천성이 부지런해서 그럴까요? 이번엔 조명 등을 만들 거라고요. 요즘 한창 맛들린 그의 새로운 딴짓.
2: 무늬가 딱 살아나죠. 그리고 이렇게 예뻐요. 이게 그걸로 주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또 바쁘다 보니까 잡념도 없어요.
3: 원래 솔재주가 좋으셨어요?
2: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응용하는 게 뭐 특별한 솔재주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 된 것 같아요.
1: 자동차 정비 일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구 다루는 게 익숙한 덕도 있답니다. 조명 등도 그의 놀이터 온실에 설치해 두려는 거죠.
3: 여기 꽂으니까 좀 분위기 있는데요?
2: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불통이 또 살아났다 아닙니까? 전국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1: 이 조명 등 모두 폐 벌통을 재활용한 거랍니다.
2: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색다르잖아 또 이게. 이게 다음에.
1: 이게 다 어디서 난 걸까요?
2: 한 15년 전에 이렇게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토종벌이 병이 걸려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마을마다 가면 이 벌통이 폐벌통이 엄청 많은 거야. 이걸 갖다가 군불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줄 수 없냐니까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통으로 화분을 만든 거예요.
1: 그에게는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 자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2: 아니 꽃이 이거 이렇게 빙기라?
3: 예, 그게 대명숲 꽃인데.
4: 진짜 안 났어.
2: 오, 냄새 난다.
3: 나요?
2: 어. 의자리 묻을 때는 안 나던데.
4: 난다.
3: 냄새 나.

0: 산 아랫마을에 사는 형님들이 놀러 오셨답니다.
1: 이걸 돈 주고 살락하면 되겠습니까?
2: 그러니까요. 안 되죠. 아, 참아, 진짜 잘하네.
1: 형님도 알다시피 산에 썩은 나무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뭐. 돈 들고 그러는
2: 거 대주 있네. 아, 잘해놨구만. 이거 뭐 가차게 살아서 이게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아주 뭐 진짜 형님 마천이 여기 그 보물이 되겠는데 여기.
1: 형님 이거 뭔 거 알죠? 전남산.
3: 우리 토종은 하얗단 말이야.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제주도 그 천남생인데 이거 잎도 이렇게 넓고
4: 그 꽃이라
3: 꽃이 시작하나요?
4: 지금 꽃이라고?
3: 이게 꽃이라 이게
0: 이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어울리는 꽃을 찾아 심는 일이 또 요즘 하나의 낙이라죠.
3: 이거 하나 뽑아볼게.
1: 어떤 거?
3: 이거.
1: 아, 그거 아니야 이거? 이게 저 산양산이에요. 제가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형이 보이는가 본데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4: 벌써 많이 컸네. 물 다 딱 본 줄 알고 뭐 하나 뽑아 먹자 이거지. 볼 때마다 이제 항상 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뭐 하나씩 새롭게 뭐 바뀌어 있거나 저도 저 이제 대지가고 와가지고 하는 게 지금 저도 이제 약간 산 쪽에 약초 뭐 이런 쪽에 하긴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한다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
0: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 그래서 그의 온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1: 뭐 제가 저 혼자 보려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고 공유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 전망 좋고 이 좋은 곳을 갖다 혼자 보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뭐 삼겹살 파티나 한번 해봅시다.
2: 아, 앞에 삼겹살 좋은 거 같고.
1: 아이고 뭐 불도 있고.
0: 손님 찾아오는 날이 곧 잔칫날.
2: 고사리 어디 산 고사리야 이거?
1: 예, 어제 여기 해가지고 고사리 뜯었어요. 아, 뭐 오늘 꾸먹어 뭐 고사리 같이 꾸먹으면 맛있더라고.
2: 엄청 참기 좋네.
1: 예,
4: 삼겹살하고 고사리를 꾸먹어?
1: 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2: 이게 또 마침 지리산 돌이라 이게. 우리 고장

0: 여기에 지리산 고사리까지 더하면 게임 끝.
1: 그 사진은 돼지 기름을 이렇게 하시면
2: 돼지 기름에 이렇게 볶으면 맛있어요.
0: 보기만 해도 구운 침이 절로 도시지요.
2: 이거는 자 표고밥. 네, 표고밥인데. 오,
0: 이야. 올 봄에 직접 딴 표고 지리산이 이 한 상에 다 담겼습니다.
3: 예? 아저씨.
2: 너무 맛있다.
3: 이 맛이야. 오, 맛있다. 고사리 특유의 맛이 확 나네.
2: 이 동생이 아주 뭐 요리를 아주 잘했고.
0: 맛있는 음식에 양념으로 절경 한 스푼 더하니 금상첨화.
2: 오늘 진짜 날씨가 좋잖아. 저기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저 삼복꽃이 이제 피어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 천왕봉 쪽으로. 마음 편하게 살고 그냥 사람들 오면 구경하고 뭐 내가 난 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 살고 싶은 거죠. 큰 욕심 안 버리고 살면 되지.
0: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오늘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그가 지리산에서 찾은 행복입니다.
4: 이게 동해 문어군요.
5: 한 매출이 14만
6: 한 250억 50억
7: 나 10억대 정도 보시면.
8: 야 역시 이 집은 맛이 안 변한다. 오늘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9: 방문 상담.

0: 완료 시 재료 준비부터 보관까지 간편하게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고 열고 닫기도 쉽고 간편하게 냉동 보관도 오케이. 스텐 사각 용기 18피스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낄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재료 준비부터 보관까지 간편하게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고 열고 닫기도 쉽고 간편하게 냉동 보관도 오케이. 스텐 사각 용기 18피스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점심시간에 전쟁입니다, 전쟁.
1: 옛날에는 한 번 쌀만 사고 싶었어.
2: 조금만 달라져도 고기 맛이 왔다 갔다 할까.
3: 제주산 메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떡이랑 같이 먹어봐.
2: 나도.
5: 닭고기가 희귀다.
4: 와, 쫄깃쫄깃하네.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먹었다. 잘 어울려.
7: 새로 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170회야. 아, 이것 때문에.

0: 꽃이 많이 폈어요.
1: 진짜 네. 벚꽃도 잘 피고.
0: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오는데 밖에 다 산만 보여요. 산만 보이고 진짜 그야말로 첩첩 산중인데.
1: 여기 건물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같진 않은데 한번 가볼까요?
0: 네. 자,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1: 약간 북악산도 있고.
0: 이쪽엔 또
1: 마네킹.
0: 마네킹이 약간 갤러리.

0: 느낌도 네. 있고.
1: 특이한데요, 여기?
0: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깜짝.
1: 패션쇼!
0: 갑자기 이게 뭐지?
1: 갑자기 이렇게?

0: 약간 한복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울산이 너무 예쁘다.
1: 아니 예쁜 거는 예쁘신데 여기 산 속에서 갑자기
0: 너무 뜬금없죠?
1: 너무 놀랬는데 아니 살짝 추우시겠어.
0: 너무 얇아가지고. 네.
1: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0: 아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신가요?
2: 백만장자인지 천만장자인지 모르겠고요.
1: 네. 네.
2: 저는 옷이 억수로 많습니다.
0: 아, 우리 옷 백만장자 요 가운데
1: 네. 여기로 오세요.
2: 네네.
0: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여기 산속인데
2: 네.
0: 갑자기 저희가 오자마자 패션쇼를 네. 보게 돼서 정확하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0: 아, 최복호 선생님.
2: 네, 복호인데 우리가 발음은 복호로 나죠. 예. 그래서 복호, 복호 아. 이니셜입니다.

0: 안 좋은 순간에 곧 해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 근데 성함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0: 과수 채백화하고는 조금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나 친합니다.
1: 아,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1세대 디자이너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0: 79 꽃띠입니다.
1: 어,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시는데.
2: 네, 그래요? 하셨어요. 예, 예.
0: 1973년도에 제가 데뷔해서 지금 또 50년간 현역에 활동하고 있어요.
1: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0: 아, 그러셨어요? 네.
1: 근데 여기가 어디죠?
0: 여기가 산속의 양장점이에요.
1: 산속의 양장점.
2: 네.
0: 보통 도심 속에 양장점을 하잖아요. 네. 저는 18년 전에 이곳에 양장점으로 터를 잡았어요.
1: 아이고. 제가 굉장히 크시네요.
2: 제가 예. 더 꼬마가 돼가지고 지금.
0: 네.
1: 제가 최근에 누구를 이렇게 보기는 그러니까. 처음인데.
0: 예. 봄 컬렉션인데 소재는 네오프렌과 오한자로 봄 분위기를 나타낸 옷이고요. 또 이거는 좀 더 미술적인
2: 네.
0: 화선지의 묵물과 또 물감을

0: 스트레스 된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한 원피스입니다.
1: 네. 아주 멋집니다. 아주 네. 멋지고 약간 우리 오늘 컬러가 전체적으로 네. 약간 벚꽃 맞아요. 같은 느낌도 네. 좀 있고 네. 추우시죠?
2: 네. 코가 빨개지실 것 같아서 아,
1: 죄송합니다 네, 정말
2: 빨리, 빨리. 네,
1: 저도 추운데 네. 예, 어우 추우실 것 같아요
2: 네. 소재 자체가 진짜 얇아서
1: 이 산 속에 이렇게 양장점을 지으셨는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좀 네. 한번 볼까요?
2: 가볼까요?
0: 예, 예. 네. 들어가시죠 예. 네. 입구가 좀 독특합니다.
1: 네, 여기도 조형물이. 예. 마네킹을 네, 이용했는데 네. 네. 얼굴의 모니터에는 선생님 얼굴. 네. 예.
0: 많은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또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미리 마중 나왔습니다.
2: 선생님 아. 미소로 반겨주시니까 네. 너무 기분이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네. 아, 오, 어? 곳곳에 선생님이.
0: 또 있죠?
1: 네. 아, 여기는 홍상이.
0: 네. 네. 김영태 작가님이 네, 네. 저를 보시고 작업을 해주셨어요.
2: 아. 진짜 딱 선생님 그래요? 너무 비슷해요. 네.
1: 아,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예. 네. 분명히 선생님인데. 분명히 선생님인데. 뭔가.
0: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1: 약간 AI 느낌. 네.
0: 잘 맞추셨어요. 네. 제가 AI 작가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섯 개를 구독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2: 선생님이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네네. 네.
2: 오, 근데 되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0: 제가 지금 칠해도 못 쳐요. 제 꿈을 저기서 심었어요. 런웨이도 걷고, 모델도 되어보고. 그렇게 춤을 추고 싶어요. 네.
2: 곳곳에 아주 선생님으로 가득합니다. 네. 이 편에도. 네.
1: 이거는 스트리트저널의
2: 기사화된
1: 기사가 나오죠.
0: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이라고
1: 네, 네. 네.
2: 정 가운데 딱 선생님 네. 사진이에요.
0: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2013년도에 뉴욕 맨 컬렉션의 네. 작품을 발표하러 갔는데. 네. 그때 그 가는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 다섯 명을 선정했어요. 네.

0: 따라가시죠.
1: 네.
2: 지금 옷들이 엄청 화려한데요?
0: 네, 제 작품들입니다.
1: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아주 화려하고 강렬한 네. 그런 디자인들이.
0: 네, 제가 말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디자인입니다. 아. 이것은 오간자예요. 또 바느질 기포도 우리 한복에 하는 깨끼 바느질을 네. 여기에 차입해서 응용을 했어요. 예.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쿠웨이트에 수출한 네. 옷이에요. 아. 2004년도 첫 수출한 작품이에요. 쿠웨이트는 아. 문화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1: 네.
0: 올 블랙 그렇죠,
1: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 속에 그 옷을 벗고 화려하게 네. 그들이 파티를 하는 문화가 네, 있어요. 네. 그럴 때 내 옷이 어떻게 팔리느냐 쇼핑센터를 네. 다녀보니까 네. 세상에 6군데의 체복꽃을 파는 거예요.
1: 아~
0: 복고 스타일, 복고 스타일.
1: 그 이 옷은 그러면 중동에서 한 벌에 얼마에?
0: 아, 이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1: 300만 원.
0: 네.
1: 굉장히 고가네요.
0: 네.
1: 예. 중동의 부호들이 있는.
0: 아, 백만장자가 네, 네. 많아요. 거기에는 부호들이 참 많아요.
1: 네, 네.
0: 집집마다 다녀보면 보통 한 집에 차가 다섯 대 정도 넉대도 네. 있더라고요. 네.
2: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입은 옷은
0: 네.
2: 직접 만드신
0: 아, 아니요. 저는 바빠서 제가 쇼핑을 가지 않습니다. 이 바지는 아내가 사준 빈사에서 사준 바지입니다.
1: 빈사
0: 아내가 해준 대로 코디를 들어가서 모델이 됩니다.
1: 갑자기 빈사
2: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입는 브랜드
0: 네. 그래요?
1: 선생님 그 머리에 쓰신
0: 네.
1: 모자는
0: 독특하죠?
2: 네.
1: 이거는
2: 네.
0: 우리 어머니가
1: 어떤 트레이드마크
0: 트레이드마크를 우리 어머니께 만들어주셨어요.
1: 네.
0: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이 뜨개질을 잘 하셔요.
1: 네.
0: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야야 모자를 한 다섯 개 내가 떴다 보여주는데 너무 고운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흰머리를 감추고 제 이니셜 마크를 만든 거죠. 제가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거기에는 앤틱의 동그란 안경이 안 좋겠나.
1: 네.
0: 그래서 안경도 컬렉션이 수십 가지가 돼요.
1: 아, 네. 아 여기도 테이블이 있는데.
0: 네.
2: 화려하네요, 역시나. 네.
1: 그럼 이런, 이 의자, 아이고, 아이고. 아, 얘도.
2: 귀여워.
1: 얘도 옷을 입었네.
2: 옷을 입었는데요?
1: 안녕.
2: 꼬리를.
0: 요거 하나씩 주세요.
1: 아이고, 안녕.
2: 요거 하나 줄까요?
0: 네.
2: 먹어볼래요?
1: 얘 옷도 선생님 디자인한 옷을.
0: 네, 제가 그래도 복고 스타일로 입혔어요.
1: 아이고, 너 아주 호강한다. 1, 2, 3, let's go.

0: 이 친구는 어? 맨날 여기에 있는 거예요?
1: 얘는 우리가 함께 사는 게 10년 됐는데 네. 이 동네에서 유기견이에요. 그래서 얘가 6월 달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입양해서 이름을 유월이.
2: 유월이.
0: 네.
3: 춥다고니 아니 내복도 입었네. 어? 야, 야, 이 이쁜 옷에, 어?
0: 진짜 이런 산 속에 양장점을 지으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1: 엉뚱한 발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내 건물을 팔아서 네. 이곳에 틀을 잡을 때 얼마나 무력하는지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게 올해가 18년째예요. 네. 모든 고객들을 백화점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맞춤했던 그 시절에 고객과 나누었던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백화점 시스템 속에 나는 디자인실에 갇혀 사는데 나는 옛날 그리운 고객이 그리운 거예요.
2: 아니 근데 다 좋은데 문제는 네. 여기까지 옷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나요?
1: 아니 그럼요. 평소에 1,000명, 많을 때는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2: 한 달에?
1: 예. 아... 월 매출도 5천에서 6천 찍습니다.
2: 아... 네. 기분 전환하러 오시기에 네.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0: 그건 노방이에요. 자, 한잔 받으시네. 네. 천천히 한번 털어보세요. 아, 와, 네. 예, 이거 좋아하신대. 아, 예, 저, 예. 잘 받으신다. 화려한 게를. 화려한 게 참 잘 받네요. 네. 신발도 있고.
1: 선생님 세대는 남성 패션 디자이너가 흔치 않았을 때인데 그렇죠. 어떻게 처음에 옷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0: 우리 어머니가 50년에 멋쟁이였어요. 양장집에서 옷을 맞춰 네. 입으셨으니까.
1: 네. 어머님께서 옷을 아주 네. 세련되게 네. 입으셨어요.
0: 아주 정갈하게 어머니 사진을 보고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1: 아, 예, 예.

0: 제가 어머니 뱃속에 8달째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게는 어머니 한 분뿐이지 없었으니까. 오로지 내게는 어머니가 우상이고 그 어머니 속에서 자랐으니까 어머니의 새 옷은 항상 뭔가 호기심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어떻게 산 거야? 야야 양장점에서 맞췄단다. 제 어린 마음에 그 빨간색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어요. 때로는 몰래 엄마 옷도 내가 입어봤어요. 네. 상의 짝에 스카트를 못 입잖아요. 무슨 우에 것은 제가 몰래 입어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좋아서. 그래서 옷쟁이가 된지 몰라.
1: 옷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네. 당시에 남자가 그 패션 디자인 배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 너는 예배당에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장식하는 거고 넌 손재주가 참 많아. 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앙드레스 선생님을 만드는데 앙드레스처럼 그렇게 양장을 한번 해봐. 그때 패션이 없어. 양장을 해봐. 네네.
2: 또 앙드레긴 선생님처럼 좀 꿈을 꾸게 되신 걸까요?
0: 네. 그때 선생님이 아주 유명할 때라 앙드레스 선생님의 그 삶을 보고 야 이게 내가 가야 할 삶이야. 내가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 아 이게 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남성이면서도 우리나라 인류의 양장 디자이너인 안드레 김 씨가 크리스마스 특별 자선 의상 발표회를 열고

0: 그 시대에 사실 갑자기 그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한 번에 뛰어드셨을 수 있을까요?
1: 그 바람이 난 거죠. 과감하게 학교를 중퇴하고 네. 이 양장 분야에 네. 한번 투자해보면 가능하지 않겠나. 내가 필이 딱 꼽힐 때 다른 거 보이잖아요. Only one, 한 길로 그럴 거 아니에요. 원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0: 대학을 중퇴하시고 네.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그럼 옷 만드는 이거를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1: 네. 배우라는 찰나에 네. 군대 가게 됐어요. 아... 군에 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뜻을 이뤄볼까 네. 해서 서점에 가서 패션 잡지를 샀어요. 네. 그 잡지를 들고 군에 가서 이면지가 있잖아요. 네. 그 속에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죠.
0: 한 3년 동안 계속
1: 그림을 그리고
0: 그리다
1: 잡지 속에
0: 보니까
1: 여자 옷을 매일 보는 거죠. 따라 그리면 하루 10장 정도는 그래요. 그럼 한 달이면 300장이지.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의상 공부한테 기초가 된 거죠. 네, 네.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군인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좀 낮에는 행군도 하고 꼭 저는 그 불출번 시간이 남들이 다 잘 때 2시에 어두운 불빛 속에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재밌었죠. 제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이뤄내고 마는 그 성격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0: 다 남자들이라서
1: 그렇죠.
0: 조금 그렇게 맨날 놀리기도 맨날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1: 가시나 무슨 말아 그랬지. 네, 네, 네.
2: 아, 여자 옷만 그리고 있으니까요. 네,
1: 맨날 놀림 받았어요. 그때 네. 그때도 그 저를 가시나 무슨 말 하면서도 양장쟁이라 그랬어요. 네, 네. 일찍이 훈장을 단 거죠. 네. 네.
0: 군대에서 뭐 독학으로 옷을 따라 그렸다고 사실 바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상상이지.
0: 그러면 이제 제대하시고는
1: 서울국제복장학원이 입학하게 됩니다.
0: 국제복장학원.
1: 그 국제복장학원은 예, 예. 안드레 선생님을 네, 길러낸 네. 복장학이 우리나라 대자나 그렇죠.

0: 인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1: 한 2천 명 될 거예요. 2천 우리 반에 명. 50명이었으니까.
2: 남자가 몇?
1: 6명.
2: 2천 명 중에 6명.
1: 예.
0: 모두 다 안드레김 선생님처럼 잘 되고자 했을 것 같은데.
1: 꿈이었죠.
0: 네. 선생님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 제 데뷔작이 네. 히트를 쳤죠. 아.
0: 데뷔작부터요?
1: 예. 그때 사진이 옆모습이 잠깐 났는데 작품의 이름을 공해 오염 분위기.
2: 이게 몇 년도 보신가요?
1: 74년도.
2: 굉장히 파격적인데. 74년으로 치면 네.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1: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된 거죠.
2: 네. 네.
1: 스타였어요. 네. 그거는 뭐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거죠.
2: 굉장히 유명하신 분한테 스카우트 되셨다.
1: 네. 최경자 이사장님께서 그 학원을 경영하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0: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네. 어느 날 저를 불러가 최복호, 넌 와서 내 문화생으로 일을 해. 그래서 선생님 밑에 내려갔죠. 아, 미스터 채, 와서 일을 좀 안 해볼래? 다른 소리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아주 매몰차게 꾸짖으면서 키워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잘못하면, 예, 너는 안드레를 쫓아봐. 안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안드레는 이렇게 했는데 넌 좀 더 고치고 수정해봐. 예, 미스터 최, 너는 안드레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돼. 그 말씀 한마디가 그때 저한테 마음이 바뀌었어요.
1: 그게 또 새로운 자극이 된 거죠.
0: 그렇죠, 저한테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경자 선생님 밑에서 제가 오늘에 계속 목석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워낙 좀 하드 트레이닝 받으시고 실력도 좋으셨으니까 인정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1: 일주일 만에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2: 저희 백지 수표를 지금. 네.
0: 자연스럽게.
2: 800원.
1: 네.
2: 그 당시 돈으로 800원을 받으신 거네요.
1: 그렇죠.
2: 800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 돈일까요?
1: 그때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0원이었으니까.
2: 아, 그러면은 한 3, 4만 원 예. 정도 되는 네, 돈 네. 정도. 이게 뭔가요, 800원이?
1: 그때 일주일간 일했으니까 네. 일주일간의 인건비지.
2: 이거 받고 그럼 나가라고.
1: 아, 그렇죠.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쫓겨났죠.
2: 왜 네. 나가라고?
1: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2: 아니, 이유가 뭐예요?
1: 미스터째 퇴근 시간에 앉아봐. 그래서 하얀 봉투를 주시면서 그래, 오늘까지만 일해. 얼마나 청정벼룩 같아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하숙방에 있는데 이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하늘이 캄캄했어요.
3: 아니, 왜 쫓겨나신 거예요?
1: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어리벙벙하잖아요.

0: 막상 옷으로 재단을 해보니 그림은 그리는데 옷이 안 되는 거예요.
1: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을 원했는데 선생님은 디자인을 잘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좀 서로 생각이 좀 달랐던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쫓겨나서 그 돈으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서 네. 명동의 하늘이 노란 거예요. 네. 내가 이칼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1: 이 기억하기도 싫은 돈일 텐데 왜 네. 백지수표에 800원 쓰셨어요?
0: 이런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겠다. 아하. 그게 저한테 마중물이 된 거지. 네, 마중물이
2: 네.
0: 되면서
2: 큰 깨달음이네요. 800원. 네.
0: 아, 그럼요. 그게 없었다면은 또 대뚝대뚝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양장점을 아는 분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나는 월급을 원하지 않는다. 제발 일을 하게 해도 네, 네. 내가 열심히 할게. 그렇게 하니까 그 실습생으로 받아줬어요. 아침 일찍 가서 양장점에 청소도 하고 장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손님을 접대하면서 완성하는 방법, 주문을 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익히게 되죠.
1: 월급을 안 받고 일하셨고.
0: 그렇죠. 그 5개월 동안 예. 한 5, 6개월을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이대입구에서 디자인을 구한대요.
1: 이대입구.
2: 아, 이대입구. 네,
0: 그때는 예, 예. 이대입구 굉장히 화려한 양장점 예. 거리였어요. 그날로 제가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

0: 일을 못해가지고 잘리셨었는데 이제 정식 디자이너가 되시고 이번에는 일을 좀 잘 하셨나요?
1: 디자이너가 1번 디자이너, 예. 2번 디자이너, 예. 저는 3번이에요. 예. 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해서 그 이대있고 거기 200개 가게가 있어요. 예.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윈도우를 다 공부해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어요. 네, 네. 윈도우에 잘 팔린 옷을 스케치하고 암기하고 안 그러면 또 쫓겨나니까. 그쵸.

0: 손님이 들어오면은 내가 먼저 뛰어나가. 어서 오세요. 왜? 그것도 경쟁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죠. 뛰어나오면 우리 내 위에 사수는 좀 질투하지. 그걸 이제 잘 손보를 우선 챙겨야 생존해요.
1: 선생님이 거기다가 스케치를 바로 해가지고.
0: 그렇죠.
1: 요 정도,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해가지고 바로.
0: 손님이 오면은 원단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뭐 5분이 안 걸려요. 주문을 가장 잘 맞는 걸로 인정을 받았어요.

0: 근데 이 지금 이런 많은 작업들을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1: 제가 하는 장소가 여기에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2: 선생님의 작업실.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1: 네. 이야. 예. 여기가 제 패션 작업실.
2: 아마 이 작업실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아요.
1: 아, 예. 제가 늘 여기서 출근해갖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자투리 천으로
1: 네.
0: 패치워크로
1: 패치워크로 그림을 그리죠.
0: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이 원단들이 이렇게 불을 붙이면 저렇게 소매가 나오죠.
0: 네네네.
1: 이 맛이 있어서.

0: 회사 비밀 다 오픈된. 일주일 내내 해요. 쉬는 날에 저 혼자 와요. 컬렉션을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해야 돼요. 컬렉션은.
1: 30대인 저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0: 바쁜 게 즐거운 게 아니게.

0: 근데 서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는데 대구로 가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내가 대구에서 어떻게 이 디자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생각, 오픈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때 이대구의 백바지가 유행했어.
0: 백바지?
2: 백바지가 바짝 붙는 옷을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1: 그렇죠.
2: 하얀 바지
1: 백바지,
2: 얘기하는 게
1: 백바지.
2: 아니라.
0: 백바지, 아, 하얀 바지인 줄
2: 그렇죠?
0: 알았어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왜 이걸 알지?
1: 기억나죠?
0: 입어본 거 아니에요?
2: 아니, 이게 바짝 붙는 옷을 백바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0: 약간 스키니진 같은
2: 스키니진,
0: 거죠.
2: 맞아요.
0: 요즘의 스키니진.
1: 네. 이렇게
0: 그래, 이
1: 바지가
0: 나팔바지처럼,
1: 여기가
0: 그쵸?
1: 붙고
2: 네.
1: 밑에 약한 나팔바지였어요.
0: 네.

0: 친구들도 내가 아는 분들은 거의 엘레강스한 옷만 하던 양장점을 했으니까.
1: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튀고 파격적인 옷이니까.
0: 그 백바지가 히트를 치게 됩니다. 아. 서울에서는 유행인데 지방까지 안 내려왔어. 그런 전문점이 없었어. 제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대구에 전파한 거네요.
0: 그렇죠.
1: 굉장히 히트를 치셨다라고 했는데 옷값이 꽤 비쌌을 거 아니에요?
0: 가봉을 하니까 비쌌죠.
1: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아, 괜찮았죠. 아. 손님이 벅적벅적했어요. 그 시대에는 지방의 스타였어요. 그때 이미 대종의 최국호의 이름은 알려져 있었으니까 패션의 파급력은 어느 정점이 있었다는 거죠.
2: 나중에 백화점에 루픽 가게까지 되셨죠?
0: 그래서 양장점이 다음 뭐를 하면 될 것이라는 모피라는 아이템을 찾게 됐어요. 가야 백화점에 모피점을 차렸는데 그 모피점이 불나게 잘 되는 거예요. 아,
1: 그러면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0: 아, 그 옷을 히트를 치고 있는데 세상에 불이 난 거예요. 12월에.
2: 그 잘 되는 가게가.
0: 사이렌 올리고 손님한테 불, 가위바위보 불났대. 확 뛰어갔죠. 너무나 크게 번진 거예요. 건물 전체 1층에서 5층까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 이를 표현할 수 없는 거죠.

0: 보험도 없을 때.
1: 그 시대는 보험도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양장점마다 다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네.
0: 어떻게 다시 가게를 내셨어요? 그러면?
1: 아, 2년 가차에 다 포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네. 야, 빨리 나와. 너 백화점 지금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는데.
0: 아, 이제 저 청소 다 됐고. 아니, 근데 이제 가게는 다시 백화점에서 자리를 주셨는데. 네. 돈이 이제 없으시잖아요.
1: 그렇지.
0: 원단이 있어야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원단은 어떻게 샀어요?
1: 내 디자인 동기들이 네. 예, 저한테 옷을 맞추라고 원단을, 짜치 원단을 저한테 줬어요. 한 마, 두 마, 세 마, 네 마. 그 다음에 재료, 소재를 파는 서문시장. 그분들이 제 약속을 잘 지키는 그것을 보시고, 야, 내 가게에 있는 옷의 재료들을 갖다 써. 너 왜 사 그렇게. 저를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복구씨, 이거 내가 쓰던 원단이야. 옷 한 벌 할 수 있는 거, 두 벌 할 수 있는 거를 차게차게 일곱, 여덟 개를 저한테 가져와서, 복구씨 이거 사용해. 평생 못 잊죠. 많은 주변의 도움으로 제가 오늘 생존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에요.

0: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0: 어서 경기가 어때요? 아이고, 이거 누구야? 아이고, 세상에.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0: 오래됐죠, 최복호란지.
1: 네, 오래됐어요, 정말.
0: 사모님은 한 30년 됐죠?
1: 30만 넘었어요.
0: 넘었죠? 네. 예. 그때는 매일 선물시장 오는 거예요, 아침에. 감회가 깊어요. 울컥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1: 세상에.
0: 아, 오셨네.
1: 아, 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아, 선생님. 이사님. 오랜만이세요.
0: 우리 인연이 몇 년이고?
1: 47년이에요.
0: 아이고.
3: 딴 사업체들은 조금만 이렇게 돈이 보이고 이렇게 해전에 돌아가면 원단 사입을 전부 다 소수 하셨어요.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저희에게서는 거의 성원시장을 살리던 이 인형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1: 감사해요.
4: 그분들이 또 네. 원단도 주시고 이렇게
0: 그렇죠.
4: 하셔서 이제 다시 재기를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네. 소비자한테 어떤 옷을 만들어서 어필해서 히트락을 만들 네.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제가 연금을 받아서 가짜 가다마이를 제가 디자인하게 됩니다.
4: 가짜 가다마이요?
0: 예, 가짜 가다마이.
4: 가다마이. 아,
0: 이 어깨가 뽕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예, 이렇게 뽕이 들어가는. 예, 예.
4: 아, 가짜 가다마이. 예,
1: 예. 가짜 어깨처럼.
0: 히트한 것보다는 일반 자켓보다
4: 더 큰.
0: 예, 더 큰. 50% 더 큰.
4: 어깨가 이만한.

0: 이제 이렇게 어깨가 넓고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옷들을 많이 입으셨었거든요, 예전에.
1: 엄마 사진에서 본 거 아니에요?
2: 한가마의 자켓, 이 자켓을 개발해서 네. 윈도우에 걸어놓으니까 네. 이 추종 세력들이 이 옷을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옷을 입고 싶었죠.
1: 새로우니까 또.
0: 아니 그러면 다시 또 대박이 나셨겠네.
2: 그렇죠. 예. 영역을 넓혀가기
0: 그럼
2: 시작하셨죠.
0: 그럼 브랜드 그 당시에 브랜드 이름은 그냥 뭐
1: 가게 여러 개 하셨겠네요.
2: 아, 그럼요. 월 1억을 파는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백화점으로 영업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0: 언제인데 월 1억을?
2: 84년, 5년도.
0: 80년대 초에 1억이면은 야
1: 가늠이 안 되죠.
0: 1억이면 웬만한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을 텐데 서울에서.
2: 거기에 힘을 입어서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백화점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죠.

0: 회사는 어떻게 하시고 일로?
1: 시스템은 저는 들어오시고 회사를 이 세대들한테 넘겨주고 네. 저는 여기서 작업만 하는 거죠.
0: 처음에 여기 내려오신다라고 그럴 때 가족분들이 반대 안 하셨어요?
1: 산속 양정점을 짓는다니까 좀 우아했죠. 매출이 올라가니까.
0: 네네.
1: 네. 이제 침묵이 됐어요.
2: 매출이 나오니까.
1: 제 놀이터가 된 거죠.
0: 그 아까 이제 앙드레 김 선생님이 롤모델이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1: 네, 찾아뵈서 네. 서울에 가서 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네, 그때 네.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선생님이 오셔서 정말 대우 컬렉션이 국가적인 행사를 발돋움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어요.

0: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1: 수생 말고도 감히 전심들 갖지 못했어요.
2: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자투리 원단을 갖고 인형을 만들어서 자선단체에 꾸준히 기부해왔죠. 네. 오랜 세월에. 아이고, 늙어서 이제 이게 잘 되려나?

0: 짜잔, 짜잔, 됐다. 인형 눈을 만들고 있어요. 인형 눈은 옷을 하고 나서 남는 단추로 눈이 되는 거예요. 짜투리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이웃돕기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봤어요.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네? 자, 뚝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짜잔! 아이고, 눈이 달렸다. 아, 잘 보이지? 보세요. 얼마나 멋져, 이쁘잖아요.
1: 근데 선생님, 눈이 조금 짝짝이 같은데?
0: 제 실력이 그거니까. 저는 되지 않아야지 바느질은 실력이 없어요.

0: 대구의 패션을 이끌어 오시는 우리 최복호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 이거 대박이네.
2: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4: 쫄깃쫄깃하네.
3: 떡볶이 잘 어울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저는 아직 소년이에요.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저는 매일 결심합니다. 뒤처지지 않고 살겠다고.
0: 뒤처지지 않는.
6: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데 저는 안 떠나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폼나게 늙고 싶다는 얘기죠. 무대에서 죽고 살고 싶다는 얘기죠.
0: 사람이 누구나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6: 네.
0: 우리 최복호 선생님은 정말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선택하셔서
6: 감사합니다.
0: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큰 성공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한테 너무 잘 맞는 옷 같아요. 그런 생각이.
6: 아이고 눈물이 난다.
0: 그런 생각이
6: 감사합니다.
0: 들었습니다.
6: 저를 움직이는 거는 어제와 결별을 하는 용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7: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누가
7: 오시는데요?
0: 카트 타고 오시는?
7: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굉장히 큽니다.
8: 안녕하세요. 족발부자 신신자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8: 우리는 뭐 맛은 자랑하지 못하는
7: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8: 질려요 근데
7: 좋아요. 쫀득쫀득하고
8: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담백하기만 해요.
7: 그래서 좋아요.
0: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8: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식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9: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0: 하기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 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2: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12: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 후원 문의 080-861-9595.

0: 상담을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1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0: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 탄 이가탄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4: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5: I'm just getting started. This is what I was put on earth to do.
6: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7: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8: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9: 인사돌 스위스 품모커가 획득.
6: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10: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식감. 스타면을 뽑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 한 그릇의 스타면을 위해 오늘도 뜨거운 불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11: 불맛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10: 짜장이냐 짬뽕이냐. 스타면으로 인생의 맛을 빚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
12: 아, 이거 안 되는데. 보여줘야 돼, 이거까지.
10: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과 어떨까요? 투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칼국수. 4대째 칼국수 하나로 승부를 거는 이들. 육수 없이 면을 삶아낸 면수만으로 맛을 냅니다.
13: 조금만 더 넣어줘도 고수 맛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0: 칼국수 면에 모든 것이 달렸기에 삶는 것도 기술.
14: 옛날에는 한번 삶은 맛에 50%.
10: 70년을 이어온 그 옛 맛을 찾는 이들로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제주의 맛을 냉면 한 그릇에 담기 위해 매일 치열한 도전을 합니다.
15: 와, 제주산 냉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맛을 위해 직접 배합한 면도 뽑고 고명과 양념까지 몸이 열 개여도 모자랄 지경인데요. 특별한 냉면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면 주방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합니다.
15: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10: 따뜻한 위로를 담은 면발 한 그릇. 이를 위해 인생을 거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밖이나 안이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걸까요?
16: 뭐 드시려고 지금 줄 서고 계신 겁니다.
17: 짜장면. 해물짬뽕이요.
10: 면 요리의 대명사인 짜장면과 짬뽕. 점심 때면 그 맛을 보기 위해 발디딜 틈 없다는 이 집만의 비결이 궁금해지는군요.
18: 면발이 확실히 스타면이랑은 쫄깃하고요.
19: 씹는 질감이 달라요.
10: 직접 손으로 면발을 만들어내는 스타면. 특유의 맛과 식감을 위해 스타면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20: 다 됐습니다.
10: 땀과 기술로 완성되는 64가닥의 면발. 손끝으로 빚어낸 그 쫄깃하고도 묵직한 진미를 만나봅니다. 수타면의 기술자를 찾아 경기도 화성시로 왔습니다.
21: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동산에서 2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봉이라 합니다. 저희 짜장짬뽕의 특징은 수타로 면을 뽑는다는 겁니다.
22: 우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수타면을 뽑는 면장입니다.
23: 안녕하세요.
22: 음식을 맡고 있는 조리실장입니다.
23: 네, 안녕하세요. 조리실장입니다.
22: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야채도 다듬어주고 갈비도 삶아주시고 청소도 해주세요.
13: 아들 해는 거 조금 눈으로 보고 또 보드라 주는 거죠.
22: 원래는 아버지, 어머니, 저랑 셋이 중국집을 했거든요. 장사를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도 많이 생기고 20년째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손님 맞을 준비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22: 아, 이제 춘장 볶아야 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예요.
10: 중국집의 맛을 대표하는 춘장. 그만큼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22: 그냥 쓰면은 좀 신맛도 나고 뜨뜨뜸하고 맛이 없어요.
10: 춘장의 맛을 내기 전 먼저 사용할 도구부터 준비를 합니다. 춘장 볶는 데 사용하는 국자뿐 아니라 웍도 센 불에 달고 사용하는데요. 고열의 이물질을 다시 한번 싹 날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기름을 넣어 맨질하게 코팅까지 해줍니다. 준비가 됐으니 본격적으로 춘장을 볶는데요. 가장 먼저 설탕부터 넣습니다.
22: 춘장에 그 향을 집어넣는 거예요. 춘장의 풍미가 훨씬 더 좋아져요.
10: 설탕이 기름에 튀겨져 캐러멜 형태로 부풀어 오르면 불을 줄이고 재빨리 춘장을 투입하는데요. 이제 다시 불을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춘장을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거의 튀기듯이 춘장을 볶아내는 것이 바로 기술인데요. 중국집 면 요리에 쓰이는 기본 양념이자 맛 평가의 척도인 춘장. 때문에 이 작업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합니다.
22: 파기름 낼 거예요.
10: 중식에서는 기름 역시 춘장만큼이나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22: 이 기름만 잘 빼도 맛의 50%는 먹고 가요. 조심하세요. 이거 튈 수 있어요.
10: 170도로 올린 뜨거운 기름에 대파를 투하. 여기에 생강과 레몬까지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대파가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지면 마지막에 말린 고추를 넣어 매운맛을 더하는데요.
22: 고추를 좀 태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추의 향이 제대로 나와요.
10: 기름에 맛을 입히기 위해 넣어준 재료들을 모두 걷어내면 색과 맛이 더해진 기름 완성입니다. 중요한 기본 재료 준비가 끝나면 손이 많이 가는 홍합부터 손질하는데요.
22: 그렇죠. 홍합에는 이게 좀 이물질도 많고 좀 홍합에 바로 쓰게 되면은 냄새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10: 홍합 역시 중국집에서는 빠질 수 없는 기본 식재료. 매일 아침 필요한 양만 삶아 찬물 샤워까지 마치면 준비 완료. 홍합을 삶아낸 육수는 아깝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22: 짬뽕의 맛을 해칠 수가 있어요. 짬뽕에는 진짜 뭐 불맛도 나고 매워야 되고 이런데 이게 국물이 들어가야 되면은 홍합탕 느낌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10: 여기서 끝이 아니라 깨진 것이나 상한 것이 없나 하나하나 보면서 선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아침 일찍 해두는 건데요.
22: 손님들은요, 저희가 힘들어해 좋아해요. 편함을 안 좋아해요.
10: 재료 준비를 하는 사이 다른 직원들도 출근을 합니다. 조리와 면을 담당하는 이들인데요.
22: 자, 면장에 반죽 갑시다.
10: 수타면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단 두 가지. 바로 중력분 밀가루와 따뜻한 물입니다.
22: 소금이요?
0: 네, 소금도 돌리찌개 여름에는 좀 조금만 돼가요. 근데 식금료는 뭐 안 돼가요.
10: 하루치 반죽을 만들기 위해 최소 20kg짜리 밀가루 4포대는 사용하는데요. 수타면 특유의 쫀쫀한 식감을 내기 위해 힘들지만 손으로 섞으며 반죽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22: 손으로 해놓은 게 더 맛있어요. 네.
10: 그런데 밀가루를 어느 정도 뭉치더니 그대로 옮겨 담는 작업자. 완전히 치대서

0: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일부러 거친 상태 그대로 마무리하는데요.
1: 반죽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2: 혹시 꾹꾹 눌러서는 공기가 안 통하면 숙성도 잘 안 되지고.
0: 1차 반죽만 끝낸 후 이 상태로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3: 최소한 이틀 숙성시켜야지 맛있어. 바로 빼서 하면은 면도 잘 안 나오고 맛도 없어요.
4: 반죽 다 뺐어요. 네.
0: 이틀 뒤에 사용할 반죽은 매일 아침 만들어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는데요. 이 과정이 쫄깃함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잘 숙성된 반죽은 면을 뽑기 전에 기계를 사용해 2차로 칠해주는데요. 이때 식용유를 약간 넣어주는 것이 팁입니다.
2: 그래야 반죽 빼기 쉽잖아요.
0: 한 번에 20kg에 달하는 양을 치대는 것이 이곳의 일상. 표면이 매끈하게 변하면 그제야 반죽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부터 30년 내공의 수타 기술을 선보일 차례. 이 덩어리를 64가닥으로 만들기 위해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고 접기를 반복합니다.
2: 까백이라 그러거든요. 면을 여러 가닥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닥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0: 탄력 있는 식감이 포인트인 스타면. 이를 위해 적게는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반죽을 꼬고 늘리는데요. 그런 다음 밀가루를 충분히 묻혀서 반 접었다 늘렸다를 6번 반복하며 면을 뽑아냅니다.
2: 한 가닥에 두 가닥이 되고 두 가닥에 네 가닥이 되고 네 가닥에 8개 되고 16개, 32개, 64개.
0: 면을 뽑는 과정은 봐도 봐도 참 신기합니다.
2: 안 됐습니다.
0: 작업자의 손끝에서 완성된 도톰하고 탱탱한 면발. 64가닥의 수타면입니다.
1: 얼마나 삶아요?
2: 세 손가락 아래요.
0: 면을 넣고 물이 끓어 넘치면 찬물을 넣어주기를 세 번. 이렇게 익힌 다음 면발 위로 찬물을 부어 먼저 식혀주는데요. 식감을 살리기 위한 비법입니다.
2: 면이 뜨거운데 바로 물에 들어가면 물이 뜨뜻해지잖아요. 식혀주고 들어가면 더 차갑게 식힐 수가 있죠. 더 탄력도 생기고.
0: 한 번 식혀준 면발은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면서 남아있는 전분기를 씻어냅니다. 한눈에도 일반적인 면에 비해 두툼해 보이는 수타면. 이렇게 뽑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2: 기계 같은 경우는 막 대게 해가지고 막 기계 눌러 뺐지만은 수타는 자연스럽게 뺐거든요. 얇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다 부러져 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1: 아, 원래 수타는 굵은 면이에요?
2: 가늘게도 빼는데 저희는 굵게 나가고 있어요.
0: 중식에 많이 쓰이는 양파.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양파만 150kg 정도 쓰이니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1: 원래 면 뽑는 거 사장님 안 하시나요?
2: 옛날에 제가 했는데 이제는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력 있는 면장님을 모셨어요.
1: 우리 면장님은 그 수타 뽑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 30년 정도요.
1: 네. 아, 그 정도 경력이면 월급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2: 아, 사장님 짠돌이요. 조금 있을 게 안 돼요. 그래요 또.
1: 아니 면이 생명인데 왜 조금밖에 안 주세요?
2: 아니 줄만큼 줘요.
0: 워낙 사용량이 많은 식재료다 보니 양파는 시간 날 때마다 썰어둔다고 하는데요. 양파가 준비되면 이제부터 주방이 다시 바빠집니다.
5: 이제 짜장을 먹습니다.
0: 아침에 만들어둔 매콤한 기름에 돼지고기 등심을 넣고 튀겨주는데요.
5: 바짝 튀겨주는 게 짜장 먹을 때 맛있어요.
0: 돼지고기가 기름에 튀겨졌으면 재빨리 양념을 준비합니다. 볼에 간장, 겨자, 고춧가루를 넣은 다음 여기에 그대로 튀긴 돼지고기와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기름과 고기에 양념 맛을 입히는 겁니다.
5: 아, 이게 간장을 살짝 태우려고.
0: 방금 만든 기름과 돼지고기를 양파에 넣고 센 불에 쉴 새 없이 웍을 휘두르는 작업장. 이 과정을 통해 양파에 불맛이 입혀지는데요. 만들어둔 충장에 설탕과 전분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걸 웍에서 센 불에 잘 섞이도록 볶아냅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까지 준비해야 할 짜장 양만 최소 200인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

0: 그 두 번 더 먹습니다. 세 번.
1: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스타면 위에 방금 만든 짜장을 부어주면 스타 짜장면 완성. 야, 아는 맛이라 더 군침이 도는군요. 영업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 바빠지는 발걸음.
2: 아버지 갈비 준비됐어요?
3: 와, 지금 짜는 중이야. 짜느라고 하는 중.
1: 뒤쪽 주방에서는 아버지가 소갈비를 삶을 준비를 하는데요.
2: 좀 기다렸다가 바글바글 끓는 것만 한 시간. 네, 그러면 이제 먹기가 딱 좋죠.
1: 중국집에서 소갈비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4: 어떤 메뉴에 들어가는 건데요?
5: 쌍갈비 짬뽕.
1: 삶아서 기름을 제거하고 두 쪽씩 잘라낸 소갈비는 다시 한번 짬뽕 국물에 넣어 얼큰한 양념이 배도록 삶아줍니다.
4: 골치 아픈 메뉴예요. 당번에 삶아야 되지, 다듬어야 되지. 다듬어도 또 삶아야 되지.
1: 준비할 것이 워낙 많다 보니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소스류는 미리 만들어두는데요.
6: 빨간 소스는 뭐예요?
7: 아이고, 저희 가게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짬뽕 소스예요.
1: 수타면과 함께 소갈비까지 즐길 수 있는 짬뽕은 찾는 이들이 많은 메뉴인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많다 보니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넉넉한 해산물은 기본, 거기에 소갈비까지 넣어 칼칼한 맛을 입혀주는데요. 센 불에서 확 끓여낸 국물을 면에 부어주고 마지막에 화룡 점정, 소갈비까지 올리면 짬뽕 완성입니다. 갈비까지 있어서 아주 든든하겠네요. 오전 11시 문을 열자마자 기다리던 손님들이 식당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8: 오픈런 하렴. 오픈 전에. 줄 서서 먹으려고.
9: 주말에는 오면 줄을 항상 한 시간은 서야 될 걸.
1: 밀려드는 주문으로 주방도 분주해지는데요.
2: 짬뽕 뽑기 하나 보통 4개.
1: 주문과 동시에 수타면 뽑기도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종일 면 뽑고 삶는 데만 매달려야 하는데요.
10: 점심시간에 전쟁입니다, 전쟁.
1: 면 뽑는 작업자뿐 아니라 조리를 담당하는 이 역시 정신없이 바쁩니다.
10: 저희 가게는 일반 짜장보다 간짜장이 인기가 더 많아요. 해물 간짜장이요.
1: 만들어둔 짜장을 올리는 일반 짜장면 외에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합니다.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움직이느라 쉴 잠이 없습니다.
10: 물맛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2: 제대로 보자는 거 없어?
10: 아, 호합 떨어져.
1: 면과 조리 담당자는 자리를 뜰 수 없으니 급할 때는 누구라도 움직여야 하는데요.
2: 주말에는 한 4시간, 5시간 계속 보니까요. 힘들죠. 여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1: 난 12시가 넘어서부터는 가게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11: 여기 들어올 때부터 짜장 볶는 냄새가 진짜 좋거든요. 와.
12: 너무 맛있어.
1: 각자 메뉴는 달라도 이곳에 오는 건 직접 손으로 쳐서 만든 면 때문이라는데요.
13: 기존에는 항상 기계면으로 볶던 걸 먹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손짜장하는 데가 들어서 좋아서 먹었는데 식감도 많이 틀리고 맛도 좋고 일단 아이들이 또 잘 먹더라고 생각보다.
14: 식탁을 뒤에서 바로 받으라고.
1: 주말 같은 경우 문을 여는 오전 11시부터 마감 때까지 손님이 줄지 않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손님 많으면 힘들죠. 근데 손님 없을 때가 더 힘들어요.
15: 다들 몇 명이나 치고 계신 거예요?
16: 한 4명.
1: 그러니까 문 열고 3시간 만에 200인분의 수타면을 뽑은 건데요.
17: 어깨가 팔면 아프겠죠?
18: 아프죠?
17: 그래서 반대하고 참고해야 되는 거지.
1: 종일 웍을 움직이며 음식을 만드는 작업자 역시 온몸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 조리장님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20: 당연합니다.

0: 주방일 오래 하다 보니 까매졌다고.
1: 아유, 불 앞에 오래 있어서요.
0: 네.
2: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가게 하는 손님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일찍 문을 닫은 지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3: 12시간 할 때는 진짜 한 11시까지 맨날 일을 했어요. 또 쉬는 날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아, 그렇게 막 하니까는 못 버티겠더라고, 사람이. 직원들도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짧게 해도 힘든데.
2: 점심 장사만 해도 될 정도로 자리 잡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4: 오늘 혹시 얼마 빠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3: 아유, 아유, 그거 안 돼요, 얘기야. 아, 그치.
4: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3: 아, 이거 안 되는데. 그거 보여줘야 돼요, 그것도. 이것까지? 네? 이것까지 보여줘야 돼, 또? 살짝만 보시는 거예요. 네?
2: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 저도 궁금해지는군요. 500만 원을 훌쩍 넘긴 매출. 스타 짜장면 800그릇을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 아무리 힘들어도 손님들 맛있게 드시고 활짝 웃으실 때 그때가 제일 보람있고 최고로 힘이 나죠. 음식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2: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구광역시. 오직 면 한 가지로 70년을 이어온 집인데요. 그 맛을 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6: 여기 뭐 드시러 오셨어요?
7: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8: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2: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건 칼국수인데요.
9: 칼국수는 밑을 잘 올려서 이렇게
10: 두 개 주세요.
9: 뜨거워.
2: 칼국수 특유의 눅진한 그 맛. 이를 4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11: 낱개보다 면이 부드럽고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좀 속이 편해요.
12: 저희 애들도 잘 먹어요. 자주 먹고 있어요.
13: 옛날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맛.
2: 칼국수 한 그릇이 주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맛을 만나봅니다.
14: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 하변면에서 50년째 국수를 하고 있는 석종욱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 우리 남편이고요. 경력은 똑같이 50년입니다.
15: 안녕하세요.
14: 여기 우리 칼국수 뽑는 데거든요. 여기 일하고 있는 아들, 큰아들입니다. 아들 인사해봐라요. 여기 있는 양은 우리 둘째 아들이고 수육도 썰이고 돈관리도 하고 그래서 높아지고 제일 바쁘나 봅니다.
16: 안녕하세요.
14: 혹시 건지는 양은 우리 막내이고 혹시도 잘 건지고 나무 조달을 많이 합니다.
1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 시어머니의 친정 엄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3대째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4대째입니다. 총 이제 횟수는 한 70년 된 것 같아요.
2: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18: 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날도 손님이 있어요?
19: 비 올 때가 손님이 더 많아요.
18: 아, 비 올 때가요?
19: 네. 특히 나들이 어디 못 가시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 많아요.
2: 비 오는 날 뜨끈한 국물 있는 칼국수 한 그릇.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20: 사장님, 서른명 자리 있어요.
21: 서른명 자리가 아니, 저 치우면 되려니까 저기 한번 들어가고 있어.
20: 우리는 5명.
21: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2: 예상처럼 가게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치는 사람들. 이런 날이면 그야말로 비상. 가족들 모두 각자 자리에서 분주합니다.
14: 17개.
22: 그걸 길로 갖다 놔라, 이모모. 그걸 길로 다 갖다 놓으라고.
2: 가장 바쁜 이는 제면을 담당하는 큰아들. 하루에 혼자 500에서 600인분의 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18: 밀가루 몇 킬로 들어간 거예요?
23: 안 보이게 시키고.
2: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밀가루와 소금 그리고 달걀. 특히 달걀은 맛을 내는 핵심 재료입니다.
23: 저희는 육수가 안 된다네. 그러니까 육수 대우는 고소한 맛 내기예요.

0: 기계로 잘 치댄 반죽은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공기를 최대한 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지 면발이 뚝뚝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공기를 뺀 반죽은 계면기를 이용해 매끄럽고 얇은 피로 만들어 돌돌 말아줍니다. 여기까지가 1차 과정. 이걸 다시 동일한 크기로 나눠서 두 개로 준비하는데요.
1: 다시 합체만 다시 펼치.
0: 두 개의 반죽을 다시 하나로 합치면서 반죽의 두께를 줄이고 일정하게 만듭니다.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과정은 손으로 해왔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져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저희 집은 육수를 안 쓰고 면수로 쓰니까 이게 더 힘들어. 조금만 달라져도 국수 맛이 왔다 갔다 할까.
0: 칼국수 면을 만든 지 30년. 형제 중 제일 먼저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다 보니 무리가 왔습니다. 몸으로 익힌 기술을 기계와 호흡을 맞추며 하자니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70년을 이어온 맛을 그대로 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뽑아낸 얇은 칼국수를 한 번에 10인분씩 담아내는데요.
2: 뒤에는 7개, 앞에는 11개 공안합니다.
3: 네, 알겠어요.
0: 큰형이 면을 만들어내면 이제부터 막내도 바빠집니다.
4: 생각보다 면발이 되게 얇으네요.
5: 그러니까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밀고 썰고 했을 때도 이 정도 굵기였습니다. 딱 고기에 맞게끔 제작을 하는 거예요.
0: 면은 주문과 동시에 삶아내는데요. 뜨거운 물에 넣기 전까지 탈탈 털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5: 안 그러면 뭉칩니다.
4: 면은 몇 분 정도 삶아요?
6: 3분, 4분.
0: 솥에 면을 넣은 후에도 끊임없이 저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뭉치지 않고 골고루 익는다고 합니다. 삶아낸 면은 그대로 찬물에 입수, 전분기를 없애고 쫀득한 식감을 더해주는데요.
5: 많이 삶을 때는 50개씩 두 번 연달아.
0: 주문이 밀려드니 자리를 뜰 새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역할을 나눈 것도 이 때문인데요. 찬물 마사지를 마친 칼국수는 다시 펄펄 끓는 솥으로 들어갑니다.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속까지 골고루 데워준 뒤 뜨끈한 면수와 함께 한 그릇에 담아내는데요.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이렇게 해야만 면이 불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바삐 움직일 차례. 면이 불기 전에 상에 올릴 준비를 합니다.
7: 나물, 호박하고 시금치하고.
0: 농사지은 농작물로 고명을 올리고 직접 담은 간장으로 간을 하는데요.
7: 참기름.
4: 참기름이요? 네.
0: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펄펄 끓는 면수까지 넉넉하게 부어주는데요. 고소함을 더할 김가루와 깨소금까지 넉넉히 올려주면 완성. 준비가 되기 무섭게 손님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데요. 멸치나 사골 육수가 아닌 오직 면수 하나로 맛을 내는 칼국수. 야, 그 맛이 궁금해지는군요.
8: 와, 시원하다. 아, 이 국물이 되게 시원하네요.
9: 옛날 맛이 나는 것 같아. 할머니 맛이 나는 것 같아.
10: 중독성이 있어. 먹다 보니까.
0: 슴슴하고 투박하지만 오래된 옛 맛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11: 3개, 2개, 2개. 에이. 어이야, 이거 가져가라고. 6개 먼저 해주시고, 3개, 2개. 계란기부터 해주시고.
0: 가족들만큼이나 바쁜 이들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작업자들.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12: 옛날에 비해가 많이 조용한 편인데 옛날에는 한번 삶으면 40개.
4: 40개 한 번에 삶을 수가 있어요?
12: 네, 저기 솔직하잖아.
13: 그거 막 꺼내고 또 엮어. 이렇게
12: 힘이 세가 막 10개씩 12개씩 들고 다녀.
13: 힘 쓴 게 아니고 이제 요령.
4: 열 그릇이에요?
13: 네.
0: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라 열 그릇 정도는 가볍게 옮기는데요.
12: 이모야.
13: 그래. 빨리 받아.
12: 한순아. 아, 기다리세요.
13: 이거구만.
12: 간장 좀 넣고 이거 먹어.
0: 주문순.

0: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국수를 배달하는 작업자.
1: 이모님, 어느 테이블이 먼저인지 다 기억이 나세요?
2: 안 그러면 내 마 죽는데, 손님한테.
3: 끝까지 안 나와, 이런
4: 예, 예, 예. 얘기해줄게. 예. 호수 한 개를 안 적었어. 이 정신없어. 이 장사 시키나. 아니, 내가 암수를 안 하면 이거 손사람 묻잖아. 정신이 없다, 카이.
2: 나는 죽는다니까. 야, 아니야, 씨.
5: 손님들 이야기 다 해줘요.
4: 어?
5: 다 이야기.
4: 아니.
1: 이모님은 여기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 20년.
1: 20년 엄청 오래되셨네요.
2: 일터라고 생각했는데 내 집에 맨날 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 거의 그렇지? 예, 그지?
6: 예. 자기 내보다 더 잘하는.
2: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은 재밌어. 늘 그래도 아직까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고, 그지?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0: 둘째 아들은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칼국수에 곁들여 먹는 메뉴로 돼지고기 수육과 부석고기가 있는데요. 이걸 썰어서 준비하는 건 둘째 아들의 몫. 계산대와 주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면은 칼국수와 여름만 하는 콩국수가 전부. 곁들인 메뉴도 수육과 부석고기뿐이지만 칼국수만큼이나 인기라네요.
7: 부드러우면서 쫄깃하다고 할까? 네, 너무 맛있어.
0: 이 수육을 삶아내는 건 50년 경력의 아버지가 맡아 합니다.
8: 옛날 삼겹살을 썼는데 삼겹살이 너무 비싸. 그리고 수질을 맞추지는 못해.
0: 아버지는 암 수술 후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지금은 가게 일에서 손을 놨는데요.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고기 삶는 걸 하는 겁니다. 여기에 생강과 월계수 잎까지 듬뿍 넣어주는데요.
8: 그러면 돼지 누룽네.
0: 수육은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1시간 반 동안 푹 삶아줍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던 둘째와 막내 아들까지 온 가족이 이 가게로 모인 건 10여 년 전 부모님 건강 때문인데요.
9: 아버지 이제 편찮으시면서 작은 형이 이제 저희 가게를 들어오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편찮으실 때 그때 다른 일을 하다가 가게 이제 들어오게 됐고.
0: 어느덧 비가 그치고 점심때도 훌쩍 넘은 시간. 가게도 이제 좀 한산해졌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며 늦은 끼니를 챙기는데요. 밥도 각자의 자리에서 먹습니다.
1: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하시지 왜 따로따로 하세요?
2: 왜 맨날 이래?
9: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엉덩이 한 15번을 뛰어야 된다. 또 손님 오면 또 뭐 놀락하면 또 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1: 다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
9: 네.
10: 감사합니다.
2: 네.
0: 말 끝나기 무섭게 해야 할 일이 또 생기네요.
7: 고맙습니다.
11: 수육 하나 있습니다.
2: 예.
0: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기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2: 손님 많을 때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 하루 종일 밥을 비벼 놓고도 하루 종일 한 숟가락 먹고 일하고. 또 돌아댕기다 또 생각나면 와가 먹고. 하루 종일 그래. 손님이 저 아줌마는 하루 종일 뭘 먹고 있는데 일은 좀 잘하나 보라.
1: 식사하자마자 어디 또 가시는 거예요?
9: 이제 또 나무하러 가야지.
1: 나무를 직접 해와요?
9: 예, 전 직접 제가 다 하죠. 여기 보시면 제가 올 겨울에 다 직접 이렇게 나무 잘라서 다 도끼로 다 패서 저렇게 다 말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1: 요 주변 산에서 다 해온 거예요?
9: 네네. 주변에 요즘 도로 공사한다고 나무를 넘겨놨는 게 많거든요. 그 제가 가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직접 다 해왔습니다.
0: 손님이 오면 곧바로 면을 삶아야 하기 때문에 아궁이 불은 하루 종일 피워야 하는데요. 번거로운데도 장작을 쓰는 건 비용 때문입니다.
2: 일에 많이 삶는데 가스 가지고 국수 삶으면 가스가 못 빼.
1: 수지가 안 맞아요?
2: 안 맞아, 안 맞아. 8천 원씩 받다가 재료 전부 1등 좋은 것만 쓰는데 안 되지.
0: 가게로 오기

0: 대체 이 숯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1: 이게 김꼽자.
2: 아, 김 구워야 돼요?
1: 예.
2: 아, 이거 고명으로 올라 그런 그 김이에요?
1: 예, 이게 그 김이. 김이 이거 그냥 일반 김이 아니고 여기 김을 보면 김에 이게 파래가 30% 들었어. 이런 김을 구하기가 힘들어. 몇십 년 장사를 하니 이건 우리 집에 1년에 딱 쓸 것만 구입해 주지 살 수도 없어.
0: 면수를 쓰는 칼국수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김가루. 사서 쓰면 편할 텐데 어른들이 해왔던 대로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드립니다.
3: 한번 요리 꼽으면 1500장.
1: 어서오세요.
3: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
1: 어서오세요.
3: 금방 꼽아. 한 시간 반 꼽으면 한 1500장 꼽.
2: 이 김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1: 3,400 아마 1년 냈었거든. 근데 김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올해는 뭐 800 정도 돼야 돼. 그럼 김값도 장난이 아니라 구석구석 뭐 전신하실 돈이.
0: 물가가 오르고 나이가 들어 몸은 힘들지만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건 이 한 그릇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인데요.
1: 이 국수 이게 이제 오늘날 워낙 손님 가고 예, 안녕히 가입시다.
4: 예.
2: 이제 마감 시간 다 돼가는데 예. 오늘 매출 얼마 정도 나왔어요?
5: 예,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예,
2: 살짝 볼 수 있을까요?
5: 갑자기요?
1: 아니, 국수 21개!
0: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일찍부터 애써온 결과 공개합니다.
6: 계산 해주십시오.
7: 아니, 잘 먹고 갑니다.
8: 네, 안녕하십시오.
7: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8: 네, 고맙습니다.
1: 음식 장사는 돈 보게 안 되고 무조건 손님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 못하지.
2: 지금 50년 동안 해오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 내가 뭐 힘닿는까지 하고 힘이 없으면 못할 때는 뭐 그만둬야 되지. 이제 언제까지 할지 그런 이야기 없지. 이제 몸이 건강한 한도까지 가는 거지.
0: 푸른 바다와 청보리가 일렁이는 제주. 언제 봐도 좋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냉면 때문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무언가 있다는데요. 그 맛을 보러 온 이들로 가게 안이 꽉 찼습니다.
9: 막국수 느낌처럼 좀 쫄깃하면서
10: 조금 더 구수한 느낌도 좀 강하고
11: 제가 평양냉면도 좋아하고 함흥냉면도 좋아하고 칡냉면도 좋아하는데 이 맛은 또 처음이에요. 그것도
0: 냉면 마니아도 처음이라는 그 맛.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12: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냉면집을 운영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저희 냉면은 제주도에서 나는 메밀로 반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냉면 육수는 제주도 돼지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월동무로 무짠지를 만들어 고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식재료로 열심히 냉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른 아침 냉면을 찾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분주한데요. 가장 먼저 하는 건 육수를 내는 일입니다.
12: 돼지 포지입니다. 여기 옆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포축하고 바로 오기도 하고요. 신선한 편입니다. 이게 지금 40kg 정도 될 겁니다.
0: 근막을 제거하며 손질하면서 기름이 많은 부위는 따로 한 곳에 모아두는데요.
12: 여기는 이제 완자로 갈아서 제가 만들 겁니다. 이제 육수 빼야 됩니다.
0: 깊은 육수 맛을 위해 손질해서 핏물을 뺀 돼지 후지에 토종닭까지 넣습니다. 거기에 잡내를 잡아줄 대파와 생마늘, 생강까지 듬뿍 담는데요.
12: 제주도 월동무예요.
0: 시원하고 달기로 유명한 제주 월동무에 각종 약재가 들어간 비법 간장 소스까지 넣으면 준비 완료. 이 상태로 3시간 동안 푹 끓여줍니다. 중간중간 저어가며 거품을 걷어줘야 깔끔한 맛의 육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육수가 완성되면 먼저 돼지 우유만 따로 건져 한쪽으로 모아둡니다.
12: 냉면 고명으로

0: 육수는 면보에 한 번 걸러 불순물부터 제거하는데요. 그런 다음 차갑게 식혀주면 깊고 진한 맛의 육수 완성. 육수를 끓이면서 삶아낸 돼지고기는 고명용으로 얇게 썰어서 준비하는데요.
1: 차가운 데 들어가다 보니까 고기가 얇지 않으면 질기게 느끼실까봐 얇게 자르고 있어요.
0: 이곳의 냉면에는 고기의 고명뿐 아니라 조금 특별한 고명이 한 가지 더 올라가는데요. 바로 무짠지입니다.
2: 제주 월동물을 1년 이상 소금물에 숙성한 거예요.
1: 저희 집 냉면에서는 무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0: 무짠지는 오로지 제주 월동무만 사용하는데요. 소금에 잘 절여진 무짠지를 냉면용 고명으로 만들려면 얇게 채를 쳐서 물을 부어둡니다.
1: 이렇게 계속 물 갈아주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짠기를 빼줄 거예요.
0: 이후 물기까지 살짝 제거해 준비하는데요.
1: 이거는 무친 양념이에요. 이거는 고춧가루.
0: 무짠지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여섯 가지 재료가 들어간 비법 양념에 고춧가루까지 추가해 매콤하게 무칩니다.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라 직원도 최소화. 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혼자 도맡다 보니 늘 시간이 촉박한데요.
3: 이건 밀가루예요?
1: 아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데 메밀가루랑 보리가루랑 고구마 전분이랑 밀가루랑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0: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로 만든 맞춤형 반죽가루.
1: 메밀은 제주산 메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배합하다가 수량이 많아져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0: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면을 위해 만든 건데요. 재료비도 아끼고 시간도 줄이기 위해 제분 공장에 맡겨서 배합을 합니다.
3: 반죽에서 미숫가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1: 네, 보리가루가 들어가면은 미숫가루 맛이 나요.
0: 어느 정도 찰기가 생길 때까지 섞어주면 반죽이 되는데요.
3: 이렇게 표면이 거칠게 나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1: 반죽 상태가 이거 정도면 잘 된 겁니다. 직접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거칠지 않고 부드러울 거예요.
0: 반죽 덩어리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곧바로 비닐에 포장. 면을 뽑기 전까지 냉장실에 보관합니다.
1: 면 쌓는데 바로 옆에서 반죽을 놔두다 보니까 반죽이 빨리 처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놔뒀다가 한두 시간 전에 꺼내서 이제 조금 더 녹고 냉기를 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0: 냉기가 빠진 반죽으로 면을 뽑아낸 다음 그대로 뜨거운 물에 투하 삶아줍니다.
1: 저희는 1분 50초 삶고 있고요. 이제 조금 무르게 됐을 때는 1분 40초 정도 삶고 있어요.
0: 삶은 면은 1차로 차가운 물에 넣어 식히며 남아있는 전분기를 뺍니다. 2차로 얼음물에 담고 헹구면서 면의 쫄깃함까지 더해주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면은 물기를 빼고 1인분씩 나눠서 준비합니다. 이제 여기에 미리 준비해둔 돼지고기 고명과 양배추 그리고 빨갛게 양념한 무짠지를 올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살얼음이 언 진한 육수를 부어주면 시원한 건 기본. 무짠지의 아삭한 식감을 더한 물냉면 완성입니다.
4: 진짜 맛있죠? 약간 평양냉면 같은 맛에 국물이 약간 짠지 국물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5: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한 물냉면뿐 아니라 새콤매콤한 비빔냉면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이 비빔냉면과 짝꿍인 메뉴가 있습니다.
1: 이제 완전 만들 건데 지방이랑 같이 갈아줄 겁니다.
0: 육수용 후지를 손질할 때 모아둔 자투리 고기를 활용. 돼지고기 완자를 만드는 건데요. 간 고기에 부추, 양파, 달걀에 고구마 전분과 부침가루까지 잘 넣어 섞어줍니다. 돼지 비계를 넣어서 더욱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는데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0: 매콤한 냉면과 잘 구워진 돼지고기 완자의 조합. 이야, 한 번이라도 맛봤다면 계속 생각날 맛이라는군요.
1: 막국수 같으면서도 그죠, 냉면이죠.
2: 짠맛을 이 완자가 딱 이렇게
1: 완자가
2: 완화시켜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1: 맛있어, 너무 맛있어.
2: 그래서 완자 때문에 사실 와자 이거 먹고 싶어요.
3: 안 먹어본, 처음 먹어본 맛인데 되게 맛있어요.
0: 아직은 냉면을 찾기에는 조금은 이른 계절. 하지만 점심시간만큼은 늘 손님으로 꽉 찹니다.
4: 오늘도 허리 꽉 찼네요.
0: 이때가 되면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전장님 고명 좀 갖다 주세요.
0: 작업자 3명이 몰려드는 주문에 맞춰 냉면 조리부터 홀까지 보려면 시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 고명은 미리 정리해서 준비를 해둡니다.
4: 뭐 점심 시간 때 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6: 그냥 참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4: 그 전에 다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0: 고되지만 제주도의 맛을 냉면 한 그릇에 담겠다는 열정으로 힘을 내봅니다.
4: 저는 평양냉면이랑 함흥냉면이랑 진주냉면처럼 제주냉면 하면은 생각나는 가게를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 폭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3: 안 물려줘요.
4: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이게 동해 문어군요.
1: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2: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한 250억 했고요.
3: 매출이
4: 13억?
2: 한 50억.
4: 그냥 10억대 정도 보시면.
5: 예쁘죠?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6: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섞었지.
7: 우와!
8: It's magic.
9: 안 돼, 야, 끝나니, 진짜. 먹으면 뿅뿅 가.
10: 맛있지?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2: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3: 시커먼 털 있잖아요.
4: 키는 180,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조숙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착한 개의 대명사 시추. 하지만 가족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요 녀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보는 사람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아무도 못 말리는 감자의 유별난 취미.
3: 해피씨. 눈이 돌아있어. 10번째 캐주면서 무아재경에 빠져.
4: 안녕하세요. 좀 설사오게. 킹서 있어? 아,
2: 취미가 반려견 자랑하기인 남자.
4: 사교대.
2: 삽살개에 빠진 영국인.
5: I love Kingsley. He's a wonderful dog. Honestly, they're the nicest breed.
2: 영국 신사와 한국 토종견 삽살개의
6: 만남.
2: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진 주인공들이 찾아옵니다.

0: 화려한 발재간을 자랑하는 에너지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감자.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아빠 보호자 덕분에 감자가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1: 자주 놀아주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얘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날은 이렇게 놀아주고 나면 잘 자더라고요.
0: 순둥순둥한 모습이 매력인 감자.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자기 주장이 확실한 녀석이라는데요.
2: 근데 지금 봤을 때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3: 그래 보이시죠?
1: 곧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0: 그럼 본격적으로 감자의 일상을 관찰해볼까요? 공놀이가 끝난 후에도 아빠 보호자만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 아직도 기운이 넘쳐 보이죠? 그런데 대체 뭐라는 걸까요?

0: 녀석이 호시탐탐 노린 건 다름 아닌 발? 그런데 이번엔 제작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녀석. 아무래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인데요. 간식이라도 찾는 걸까요?
1: 빨리 내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놔!
0: 감자가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2: 아유, 저 손이 괜찮더라고, 저 손이.
0: 녀석이 노린 건 다름 아닌 손. 정성스레 할랜 것도 모자라 오뚝 씹어 맛보기까지 하는데요. 가족들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3: 이제 손 금방 말라요. 그러면 이제 로션 바른 것처럼 아주 그냥 촉촉합니다.
4: 그 저희가 다 그래서 손이 늘 이렇게 보습이 잘 돼 있어요. 네.
0: 끊임없이 제작진의 손을 노리는 녀석.
1: 난 보기를 모르는 감자다.
0: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손을 내주고 마는데요.
2: 요 손맛은 어떤가.
0: 문제는 녀석의 이런 행동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것.
4: 빠는 자세.
5: 이렇게 손 보는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4: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그냥 저희가 TV 볼 때 너무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주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시간을 재본 적은 없지만 주면 계속 빨고 있어 이렇게.
0: 보호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감자의 문제 행동.
4: 감자 일로 밥 먹어.
0: 감자야. 공놀이에 또 손까지 열심히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어.
4: 밥 먹자.
2: 밥 먹읍시다.
0: 그런데 갑자기 식탁 쪽을 빤히 쳐다보는 녀석. 그리곤 식사 중인 가족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식탁 밑에 들어가 뭘 하나 봤더니 아이고, 이번엔 발을 핥기 시작합니다.
6: 아, 감자야. 아이고, 진짜. 아, 감자야.
3: 야, 밥. 야. 이러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이러는 거 아니야.
0: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문제 행동. 감자야, 가족들 밥 먹을 때만이라도 얌전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2: 거기 바깥에 있어요, 뭐.
3: 그래, 여기서 씻고서.
0: 밥 먹다 말고 양말을 신는 가족들.
7: 특히 이렇게 맨발로 생활하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꾸고 대부분은 집에서도 양말을 같이 신고.
4: 이제는 그러려냐는 것도 있어요.
0: 식사 후 편하게 쉬고 싶지만 또다시 가족들 곁으로 와서 손을 핥는 감자.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3: 자, 그만. 그만.
0: 보호자가 말려봐도 막무가내.
3: 안 돼. 하지 마. 야, 하지 마.
0: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녀석이 아니죠. 목표물 변경. 이번엔 엄마 보호자에게 손을 내놓으라고 보채는데요.

0: 무아지경에 빠진 감자.
1: 근데 그냥 주는 게 편해. 주면 TV를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2: 이렇게 TV 볼 때도 계속 이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3: 그러니까 TV에 집중할 땐 잘 저도 모르는데 사실 근데 오고 나서 TV를 집중해서 본 적은
1: 진짜?
3: 없어요. 진짜 뭘 봤나 싶긴 해요. 네.
1: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3: 그래서 잘 때 얘 몰래 TV로 다시 볼 때도 있어요.
0: 그래서 준비한 실험. 과연 감자는 가짜 손에도 집착을 할까요?
1: 제 생각엔 그래도 같은 모양이니까 하지 않을까요?
4: 촉감이 달라서 안 할 것 같아요.
0: 가짜 손을 내밀자 바로 검열에 들어갑니다.
5: 야, 넌 뭐야?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0: 손이라면 환장하는 감자. 그런데 가짜 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짜증난 것 같은데요?
5: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속을 것 같아?
3: 해야지, 손하고 그렇지.
0: 이번엔 레몬을 이용해 감자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레몬 신맛은 웬만한 사람도 참기 힘들죠.
6: 이거 짰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1: 선생님, 여보세요? 감자? 감자? 감자? 감자? 냄새나, 냄새나.
0: 과연 감자의 반응은?
6: 우와, 진짜?
1: 우와, 좋다.
6: 좋아요? 이런.
0: 레몬즙이 잔뜩 묻은 손을 열심히 핥는 녀석.
3: 어머, 눈 봐.
0: 이야, 손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오후, 감자와 함께 산책에 나선 가족들.
6: 야, 야.
7: 어디가, 어디가?
6: 천천히.
0: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녀석. 농구장에 난입한 감자. 동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네요.
8: 애들이 공을 부셔주지 주네, 그냥.
6: 네, 알아서 이제는.
0: 멀리서 공 소리만 들려도 난리가 난다는데요.
3: 아, 겨울쯤부터 공에 한번 저 공소리에 집착하더니 그때부터 나오면 정신이 못 차리고 정상적인 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지하니까 이게 ADHD 아니야? 이럴 정도로 이제 뭔가에 집착하고 그런 게 있어요.
0: 그렇게 좋아하는 손도 밖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손이 많은데도 감자의 관심은 오직 공뿐인데요. 동네 아이들의 공을 막무가내로 뺏는 감자 때문에 보호자들은 난감할 때도 참 많다고 합니다. 공을 뺏으려고 하자 더욱더 흥분하는 감자.
6: 가자, 가자, 들어가자, 감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유, 화났어, 화났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아, 안 돼, 안 돼.
0: 유독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자 때문에 평화로운 산책은 꿈도 못 꾼다는데요.
6: 감자, 감자, 감자. 흥분하지 마, 이거. 그만. 어, 됐어, 됐어. 어, 그래, 그래.
0: 결국 산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쫓기듯 집으로 돌아갑니다.
6: 가자, 가자. 감자야, 안약 넣자. 안약.
7: 아유, 싫어.
6: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미안. 어, 이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하나, 아이. 야, 아빠가 잡을게, 아빠가 잡을게. 아유, 너무 싫어.
0: 어휴, 온몸으로 안약을 거부하는데요.
7: 아유, 힘들어, 좋아.
6: 들어갔어. 아, 됐어. 어휴, 너무 싫었어. 미안. 어휴, 그래, 그래. 빨아. 안정.
7: 안정. 안정제.
6: 안정제. 안정제.
9: 왜?
2: 아니 주로 간식 같은 거 주셔서 말리잖아요. 손가락 좀.
9: 예. 그래서 간식값은 안 들어요.
3: 간식은 잠깐이죠.
0: 사실 감자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데요.
9: 지금 현재 왼쪽 눈은 완전 실명된 상태이고요. 그 오른쪽은 그 동공 가운데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옆에만 조금 보는 상태라서 의사 말로는 시야가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된대요.
0: 장애 때문이었을까요? 생후 3개월 무렵 회사 앞 상자에 버려진 채 발견된 녀석. 가족들은 감자의 문제 행동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0: 같은 거 찾아봤더니 이 아이가 아기 때 왔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충분히 못 빨아서 그래서 빠는 걸 수 있다라는 정보를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되게 안쓰럽게 보고 있어요.
1: 건강이 제일 걱정되긴 해요. 사람 손이 깨끗하진 않잖아요. 매번 자주 씻는 편이긴 한데 얘가 온 이후로 그게 제일 걱정되고 그래서 혹시 얘한테 무슨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2: 감자의 집착을 멈추게 해줄 단 한 사람. 설쌤, 오늘도 감자를 위한 특급 솔루션 기대할게요.
3: 이렇게 막 나와도 돼?
4: 사람을 엄청 좋아하네요. 다른 강아지 냄새가 나지? 스캔을 아주 열심히. 응?
5: 거의 집에서 매일 이러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계속?
3: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명확한 원인이나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일상생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 네.
2: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손을 달라고 떼쓰는 녀석. 마치 사탕 먹듯 보호자의 손을 핥아대는데요. 손을 못 핥게 하자 이번엔 발을 노립니다.
7: 잘된다. 이렇게 TV 보면은 손을 다 달라고 계속 이렇게 몸을 긁어요.
3: 손을 달라고?
7: 네. 저는 저렇게 손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3: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로 봤을 때는 네. 막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1: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3: 조금 힘드실 것 네. 같다. 여기서 중간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잠은 잘 자요?
1: 잘 자요.
3: 잠은 잘 자요?
1: 네.
3: 그러면 잘 때만 빼고서는 계속 저행동을
1: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2: 발을 핥는 감자 때문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
7: 감자야! 진짜!
2: 게다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감자의 표적.
8: 빨리 나와! 대충 씻고 빨리 나오라고!
2: 욕실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닥터 PC처럼 구석구석 핥아대는 녀석.
3: 점점 제 마음속에서도 이 심각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번엔 설쌤의 손이 표적이 됐네요.
3: 얘 지금 달래. 손 핥고 싶대. 계속 내 손을 지금 줘봐. 자, 일로 와. 위험해. 왼손에다 오른손 마우스.
2: 생후 3개월 무렵 버려진 감자. 입양 당시에도 손과 발에 대한 집착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1: 너무 아기 때 버려져서 엄마랑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서 그 결핍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3: 엄마랑 빨리 떨어진 애들은 이 행동보다 네. 더 많이 하는 게 네.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은 고양이 꾹꾹이 하듯이 이불이나 이런 거 쭉쭉 빨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강아지인데도.
1: 아.
3: 이거는 어렸을 적에 엄마도 충분히 못 먹은 그런 이 결핍 이런 게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서 이런 행동을 더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꼭 엄마랑 빨리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1: 그렇구나.
3: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2: 모견과 일찍 떨어진 게 감자의 문제 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분석. 그렇다면 감자는 대체 왜 이렇게 가족들의 손발에 집착하는 걸까요?
3: 감자의 하루 루틴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1: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3: 네.
1: 똥 싸고 한참 자요.
3: 한참 자고
1: 네.
3: 산책이나 놀이는요?
1: 산책을 제가 일부러 저희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시키려고 하는데 산책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가자마자 놀이터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공 튀기는 소리 네. 그거에 미쳐서 컨트롤이 안 되게 뛰어가요.
9: 좀 딸려요. 뭐 이렇게
2: 바깥에 나가면 특히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감자.

0: 제대로 된 산책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
1: 들어가자.
0: 평소에도 외출 시 공을 비롯한 여러 소리에 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2: 하나의 감각이 좀 줄어들면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지거든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각적으로 둔감해지고 잘 안 보이는 대신에 내 위험을 포착하기 위해서 청각이 더 많이 발달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이런 할퀴 행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얘는 집에서 이걸로 내 그 스트레스와 기분을 푸는 아이예요. 강박적이지만. 사람도 똑같은 게 손톱 물어뜯기 같은 거. 이거 왜 하는지 자기한테 물어봐도 모를걸요? 근데 똑같아요. 했을 때 뇌 안에서 안정감과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에 빠져서 너무 하다가 여기 상처나고 문제 생기면 이거 강박행동이라고 하고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0: 외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 충분한 산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는 진단.
2: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쇼츠 많이 보세요.
3: 네.
2: 그거랑 똑같아요. 중독됐어요.
3: 아, 중독. 네. 도파민 중독.
2: 실제로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 네. 도파민뿐만 아니라 네, 네, 엔돌핀이나 네. 기분을 네.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네. 많이 나와요. 오늘 했으면 내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내일 하면 또 내일 모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경에서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8차선 자동차 도로도 아니에요. KTX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끊기려면 오랫동안 이 길을 안 써야 돼요.
0: 감자의 첫 번째 솔루션은 일명 슬로우 매트. 매트 사이사이에 홈이 파여 있어 간식을 오래 핥아먹을 수 있는 동시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2: 우리가 안 된다라고 표현하거나 기다리라고 해서 잘 참아주면 그때 이런 장난감을 제공해주면 되고 이것도 규칙이 있어야 돼요.
3: 네.
2: 물론 안 보이는 아이들 훨씬 더 교육하기 어려워요.
3: 네.
2: 앉아. 감자 앉아. 말 안 들으면 안 줘요.
3: 네.
2: 감자 앉아. 기다려. 한 5초밖에 못 기다리는구나. 뭔지 알 것 같아. 기다려. 옳지. 제가 이거 하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3: 네, 네.
2: 지금까지는 좀 못 봤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3: 네.
2: 시주 중에
3: 네.
2: 엄청 똑똑한 아이일 것 같아요.
3: 진짜요?
2: 네.
3: 그러니까.
2: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3: 네.
2: 제가 아까 앉아 기다려를 시켰을 때 네. 행동을 자기가 여러 개를 보여줘요.
0: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감자. 하지만 설쌤의 말에 뱅그르르 돌아도 보고 엎드려 보기도 하고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2: 지금 명확하게 막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에요. 에너지가 많고. 그런데 지금 청각의 민감함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밖에서 다 못 풀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걸 푸는 방법을 처음에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보상작용이 되는데 그 보상작용으로 점점 강박으로 되는 거예요.
0: 감자야, 이제는 손이랑 발 대신 간식 맛있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자.
2: 기다려.
0: 가장 기본적이지만 충동 조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다려 교육.
2: 기다려.
0: 야, 처음인데도 제법 잘하는데요?
2: 옳지, 먹어! 먹어!
3: 감동이야?
2: 응.
4: 대박.
2: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뇌 안에서는 기다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신경이 연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얘 이거 너무 좋아하네.
3: 네.
2: 던져주기 전에 기다려 시키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간식 있을 때만 기다려만 되면 안 되고
3: 네.
2: 이걸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이건 교육이 되는 거예요.
3: 네.
2: 앉아. 기다려.
0: 얌전히 설쌤의 지시를 기다리는

0: 감자,
1: 멸치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 습관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먼저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점잖게.
0: 엄마 보호자도 도전.
2: 감자. 기다려. 기다려. 네.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1: 보통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포기해요. 근데 절대 규칙이 세워졌으면 깨지면 안 돼요.
2: 기다려.
0: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2: 먹어. 어우, 잘했어요. 감자 잘했어.
1: 확실히 브레이크는 조금 모자라지만 이것만 잘 계속 만들어주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3: 지금까지 감자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해줬던 게 오히려 미안해지는 것 같고, 감자가 손을 핥는 행동 말고도 다른 좋아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설쌤의 솔루션 이후 매일 꾸준히 이어진 교육.
4: 멸치 잘했어.
0: 간식 매트까지 열심히 활용한 결과. 문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반가운 소식. 더 이상 손발에 집착하지 않고 덕분에 가족들에겐 평화가 찾아왔다는데요. 감자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파이팅!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진 또 다른 주인공. 그림 같은 풍경 아래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는데요. 반려견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남자.
5: 갱스레이 가자. 갱스레이! 굿보이. This is Kingsley. It's a Subsalgae. And he's about 1.5 years old. So the Subsalgae have a very thick coat. So this time of year, he's hot. So we'll have a short time out with him in the morning.
0: 영국 남자 폴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토종견, 삽살개 킹슬리.
5: Lilybet! Good girl! This is Lilybet. We got her from a rescue, so she's a gun dog mix. And she's part spaniel. So 100% ADHD, but we'll try and, so she's partly, her breed is also to chase birds for hunting.
0: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 구조돼 가족이 된 릴리벳. 견생 역전이 따로 없네요.
5: 킹스리, 따라. Good boy. 따라.
0: 척하면 척.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폴과 킹슬리.
5: Good boy.
0: 그런데 폴, 한두 번 교육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6: Dog trainer?
5: No. I have a professional job, but this is what I get to do sometimes in the evenings and weekends with our own dogs.
0: 얼핏 보면 두 녀석 다 삽살개처럼 보이지만 견종도 성격도 전혀 다르답니다. 특히 폴은 킹슬리를 만난 후 삽살개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는데요. 덩치는 크지만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온순한 녀석. 폴은 마치 영혼의 단짝을 만난 기분이라네요.
5: If you have a very high activity dog, like a border collie, which is a working dog, they need constant stimulation and they're not suited to a family pet which will stay at home for most of the day. So Subsalgae suit me perfectly.
0: 충성심이 높기로 유명한 삽살개. 가족들은 킹슬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이라는데요. 아내밖에 모르던 남편이 킹슬리를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7: 제가 비즈니스였죠. 근데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센터 오브 라이프, 세상의 중심, 나 삶의 중심.

0: 이제 킹슬리로 완전히 바뀌었죠. 사진 찍고 카메라 보여 동영상 찍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셀리 사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는 거를 갑자기 왓츠앱으로 보내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 킹슬리 가족의 일상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반려견을 키울 결심을 한 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오게 됐다는 폴. 그 후 보호소에서 릴리벳을 데려왔고 2년 전 아내의 권유로 삽살개 킹슬리까지 입양하게 됐답니다.
2: You can see the dogs are resting happily. They're on their hammocks.
1: 신나는 산책 후 각자의 자리에서 여유를 즐기는 녀석들. 그 사이에 잠시 집 구경 좀 해볼까요? 고양이 집사이기도 한 폴은 네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랑이 남다른 영국 남자. 어린 시절부터 폴에게는 동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2: With four long-haired cats and two long-haired dogs, I always go to work decorated with hair.
1: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엔지니어로 일하는 폴.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반려견 교육과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전문 서적을 주로 봤지만 삽살개 킹슬리를 입양하고 난 후에는 책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답니다.
2: And I was really pleased when I found this in Australia that they had Sapsalge on the cover.
0: 아, 이거 진짜.
1: 출장을 다녀오며 사온 아내의 선물.
0: 이거를 사다 준 거예요, 저한테. 제가 분명히 캥거루 관련한 거 사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캥거루 키링 요만한 거. 그거 하나하고, 이거. 이걸 사오면서 하는 말이, 야, 삽살이 찾았어. 공항에서. 이러면서
2: so they show the dogs of Korea.
0: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삽살이. 근데 여기도 여기에 보면 귀신 쫓고 이런 거 써 있다는 거예요.
1: 폴의 못 말리는 삽살개 사랑.
0: 진도가 좀 크게 나와서 속상해하고 그러나
2: they have the 삽살개 on the cover.
0: 표지에는 삽살이만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그걸 또 엄청 강조하는 거 있죠. 요거 삽살이 여기 있다고.
1: 좀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이거. 폴.
0: 이게 우리 신랑이 책상 이제 디스카드 하는 거 그거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12살 때 만든 거예요.
1: 폴의 오랜 취미 생활인 목공예. 그런데 킹슬리를 만난 후 목공예도 그만뒀다네요.
0: 이거 주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그냥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데 원래 저희 신랑이 이 우드워킹을 테라피처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해요. 더 이상.
3: 왜요?
0: 킹슬리가 나타나가지고 더 큰 테라피. 완전히 이거랑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킹슬리가 나타난 이후로 하나도 안 만들어줘요.
2: 킹슬리!
1: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폴. 그런 그에게 킹슬리는 힐링 그 자체라는데요.
2: Son, how do you do?
1: 헛짖음이 적은 삽살개 특유의 성향 또한 킹슬리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2: So one of the really nice ones about Sapsari is that they don't bark. Unless they're warning you as their owner that there's somebody approaching the property. So again, that's their guard instincts that they've been trained on or bred for, is that they tell you they'll bark when somebody's approaching as a possible invader to alert you as the owner. But apart from that, they don't bark.
1: 점잖으면서도 느긋한 선비 같은 킹슬리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폴. 폴은 요즘 아주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다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0: Kingsley.
1: Yes,
0: I'm trying to believe. Oh, my name.
2: 장모님.
0: Sorry.
1: 장모님.
0: 장모님.
3: 국악 명창인 폴의 장모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는 장모님에게 민요를 배우고 있다는데요. 영국 남자가 부르는 한국 민요. 기대되는데요.
0: You're about to find out why I work as an engineer. I would be very poor working as a singer.
4: 지금부터 우리 폴 과외, 개인 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0: 아라리.
1: 아라리카.
0: 아라리카.
1: 난네.
0: 난네.
2: 오, 잘했어. 완전 잘했어요.
0: So we get to do dog training. Yeah. Now I'm getting 남편 training.

0: 민요 수업 내내 있는 듯 없는 듯 얌전히 자리를 지키는 킹슬리.
1: 내가 이 장을 치면 옆에서 저렇게 음악 소리 듣는 것처럼 그렇게 순해요 애가. 그냥 더 이쁘지 순하고.
0: 강아지 시절부터 폴과 함께 꾸준히 민요 교실을 드나들었던 킹슬리. 소음을 비롯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죠. 특히 영국에선 퍼피 시기에 사회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킹슬리와 함께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합니다.
2: It's really important as a puppy to acclimatize them to as many different environments as possible. All the different things to get him used to different noises. So now he's hearing the drumming. He's mostly asleep.
0: 이렇게나 얌전히 있어주니 녀석과는 어디든 함께할 수 있다네요. 점심 메뉴는 장모님표 김치볶음밥.
2: And kimchi? Wonderful.
0: 음식 앞에서도 얌전한 녀석들. 맛있는 냄새가 나도 소란 한번 피우질 않습니다. 이러니 폴이 예뻐할 수밖에요.
3: 야. 완전 맛있어.
2: 맛있어.
3: 맛있어요.
2: 맛있어요.
0: 야, 젓가락질도 수준급인데요?
2: Eating in a Korean restaurant with a group of colleagues, and then it was practicing eating with peanuts to increase my speed and accuracy. Because there wasn't any Western cutlery, so you had to learn quickly.
0: 한국 문화에 진심인 영국 남자 폴.
1: 우리 폴은 말을 나랑 안 통해도 손발을 다 해 둘이. 우리 둘이 날 척척척척 잘해요. 그리고 첫째는 장모님이 해주는 걸 무조건 다 잘 먹어. 다 맛있다, 막 뱉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먹으니까 이쁘고 너무너무 고맙죠.
0: 다음 날, 폴이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영국 신사답게 정장에 모자는 필수. 아무래도 특별한 곳에 갈 모양인데요. 킹슬리도 아주 예쁘게 단장했네요. 오메 불망 폴만 쳐다보는 녀석들.
2: Out. Kingsley. Out. Out. 킹슬리, house. Good boy. Well, first off, it's where Kingsley came from. The nice one there is that this is where there are other subsalgas that he can meet, and we will hopefully find.

0: find a pedigree mate for him in that location.
1: 킹슬리를 만난 후 폴의 머릿속엔 오로지 삽살개 생각뿐. 대화도 삽살개로 시작해 삽살개로 끝납니다.
2: 삽살개.
3: Yes.
2: Which 삽살개? Just one 삽살개.
3: Kingsley. I reckon it's Korean history. They are the true Korean dog.
1: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어가기로 합니다. 외국 남자가 한국 토종개인 삽살개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흔치 않은 풍경. 킹슬리를 데리고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4: Kingsley, sit.
5: 안녕. 여자?
0: 남자.
5: 남자.
1: 그런데 갑자기 휴게소에서 킹슬리 교육에 들어간 폴. 게다가 개인기까지 아낌없이 보여주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6: 그러니까 사람들 다 자기 보고 있거든요. 지금 또 삽살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우리 슬리 잘해요.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죠.
7: 아, 여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1: 아, 사람들에게 킹슬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네요. 폴의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 같죠? 팬 미팅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현장.
8: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영국 사람을 다니니까 그거 더 신기한 것 같아요.
1: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삽살개 재단. 킹슬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한때 멸종 위기를 겪었던 삽살개. 삽살개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견종입니다.
0: The Sapsari Foundation. Professor Ha has been very impressed with Kingsley and he wants to continue his genes as part of the recovery of the Sapsari population. So we're very proud.
1: 사실 이곳은 폴이 꼭 소개하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0: Yes.
1: 삽살개 중에서도 우수한 유전자를 인정받은 킹슬리. 그래서 삽살개를 보존하는 작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토종견의 혈통을 지키는 데 킹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폴은 녀석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네요. 우리나라의 천연 기념물인 삽살개. 특히 충성심이 강해 한번 가족이 된 사람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정도로 영특하다고 하네요.
0: They're wonderfully friendly dogs. Can have them. They're focused on one person, so you can have a biting incident with another family member. With Sapsalge, these see their entire family as pack, and therefore they protect the pack. So, one of the things I haven't understood is why so many Koreans are raising Western dogs when you have. Particularly wonderful breed of Korean dog.
1: 화창한 주말.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킹슬리 가족.
0: Out. Good boy.
1: 주말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폴. 킹슬리와 함께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사람들에게 킹슬리 자랑하기.
6: 저렇게 자랑하러 갈 때는 꼭 저렇게 돌돌이를 여러 번 하고 나가요. 원래 그냥 트레이닝 입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슬리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저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0: Right, you're pulling too much.

0: 이어 시작된 삽살개 자랑.
1: 안녕하세요. 저 삽살개. 저
2: 삽살개라고?
1: 저 삽살개.
3: 아, 삽살개.
1: 네. English. 톰.
4: 공격견이 아니고 수호견이라.
0: 아내도 못 말리는 폴의 유별난 취미. 킹슬리를 자랑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다는데요.
5: 저 진도까지 갔다니까요. 진도. 진도 끝까지 가고 그리고 막 진도 갔다가 그 다음날 서울 가고.
6: 왜 한국 사람들이 삽살이 더 많이 안 키우는 거야? 맨날 왜 처음 봤어요. 내가 꼭 그 얘기를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키우기 쉬운 강아지를 막 이러면서.
0: 자타 공인 삽살개 전도사 폴. 축제가 열리는 곳은 폴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킹슬리를 자랑하는 게 폴에게는 큰 행복이라네요.
1: 삽살개.
0: 영국 신사의 마음을 빼앗은 삽살개.
1: 삽살개. First off, I'm just really pleased that people get to see Sapsari because there's not many of them left, but also the people have heard stories. Everyone in Korea has grown up hearing about Sapsari, but most have never seen one. So Korea has the four breeds of native Korean dogs, but in my opinion, Sapsalgae are the best.
0: 삽살개를 만나고 더욱더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는 폴. 사랑스러운 반려견 킹슬리와 함께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가길 바랄게요.
1: 저는 삽살개 사랑해요.

0: 현관문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빌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페츠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I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2: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3: 평생 사는 데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4: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파이폴.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에 빵만이 탑이지.

0: 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를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터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你这么快过来，弄脏了。

0: 你知唔知咧？喺香港咧，呢啲叫单车唔系叫车噶。
1: 这种感觉好似要天津一样，你比我矮很重。
0: 甜蜜蜜，好像花儿随着春风舞。

钟妹，你给我邀请楼啊？

教练生年，我系小田嗰度，奶死唔走。这个好嘢，大家都好肚饿，一齐包饺子食。啲饺子好好食。

0: 你都幾得意啊，係咪好嘈噶？
1: 少少。
0: 使埋啲碗。

0: 뭐 아이고.
1: 干嘛就不理我妈妈？
0: 我是再说一遍。

0: 你咪記錯咗 number 啊！諗真啲。 嗱，第三次噶啦，系咪先？喂，都话咗你噶啦，哎呀，冇得救噶啦，行开，等我嚟，我今日都未 check 数，唔好咁开心啦，冇嘢嘅，再申请嗰张咯，
1: 几耐噶？
0: 馬克星添啊！馬克星係邊個嚟㗎？我喺前邊嗰個喎，搞錯啊！連街市賣菜師奶，你知唔知啊？我條腸我肺已經揾到錢㗎嘛！
1: 喂喂，但係我哋街市先啦，好似冇咁嘅概念㗎喎。
0: 人哋費事教啫，你咋？嗰個好似我對你咁好啦，你知唔知啊？冇俾人香港土產嚟㗎，好似阿拉伯石油啦，係嗰榴蓮啦，都俾發達，一定要買股票。
1: 咁你教我啊？

0: 씨.
1: 엄청 진실해. 양색도 세.
0: 真的好靜啊，因為茶室啲常客咧都冇嚟幫襯我哋。聽話啲股市仲好多人估。

Shoot, shoot.

甜蜜笑得多甜蜜，是你，梦见的就是你，在哪见过你，你的笑脸。

我仲真系成身债，点劈到咁嘅啫？我唔知听日会发生啲咩事，好惊啊，好乱啊，我唔知点啊。

Anytime.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까
3: 아니요, 팬이요. 제가 오늘 웃긴 거 이거. 뭐 쉬운 생각인 거야? 지금 와서 좀 물러나.
2: 내가 배달 팁지 뭐 쉬우러. 뭉치 보자. 밥 뭐 쉬우. 문제가 다 금치가 마.
4: 이사를 해서 딱 가. 난생아.

0: 玻璃水咁啊，咁招死老豆啊，有俾仔片啊，
1: 争怪你啊，
0: 咁啊几好啊，赚唔赚位快啊？

0: 걱정의 신도가 나야.
1: 너무 용다지 뭐.
2: 나

중2도 수업.

0: 어디 매치 하면?
1: 어떻게 자유가면 모두
2: 매치야.

0: 阿榮，我要見炮哥。
1: 嫂，炮哥吩咐落唔講得㗎。
0: 我有嘢要同佢講啊。而家佢邊度落船啊？

0: 여기 어디 있는?
1: 아, 유발점샵 엄청 좋아하잖아. 나오라. 옛날 킹콩아. 아? 뻔 좀 파네.
0: 밤 샀네.
1: 이렇게 정도 안 먹었어, 어제? 이제 너 많이 가면 돼? 听我讲, 现在这个的士, 这种人的水量正常起身, 落街通街的男人, 个个都是跑酷的, 这担心啊, 没有店的, 在台湾大把老婆, 高雄有个, 台中有个, 花莲也有, 阿里山也有,

小婷，我没有什么可以给你，这些钱本来是姑姑的，我只希望你的日子过得好。

0: Okay. Three. Okay. Four.
1: Four.
0: Okay.
1: One.
0: Okay. Go, go, go. Wash your hand.
2: Yeah.
3: 어디고 가냐? 낚시관에서요.
2: 내가 가요.
3: 사람 두참에 오기는.
2: 我妈就上来这边 也能改修那个东西，你们干嘛？
3: 哎，怎么了？谁呀？去，来，跳桥，跳桥，跳桥。
4: 花园够大喎，咁嘅烂屋都要$300,000喎，唔可以抢啊！边咁多钱啊？
5: 我呢个台阶买咯。
4: 你舍得你就有啦，直接够有钱啊，应该买翻间拍卖炒作。
5: 其实好好恨咧，有几日有自己嘅花园同埋花烛啊草，
4: 俾啲细路仔嚟玩。
5: 你去洗衣铺啊？

0: Is that him? Do you recognize him, Roy?
1: Please, Tony.

0: the shot!
1: Take the shot!
2: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3: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4: 네.
5: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4: 한 250억 했고요.
6: 매출이
5: 13억?
4: 한 50억.
5: 나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예쁘죠?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4: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그래서 해물섞었지.
5: 우와!
7: It's magic.
8: 안돼, 야, 끝나니 진짜. 먹고나 뿅뿅 아.
3: 맛있지?

0: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2: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3: 평생 살면서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0: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여러분은 향수와 와인, 그리고 스피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좋은 언어와 좋은 말하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살인자의 품에서 한 장의 손수건이 날아오릅니다. 그곳에는 흠모했던 여성을 포함해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의 체취로 만든 향수가 묻어있는데요. 손수건에서 퍼진 향기는 세계의 연쇄살인범을 보기 위해 운집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원작 소설 속 묘사도 놀라웠지만 영화로 표현된 이 장면은 개봉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아로 불행한 삶을 이어가던 주인공은 초인적인 후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첫눈에 반한 귀족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없어 그녀의 향이라도 소유하고 싶어 했던 주인공의 욕망이 향수와 살인이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통해 독창적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향수는 때론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적극적 어필의 수단이 됩니다. 혹시 모를 자신의 체취를 감추고 상대의 호감을 사기 위한 인간 본능이 투영된 물건인 셈이죠. 좋은 말과 글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는 부족한 지식을 채워넣기 위해 언어에 의존합니다. 누구에겐 TV와 유튜브, 그리고 휴대폰 게임과 끊임없이 알려오는 SNS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출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로의 말에 은혜받거나 감정의 극한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위해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찾습니다. 동기가 어찌됐건 좋은 언어는 흡사, 좋은 향수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셈입니다. 좋은 말과 글은 마음의 빗장을 여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품는데요.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며 탄생한 향수와 상대의 호감과 동의를 열망하는 언어는 그래서 닮아 있습니다. 와인은 또 어떤가요? 이야기꾼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수집한다면 와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자기의 붉은 몸에 담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해 딱 알맞은 고명을 얹어 그들에게 다시 선물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야기꾼들의 역할인데요. 좋은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는 와인을 닮을 필요도 있습니다. 루비색과 마호가니 색의 레드와인이 그 색감에서부터 자신이 거쳐온 토양과 생산자의 손길, 그리고 오크통 속에 잠들어 있던 시간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 스스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누구의 앞에서든 수월하게 말문을 열고 평화롭게 타인의 귀를 열줄 아는 사람,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와인과 향수, 그리고 좋은 언어는 이렇듯 서로 통합니다. 와인이나 향수의 첫 향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듯 이야기에는 주목을 끌 만한 독창적인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야기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목적이 분명할수록 잘 전달됩니다. 풍부한 콘텐츠는 좋은 이야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와인의 중심에 탄탄한 구성력과 풍부한 맛과 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드럽게 입안을 압도하는 은은한 여운이 와인의 맛을 완성한다면 이야기의 마지막 역할은 사람들 가슴에 오래 기억될 잔향을 남기는 것입니다. 말이란 결국 듣는 이를 향하는 것이기에 청자들에게 웃음이든 감동이든 혹은 정보든 그 어떤 유익함이라도 안겨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언어는 좋은 향수와 닮았다고 말씀드렸으니 향수를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말하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향수를 사러 갔습니다. 통상 화장품과 향수 등은 백화점 1층에 있죠. 매장을 돌다가 신상 향수를 집어들고 점원이 손목에 뿌려준 향기를 맡습니다. 처음 접한 이 향을 톰 노트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첫인상입니다. 일단 구매 후보에 올리고 의뢰 그렇듯 천천히 백화점 다른 층들을 둘러봅니다. 이때 계속 앞서 뿌린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를 하트 노트라고 하는데요. 뿌리는 향수 기준 통상 5시간 정도 이어지는데요. 점차 그 향수에 매료되지만 향수를 사려던 고객은 결국 다른 것만 사고 일단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시간 화장을 지우려고 하는데 문득 팔목에 남은 잔향을 맡고 비로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다음에 가서 이 향수를 사겠노라 말이죠. 이때 팔목에 남은 향을 베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향수는 이세 가지 역할의 다양한 향들을 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향수가 아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각 향이 수행하는 역할은 우리의 스피치에서 강조해야 할 점과 일치합니다. 톱노트에 해당하는 서론은 주목을 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트노트인 본론은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해야 하고요. 베이스노트인 결론은 청자에게 이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전체는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향수라 칭하는 비싼 향수들은 천연 재료를 통해 순도를 높여 잡다한 향을 모두 잡아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공통점입니다. 이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인용이죠. 인용을 할 경우 식상한 표현은 피하고 충격적인 스토리나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서론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의 마무리에는 질문

문을 던져 청중을 대화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 혹은 여러 방식을 섞어서 활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금연 클리닉에 온 흡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뱃값이 5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여러분이 1년에 내는 세금도 100만 원 이상 올랐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3초이듯 상대의 주목을 이끌어낼 처음 3초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첫 테스트 향기인 톱너트의 역할인 것처럼 말이죠. 본론은 주제를 충실히 반영한 짧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단락의 요점만 전하는 것인데요. 좋은 영화는 25단어 이내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21세기 가장 창의적 영화 감독으로 꼽히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을 꿈꾸는 이들과 모든 이야기꾼들이 갖추어야 할 비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듣고 어떤 작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벌가의 정략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여자가 초호화 유람선에서 우연히 만난 로맨틱한 하층 및 남성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완성해 간다. 두 번째, 꿈꾸는 이들을 위한 도시 LA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남성과 배우 지망생 여성이 만나 미완의 사랑과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 간다. 세 번째, 비극적 사건으로 임신한 아내를 잃은 전직 특수요원이 전당포를 운영하며 알게 된 이웃집 소녀가 범죄 조직에 납치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선다. 네 번째, 형편없는 실적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마약반이 국제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창업한 치킨집이 대박나며 수사와 장사가 주객 전도된 상황을 맞는다. 쉽죠? 각자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순서대로 타이타닉, 라라랜드, 아저씨, 극한 직업입니다. 혹 단어 수를 세어 보셨을까요? 네 편의 영화 모두 20여 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명 이를 로그라인이라고 합니다. 로그라인은 이야기의 방향, 즉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 줄거리로 미국 할리우드 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시나리오를 소개할 때 활용합니다. 이는 좋은 스피치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흥미롭고 함축적이며 간결하게 요약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았던 최근 영화나 인생 영화의 로그라인을 직접 작성해 보시죠. 드라마도 좋습니다. 20개에서 25개의 단어를 사용해 한 문장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만의 독창적 표현을 담아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할리우드 재주꾼들이 투자자와 영화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일명 쿠킹 센텐스가 곧 하이 콘셉트며 로그라인인 것입니다. 영화 산업에서 비롯한 이 개념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화와 설득에 있어 오해를 줄이고 말하려는 말을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훈련은 메시지를 명료하고 적절하며 간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한 시간이 주어져도 상대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앞선 이야기들의 요약을 하기보다는 주제를 한번더 부각시킨 후 우리가 이 제안에 서로 응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 미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중연설이나 발표 혹은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상적인 시작이 이후 대화나 설득에서 청중과 긍정적 소통의 창구가 된다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본론에서 간결하지만 충실하게 전달했다면, 마무리는 향수의 잔향과 같아야 합니다. 상대의 기억 속 오랜 여운으로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향수에는 앞선 세 가지 향 말고 하나의 숨겨진 향이 더 있는데요. 바로 히든 노트라 부릅니다. 이 비슷비슷한 향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비기인 셈인데요. 좋은 향수와 와인, 그리고 언어, 그 마지막 비결은 결국 타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에 있습니다. 전 이것을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지속과 완성을 위한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서로의 기억 속에 오래 자리할 여운을 남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죽은 이의 얼굴에 대고 뜬 밀랍 틀을 의미했던 라틴어 이마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영면에 든 얼굴이 비로소 한 개인을 규정하는 유일한 객관적 지표라는 의미일까요? 결국 이미지는 하나의 대상이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자국이죠. 마음에 인상을 새기거나 남기는 대상이 무엇이든 자국과 대상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시간과 관계 그리고 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는 고정 혹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도화된 기술이 이끄는 대중문화는 이미지의 고전적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그를 기반으로 한 SNS의 다양한 도구들은 왜곡되고 자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미지의 홍수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미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문명과 기술이 그것을 돕고 급기야 스스로 변검과 같은 수십 장의 가면을 그리거나 덮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본캐나 부캐와 같은 신조어도 어쩌면 하나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세상을 살아내기 두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크게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정서적 요소인 호감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한 인터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죠? 여배우는 딱히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달리 말하면 모든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는 뜻이겠네요? 배우는 답이 없이 뚱한 표정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촬영 당시 과자를 직접 구워 출연진들에게 나눠주셨다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배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를 칩니다. 배쯔니! 영화 시사회에서 진행자와 여자 주인공이 잠시 나눈 이 대화는 일본 전역에 보도가 됐고 사람들은 이 일화를 일명 배쯔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배쯔니란 일본어로 별로라는 뜻인데요. 여배우는 당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사와지리 에리카입니다.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외모의 실력까지 겸비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사회 순간의 몇 마디 대화로 그간 쌓아왔던 모든 긍정적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잘못을 한 것도 아님에도 사건이란 단어가 붙을 만큼 인터뷰의 여파는 컸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당시 이 일화를 비꼬며 그녀를 배춘희 여사라고 불렀으니 그 여파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춘희 사건은 이미지의 가변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지는 몇 마디의 말 실수에도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정서적 요소인 호감은 진정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데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마음 쓰는지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실력이 뛰어나든 관심이 없습니다. 팬들의 전혀 마음 쓰지 않는 사와지리의 일화는 진정성이 결여된 개인에게 뛰어난 외모와 능력이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정서적 요소인 호감은 대상에 대해

상대의 좋고 싫음의 감정적 부분으로 이를 통해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호감은 상대의 말과 행동의 원인을 평가하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같은 행동을 평가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일찍이 이렇게 일침했습니다.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이다. 이미지의 두 번째 구성 요소, 인지적 측면인 신뢰입니다. 영단어 트러스트의 어원은 독일어 트로스트로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전문서나 논문에서 공신력이나 신뢰성으로 혼용 표기하기도 하는데, 현실에선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앞서는 것이 누가 이야기하는가죠. 아무리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무장했더라도 요즘 말로 듣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의 말은 더잘 통하죠. 권위와 인기는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권위에는 동경이, 인기에는 애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경과 애정의 한자를 들여다보면 모든 글자에 공통적으로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에서 비롯한 감정의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뢰의 어원이 편안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믿고 싶은 마음이 내재된 구도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인기인의 말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권위와 인기 역시 신뢰와 동일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능함입니다. 뭐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눈으로 보는 결과물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상대에게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유능함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능감을 느끼게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분야에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체로 좋은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이미지는 곧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사랑은 호감도로 드러나고 편안함은 신뢰도와 밀접하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곧 각자의 유능함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가진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난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는 호감이 있음을,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는 신뢰를, 저 사람 참 똑똑해 보여는 유능함을 의미하겠죠.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항상 상충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발생하는데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 유능감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능감을 주지 못하면 권위가 흔들리며 신뢰마저 이를 위험에 처합니다. 그럴 경우 존경을 얻기는 어려워지겠죠. 아랫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리더는 오히려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답은 결국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노출의 빈도가 높아 정보가 축적된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교수로서 처음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이나 상사로 부임해 직원 앞에 처음 서는 순간처럼 서로의 노출 빈도와 정보가 낮을 때는 자신의 권위와 유능함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감각 중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정보의 통로는 단연 시각입니다.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대상에서 얻는 세 가지 범주의 정보를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며 첫째로 시각 정보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 정보로 대상의 목소리 자체가 주는 모든 정보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한 사람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언어 정보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개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중 시각 정보가 55, 청각 정보가 38로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이 93%나 되며 언어적 요소는 단 7%의 비중만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진 메라비안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인용하는 내용 중 10중 8구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라비안의 법칙이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됨됨이와 탁월한 언변이면 외적인 부분이 어떻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이 말만 번지르한 사람은 그 얕음이 쉽게 들통나지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에 있어
자신의 분야에서

유능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시간을 두고 반복된 노출을 통해 내밀한 이야기까지 공유한 관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면 뒤에서 적당히 꾸민 말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은 흡사 지문과도 같습니다. 성형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려한 치장 뒤에 숨어도 결국에는 선명하게 그 본질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인주를 묻혀 흰 종이 위에 명확하게 모습을 보인 오직 하나의 무늬처럼 말이죠. 도저히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은 인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 그 지문은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태도로 말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 앞에 우리는 분명 가면을 걷어낸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스스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주변이 아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지문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Back to the Real Life,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라로 하겠습니다.

0: 자,
1: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3: 폭포 뒤에서 불만 잡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0: 안 밀려줘요.
1: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자,
3: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1: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이게 동해 문어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1: 네.
2: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1: 한 250억 했고요.
3: 연매출이 13억?
1: 한 50억.
2: 그냥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해서 해물 섞었지.

0: It's magic.
1: 안 돼, 미치야. 끝말이 진짜. 너무가 뿅뿅. 아.
2: 맛있지?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홍성의 옛 지명 홍주. 그 숨결이 흐르는 홍주 읍성의 치열한 역사.
1: 역시 우리 숨결의 고장 홍성 정말로 깊이 있는 고장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0: 유구한 세월 대대로 빚어낸 갈산 토기의 가치.
2: 물도 좋죠, 흙도 좋죠, 좋은 점토가 나오죠. 토 바를 게 없잖아요.
0: 평범하게 생각했던 된장이 음식 문화 유산이 되기까지.
3: 너른들도 있고 좋은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0: 나무, 바람, 햇살이 좋은 고장. 세월 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를 더해가는 지역의 문화유산. 그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홍성으로 떠나보시죠. 충절의 고장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충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을 찾아가 봅니다. 기묘한 바위와 8개의 봉우리가 절경을 이루고 병풍바위, 장군바위 등 전설이 깃들여 있는 명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러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0: 산에서는 용의 기운과 봉황의 아름다움을 갖춘 그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이면서 제2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 수백 장의 한국화를 보듯이 시시각각 풍경이 바뀌는 용봉 산자락 아래 숲속 캠핑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홍성훈 씨는 집안 대대로 홍성에서 살고 있답니다.
2: 제 와이프한테 자주 얘기하죠. 물도 좋아, 산도 좋아, 강도 좋아, 먹을 거 많아. 어? 역사 깊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될 우리 동네다라고 제가 자랑 많이 하죠.
1: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홍성훈 씨가 가족과 함께 꼭 가보고 싶었던 곳 바로 홍주 읍성입니다. 홍성은 충절의 고장답게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배출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항일운동과 의병활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역사 속에 홍성군이라는 지명에도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3: 지금 저 충청도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홍성에 홍자를 따서 공홍도, 공청도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왜 이렇게 인물이 많이 태어났느냐면 지금 말하면은 도청이랑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관찰사가 근무를 했으니까. 네.
4: 근데 좀 홍성이 좀 작잖아요. 지금의 홍성은 왜 좀 작을까요?
3: 구한 말 여기에서 의병이 두 번이나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맥을 끊어버리자 끊어버리자 해갖고 홍주군에서 홍성군으로 이름까지 바꿔 지명까지 바꿔버렸어요.
1: 홍주 의병은 충청도의 대표적인 항거의 역사입니다. 불꽃 같은 투쟁과 호국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군요.
3: 가운데에 뭐 돌로 이렇게 쌓여 있어.
4: 뭐 하는데 같아?
3: 뭐 같으세요?
2: 거인돌?
1: 마치 지하 벙커처럼 생긴 이곳은 과거 수구였답니다. 원래 홍주성의 물 흐름을 조절하고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3: 여기는요, 1913년도에 일본인들이 맥을 끊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 홍주성 반을 뚝 잘라갖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남문을 부셔버리고.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에는 물이 흐르던 곳이야. 근데 일본인들이 커다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두 명이 요 수로를 통해서 물길을 이제 헤치고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줘갖고 의병들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었대요.
4: 여기까지만 이렇게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 그렇죠. 여기서.
1: 홍주성을 탈환하고 지키고자 했던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 그 두 분 아까 얘기하신 분은 누군지는 기록이
3: 나이는 한 14살에서 13살 정도 된대요. 됐는데 김씨 이씨만 어제 지가 기록 있는 걸 찾지 못해갖고
1: 무도한 침략자들로부터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투쟁. 현재는 홍주성 주변을 홍주의병 공원으로 지정해 추모하고 있습니다.
3: 이거는 병호 항일 의병 기념비예요. 두 차례 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완용 여기다 애도비를 세웠대요.
4: 근데 일본군을 애도한다고 탑을 세워요?
3: 이완용은 일본 편에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이완용이 세운 애도비는 부셔서 땅에다 묻고 쌀한테 보리쌀한테 걷어서 세운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병호 항일 의병 기념탑이에요.
2: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 밑에 그 예전에 이완용이 세웠던 기념비가 그럼
3: 묻혀져 있지요. 다 조각 나서.
2: 아,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3: 그 위에 그 자리에 다 세운 거예요.
2: 태어나서 지금까지 홍성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 토박이라면은 토박이 이제 군민인데 역시 우리 충절의 고장 홍성 역사적으로 정말로 깊이 있는 고장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4: 이렇게 직접 해설사님이랑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고 뭔가 역사를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0: 그런 기분이 생겨요.
1: 35년간 수역의 역사 속에 항쟁의 정신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과 나무, 흙이 좋기로 소문난 갈산면으로 가보시죠. 예부터 토기를 만드는 문화가 이어져 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통 옹기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대대로 옹기 문화를 이어가는 갈산 토기 장인을 만나봅니다.
2: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2: 여기 욕장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3: 여기가 지금 바로 앞에가 바다였었어요.
2: 바다요?
3: 네.
2: 논밖에 없는데요?
3: 그렇죠. 50년도까지 바다였다가 그 뒤로 간척이 된 거예요.
1: 아, 아니, 아니, 이곳이 바다였다고요? 70년대까지도 해상 운송이 가능했던 곳. 이곳에서 만들어진 옹기는 백기를 이용해 전국으로 팔려나갔었답니다.
3: 그리고 또 주변에 산들이 높지 않은 산들이 주변에 많아 나무 구하기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 주변에 지금 논두리에서 정말 좋은 점토가 많이 나왔거든요.
1: 가마를 짚힐 좋은 땔감, 토기를 만들기 좋은 부드럽고 찰진 점토가 풍부해 큰 옹기 공장이 예닐곱 개가 있었답니다. 5대째 전통 옹기를 만들어오는 방춘홍 옹기장과 아들 유준 씨.
4: 옹기를 만들려면 흙부터 준비하야거든요. 이렇게 매통질을 해야 흙이 부드럽고 고르고 그 작업하는 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풀려요.
1: 점토의 기포를 빼내고 점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통질을 해주는데요. 아버지 눈에는 아들의 매통질하는 솜씨가 탐탁지 않습니다.
4: 아하,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다. 더 요걸 한번 슬쩍 자리를 내고 그래 매통 잘 빠져. 잘 빠지고 흙이 잘 있고. 이해 가죠?
3: 맨날 욕먹고 맨날 작업하고, 그러니까 작업을 꾸준히 같이 하는데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4: 야, 내가 오늘 욕은 안 했다, 야. 아이. 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예, 목소리가 컸지. 욕은 안 했어.
1: 딸과 아들 모두 20년이 넘는 경력이지만 아버지 눈엔 늘 아쉬운 부분만 보입니다. 84세 나이에도 체력도 최고.
4: 요 정도는 하루에 몇십 개씩 만들었지.
2: 하루에 몇십 개요?
4: 그러니까 밤에 1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1시 나와서 해 넘어갈 때까지 하니까 온게 그때는 음수서 못 팔아가지고.
1: 과거만큼 찾는 이들이 없지만 그래도 뒤를 잇겠다고 배우는 아들딸이 고맙고 기특합니다.
4: 이제 농사 많이 치는 사람들, 부자 사람들이 사거든. 그러면 쌀하고 바꾸는 거요. 큰 항아리하고. 그냥 쌀 한 가마에 받는다든가.
2: 큰 건 얼마나 큰 것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4: 현재는 한 1m 50까지만 했어요.
1: 1m가 넘는 대형 토기의 경우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큰 독을 쌀로 가득 채우려면 확실히 부자들이 찾던 옹기였겠네요.
4: 아우, 이건 뭐 한 두 아름 시대죠, 형제가. 저 80kg 쌀가마 있죠. 한 네다섯 개 들어가. 요거는 한 다섯 개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이 곡식을 떠내려면 사다리 놓고선 바가지로다가 이렇게 꺼내겠던 시절이요.
1: 요즘엔 대형 옹기를 찾는 이는 거의 없지만 아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제작을 멈추지 않는다는군요.
4: 이 큰 거 할 때는 이 숯을 펴서 안에 약간 건조를 시켜가면 올려야 돼요. 밑에서부터 만들어 올리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굳혀가면 올려야 돼요.
2: 이거 물레는 그럼 어떻게 돌려요? 이거는 이렇게 큰 거는?
4: 아, 밑에 돌려줘야죠.
2: 다른 사람이?
4: 딴 사람.

0: 하나님이 물에 돌려줘야지.
1: 누가 돌려줬어요, 그러면?
0: 천상 아들이나 딸, 가족이 누가 와서 돌려줘야 돼.
1: 아드님이 돌리셨어요, 그러면?
2: 하하, 물레를 돌리던 소년이 지금은 귀한 전통을 이어갑니다. 옹기를 만드는 데는 잿물이 매우 중요한데요.
0: 잿물이 곱겠다.
2: 홍성에서 나는 약토가 최고랍니다.
0: 이거 이게 앙금에 이거를 항아리에 입혀주면은 예, 반듯반듯하게. 낙토도 우리 홍성에서 나와서.
1: 홍성이 흙이 좋은가 보네요.
0: 흙도 좋고, 또 유약만데 쓰는 낙토도 좋고.
1: 옹기 만들기에는 제일 좋은 곳이네.
0: 제일 좋은 곳이에요. 뭐, 아설 것이 없어요. 그, 딴 지방에서는 점토도 안 나지. 뭐, 약토 같은 것도 안 나지. 뭐, 운반 과정이 좋기라 한가? 상당히 힘들죠. 근데 우리 홍성에는 아주 조건이 100%예요.
2: 약토는 그야말로 자연이 알아서 혼합해 만들어준 천연 재료.
0: 잿물 굉장히 좋다야. 근데 곱고.
2: 잿물은 유약의 역할을 하는데요. 옹기 표면에 잿물을 입혀 한 번 더 구워내면 윤기가 흐르는 단단한 옹기가 된다는군요. 자, 이제 옹기 표면에 그림을 그릴 차례.
0: 그림 하나 놓아보고 환 쳐봐, 어디.
2: 환을 친다고 하는 이 과정은 아들 유준 씨가 가장 어려워하는 작업.
0: 네가 농가고 내가 농가고 비교해봐. 여기 또 사랭이 당겨져 있어요, 요게. 예, 근데 쟤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1: 잘 모르겠는데요.
0: 너무 난방스러워.
1: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3: 선이 굵을 때는 굵고 얇을 때 얇아야 하는데 저는 똑같이 굵잖아요. 아버님 이제 보실 때 마음에 안 들으신 거죠.
2: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선의 굵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0: 아이, 그림 중요해요. 불 땐 때 이 그림을 보고 이 흙이 잘 익었는가 안 익은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림 친 데는 재물이 밀렸잖아요. 그랬더니 항아리 그 흙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그걸 이 흙을 이 그림을 보면 알아요.
2: 자연이 주는 좋은 흙으로 사람이 빚어낸 옹기. 이제는 불이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뿌리시네요.
0: 이게 잿물이 녹으면은 달라붙으면은 두 개가 다 못 쓰게 돼요. 달라붙어 갖고. 그래서 붙지 말라고 모래를 뿌려주는 거야.
2: 이런 비법이야말로 대대로 이어오는 세월을 거쳐 발견한 지혜겠죠. 지금까지의 과정들만 봐도 시간과 정성이 어마어마합니다.
1: 가마가 몇 미터예요, 이게?
0: 이게 한 30미터 돼요. 그러니까 밤낮으로다가 한 5일 동안 따야 돼요.
2: 이제는 불의 세기도 중요합니다. 땔감의 양을 조절하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 내 고향 홍성이어서 가능했답니다.
0: 아유, 홍성 고향 좋죠. 공이 좋죠. 바다 갇혀있는 남당리 항 있죠. 뭐 또 좋은 점토가 나오죠. 뭐 옹기 공장에서 더 바랄 게 없잖아요.
2: 옹기 문화를 잇는 반충웅 씨. 홍성의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문화유산을 찾아가 봅니다. 고서 장연구가로 불리는 발효장 명인을 찾아갔는데요. 뭘 열심히 빻고 계시는군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4: 이걸 팥장 만들 거.

0: 이경자 씨는 팥으로 메주를 써 사라진 팥장을 되살렸습니다. 홍성의 유명한 특산물이 됐죠.
1: 팥장은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요. 팥이 들어가서 약간 단맛이 있고요. 부드러운 맛이 있어서 나물무침 맛있어요. 찌개도 맛있어요.
0: 국내산 재료로 맛있고 안전한 장을 만들고 연구까지 해나가는 이경자 씨.
2: 이게 더덕도라지장이에요. 여기 더덕도라지장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약이 되는 된장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면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아프니까 인삼은 너무 비싸고 더덕하고 도라지는 그래도 구하기 쉽잖아요.
0: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에 기록된 팥장, 더덕장 등 조상들의 장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이거는요, 이게 번성하라는 뜻이에요. 번성하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푸르잖아요. 또 윗단에 또 있고 윗단에 또 있잖아요.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번성하는 거. 예, 여기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문양이 있잖아요. 살면서 탄력성 있게 잘 넘어가라. 부드럽게 잘 위기를 넘겨라. 그러면서 큰 사람이 되라라는 뜻인 거예요.
0: 장은 그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약이고 힘들 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 같은 것이라 여긴답니다. 늘 홍성에서 나는 농산물만 사용한다는데요.
1: 오, 내가 찾던 게 여기 있네. 이거 선비콩이 있어요. 선비가 과거 보러 갔는데 이 콩으로 밥을 해주는 그 주막이 있었는데 그 밥을 먹다가 과거 일정을 놓쳐서 선비의 인생을 발목을 잡은 콩.
3: 팥도 좋은 게 들어왔네.
4: 이게 우리가 써야 되는 백패지. 아이고, 얘는 오가피 콩이네요. 이게 이파리가 다섯 개이고요. 오가피 맛이 나고.
1: 구정물 콩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거 옛날 어르신들이는 알지? 젊은 사람은 이 콩을 알지를 못해요.
5: 구정물 콩이요?
4: 예.
5: 왜 구정물?
1: 구정물처럼 색깔이 이렇게 어둡다 해서 구정물 콩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6: 이 콩이 이제 옛날 그 토종 우리나라의 토종의 콩이거든요. 콩 종자가. 근데 점점 없어져요. 특이한 거 찾으시죠? 없는 걸 구해달라서 힘들어요.
0: 하하, 콩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던가요?
6: 이게 상수리과거든요. 근데 서해안에서만 조금 나와요.
1: 도토리는 저희가 이게 장이 상실장이라고 있어요. 그 장을 만드는 재료예요.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만드는 사람이 사라지고 먹어본 사람이 없고 문헌에만 있는 장이에요. 북한에서는 장이 그런 장이 있었어요.
0: 우연히 중국 교포를 통해 도토리 장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7: 도토리 갖고 왜 장을 만들었는 거예요?
4: 콩이 없으니까. 장은 먹고 싶은데 콩이 없으니까 콩을 조금 여니까 써서 못 먹을. 근데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1: 근데 난 옛날에는 이런 장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혼합해서 구황장이라고 했거든요. 구황장이었는데 이제는 구황장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냥 된장 이렇게만 됐는데.
4: 그거? 그거 마늘.
8: 마늘 왜 뭐를 하니 이거?
4: 육종 마늘인데 그게 너무 예뻐서 내가 그 연구하느라고.
8: 집에 잔뜩 있는데 자꾸 사지 마. 뭐를 이렇게 많이 사 이거를.
0: 남편은 투덜대면서도 늘 아내의 장복이 짝꿍입니다.
8: 볼 때마다 안 살 데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일거리 많이 만들어야 했다.
0: 남편의 불만을 잠재워야겠습니다. 장을 봐온 김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맛있는 음식만큼 좋은 화해 묘수가 또 있겠습니까? 하하.
1: 이거요, 팥장으로 된장찌개 할 거예요. 쑥 된장찌개 할 거예요.
0: 캬, 자연을 입에 담는군요. 이야.
1: 쑥을 콩가루를 좀 묻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쑥의 풋내가 안 나고 정말 맛있어져요. 이렇게.
0: 늘 풍요로운 재료를 내어주는 홍성에서 새로운 인생과 가치를 깨달았다는

0: 영자씨.
1: 홍성은요, 무엇을 해도 다 잘 되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뭐가 잘 된다라기 아니라 모든 농작물이 다 잘 되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름이 많고 밭이 넓고 그리고 평야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심으면 뭐든지 잘 돼요.
0: 제2의 고향이 된 홍성. 청성으로 발효시킨 장처럼 뭉근히 익어가는 삶을 찾았습니다. 이건 도토리 묵인가요?
1: 청국장 무침.
0: 청국장 무침?
1: 네, 이게 무쳐서 먹었던 거예요. 청국장 끓여서만 먹는 게 아니라 생청국장을 먹었었다는 겁니다.
0: 아니, 청국장을 풀어서 찌개만 끓이는 줄 알았는데 생으로 먹는군요.
1: 이렇게 해서요,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간식 대용으로 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0: 그녀의 손에서는 잊혀져 가던 음식들이 척척 만들어집니다. 자, 자연을 그대로 옮겨 환상이 차려졌습니다.
2: 바람 불고 충전했었어.
3: 김부다 쌈바이 맛있어. 먹어봐.
0: 하하, 그새 불만이 된장처럼 풀어졌네요.
2: 부드럽지, 된장.
3: 된장찌개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인정을 하네, 이거.
0: 아내의 연구를 늘 응원하고 있답니다.
1: 제가 원래 공주인데 공주에는 제 고향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40년 살으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 산도 있고 너른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0: 사라진 음식 문화를 되살리고 대대로 옹기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지켜가는 홍성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입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2: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3: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4: 시커먼 털 있잖아요.
5: 키는 170, 170
6: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1: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2: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7: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8: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9: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10: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11: 평생 살아.

0: 그래서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1: 더 아파 나도 저 회사 하는 게 좋잖아요.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더 미싱 링크 본방사수 장면돌파.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름다운 낙조가 드리운 더 넓은 홍성의 바다에 숨겨진 보물. 펄떡펄떡 힘좋은 녀석의 정체.
1: 평균 2kg 이상이 다 넘어요. 아무나 못해 이게.
0: 꽃 구경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 온통 수선화 천지인 이곳은 해마다 열리는 수선화 축제 현장.
2: 꽃을 보니까 행복해져요.
0: 풍악 소리 신명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 마을의 전통이 고스란히 계승되는 거북이 마을 수선화 축제. 봄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꽃향 가득한 홍성. 이 고장이 품은 보물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생태보고 천소만이 흐르는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해산물이 풍부한 서부면으로 떠나봅니다. 바닷물의 시간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꿈틀대는 드넓은 갯벌.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한 홍성의 천소만입니다. 그 신비로운 바다는 사계절 풍성한 해산물을 내어줍니다. 겨울이면 맛볼 수 있는 쫄깃한 새 조개. 가을이면 담백한 대하. 그리고 홍성의 봄에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녀석들. 어떤 생선일까? 이어이어이.
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아, 이거 송어 떠와요.
3: 바다에서 송어요?

0: 원래 송어는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라고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가져온다고요? 요호, 그 녀석들 크기가 엄청납니다. 바다에서 송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1: 바다에서 지금 송어 잡아온 거예요. 또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시겠어요?
2: 아, 지금 가실 거예요?
3: 네.
0: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 따라 나섰습니다.
2: 어디 멀리 가시나요?
1: 아, 여기서 한 10분 가요.
0: 남당항에서 배로 10분. 겨우 뜰채만 달랑 갖고 송어잡이를 한다고요? 이곳은 양식장 아닙니까?
2: 양식장인가 봐요.
3: 예, 여기서 바다 송어 키우는 거요.
0: 그렇습니다. 홍성의 보물 바다 송어 양식장입니다. 아니, 민물에서 사는 송어를 바다에서 키운다는데요.
1: 700g, 800g 되는 민물 송어를 갖다가 순치를 시켜서 뭐 11월 달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균 2kg 이상이 다 넘어요.
3: 땡겨. 더 땡겨. 빨리 땡겨. 빨리 올려.
0: 이야, 바다에서도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1: 이 바다에서 기른 바다송어는 육질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비린내라고 하는 그 맛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0: 송어는 냉수성 어류로 양식하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존에 맞는 염도가 있어서 스스로 민물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며 염도를 조절해야 산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바다 양식에 성공을 한 거죠. 아이고, 그 녀석들 엄청 실하구먼.
2: 얘도 엄청 힘이 좋나 봐요.
3: 아, 힘이 엄청 세요. 이런 일반 고기들하고 틀려가지고 힘이 이거 다르다, 힘이 다르다.
0: 유수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어류가 서식하기 적합한 천수만의 자연 조건이 바다 양식 성공의 첫 번째 비결.
1: 홍어는 맑고 깨끗한 데서만 많이 살아요. 아무나 못해요, 이게.
3: 왜?
1: 그래서 못해요.
3: 왜 못해요?
1: 아, 민물 송어 갖다 바다 넣으면 다 죽지, 나무요, 그게. 보통 여기서 7톤, 8톤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3월, 4월, 5월 달, 6월 달까지 남당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바다 송어예요.
0: 두 번째는 양식장에서 염도를 서서히 조절해 주면서 송어가 바다에 적응하도록 기간을 가진 후 해상 양식장에 풀어서 키운다는데요. 염도 조절 방법은 어촌계 1급 비밀이랍니다.
4: 아, 이게 저기 바다 수달 이런 게 들어가지고 송어 양식하는데 송어를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수달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달도 살아야 되고 송어도 살아야 되고.
3: 여기서 수달이 한 마리 들어가잖아요. 다 죽여요. 한 마리 먹고 지금 양참면 그냥 마를 것 같으면은 다 저기 하지, 놔둬야지. 그런데 다 죽여. 놓고 뱃살만 먹고 다 버려요.
0: 그동안 해수를 끌어와 가두리 양식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바다 양식에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홍성이 처음이랍니다. 출하하는 날엔 송어 요리를 먹는다는데요. 한 마리만 잡아도 든든하겠습니다.
5: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얘. 아주 힘들어요, 잡으려면.
0: 마치 연어처럼 붉은 빛의 송어회. 송어는 항산화 효과를 지닌 셀레늄이 많이 함유돼 있어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5: 조류가 여기는 세요. 그래서 조류가 세서 살이 더 탱글탱글하고 이제 바다에 있는 미생물이

0: 막 멸치떼들 여러 가지들 들어오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민물고기 같지 않고 바다송어는 더 커요. 그래서 맛이 훨씬 좋아요.
1: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 자, 이번에는 각종 채소와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 주면 새콤달콤 회무침 완성.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튀김옷 살짝 입혀서 기름에 퐁당. 지방이 적어 튀김으로도 좋죠.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바삭한 송어 튀김까지 곁들여 봅니다. 송어 요리가 이렇게 다양했던가요? 회로 먹고 무쳐 먹고 튀겨 먹고 송어 한 마리로 진수성찬.
2: 요 기름장을 찍으면 이게 소고기 그 육사시미 맛이 나요.
1: 맛은 어떻습니까?
3: 그 맛이 나네. 소고기 그렇게 맛 나네.
2: 이거 찍으면 소고기.
1: 그야말로 바다의 소고기 송어. 초무침에도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3: 민물송어는 약간 흙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그거 생각했는데 전혀 안 나요.
2: 전혀 없어.
1: 민물송어의 흙맛은 없애고 담백함과 쫄깃함은 더해진 바다송어. 어촌계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한 바다송어 양식.
4: 외지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회, 쇠조개, 대하 이런 축제 때만 오거든요. 너무 아까운 동네예요.
5: 이 남당항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맛있으면서도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끝까지 존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욕심이 있습니다.
1: 입이 즐거웠다면 눈이 즐거울 차례. 만개한 벚꽃길 따라 구항면으로 떠나봅니다. 벌들이 꽃을 찾듯 꽃 구경한 사람들이 즐비한 곳.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6: 마을 가꾸기가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꽃을 잘 가꾸었다고 그래서 왔어요.
7: 아, 여기가요?
6: 네.
8: 거북이 마을 수선아.
7: 거북이 마을 수선아?
8: 네. 네.
1: 온통 봄꽃으로 수놓아진 곳. 노란 수선화가 물들인 동화 같은 마을 거북이 마을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볼까요?
9: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0: 아, 예. 아유, 수선화 맘내 하고 있어요.
11: 어? 이 수선화가 풀 때문에 싫대요. 그래서 이거 매주노라고 그래요.
9: 수선화도 농사 짓는 거예요?
11: 아니요.
9: 그러면요?
11: 밭으로 보는 거예요.
12: 뭘 아냐, 꽃농사 짓지.
9: 아, 꽃농사.
13: 얼마 있으면 수선화 축제를 하는데 그 안에 이게 전부 다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 풀을 좀 메고 있어요.
1: 마을 사람들이 손수 수선화를 갖고 마을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데요.
13: 그 일명 거북이 마을은 요 뒤에 보이는 산이 보계산인데 보계산이 거북이 형태를 닮았다. 그래서 저희 마을을 거북이 마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 아홉 가지의 보물이 덮여 있다는 보계산 자락 아래 위치한 거북이 마을.
11: 절반이 뽑는 사람 내 맡기. 내가 절반이 뽑았어.
10: 노래도 좀 하고 하셔.
11: 노래하라고?
9: 해보세요.
11: 해봐요.
9: 예.
11: 산나물 두등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나 밥맥이 싫어서 한 거요?
10: 그 밥맥 거보다 더 백 번 더 나아요.

0: 노래한기.
1: 어른분들이 또 이렇게 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하시네요.
2: 꽃 농사를 지어서일까요? 어르신들의 마음도 활짝 피었네요. 거북이 마을에는 계승되는 전통이 있답니다. 500년의 전통 오방제를 거북이 마을에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3: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품들은 수선화 축제 때 이 마을을 알리기 위한 거기 마당놀이 소품들입니다.
2: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손수 만들었다는군요.
3: 아이, 선왕당인데 그중에 이제 그 선왕당에 배운 입은 꼭숟각시를 달아놓으면은 아, 이 마을에 초상이 났다.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색동이 달려있는 꼭숟각시가 걸려있으면은 아, 이 마을에 신생아가 태어났다.
2: 우환이 든 집엔 잡신을 쫓고 경사난 집은 축하를 해주며 안녕을 기원하는 거북이 마당놀이.
3: 거북이는 우리 마을의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게 거북입니다.
2: 거북이 마당놀이는 오방제를 지내기 전에 행해지는데요. 거북이를 앞세워 집집을 돌면서 지신을 밟아주고 축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4: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82이고 쬐끔밖에 안 남으시오. 이 정도 되면은 볼거리가 되잖아요. 거북이가. 아이 뭐야 거북이 입이다. 이게 아주 복받으라고 몇 천사 있는.
4: 뭐 하시는 거예요?
3: 거북이 네. 밥 주는 거요. 저기 잘 좀.
2: 오이 거북이가 용돈을 받네요.
4: 요즘 거북이는 형차를 좋아하나 보죠?
3: 이런 것도 시골 문화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을의 전설이잖아요.
2: 2004년. 거북이 마을에서 거북이 마당놀이를 재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정월 대보름과 마을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이 행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께서 꼭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3: 여기는 우리나라 영조대왕 때 영의정을 지낸 약천낭구만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은 후학을 가르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권농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재진다. 소칠 아이는 여태 일어나지 않았느냐. 재나무 사라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이슬을 읊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2: 약천 낭구만 선생은 마을에서 수선화를 키우게 된 유래가 된 인물입니다.
3: 당파 싸움에 유배를 갔다가 그 지역에 자생하던 수선화를 뿌리를 가지고 이 초당 앞뜰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마을이 수선화 유래가 생긴 거고 지금은 집집마다 마을 전체가 수선화 밭입니다.
2: 고향 땅에 심은 수선화. 선조가 심은 꽃은 후손들에 의해 가꿔지고 마을의 축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거북이 마을에는 귀한 보물이 바로 이곳 장충 영각에 있다는데요.
3: 여기 오셨으니 아주 귀한 그림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2: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바로 이 그림입니다.
3: 2011년도 7월 27일 KBS 진품문품 시간에 15억 진가를 받은 문화재급 그림입니다.
2: 석천 전일상 장군의 실제 모습을 그린 석천 한유도. 감정가가 비싼 이유는요, 무진년 6월이라는 제...

0: 제작 시기가 정확히 표기된 점. 게다가 매와 말, 관기와 검 등 무인을 상징하는 사물을 통해 무인의 생활을 정교하게 묘사한 점입니다. 그리고 풍속화로는 드물게 실존 인물을 그렸다는 점이죠.
1: 이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이 자리에서.
2: 어르신이랑 무슨 관계세요?
1: 아, 저한테 8대 조 할아버지입니다.
0: 이렇게 귀한 가문의 보물이지만 마을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데요.
1: 우리 마을에 수선화 축제가 더 번창을 해서 전국에 알리고 싶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에 보존되어 있는 민속고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비싼 그림, 소중한 그림도 한 가지 들어있는 겁니다.
0: 자, 드디어 수선화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농악이 울리며 축제의 막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습했던 농악 솜씨를 발휘하는 마을 사람들. 어깨가 들썩들썩 힘겹습니다.
3: 자, 얼씨구 하면 좋다 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얼씨구!
4: 고맙습니다.
5: 자, 일산은 4월 6일 보기산간에 거북이 마을 지식마을과 일성제!
0: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도 오늘 하루 신명나게 놀아보시죠. 거북이 마당놀이는 거북의 목에 줄을 메어 몰고 그 뒤로 농악대가 뒤따르며 동네를 도는 길놀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집안을 돌봐주는 안택 고사를 치르죠.
6: 피난이다. 천지 신명이까 우방 제신님께 피난이다. 충청도 홍성군 구학면 거북이 마을 동네 대동소지 일장 올려오니 정성이 부족해도 부족도 마시오.
0: 예, 전통 놀이와 풍속을 계승하는 거북이 마을.
7: 맞고 지나가길래 애따꾸랑기 잡고.
0: 고향의 전통을 알리려는 노력은 어느덧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8: 네, 마을 분들이 고생해서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꽃도 너무 예쁘게 키워주신 거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네,
9: 오길 잘했네요.
8: 네,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아요.
10: 그냥 그 지나간 일은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심해서 해주니까 참 보기도 좋고.
0: 거북이 마을에서 생산한 특산물도 있는데요.
11: 거북이 빵이 기다리셔야 돼요.
0: 바로 거북이 모양의 빵입니다. 제빵 기술을 익혀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구워냈다는데요.
12: 저희 마을이 거북이 마을이라 이 빵을 거북이 모양으로 틀을 제작을 했어요.
0: 몇 개월 전부터 마을 회의를 하고 반죽과 앙금을 넣은 거북이 빵을 축제 때 선보이게 되었죠. 과거의 전통과 현재를 이어낸 거북이 빵, 인기가 좋습니다. 하하.
12: 빵 모양이 예쁘죠?
13: 네. 네,
12: 거북이 모양. 뒤에 보면 빵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13: 난 머리부터 먹을래.
11: 맛있어요.
12: 예,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구경 되세요.
13: 네. 감사합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14: 거북이 빵, 일단은 모양이 너무나도 귀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크림에 그걸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혜자스러워요.
0: 거북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올해도 수선화 흐드러지게 필 무렵 무슨 꽃도 함께 활짝 피었습니다.
15: 수선화라는 꽃을 몰랐는데 와서 보게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구나 하고 느꼈고,
9: 해마다 아이들이 더 오길 원해서 함께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15: 꽃이 피어서 예쁘고.

0: 사진도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1: 한솥 부스에서는 수선화를 나눠주며 직접 심어보는 체험 행사가 한창인데요. 호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꽃을 심은 아이들의 모습이 수선화와 닮아 있습니다.
2: 저희 마을이 수선화가 이렇게 많고 또 전국이 또 노랗게 또 수선화로 물드는 그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1: 선조들께서 심은 수선화가 현재에 와서는 이렇게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손으로 심어지네요.
3: 뱃속에 있는 아기도 접수됩니다. 어서 오세요. 두 개 드릴게요. 한겨울을 지나고서 제일 먼저 피는 게 수선화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아무도 갖다가 잘 키울 수 있는 꽃 중에 꽃이에요.
1: 수선화가 만발한 거북이 마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4: 아, 수선화 많이 못 봤었는데 서울에서는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집에 가서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5: 옛날에는 좀 고즈넉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활기를 찾는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 됐습니다. 저는 한 번쯤 여기 와서 살고 싶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옛 풍속을 재현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가고 싶은 마을,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마을. 충해 열사의 넋이 깃든 순관 유적지에서 느낀 호국 정신. 풍요로운 바다에서 사계절 해산물이 넘쳐나는 입이 즐거운 고장. 전국 각지에서 찾는 톡을 세우듯 특산물과 추억을 부르는 명물까지. 전통과 역사가 숨쉬고 휴식이 되어준 홍성 여행. 즐거운 여정 되셨습니까?

0: 상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나눔 공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늘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선 가족이 있습니다.
1: 카톡이네.
2: 여기.
1: 카톡이. 아이고, 이거 쓰레기 다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깡통대로 버려야지. 여기서.
0: 누군가에겐 버려진 물건이지만 이 가족에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는데요.
1: 그 깡통을 팔아서 발자값에도 하려고 듣고 있습니다요.

0: 아이, 공부하지 뭐로 왔어? 응? 무슨 왔어?
1: 궁금해서 왔어.
0: 궁금해서 왔어? 도와주려고?
1: 응.
2: 응. 아유, 착해라. 아유.
0: 여기 있다, 엄마. 아유, 고맙, 돈 잘 주셨네. 여기 있네. 아유, 잘 줬네, 정훈이.
3: 정훈이도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을 보탭니다.
1: 엄마! 엄청 좋아요. 그리고 빵통을 줬으면 뭐가 동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2: 아, 마음 약하죠. 저렇게 빵통을 주라고 제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동물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3: 몸이 아픈 아빠를 위해 더 많이 움직이는 착한 아들인데요.
1: 엄마. 저희 아빠는요. 제 선생님, 왜냐면 다리도 아프신데 깡통을 줘서 주시니까 고맙죠. 저희 엄마는요, 저희 선생님, 왜냐면 요리도 알려주고 깡통을 줄 때 도와주셨고.

0: 희망을 줍는 13살 정훈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훈이는 올해 13살, 어린 나이지만 몸이 아픈 아버지와 고생하는 엄마를 먼저 생각하는 기특한 효자입니다. 정훈이 하루는 조금 특별한 보물찾기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작은 희망을 찾아 나서는 정훈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 여기 반지하 집이 세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엄마 경희 씨는 아침부터 식사 준비로 바쁜데요.
1: 아, 정훈이가 계란국을 좋아해서 계란국 끓이려고요.
2: 계란 좋아해요?
1: 네. 정훈아, 아빠 깨워서 약 빌려라.
3: 네.
0: 아빠 약을 준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훈이. 매일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챙깁니다.
3: 아빠 빨리 일어나요. 약 먹어야죠.
1: 빨리 나 약 먹을래. 일어나고 가. 빨리 빨리. 물 따주고 서나 아빠.
0: 몸이 불편한 아빠 인성 씨는 잦은 통증 때문에 독한 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약만 해도 종류가 10가지가 넘는데요.
3: 뭐 아침에는 좀 많이 아파하고 비 오는 날은 더 아파해. 다리랑 당뇨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지셨대요.
2: 이가 다 빠지셨어요?
3: 네.
4: 예, 이렇게 그 대상포진경이 걸려갖고 아유 이렇게 심해요. 퍼져갖고 이렇게 심해요 지금도. 당뇨가 있으니까 이게. 당뇨 있는 사람들이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는 없고 고관절인데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너무 심해갖고 다리가 삐물 박으니까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
3: 아빠 시원하지?
4: 아유 시원해. 아유 좋다. 아유 좋아. 아우 아우 살살.
3: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좀 고잡이 왜 이렇게 많아요.
0: 어린 아들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아빠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무겁습니다.
4: 착한 아들이죠. 아빠 꼭 약 주시라고. 약 먹어야 사람이 빨리 낫는다고 그렇게 맨날 깨우더라고요. 난 진짜 아들 보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0: 집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정훈이. 깡통 줍는 일

0: 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데요. 귀찮을 법도 한데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1: 도훈아,
2: 응?
1: 가지고 가. 이건 아빠 거, 이건 네 거, 이건 엄마 거.
2: 어, 맛있겠다.
1: 맛있겠어?
0: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음?
2: 네.
1: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엄마도 봐봐. 김치도 먹고 다 먹는 너는 김치 안 먹잖아.
0: 가족에겐 이 밥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데요. 몇 해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순간입니다.
1: 그래도 모태에서 몇 년 살았는데 화장실에서 쌀 씻어서 갖고 나와서 냄비 뭐야 불닭가스에다가 밥 올려서 해 먹고 정원이도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정원이를 바깥에를 안 내보냈어요. 방에서만 놀게끔 했어요.
0: 과거 페인트공이었던 아빠는 갑자기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고관절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늘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삶. 새 식구는 모텔 생활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그 안에서 어린 정훈이는 참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2: 태권도에서 그 심사 비 내야 한다고 그 편지를 줬어요. 그거를 아빠가 그 읽었는데 돈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 심사 보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돈을 못 내니까 기분이 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애들이 놀리지만 꼭 찾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하네.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4: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2: 저희 가족은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돈이 생기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1: 정훈이한테 제일 미안할 때는 돈을 못 주는 게 제일 미안한 게 다른 애들은 다 돈 갖고 뭐 사 먹고 그러고 놀다가 오는데 그게 조금 뭐예요.
0: 틈만 나면 깡통을 줍는 새 식구.
1: 됐다.
5: 돈이 되네.
0: 정훈이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말려도 자꾸만 돕겠다며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는데요.
2: 같이 도와주니까 힘도 많이 나고 뭐가 더 평온해지는 것 같아.
0: 오늘은 냄비까지 주어서 고물값이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크답니다.
2: 합쳐서 한 18,000원이 언제나 22,000원 정도
4: 걸 거. 되게 잘하네.
2: 네.
4: 오, 많이 팔아봤어요?
2: 네.
1: 천천히 와.
5: 어. 야, 가, 천천히 가.
0: 다리가 아파 오래 걷기 힘든 아빠 인성 씨. 하지만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선생님, 뭐 내려놓을게요. 야, 7천 원인데 어떻게 하냐? 돈이 못 올릴 것 같다. 응? 돈이 나왔으면 좋은데. 괜찮아?
2: 응.
1: 네, 괜찮대요.
4: 정훈이 실망했어요?
2: 네.
4: 아, 왜?
2: 10kg 나올 줄 알았는데 7kg 나왔어요.
6: 14,000.
1: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더 많이 갖고 계겠습니다. 예, 예, 예.
2: 만 원, 만 천 원,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만 사천 원.
1: 정은이 소세지 반찬하고

0: 그다음에 여기 문제집 그거 살라고.
1: 문대집이 요새 좀 비싼가요?
0: 네.
2: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3: 아우, 나 쉬었다 갈게. 다리
0: 응? 아파? 아파? 쉬었다 간다고?
3: 아우, 죽었어.
2: 결국 아빠의 다리가 또 말썽인데요. 통증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0: 걱정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돈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4: 저 이제 차도 없어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1: 아, 차 없어요?
4: 네.
1: 몇년 정도 되셨어요?
0: 10년 됐죠?
1: 아, 병원 안 가신 지 10년 되셨어요?
0: 네.
2: 통증이 점점 심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의 권유로 병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부디 큰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 보면 뭐잘안 좋게 나올까봐 걱정이 돼.
5: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세요. 위로 한번 더, 한번 더요. 하나, 둘.
2: 과연 아빠의 다리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6: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걸어 다니면 아프세요?
3: 네, 막 애리고.
6: 그래서 지금 아프신 이유가 요게 이제 고관절 요컵 부위가 골반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원래 이제 고관절 수술하면은 골반에 뼈가 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푹 들어가면서 컵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3: 그때는 뭐 다리가 마비가 오더라.
6: 그러니까 저 다시 인공관절을 저거 뽑아내고 요 안에 뼈를 좀 넣은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요렇게 다시 이쁘게 해줘야 돼요.
3: 수술을 만약 안 하면 어떻게 해요?
6: 수술 안 하면은 이제 그 지금 인공고관절이 골반을 자꾸 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저게 이제 골반에 파손될 수 있어요. 그 기계가. 그리고 못 걷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주 못 걷게 되면은
2: 수술이란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 지금 환자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왼쪽 고관절이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인공고관절 머리 부분이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잘못 걷고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해서 인공고관절 재치환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미루게 되면은 이제 고관절 저 부위가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고관절을 뽑아내 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이제 심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3: 수술을 안 하면 걷지를 못한다니까 그게 걱정이죠.
2: 생계비도 힘든데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0: 엄마 아빠가 병원에 간 사이 홀로 집을 지키는 정훈이는 집안 청소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1: 전기요금 때문에 빗자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청소기계가 없어요.
0: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께 힘이 되고 싶지만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 정훈이 역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이의 진심어린 마음이 엄마 아빠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1: 뭘로?
0: 그런데 청소에 구슬땀을 흘리던 정훈이가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들었는데요.
2: 그거 뭐예요?
1: 깡통 죽고 그리고 신부름에서 얻은 돈이고요.
2: 그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1: 네.
2: 이거 뭐 하려고요?
1: 문제집 사라고요.
0: 엄마 아빠에게 부탁드렸습니다.

0: 학원을 다니진 못하지만 문제집 욕심이 점점 생긴다는데요.
1: 영어 문제집 보라고 왔어요. 영어 교과서로 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영어 문제집으로 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2: 아, 많이 비싸요?
1: 네.
2: 뭐 어떻게 할 거예요?
1: 좀 더 모아야죠.
0: 결국 다음에 돈을 다시 모아서 오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한 정훈이 저금통만 조용히 만지작거리는데요. 이 작은 저금통에는 속상함과 간절함,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걱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1: 요즘 고민은요, 아빠는 다리가 아픈데 꼭 참으시고, 그리고 엄마는 깡통을 주는데 그 말로는 안 힘들다고 하는데 모습으로는 힘든 것 같아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집 사드리고 치료비 내드리고 가고 싶어요.
0: 오늘도 정훈이는 원하는 것보다 참고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워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온 시간, 엄마의 하루는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어린 아들과 아픈 남편 몰래 다시 깡통을 줍기 위해 나온 건데요.
2: 어머니, 요거 네. 한 봉지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3: 한 10시간 걸려요.
2: 10시간 정도? 네.
3: 힘들어도 아빠가 대 아프니까 집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번에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오는 게 편해요.
2: 마음 편하세요?
3: 네.
0: 엄마 역시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뿐입니다. 매일 밤 정훈이는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희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마음속에는 커다란 꿈과 희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1: 그런 데서 엄마 아빠가 태우자고 싶어. 아빠가 다리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0: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1: 엄마 아빠, 제가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꼭 어린이셔서 엄마 아빠 효도할게. 사랑해.
0: 부디 정훈이네 가족의 삶에 따뜻한 빛이 가득한 날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겹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아빠의 다리입니다. 치료가 늦어질 경우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 고관절 재수술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비와 깡통을 팔아보는 한 달 수입만으로는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수술비 마련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훈인의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뇌병변장애로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 없는 6살 다윤이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어려운 형편에 다윤이에게 더 많은 치료를 해주지 못해 눈물 짓는 엄마 아빠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3살 정훈이는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아이입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아빠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되고 싶다는데요. 하지만 그 소중한 꿈들이 차가운 현실 앞에 가로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훈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아빠가 건강을 되찾고 온 가족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걱정에 눈물 흘리는 정훈이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훈이네 가족은 과거 모텔에서 생활할 정도로 오랜 시간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깡통을 주우며

0: 안녕하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정훈이 가족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정훈이 가족은요, 여인숙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금 이런 보금자리에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요. 정훈이를 위한 그런 사랑은 너무 큰데, 두분다 너무 아파요. 두분다 어쨌든 소득 활동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훈이가 정말 본인의 꿈을 정말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떠나고 싶다면 EBS 여행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현지인의 삶으로 뛰어드는 지구 한 바퀴 진짜 세계여행. 세계 테마기행. 전국 방방곡곡 다채로운 여정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마을 이야기. 한국비행. 몰랐던 우리 마을의 매력 발견. 한 지역의 삶과 문화를 통째로 파고든다. 고향민국. 여행도 역시 EBS.
2: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3: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4: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5: 평생 사는데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돈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4: 돈보다 더 좋은 회사 하는 게 좋잖아요.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메시지, 밴드 더 미싱 링크, 본방 사수, 장면돌파.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우와, 얼음이 꽝꽝 얼었네. 얼음판에서 놀아야지. 하하하하, 겨울 스포츠 하면 나 스키를 빼놓을 수가 없지. 어, 근데 스키는 눈에서 타야 되는데 여기는 얼음 위네. 미안. 하하하, 얼음판 위에서는 나 썰매지. 슝슝슝, 어때? 엄청 빠르지.
1: 하하하하하, 얼음판 위에서 가장 빠른 건 나 스케이트지, 스케이트. 어때? 정말 빠르지?
0: 우와, 빠르다. 우와, 정말 빠르다. 와, 나도 진짜 스케이트 타고 싶다.

0: 가요 스케이트.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팬데믹이니까 할 수 있어.

0: 저기요. 어, 혹시 선수세요?
1: 네, 저 쇼트트랙 선수 김건희입니다.
0: 우와! 아, 김건희 선수님, 저도 스케이트 잘 타고 싶어요.
1: 아, 지금은 초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부터 먼저 배우신 다음에 타셔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일단 첫 번째로 걸음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0: 걸음마요?
1: 네.
0: 걸음마를 어떻게?
1: 걸음마는 일단 무릎에 손을 짚고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떼주시면
0: 그럼, 한 발씩?
1: 네. 오. 한 발씩 이렇게 뗐다 묻혔다 하시면은 이게 오. 걸음마.
0: 처음 아, 이게 괜찮나요?
1: 네.

0: 넘어질 때도 잘 넘어지는 법이 있다는데 있어요?
1: 네. 최대한 앞쪽으로 해서 넘어질 때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고 그때 날 때문에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은 무조건 몸 안을 가둔 상태로 이렇게 넘어지시는 게 좋아요.
0: 아, 이렇게요?
1: 네.
0: 오, 그럼 걸음마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1: 걸음마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다시 무릎에 손을 짚고
0: 아, 네.
1: 걸음마에서 이제 발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한 발씩 옆으로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0: 아, 밀고?
1: 앞으로 조금씩 나가실 거예요.
0: 아, 밀고?
1: 밀고.
0: 밀고, 오, 간다, 간다. 밀고, 오, 간다. 밀고,
1: 밀고,
0: 밀고, 밀고, 밀고, 밀고, 밀고, 어디 가냐? 밀고, 오, 아! 에이, 안전하게 넘어지!
1: 괜찮으세요?
0: 어, 저 안전하게 넘어졌죠?
1: 네, 안전하게 잘 넘어지셨어요. 어,
0: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잡고, 오! 아, 근데 잘 돌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엄청 네. 빨리 도시던데 어떻게 하면 잘 돌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이렇게 네. 원을 돌기 때문에 네.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돌아요.
0: 네.
1: 지금 이렇게 코너를 넘기는 거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좀 위험하니까
0: 아, 네.
1: 한쪽 발만 이용해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도시
0: 아, 이렇게
1: 오른쪽
0: 네. 오! 오! 오! 힘내만 냈을 뿐인데 정말 돌았어요.
1: 돌아지죠.
0: 그러면 이제 아 제가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한테요?
0: 우리 선수님한테.
1: 저한테요?
0: 네. 저랑 시합 한번 하시죠.
1: 그러면 한 바퀴를 도실 동안
0: 네.
1: 제가 네 바퀴를 하는 걸로 해서 시합을 하는요.
0: 네 바퀴요? 네 바퀴? 와, 네 바퀴. 와,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럼 도전!
1: 도전.
0: 제가 준비 시작하면 출발하시면 돼요. 제가 더 못하니까 제가 구령을 외치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네?
0: 준비 시작! 우와, 너무 빠른데! 하지만 내 바퀴는

0: 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타야겠다.
1: 탄다 탄다 뚱바 뚱바 뚱바 신난다 처음 타요.
0: 안 돼!

0: 여기까지 하셔야죠, 여기까지.
1: 아, 이거 올림픽 점수. 아, 제가 선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수님을 몰라 뵙고 너무 까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2: 그런데 어떻게 스케이트는 얼음판 이래 씽씽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 타볼 것은 스케이트! 특히 김건희 선수가 타고 있는 쇼트트랙 스케이트는 시속 45km로 얼음판을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겨울 스포츠의 한 종목이야. 이렇게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를 지나가는 순간 스케이트와 얼음 사이에 물이 생기기 때문이야. 아주 잠깐이지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이트와 얼음판 사이에 마찰력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쭉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2: 아,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케이트 날과 얼음판 사이에 물이 생기면 왜 잘 미끄러지는지 눈으로 확인! 두 물체의 면이 맞닿아 부딪히면 두 면에 마찰력이 생겨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 그런데 두 물체 사이에 물이 있으면 서로 직접 닿지 않아서 마찰력이 줄고 미끌미끌 미끄러지지.
3: 맞아. 물이 두 물체 사이에서 마찰력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
2: 아하! 스케이트가 얼음판에서 잘 달리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지나갈 때 얼음판과 스케이트 날 사이에 있는 물이 미끄러지게 해주기 때문이구나.
3: 그래.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워터 슬라이드야. 물을 뿌려서 마찰력을 줄이고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거야.
2: 우와! 물이 미끌미끌하게 해줘서 스케이트도 워터 슬라이드도 탈 수 있었던 거네. 이제 스케이트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스케이트를 타러 가볼까?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이어 살려!
1: 좋게!
2: 다이어!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3: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4: 내게 맡겨!
3: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5: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6: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댕구 엉덩이가 의자에 낀 이유는?
1: 요원협회에서 요원의 날 기념으로 선물을 보냈대.
2: 맞아. 선물은 이거야. 요원용 스카프. 유하. 너희들 스카프도 그 상자 안에 있어.
3: 와. 야하.
0: 좁아도 너무 춥다.
1: 넓어도 너무 넓다.
0: 이렇게 좁은 건 토토한테나 딱이겠어.
1: 이렇게 넓은 건 곰끼한테나 딱이겠어.
0: 구조 요청이야.
1: 어?
2: 무슨 일이지?
0: 이 친구 댕구잖아.
1: 댕구?
4: 아유, 도와줘요, 도와줘요, 곰기 요원.
0: 알았어, 댕구.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나 간다잉.

0: 그래 그래
1: 나야 댕고.
0: 아 그런데 댕고 무슨 일이야? 혹시 누가 널 괴롭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2: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의자가 날 괴롭혀.
0: 이 의자?
2: 응, 나 좀 이 의자에서 꺼내줘.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에차, 에차 안 빠져.
0: 어우, 철어. 댕구 내 손을 잡아.
3: 그러니까 댕구 엉덩이에 비해 의자가 너무 좁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꽉 끼었나 봐.
2: 그러게.
0: 안 되겠군.

0: 자, 호, 자, 우라, 차, 차, 차, 차, 차, 차.
1: 일어났다, 일어났어. 고마워, 곱귀여워.
0: 차하하, 고맙게. 그런데 댕구, 평소에도 이렇게 의자에 엉덩이가 자주 끼는 거야?
1: 응, 엄청 엄청 많아.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안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땐 의자가 너무 좁아서 기우뚝 기우뚝 하다가 꽝 하고 넘어질 때도 많아. 이게 다 이 의자보다 내 엉덩이가 훨씬 더 넓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0: 아, 근데 엉덩이가 의자에 끼고 의자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다 다칠 수도 있잖아.
1: 어? 어, 그건 그렇지.
0: 걱정 마, 탱구. 네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이 곰기가 찾아줄게.
1: 어? 정말? 곰기, 진짜 그런 의자가 있어?
0: 차하! 그럼 당연하지! 와! 아, 과연 그런 의자가 정말 있을까? 댕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어디서 찾아야 하지? 어우, 나도 모르겠어. 도와줘! 요원들!
2: 알았어, 곰기!
3: 잠깐만 기다려!
2: 자, 요원들! 우리가 곰기를 도와주자!
3: 그래! 댕구 엉덩이가 의자에 끼지 않으려면 어떤 의자를 구해야 할까?
4: 책상?
5: 책상!
6: 댕구 엉덩이는 사람들보다 좀 크니까 통나무로 만든 그런 큰 의자.
3: 아하! 그러니까 댕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구해야 한단 말이지?
7: 응!
2: 중요한 건 의자의 넓이야.
3: 그렇다면 의자가 댕구 엉덩이보다 더 넓어야 할까? 더 좁아야 할까?
8: 넓어야 돼.
3: 오! 자, 들었지, 공기원?
2: 댕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0: 아하!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라면 댕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겠군! 고맙다, 요원들! 차!
3: 그래서 곰기는 댕구의 엉덩이 넓이를 정확히 알아낸 후 의자를 사러 가구점에 갔지.
0: 댕구의 엉덩이가 이만하니까 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어디 보자. 이 의자는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군. 아이. 이 의자보단 댕구의 엉덩이가 더 넓어. 뭐가 더 넓은지 직접 대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의자도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아. 야차. 아, 댕구의 엉덩이가 이 의자보다 더 넓어. 아, 이럴 수가.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는 정녕 없단 말입니까?
9: 네, 없습니다.

0: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 이 공기가 직접 만들면 되지.
1: 우와, 우와, 진짜 대단하다, 공기. 네가 진짜 이걸 직접 만든 거야?
0: 차하, 그럼 당연하지. 자, 이 부분을 네 엉덩이보다 더 넓게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댕구 엉덩이가 이 의자에 끼지 않을 거야.
1: 우와, 그럼 어디 한번 앉아볼까? 자, 어디 어디? 우와, 우와, 엄청 편해. 그럼 일어나볼까? 자, 와, 엉덩이가 끼지 않아. 정말 고마워, 곰기 요원.
0: 자, 이렇게 곰기처럼 넓이를 잘 비교할 수 있으면
1: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구.
0: 누구나.
2: 공주와 일곱 요정들 공원에 갔다네. 라라.

0: 점점 더 좁아지는 종이 위에 서 있기.
1: 1단계 미션. 나눠준 종이 위에 서 있으면 되는데요.
0: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종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1: 그럼 모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0: 자, 모두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1: 그럼 2단계. 요원들은 모두 바닥의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2: 자, 에? 반으로 접었더니 종이가 좁아졌습니다.
0: 과연 더 좁아진 종이 위에서 셋셀 동안 버틸 수 있을지.
1: 그럼 준비 시작.
2: 자,
1: 하나, 둘, 셋,
0: 아, 곰기여원 아쉽게 탈락.
1: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2: 와, 종이가 이만큼 더 좁아졌습니다.
0: 그럼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준비 시작.
2: 오, 다들 엄청 잘 버티는구만.
1: 하나, 둘, 셋, 그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최종 승자는 승아 서윤 여왕.
2: 예! 예! 잘했어, 잘했어. 우리 요원들 오늘도 아주 멋졌다. 이 곰기 요원을 닮아서 다들 훌륭하구만. 훌륭해, 훌륭해. 예!
3: 훌륭해, 훌륭해.
4: 공기
5: 우에마
4: 내가 바로
3: 공기
4: 공기
5: 우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3: 공기
5: 렛고
3: 1, 2, 3, 4, 5, 6, 7, 8, 9, 10.
5: 오케이.
3: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4: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가짜 뱀 스핑크 스나방 애벌레.
1: 키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0: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바로 곤충들을 위한 영양 쿠키.
2: 영양 쿠키?
3: 어디?
0: 여기. 곤충들을 위해 작게 만들었어.
4: 우와, 정말 귀엽다.
3: 빨리 곤충들에게 나눠주자.
0: 응.
2: 우와.
4: 난 이 정도는 거뜬한데.
3: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2: 출동!
1: 쿠키가 이제 한 개 남았네. 저기서 쉬었다 가야지.
0: 우와,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0: 정수리로 뺏어 먹어야지.
1: 우와, 뱀이다!
0: 정말 맛있다.
1: 애벌레야, 너 혹시 뱀 못 봤어?
0: 뱀을 무서워하다니, 너 겁쟁이구나?
1: 겁쟁이라니, 난 고고다이노 핑이야. 그냥 조금 놀랬을 뿐이라고.
0: 이래도?
1: 이게 뭐야? 어떻게 뱀이 애벌레로, 아니 애벌레가 뱀으로 변하냐고.
0: 겁내지 마. 난 뱀이 아니라 스핑크스 나방 애벌레야. 뱀으로 위장한 거라고.
1: 위장이라고? 어? 도망쳐!
0: 나한테 맡겨! 봤지? 역시 난 대단해. 모두 내 위장술에 속는다고. 진짜 뱀도 속을걸?
1: 새가 안 속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게 위장수만 믿고 까불다간 큰일 난다고. 조심해야 돼.
0: 흥, 그럴 일 없을걸?
2: 핑이 왜 이렇게 안 오지?
3: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찾으러 가보자.
2: 응.
1: 아이, 깜짝이야.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두 번은 안 속지. 너도 뱀인 척하는 스핑크스 애벌레지?
4: 감히 나를 애벌레로 취급해.
1: 뱀처럼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때?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뱀 같을걸? 그리고 혀도 이렇게 내밀어야지.

0: 대체 아빠 뱀이야.
1: 네?
0: 여기로 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자.
1: 왜 도망가? 내 위장 소리면 뱀도 속을 텐데. 안녕, 나도 뱀이야.
2: 감히 해볼래 주지? 내가 속을 줄 알고.

내 입으로 들어와라. 야!

0: 완성동!
1: 야호!
2: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1: 다 됐다!
0: 고마워, 비키!
1: 핑, 미안해. 네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0: 흥, 큰일 난다고 했지?
3: 맞아, 애벌레야. 네 위장술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것만 믿고 너무 안심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
1: 응, 약속해. 이제 절대 방심하지 않을게.
0: 어? 정말?
1: 응, 응. 나비가 되고 나서 할게.
0: 뭐? 아이,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두근두근님이 인형머리, 블라우스, 티셔츠, 치마, 바지. 두근두근님이 인형머리. 어떤 액세서리가 나올까? 내일도 인형머리 할래.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3: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5: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어?
3: 그래, 서풍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6: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7: 내가 만약 별이라면?
8: 좋아요.
7: 어?
8: 저기 구름 말이야. 아이스크림 같지? 달콤 폭신한 우유맛.
7: 내 눈에는 댕구 꼬리털 같아. 뽀송뽀송 부들부들. 그치 댕구야? 댕구야, 무슨 생각해? 댕구야?
9: 뭐야?
7: 와!

와, 구름이는 막 튕겨. 야히! 오호! 와호! 와, 무지개는 소리도 알록달록하네. 오호! 와우! 와우! 오차! 난 이제 밤하늘의 별. 내가 별이라면 어두워.

0: 내가 별이라면.
1: 링구, 무슨 생각하는 걸까?
0: 글쎄. 누구나 마음속에 반짝이는 풍선이 하나 있다.
1: 우리 반짝이들은 이걸 생각풍선이라고 부른다. 친구들이 상상을 할 때 생각풍선은 점점 커진다.
0: 댕구의 생각풍선은 다른 친구들 것보다는 조금... 아니, 많이 크다. 아이고. 오, 댕구야! 와!
1: 댕구야!
2: 댕구야, 와, 진정해.
0: 얘들아, 잘 봐. 지금부터 내가 나는 거 보여줄게. 간다!

0: 디디르 봤어? 나는 거 봤어?
1: 와, 댕구 정말 대단하다.
2: 얘들아, 뭐해?
0: 하늘아, 너도 보여줄까? 나 하늘 나는 거.
2: 뭐? 댕구가 하늘을 난다고?
0: 그래. 이 별망토만 있으면 하늘을 북북 막 날 수 있다니까. 내가 보여줄게. 자, 잘 봐.

0: 나 붕붕 막 나는 거 봤지?
1: 하늘아, 왜 웃어?
2: 아유, 댕구야.
3: 그게 무슨 나는 거야? 아이, 그건 그냥 좀 멋있게 떨어지는 거야. 아유, 참.
0: 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라고.
2: 아이고 배야.
4: 여기는 댕구의 마음속.
0: 어? 풍선이 작아졌네. 그래도 조금 조금은 뜨긴 했어. 그치 얘들아?
1: 맞아. 조금 떴어.
0: 그래.
3: 아니, 그게 아니라.
5: 얘들아.
1: 딩동댕.
5: 자, 오늘 우리 딩동댕 유치원에 아주 아주 특별한 선생님께서 오셨어.
6: 안녕하세요, 딩동댕 친구들.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는요, 저 멀리 별에서 온 마법사.
0: 별이요?
6: 오, 우리 친구 망토가 아주 멋진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 아니 여기.

0: 우와, 다시 풍선이 커졌어. 댕구가 또 엄청난 상상을 하나 봐. 커진다. 커진다. 그래, 역시 그런 거였어. 아우, 좋아.
1: 자, 얘들아.
2: 우리 마법사 선생님께서 더 멋진 마법을 보여주신대.
3: 우와!
2: 우리 다 같이 유치원으로 가자!
4: 좋아!
2: 그만.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갔지?
1: 어, 얘들아, 뛰지 말고!
0: 저기, 마법사 아저씨. 사실, 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5: 오, 그래요?
0: 네, 이 별망토만 있으면 하늘을 뿡 하고 난다고요. 아까도 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몸이 막 뿡 하고 떴다니까요.
6: 뭐, 뛰어내려? 아, 그건 위험한데.
5: 아, 저기 친구, 저런 데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면 안 돼요.
0: 네? 아니, 왜요?
5: 아, 그거야.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0: 에이, 참. 전 안 다쳐요. 하늘을 날 수 있다니까요. 예!
5: 어, 저기, 그게, 아, 있잖아. 강아지는?
0: 강아지는?
5: 절대로?
0: 절대로?
5: 하늘을 못 날아!
0: 네? 강아지는 하늘을 못 났다고요?
5: 못 날아. 아유.
0: 생각 풍선이 터졌어. 댕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떡해.
7: 와, 신기해. 귀여워.
0: 어휴, 그래. 강아지가 어떻게 별이 되겠어.
2: 자, 얘들아. 별이도 왔어.
3: 별아,
0: 안녕.
2: 별아, 여기 마법사 아저씨랑 인사하자, 인사.
5: 이야. 선물?
2: 베라, 괜찮아.
3: 별아, 괜찮아.
8: 별아, 왜 그래?
9: 우리가 뭘 잘못했나?
8: 그러게.
0: 별이가 왜 저러는 거지? 생각하자. 내가 만약 별이라면. 어떡해. 댕구의 생각 풍선이 터졌어. 어떡해.
5: 어?
0: 여긴 어디지? 어? 넌 혹시 별이 반짝이?
7: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0: 별이 반짝이야. 대체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야?
7: 지워. 시끄러워.
0: 어? 혹시 이거? 그래. 별이 반짝이야. 이제 안심해.

0: 풍선 없어.
1: 시끄러워. 괴물 소리 싫어.
0: 아, 풍선 소리가 괴물 소리 같았어? 괴물이 벽을 팍팍 긁는 소리? 아, 그래. 괴물이 손톱으로 벽을 막 이렇게 긁었지. 그리고 커다란 몸집으로 쿵쿵쿵 소리도 냈지. 에이치, 에이차. 별이 반짝이야. 이제 괴물 없어. 내가 괴물을 와이 쫓아버렸어.
1: 정말?
0: 그래, 이제 괴물 없다. 아, 우리 같이 자동차 가지고 놀까? 자, 자, 자, 별이 반짝이.
1: 자동차? 같이 놀아.
0: 놀아, 놀아. 부릉부릉. 부릉부릉. 별이야, 별이야. 괴물 갔어. 갱구가 야구 쫓아버렸어.
2: 갔어. 알아? 갔어.
0: 괜찮아. 얘들아, 저기 있는 풍선 좀 다 치워줄래?
3: 별이가 풍선 소리가 싫었나 봐.
1: 그러게, 우린 그것도 모르고.
4: 댕구야, 풍선 다 치웠어. 근데 댕구, 넌 별이가 풍선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0: 그냥 상상해봤어. 내가 만약 별이라면, 별이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풍선이 뽀짝뽀짝 하는 소리가 별이한테는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5: 아이고, 우리 댕구가 별이의 마음을 상상해봤구나. 역시 댕구의 상상력은 대단해.
6: 댕구가 없었으면 별이 마음을 모를 뻔했어.
1: 댕구가 별이를 지켜준 거야.
4: 댕구야, 상상해줘서 고마워.
7: 자, 지금부터 댕구를 딩동댕 유치원의 상상력 마법사로 임명합니다. 상상 마법사. 앞으로도 상상을 멈추지 말고 친구들을 잘 지켜주게.
0: 상상력 마법사. 감사합니다. 별이야, 고마워. 니 덕분이야. 몰래 이거? 댕구야, 너의 생각 풍선은 정말 반짝반짝해.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토이트론에서 실바니안 우편함이 있는 초콜릿 토끼 2층 집을 드립니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뭐?
1: 그래, 사뿐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0: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소리가 바뀌었어요.
5: 어? 응? 이 소리는 개벽의 피리 소리?
6: 어서 출동하자. 응?

0: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파,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5: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5: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6: 모마 나왔어.
7: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8: 예! 목소리가 바뀌었어!
1: 얘들아, 괜찮니?
7: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민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1: 뭐?
7: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2: 어떻게 이런 일이...
1: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2: 시옷과 리을이면
1: 소리?
7: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1: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9: 소리가 왜 이러지?
10: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1: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헛!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2: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8: 우리 목소리 어떡해?
1: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8: 네!
7: 뭐?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얼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얼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진!
4: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0: 어?
2: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0: 천지, 그만둬!
5: 용치! 진파!
2: 천지, 거기서!
1: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8: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티긋, 아, 타! 커지다! 소리가 커지다!
1: 왜 안 되지?
7: 하나도 안 들린다.

0: 천지대장님! 천지대장님, 내 집이, 아! 귀가 너무 아파요.
1: 참과 몸, 대단하군.
2: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3: 정말 잘했어.
4: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2: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5: 맞아요.

0: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1: 이건 환기 소리?
0: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1: 아하! 피아노 소리야!
0: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2: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0: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0: 하다니. 세상의 소리는 참 아름다워.
1: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3: 돌아와.
1: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4: 이는 내가 쓸게. 태극도로 이! 헛! 쭉!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을이 이를 만나 리. 소리!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 돌아온 건가?
0: 어? 자음아!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1: 다행이야!
6: 자음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0: 나도 모음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할아버지!
7: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6: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0: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7: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0: 네? 아깐 짱 놀랐잖아요, 할아버지.

0: 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가요란?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가요 살려!
2: 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6: 아, 불이 났어요.
0: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6: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와

0: 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테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3: 녹지마 얼음, 울지마 북극곰.

0: 아기 곰이 엄마 곰하고 헤어졌나 봐.
1: 불쌍해.
2: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0: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2: 지구가? 아...
3: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그치겠군.
5: 니은, 오, 기역, 녹, 디귿, 아, 다, 녹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 용사 아이야!

0: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바닷물이 불어나 육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 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얼음이야.
2: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0: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그래서 저렇게
3: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4: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2: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1: 북극곰, 북극 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2: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5: 네. 자음, 모음, 변신!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료?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수는 없지. 으앗,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3: 뜨겁다!
2: 천지, 그만둬!

0: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1: 천지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0: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2: 천지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3: 어떡해. 천지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4: 어? 북극곰?
3: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4: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0: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2: 천지! 어? 무슨 소리지?

0: 꿈이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1: 그러네.
0: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2: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0: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나,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2: 자음 마법진!
4: 모음 마법진!
0: 쌍기역 5, 2응, 공!
5: 쌍기역 5, 2응, 공!
0: 공! 공! 공. 무리 꽁꽁?
5: 얼다!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기억!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헛! 기억!
0: 자막, 모음악,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잉, 어, 릴, 얼. 잉, 으, 밈, 은.
2: 어른!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돌리게 되었어. 다행이야.

0: 오빠랑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1: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2: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0: 석유요?
2: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2: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0: 정말요?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1: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0: 나도.
2: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1: 지구를 사랑하자.
2: 와,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3: 어려워.

0: 악담들을 우리에게 맡겨.
1: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2: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2: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코코, 크리스, 맥,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5: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여행을 떠나볼까? 캐리어에서 화장품이 마지막 선택 러시아 핑크 립스틱 마 캐리어에서 꽃은 비와요 미니의 화장 캐리어
2: 콩트라빗 디럭스 하우스. 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트라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 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여운 포착 콩트라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2: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5: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옥스포드 탕.
7: 아, 해보고.
6: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1: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주탐험대 출발 준비됐나요?
2: 준비!
3: 완료!
1: 좋아, 그럼 꿈을 향하여 5, 4, 3, 2, 1.

0: 방패를 지켜라.
1: 멋진 방패들이 진짜 많다.
2: 우와, 갖고 싶다. 저것도 저것도.
3: 여기가 온갖 방패들이 다 있다는 방패별이군. 정말 멋지다.
2: 멋져요 멋져.
1: 혹시 이분들이 방패의 주인?
4: 웬 놈들이냐? 어? 하, 너희가 전설의 방패를 훔쳐갈 도둑들이냐?
1: 에? 훔치다니요?
2: 우리 아니에요.
1: 아니에요.
4: 그럼 너희가 누구냐?
1: 어?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누리
5: 번개막
6: 달달박사
1: 뚝딱이 번개별 우주
4: 난 이 방패별의 주인, 방패왕이에요.
7: 저는 충성스런 충신입니다.
3: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방패를 훔친다는 거죠?
4: 그것이 우리 방패별에는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전설의 방패가 있어.
1: 전설의 방패?

0: 며칠 전 이런 예고장이 날라왔습니다.
1: 전설의 방패는 우리가 곧 가져가겠다.
2: 아니 이럴 수가.
3: 언제 누가 어떻게 가지고 간다고 할지 몰랐어.
0: 밤낮으로 지키다 보니 이렇게 됐어. 만에 하나 악당의 손에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3: 안돼.
4: 아, 그럼 저희가 방패 지키는 걸 도와드릴게요.
5: 네.
3: 어? 정말?
4: 네. 우주 탐험대를 믿으세요.
3: 아, 그럼 오늘 밤만 좀 부탁하겠소.
0: 야, 오늘은 푹 잘 수 있다.
3: 부탁해요.
4: 네, 쉬세요. 들어가셔 푹 쉬세요.
3: 감사합니다.
4: 형님요, 믿으세요.
6: 근데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0: 생각이 번쩍! 우리끼리 순서로 정해서 지키는 건 어때?
1: 좋아요!
0: 그럼 내가 1번!
2: 그럼 제가 2번!
3: 그럼 난 3번!
4: 그럼 마지막은 난 루리!
0: 좋았어! 자, 그럼 별별 박사부터!
1: 좋아요!
2: 별별 박사님!
1: 화이팅!
4: 그럼 우린 좀 쉬자!
0: 쉬어! 전설의 방패를 연구하려고 내가 먼저 지킨다고 했지. 아, 궁금하다, 궁금해. 보자, 어디 보자. 오, 신비하고 강력한 힘이 느껴져. 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휴, 아쉽다. 번개막! 번개막!
5: 벌써 제 차례예요.
0: 그래, 한눈 팔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 알았지?
5: 네, 제가 책임지고 잘 지키겠습니다.
0: 그럼 난 간다. 안녕!
5: 네, 저만 믿어요. 자, 그럼 이제 지키고 또 지키면... 그럼 시간이... 아, 뭐야, 시간이 그대로잖아. 자, 그럼 다시 지키고... 자, 또 지키면... 시간이... 아, 뭐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유, 심심해. 아유, 심심하다. 심심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오! 저거는 반짝반짝 반딧불이잖아! 와, 이쁘다, 이뻐! 야, 반딧불이야! 잠깐만 있어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여! 야, 반딧불이야! 같이 가! 반딧불이야! 반딧불이야!

0: 없지?
1: 없어.
0: 진짜 없어?
1: 진짜 없어.
0: 아, 뭐야. 온다고 예고장까지 보냈는데 왜 아무도 없어?
1: 하여튼 책임감이라곤 없어도 너무 없어.
0: 그렇다면

0: 번개멍! 번개멍은 어딨지?
1: 어, 그래, 반딧불이야. 다음에 보자.
2: 야, 번개멍! 어.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1: 아, 저기서 반딧불이 좀 보고 왔지.
3: 야! 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방패가 없어졌다고!
1: 뭐?

0: 찾아올게요.
1: 그래, 얼른 방패를 찾으러 가자.
2: 그래요.
3: 가자, 좀 찾아주시오.

0: 발성 발성 퀴즈.
1: 귀를 어쩐다. 아유.
0: 아니 왜들 이렇게 힘이 없어요?
1: 그것이 전설의 방패를
2: 잃어버렸거든요.
1: 아이고.
0: 아유 저는 어쩌나. 어떻게 생긴 방패지요?
1: 그 방패가 말이요.
0: 예.
1: 이 정도의 크기. 이걸로 훅, 훅, 훅, 막, 훅, 막, 훅. 이런, 이런, 이런 방패요.
0: 아, 그러니까.
1: 그랬지, 그랬지. 아시겠지요?
0: 모르겠는데요.
1: 큰일이요.
0: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친구들 도와줄 거죠?
1: 아유, 도와주시오.
0: 자, 이제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예.
0: 이리 와세요. 자, 친구들. 방패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1: 몇 번이요?
0: 아, 뭐라고요?
1: 2번이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소리 질러시오.
3: 네 맞아요 맞아. 방패에는 별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1: 아이고
0: 아유 잘했어요.
1: 아이고 정답이요.
0: 자 계속해 볼까요?
1: 벌써.
0: 자 방패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 자 방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오?
0: 뭐라고요?
1: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머리 위로 반짝반짝. 자, 그럼 2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을 흔들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머리로 소리 질러. 맞소. 3번. 3번이 정답이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하오.
0: 정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이제 방패 모양도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우주 탐험대와 함께 방패를 찾으러 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한 발송 발송 킴 끝!
4: 와! 이 전설의 방패는 누구 거?
5: 우리 거!
4: 와 진짜 너무 멋있어.
6: 혹시
7: 저건 잃어버린 방패? 범인은 아차아차차였어.
8: 방패를 돌려쳐!
6: 아이 깜짝이야. 야, 야 뭐하는 거야?
4: 야 뭐야?
6: 일대.
4: 야,
8: 너 포기할 줄 알고 돌려쳐!
4: 아이 좀 놀라고.
8: 얘들아 방패 찾았어. 어디야 어디야?
4: 야
8: 어디야 어디?
4: 어디?
6: 떨어져라 이야.
9: 안 되겠어. 모두 함께 놀자.
6: 다시.

0: 괜찮아.
1: 좋아.
0: 그렇다면 받아라. 번. 예.
2: 반사. 야.
3: 이럴 수가.
1: 어?
4: 와.
1: 처음으로 막아봤어.
4: 내가 어깨 파워를 막았어.
0: 어, 이럴 리가 없는데.
1: 좋아. 다시 한번. 번. 예.
2: 다시 반사. 야. 우와.
5: 야,
4: 끝!
0: 괜찮아?
1: 아차차차.
4: 왜? 뭐? 또 번개 파워 쏠려고?
5: 소용없을걸? 내가 이걸로 막으면 되지.
4: 막을 거야.
1: 우리 친구들의 힘이 더해진 번개 파워는 아마 다를걸?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번개 파워를 외쳐서 아차차차를 무찌르는 거예요. 자, 모두 힘차게 하나, 둘, 셋, 번개.
6: 고맙소, 우주탐험대 번개맨 고마워요.

0: 연습 잘했어.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번개망도 최고!
1: 잘했어, 번개망!
2: 내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하단 멍.
3: 아유, 잘했어.
0: 번개망,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잘 알았지? 잘했어. 이제 끝까지 가야.
1: 이건 책임감?
0: 그래, 그게 바로 방패별에서 찾은 소중한 가치란다.
1: 아, 방패별에서 우린 책임감을 찾았어. 와!
0: 친구들, 모이라 딩동댕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멋진 어린이들이 되기로 번개맨과 약속!
1: 약속! 좋아, 좋아!
0: 좋아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펑쳐줘!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

0: 우리에겐 기가 빌더가 있습니다.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니 도둑이었었지. 그래, 석봉팽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옥스퍼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위기의 중장비 레인저스.
4: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맥스, 포코, 크리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5: 얘들아.
4: 저건?
5: 나도 같이 놀자.
4: 로비잖아.
6: 열심히 준비했는데.
7: 이젠 아무도 우리 쇼를 좋아하지 않아.
4: 조이와 하트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구나.
8: 작다고 예뻐지 말아요.
5: 절로는 답답하단 말이야.
9: 그냥 장난친 것 뿐인데.
4: 다들 진정해.
5: 이젠 아무도 우리
4: 쇼를 좋아하지 않아. 제발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저건 나잖아.
10: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4: 설마 이 마음도.
10: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해!
4: 진짜가
10: 내가 쓰러지면 안 돼!
4: 아닌가?
11: 용사님! 용사님!
12: 아, 깨어났구나.
13: 괜찮은 거야?
4: 어떻게 된 거야?
11: 기억 안 나세요?
12: 윙을 구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10: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13: 그럴 필요 없어.
10: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4: 그랬었지.
5: 저 빌리.
13: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10: 됐어! 어차피 또 제멋대로 불 거잖아!
5: 그렇지 않아!
13: 네가 쓰러지고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10: 이번만이 아니었어! 임무가 힘들다며 뒤에서 투덜대고 자기 혼자만 뽐내려다 사고나 쳤지! 너희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12: 빌리!
5: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13: 맞아. 우린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늘 참으라고만 하고.